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하자는 거야?

곰마, 여기도 발자국이 있어. 마고 발자국? 아, 바로 늑대. 저기 늑대가 있나 봐. 어서 가보자. 보고 싶단 말이야. 이것도 가져오고. 이게 뭐야? 토끼? 틀림없지? 그럼 이건 늑대? 이게 늑대야? 그럼 이거? 그럼 저거? 그럼 저기 저거? 이거 늑대?

거마! 이것 좀 봐! 바로 토끼야! 그거 봐! 내가 말한 게 정말 맞았지? 짜잔!

뭐 보고 있었던 거야? 왜? 신기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응. 아하. 그럼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 곰마. 헤이. 내가 맛을 보여줄까? 아하. 스리스리 맛을 짜잔. 스리스리 맛.

빵커.

아.

Thank you.

이거 마술이었잖아. 그래, 나도 해보고 싶어. 곰마, 들어가봐.

너가 정말 진짜 마술인 거야?

벗고 바로 나가.

이런 딸꾹질 걸렸네.

주잖아.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소비 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4: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루시.
1: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2: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피지가 떠났어.
3: 뭐? 어디로 뀨?
2: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1: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4: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1: 어? 이 목소리는 뮤!
2: 루시!
4: 어? 뭐야?
2: 여기 벌레 있나 봐.
1: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2: 레드비쥬! 레드비쥬!
3: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샤샤!
2: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0: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솜씨 닦유! 어디 어디? 저쪽이야!
1: 좋네.
2: 저리 가! 애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아, 배고파. 어? 레드비즈? 어,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진짜?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내주비추.
0: 뮤. 거기서. 뮤. 뮤. 안 돼. 루시.
2: 할 수 있을까?
1: 서둘러라, 뉴!

0: 아저씨, 안 되나?
1: 맞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누가 왜 여기 있지? 무슨 일이야?

0: 싶었습니다, 뷰.
1: 나도요.
0: 뷰, 만났네.
2: 나쁜 마법에 걸린 수비즈다. 잡아야 한다, 뷰.
3: 난 좀 웃겨. 늑조의 날개, 스완드 스윙.
2: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0: 됐어.
4: 루시, 구로다 체험했습니다, 뮤.
5: 여기 더 있어. 마음껏
6: 먹어. 어?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4: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6: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0: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6: 에? 이거, 보석?
0: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6: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뭐, 이 정도면 괜찮네.
4: 정서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0: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4: 아,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0: 어?
4: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0: 그게 너였어?
4: 응, 맞아.
3: 비즈가 커졌어요.
4: 간식 먹자.
0: 간식이요.
4: 슈슈슈.
0: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4: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2: 간식 배는 따로 있다끼요.
4: 슈. 맛있습니다, 뮤.
2: 또 먹고 싶다, 큐. 주주, 하나만 더 줘라, 큐.
4: 어?
2: 큐?
4: 큐?
2: 아, 귀여워.
4: 또 줄 거냐, 큐?
3: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2: 주주 밉다, 큐.
4: 갓구운 빵 냄새 너무 좋아요.
7: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4: 제가 시식해볼게요.

0: 봐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1: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0: 설마? 못 살아. 핑크빛이 너? 거기서! 핑크빛이,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큐! 아셔? 슈슈슈? 응?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큐? 슈슈!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큐!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큐?
1: 슈슈!
0: 아? 슈슈! 슈슈슈!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큐? 슈슈슈 괜찮다 큐. 크면 클수록 더 좋다

0: 그럼 내가 다 먹는다뀨.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뀨.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슈슈슈슈.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내가 아니다뀨. 어?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뀨. 어? 빠! 지각이야. 슈.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꼬.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핑크비주,
1: 하기 싫다꼬.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꼬.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1: 슈슈.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

은 본 적이 없다뇨. 이러다 큰일 난다뇨.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뇨.

0: 닭큐. 이럴 땐 먹고 싶네요, 닭큐. 핑크비쥬, 너 뭘 먹는 거야? 어떡하냐뇨.
1: 저건 부은 게 아니라 마법에 걸린 것 같아.
0: 핑크비쥬, 어떻게 된 거야?
2: 그게 말이지, 뀨.
0: 뭐라고? 핑크비쥬,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크림비쥬,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쥬,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2: 슈슈.
1: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2: 슈슈!
0: 그럼 얼른 핑크비쥬한테 뿌려줘.
2: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들어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 비주.
1: 변신해서 따라가자.

0: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기!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비타민주! 뀨! 봤지? 걱정 마라, 뀨!
1: 비타민주, 앞에 봐!
0: 응? 뀨! 신호가 왔다, 뀨! 뀨! 걱정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이 말썽쟁이들!
0: 한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어? 아, 아니, 됐거든! 도망가라뇨!
0: 뀨! 자, 먹어봐라, 뀨!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랜
4: 똑똑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옥스포드 탕.
5: 어, 해보고.
4: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제?
15: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순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여러분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저와 함께 3회 베스트의 서커스를 보여주세요.

둥근의 다리 조심해 재채기 하다 떨어지겠어 3 요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너무 빨라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12, 15, 18. 2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자. 유로 다이빙 할 때조차도. 24는 우릴 비춰줘. 그녀의 관상은.

Look at me. No, look at me. He's

0: That's me.
1: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계획입니다.
2: 1단계 10과 1.
1: 자아를 찾아봐요.

0: 나가보자고.
1: 자리 찾아봐요. 뭘 걱정하나요? 자아를 찾아봐요. 숨겨진 숫자를 보여줘요. 숨겨진 팀과 숨겨진 숫자는 모두 몇 개. 나누어지면 어떤 모습이죠?
0: 합체된 숫자 결합수. 우린 팀이야.
2: 여러 개의 팀.
1: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3: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1: 자아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0: 뭔지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1: 재밌는 십자가 구멍 4개짜리 정사각형
2: 도넛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0: 다시 미래까지 있네. 어?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0: 두 배?
2: 두 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 나는야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기타
0: 아니
1: 플룻을 연주해 플룻 플룻
0: 아닌데

0: 연주하니
1: 맞춰봐
2: 아코디언을 연주해 아코 아코디언
1: 아니 트라이앵글을 연주해 트라이 트라이앵글
3: 아닌데
2: 알겠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술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로켓을 단 롤러스케이트 선수들.
3: 우체국 택배다.
4: 내가 주문한 것도 왔을까? 너희를 놀래주려고 엄청 큰 걸 샀어.
3: 진짜? 뭔데?
5: 잘 지내고 계시죠, 아저씨?
6: 어, 나야 덕분에 무지무지 잘 지내지. 자, 그럼 기대하시고. 오늘 이 택배 상자의 주인공은 바로 주마.
4: 우와, 고맙습니다.
7: 설마 엄청 큰 게 이거야?
8: 그래, 주마. 혹시 먹을 거여도 이걸 누구 코에 붙여.
4: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뭘 모르네. 보고 놀라지나 마셔.
9: 우체부 아저씨 오셨네. 우리 집 것도 왔나요?
6: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4: 아유,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주문한 끝내주는 물건도 왔나요?
6: 아마도 이렇게지.
4: 감사해요.
9: 고마워요. 어, 메이너드, 내가 새로 산 스웨터겠지? 어, 이거는 터보 부스터가 달린 로켓 스케이트잖아. 주문도 안 한 게 왜 왔지? 근데 또 보니까 재밌을 것 같기는 하네. 한번 신어본다고 달라진 않겠지? 어, 고맙다.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이름을 꽤나 날린 스케이터였거든. 오!
4: 뭐지? 우후! 스턴트용 에어백 램프야. 위험하니까 아직 오지 말고 일단 날 봐.
8: 우와, 쟤가
7: 좋아, 멋지게.
4: 에이, 이리 와봐, 케이티. 내가 진짜 짜릿한 걸 보여줄게.
3: 그 핑크 스웨터?
4: 어? 내가 산 터보 부스터 달린 로켓 스케이트는 어디 갔지?

0: 스케이팅은 언제 그렇게 배우셨어요?
1: 꽤 됐지. 어드벤처 베이 롤러 터비 팀 추장을 했었는데 그때 내 별명이 휠즈.
2: 우와, 할머니 실력 진짜 장난 아닌데. 나도 질 순 없지. 자. 아우, 뭐야. 와, 이 정도 갖고는 상대도 안 되겠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1: 어우, 세상에. 마을에 번개돌이 납셨구만.

0: 혹시 아세요?
1: 예?
0: 나도 참, 타기 전에 설명서 좀 읽어보고 탈걸.
2: 데니는 어디 간 거죠?
0: 저런, 소리치는 걸 보니 많이 힘든가 보네. 조금만 기다려!
2: 빨리 퍼피 구두들 불러야겠어.
3: 케이티, 웬일이야?
4: 데니가 로켓스낵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터널 안에 빠졌어.
5: 데니를 돕겠다면서 마조리 할머니도 따라 들어가셨고 로켓 롤러스케이트를 신고서 말이야.
0: 아니, 이 신발을 왜 그런 버튼이 없어?
3: 걱정 마세요. 로켓 달린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은 퍼피 구조대가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7: 나 이러니까 꼭 항공우편 같지 않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터널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데니는 로켓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고 휠즈는 스케이트를 못 끄신대.
2: 휠즈? 그게 누군데?
1: 마조리 할머니. 롤러더비 챔피언일 때 얻으셨던 별명이래.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파이 체이스? 넌 드론으로 저 두 사람을 찾아줘. 그물로 마조리 할머니를 멈춰주고.
0: 즉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한 명 더 필요한데. 마셜? 너는 물대포를 쏴서 데니의 등에 달린 로켓을 꺼줄래?
2: 불자동차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얼른 와줘서 고마워. 데니도 마조리 할머니도 터널에 들어간 뒤로는 보이지가 않아.
1: 체이스, 어디쯤 갔는지 한번 찾아볼래?
2: 그래, 알았어, 라이더. 아! 드론! 마조리 할머니 아니야?
3: 안녕, 퍼피 구조대. 여기서 용감한 데니란 애를 찾는 중이란다.
4: 용감한 데니 엑스예요.
3: 저쪽인 것 같은데? 기다려, 이휠즈가 간다.
1: 지금 바로 내려가야겠어. 어서
4: 가자.
2: 좋아, 라이더.
3: 구해주마. 됐다. 어, 앞에. 왕년에 쓰던 기술을 써야겠네. 트럭과 트레일러. 자, 허리 꽉 잡아.
4: 할머니, 진짜 기술 장난 아니신데요?
3: 내 크랙더 힙도 보여줄까?
4: 사다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1: 가자, 마셜. 네 소방 사다리로 어서 저 사다리를 옆으로 치워줘.
4: 아, 사다리!
2: 라이더, 두 사람 위치 보여?
1: 어, 다행히 여기서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

0: 급류가 흐르는 곳을 만난다는 거야. 거기 빠지게 되면 바다로 떠내려갈 텐데.
1: 바다로? 그럼 어떻게 하지?
0: 다른 대원들이 있잖아. 주마, 스카이, 주마가 산 새 램프 들고 지금 바로 여기 터널 하수로로 와줄래?
2: 응, 알았어.
3: 지금 바로 갈게.
2: 다시 작게 줄이고.

0: 이제 램프 설치하러 가자.
1: 방금 드론이 지름길을 발견했어.
2: 속도가 붙어서 못 멈추겠어요.
3: 괜찮아. 그 스웨터 이리 줄래? 가디건 락타산.
1: 저기 온다.
0: 얘들아 물러나. 이 램프를 타고서 뛰어넘으시면 돼요.
3: 이제 괜히 너한테 달렸어.
2: 전 못해요.
3: 왜 그래? 너는 용감한 데니 X잖아.
2: 그렇죠. 저는 용감한 데니 X예요. 간다!
3: 야호!
2: 근데 대체 언제서?
0: 마셜, 체이스, 우리도 저 램프로 넘어가서 세워주자.
1: 이렇게 큰 차로 어떻게 넘지?
0: 이봐!
2: 좋다!
1: 딱이야!
2: 우후! 물대포 발사!
3: 나 몰라!
1: 그물!
3: 전원 버튼 찾아줘서 고맙다.
2: 고마워, 퍼피 구조대. 아무리 짜릿하긴 해도 그런 거 또 하라면 절대 안 할 거야.
0: 잘 생각했어, 데니. 혹시 또 로켓을 멈춰야 하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3: 자, 원래 네 거라며?
2: 가지세요. 롤러스케이트 여신께 바치죠.
3: 뭘 여신식이나. 고맙구나, 엑스. 대신 받으렴. 너같이 용감한 애도 언제 추울지 모르지. 낙하산으로 써도 되고.
2: 고맙습니다, 베이즈님.
4: 라이더를 위한 깜짝 선물.
5: 됐다, 차고에 들어갔어. 깜짝 선물 가져온 거 전부 담자.
6: 오늘이 라이더 생일이었어?
4: 아니, 그래서 깜짝 선물이야.
1: 이렇게 연장 선물을 주면 쓸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겠지?
6: 얼마나 좋아할까?
2: 이리 되는데? 이제 포장만 하면 돼.
4: 여기 포장지.
5: 난 가서 망볼게. 안녕, 라이더.
0: 안녕, 스카이.
5: ATV 더 멋져졌다.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0: 그냥 이 전조등만 갈았는데.
5: 진짜? 잘 들어오는지 볼까? 저기 차고에서.
0: 뭐 그래, 좋아.
4: 저녁 먹고 줄 거니까 일단 안 보이게 감춰놔야겠지?
5: 저 나무 뒤에 두면 어떨까?
1: 그게 좋겠다.
5: 와, 전조등만 바꿨는데 진짜 확 달라지네.
0: 그래, 다른 애들은 뭐 하는지 보러 가자.
6: 온다! 얼른 노는 척해.
0: 얘들아, 지금 뭐해?
5: 놀아!
2: 놀지!
7: 땀이 다 나는데?
5: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0: 여기 드라이버 좀 줄래?
1: 자, 이거 받아. 새 관찰탑 짓는 일은 잘 돼가?
0: 거의 다 됐어. 잘하면 우리 정글에 이주한 독수리도 볼 수 있을걸?
1: 독수리?

0: 계속 이랬더니 피곤하네. 나 잠깐만 잘게. 뭔가 보이면 깨워줘.
1: 알았어. 걱정 말고 푹 자. 새를 관찰하기엔 저기가 좀 더 낫겠는데?

0: 그렇게 뛰어놀고도 아직 쌩쌩하네. 저녁 준비해놓을게.
1: 자, 이제 라이더 깜짝 선물 챙기자.
2: 그래,
3: 들어가자. 그래.
1: 우리 연장함 어디 갔지?
4: 흩어져서 빨리 찾아보자.
5: 뭐야? 벤디, 얘들아, 가두면 어떡해? 아, 이런,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네. 트래커, 도와줘! 트래커, 나 좀 도와줘!
1: 알았어, 칼로스.
5: 어우, 이게 뭐야? 아, 트래커, 라이더 불러줄래?
0: 트래커, 무슨 일이야?
6: 뭔가 이상해. 원숭이들이 알록달록한 연장을 들고 카룰루스 주변에 정글짐을 만들었어.
0: 그럼 갇힌 거야?
6: 응, 우리 좀 도와줘.
0: 지금 바로 갈게. 알고 있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6: 오!
8: 마숄, 조심해!
6: 우와!
1: 아, 미안. 포장이 풀려도 받아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로보독, 바로 정글로 출발해줘. 이번엔 좀 황당한 일인데, 맨디랑 원숭이들이 정글짐을 만들어서 카를로스가 그 안에 갇혀버렸나봐.
2: 도와줘! 진짜?
3: 원숭이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1: 트레커 말로는 어디서 났는지 이런 알록달록한 연장으로 지었대.
2: 아, 이런.
1: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으로 저 정글짐을 전부 다 해체해줄래?
4: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찰스, 너는 주변에 연장을 들고 있는 원숭이들을 쫓아가서 확성기로 위험하니까 연장을 놓으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리 와! 스패너 가져가서 뭐하게! 너도 얼른 내놔!
1: 버피 고전에 구하러 올 줄 알았어.
2: 기다렸지, 카를로스? 금방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 로키, 정글짐을 해체해줘.
0: 알았어. 드라이버!
2: 체이스, 연장을 달라고 말해볼래?
3: 확성기! 원숭이 친구들! 위험하니까 빨리 그 연장 다 내려놔! 부탁해!
0: 잡았다! 아, 또 놓쳤네.
3: 쫓아갈게!

0: 왔는데 어떻게 이 정글까지 온 거지?
1: 그러니까 나름 깜짝 선물인데 라이더가 보기 전에 되찾아야겠어. 어?
2: 뭔 일이지?
3: 고마워, 로키. 라이더.
4: 당연히 구해야지. 근데 원숭이들이 저렇게 좋은 연장을 어디서 구했지?
0: 저 연장들 마음에 들어, 라이더?
4: 그럼. 연장 자체는 좋지. 왜?
0: 아니, 그냥. 나도 체이스하고 트레커 도우러 가야겠다. 갔다 올게.
2: 라이더, 카를로스. 혹시 맨디 봤어?
4: 아니, 왜?
2: 저거 때문에.
4: 이런. 저거 혹시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아니야?
5: 저쪽으로 계속 가면 원숭이 사원인데? 맨들 막아야 돼. 어떡해. 저 안에 있는 석상을 다 쓰러뜨릴 거야.
4: 그래, 맞아. 더 서두르자.
5: 조심해, 맨디! 꽃병 지겠다!
4: 멋진데, 카를로스?
5: 고마워.
4: 안 돼! 러블, 맨디가 밑에 깔리기 전에 네가 석상을 막아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당! 근데 올해는 못 버텨!
4: 여기야! 맨디, 얼른 나와!
0: 많이 뛰었으니까 좀 멈추면 안 돼!
4: 트래커, 맨디 좀 꺼내줘!

0: 러블, 넘어진 석상을 다시 세워주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 연장들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겠어.
1: 나한테 아주 좋은 수가 있어.
2: 대체질 동안 러블이 라이더를 잘 막아줘야 할 텐데. 이것만 성공하면 라이더한테 깜짝 선물할 수 있겠지?
3: 응? 확성기? 얘들아, 이리 와봐. 바나나 먹자.
1: 위에 이것도 있던데?
2: 연장통! 대박!
1: 정말 고마워.
4: 근데 딴 애들은 대체 다 어디 간 걸까, 라이더? 와, 여기 다 있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0: 얘들아,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다시 끼우러 가자.
3: 그래, 좋아.
2: 알겠어. 빵 갈게, 라이더.
0: 다 고쳤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5: 고마워, 라이더. 너희들도. 원숭이들 장난에 정글이 망가질 뻔했어.
0: 원숭이들이 또 여기서 연장을 던지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3: 자, 그럼 기대하시라. 드럼 소리 나와라. 선물
2: 받아줘. 우리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야. 원숭이들 방해를 이제야 주네.
0: 우와, 너희가 최고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난

0: 두고 줬어.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비밀 놀이터 복구 대작전.
9: 운행을 마친 꼬마버스들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0: 어? 잠깐만. 이제 뭐하고 놀까?
0: 아, 비밀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할까?
11: 재밌겠다.
10: 나도 좋아.
0: 그럼 빨리 가자. 아, 뭐야? 비가 오잖아.
10: 어쩌지?
12: 얘들아.
0: 시트.
12: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차고에서 쉬는 게 좋겠다.
10: 네?
0: 하지만.
12: 어서.
0: 네. 심심해.
13: 이게 뭐야?
10: 나가지도 못하고.
0: 아, 우리 끝말잇기 할까?
13: 그건 아까도 했잖아.
10: 그럼 뭐하고 놀지?
12: 꼬마 버스들이 많이 심심한가 보네.
9: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화창한 아침이 밝았어요.
12: 얘들아, 어서 일어나봐.
0: 시트, 비가 그쳤어. 정말이네.
12: 우리 오랜만에 비밀 놀이터에 가서 놀까?
0: 정말이야?
11: 와, 신난다.
13: 재밌겠다. 빨리 가요.
12: 어제 비가 내려서 망가진 것 같아.
0: 어떡해.
12: 그만 돌아가자.
0: 시트.
9: 시트와 꼬마 버스들은 결국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2: 하나, 우리 왔어.
14: 시트, 나 가볼 데가 있는데 혹시 데려다 줄 수 있어?
12: 그래, 알겠어.
14: 고마워.
12: 얘들아, 오늘은 이만 쉬렴.
0: 네.
15: 시트가 망가져서 시트가 많이 속상한가 봐.
10: 맞아. 시트에게 추억이 많은 소중한 곳이잖아.
0: 어쩌지?
14: 아, 얘들아, 이걸 어때? 우리가 시트를 위해 비밀 놀이터를 꾸며보는 거야.
13: 우리가?
14: 응. 시트도 우리를 위해 비밀 놀이터를 만들어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해보자.
0: 와, 좋은 생각이야.
12: 자, 다 왔어.
14: 고마워, 시트.
12: 뭘? 그럼 난 가볼게. 애들이 많이 실망했겠는걸.
16: 시트!
12: 어? 조이, 안녕?
16: 시트, 마침 잘 만났다.
12: 왜?
16: 이 도시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거든.
12: 자동차 놀이동산?
16: 혹시 놀이동산을 세울 넓은 장소가 있을까?
12: 넓은 장소... 비밀 놀이터!
16: 비밀 놀이터?
12: 놀이터가 폭우로 망가져서 꼬마 버스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거든.
16: 그래? 그럼 거기가 좋겠다!
9: 한편 꼬마 버스들은 시트를 위해 비밀 모니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14: 그럼

0: 로기는 라바콘을 빌려올게. 우린 폐타이어랑 나무판을 구해올게. 그럼 이따 비밀 놀이터에서 보자. 안녕하세요.
1: 얘들아, 안녕. 여긴 어쩐 일이야?
0: 그게 혹시 라바콘을 빌릴 수 있을까요?
1: 라바콘? 그건 어디에 쓰려고?
2: 경주하려고요.
0: 아, 네, 맞아요.
1: 그래? 알겠어. 대신 조심히 놀아야 한다.
0: 네, 고맙습니다.
3: 여기에 쓸만한 게 있을까?
4: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을 거야.
3: 그렇겠지?
4: 펫타이어다.
3: 여기 나무판도 있어.
0: 이거면 되겠다.
4: 좋았어.
5: 꼬마 버스들은 각자 구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비밀 놀이터에 모였어요.
4: 이 정도면 비밀 놀이터를 꾸미는 데 충분하겠지?
0: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꾸며보자.
6: 그래!
7: 시트 안녕.
8: 조이 왔구나.
7: 놀이동산 설계도가 완성돼서 보여주려고. 짜잔! 어때?
8: 우와, 멋진데?
7: 이쪽에는 회전 목마를 설치하고 이쪽에는 관람차를 세울 거야.
8: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0: 시트!
8: 너희들 왔구나.
4: 조이!
9: 오랜만이야.
4: 무슨 일로 오셨어요?
7: 아, 그야 당연히 너희들 보려고 왔지.
5: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남산으로 향했어요.
0: 나는 바늘한 점프대를 만들게. 응.
4: 시트가 기뻐하겠지?
3: 당연하지.
2: 와, 더 엉망이 됐잖아.
0: 재료가 엉뚱 사라졌어.
3: 누가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얘들아.
4: 어?
2: 이렇게 하면 구덩이를 채울 수 있을 거야.
0: 그래, 우리도 같이 채우자.
4: 좋아.
9: 꼬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겠는데.
7: 누가 땅을 메워놓은 거지?
8: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온 사이에 누가 다녀간 모양이야.
9: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네.
7: 그럼 다들 시작하자고.
9: 그래.
0: 빨리 가서 비밀 놀이터를 꾸미자.
2: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0: 안 되겠어. 우리가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
2: 어떡해.
0: 그야 밤새 여기를 감시하면 되지.
3: 난 어두운 거 싫은데.
10: 나도 밤에는 무서워.
0: 그래? 일로 오기. 그럼 우리 둘이 남아서 지키자.
2: 유령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나도 싫다고.
0: 그럼 너희들은 차고지로 돌아가.
10: 뭐? 넌 여기 남아있으려고?
0: 응. 혼자서라도 여기를 지킬 거야.
10: 같아요.
0: 걱정 마. 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10: 나는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뭐지?
3: 새였구나.
10: 어? 누구야?
3: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6: 가요!
11: 우리 왔어!
3: 너희들!
10: 가요만 두고 간 게 마음에 걸려서.
3: 얘들아!
2: 우리 다 같이 비밀 놀이터를 지키자고!
4: 언제는 유령 나올 것 같아서 싫다며!
2: 뭐? 내가 언제?
5: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비밀 놀이터를 지켰어요.
4: 로기, 일어나.
2: 누구야? 꿈인가?
10: 저기 누가 들어오고 있어.
4: 우리 비밀 놀이터를 또 엉망으로 만들려나 봐.
10: 어떡하지?
0: 내가 숫자를 셀게. 셋 하면 달려나가자.
10: 알았어.
0: 하나, 두,
8: 여기서 뭐해?
6: 그게...
8: 설마 이 시간까지 여기서 놀고 있었던 거야?
6: 사실은 비밀 놀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12: 뭐? 비밀 놀이터를 지킨다고?
6: 네.
8: 그만 돌아가자.
6: 비밀 놀이터는 시투한테 소중한 곳이니까 저희가 꼭 다시 꾸며주고 싶었어요.
8: 너희들.
9: 그럼 구덩이를 메운 게 너희들이었구나.
6: 네.
7: 하지만 비밀 놀이터를 지키긴 힘들 텐데 어쩌지?
6: 네? 왜요?
7: 왜냐하면 여기에 자동차 놀이동산을 만들 거거든.
13: 자동차 놀이동산이요?
8: 너희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을 선물해주고 싶었어.
6: 와! 정말이야? 아, 그럼 놀이기구도 생기는 거예요?
12: 그럼!
13: 신난다!
5: 꼬마 버스들은 자동차 놀이동산이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0: 어서 가서 타자.
1: 아, 그래 좋아.
2: 꼬마 버스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3: 그러게. 얘들아.
4: 어?
5: 시투.
3: 잘 놀고 있니?
5: 네. 너무 재밌어요. 네?
0: 시투도 같이 타요.
5: 네.
3: 뭐?
5: 네, 어서요.
6: 빨리 오세요.
3: 알았어.
7: 꼬마 버스들과 시투의 소중한 비밀 놀이터는 멋진 자동차 놀이동산이 되었답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8: 나 잡아봐라.
9: 거기서.
5: 와.
10: 와.
11: 한번 더.
12: 저기요. 길이만큼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13: 거기.
14: 얘들아,
15: 뭐해?
16: 우리랑 같이 미끄럼틀 타자.
14: 미안, 난 지금 장기자랑 연습 중이라서.
11: 장기자랑?
14: 응, 남산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
15: 그렇구나.
16: 멋지다.
15: 토니의 실력이라면 모두 다 좋아할 거야.
14: 고마워. 난 사람들에게 랩을 들려줄 때가 제일 행복해. 너희도 보러 올 거지?
15: 그럼.
16: 꼭 보러 갈게.
14: 고마워. 모두 와서 응원해요. 세이 힘내 토니.
5: 힘내 토니.
14: 세이 힘내 토니.
5: 힘내 토니.
7: 드디어 남산 축제 날이 되었어요.
15: 토니 무대가 제일 기대돼.
16: 맞아, 연습도 많이 했잖아.
17: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복한 꼬마 래퍼 토니.
14: 예. 뿌뿌뿌뿌뿌뿌뿌뿌뿌.
12: 요, 길이만큼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예.
15: 와, 잘한다.
16: 토니 파이팅.
11: 제법인데.
3: 그러게.
11: 제 친구예요. 그래, 멋지네.
12: 길이 너무 막히는 데 서두르지 마. 녹색 불에 멈추고 빨간 불에 출발해요.
11: 에? 어? 빨간 불에 출발하라고? 녹색 불에 멈추래? 가사가 거꾸로 됐잖아.
16: 빨간 불에 출발하면 큰일 나는데.
14: 요, 이게 아닌데.
15: 돈

0: 춤이라도 춰야겠어.
1: 이게 뭐야, 토니?
0: 죄송해요.
2: 어떡해.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4: 샤인 대단하다.
5: 당연하지.
4: 너희 어제 공연 정말 멋졌어.
0: 맞아.
5: 이 정도 가지고 뭘.
6: 우리는 언제나 멋지잖아.
2: 토니는 왜 아직도 안 오지?
7: 이렇게 늦은 적 없었는데.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5: 설마 녹색불에 멈춰서 있는 거 아니야?
6: 맞아. 빨간불엔 출발하고 말이야.
5: 요, 녹색불엔 멈추고
6: 빨간불엔 출발해요. 예.
2: 너희들 그러지 마.
5: 왜, 재밌잖아. 안녕.
7: 토니, 어서 와.
8: 늦게 와서 걱정했어.
7: 토니.
4: 안녕.
7: 잘 가.
8: 토니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2: 맞아. 제일 좋아하는 음악 시간에도 가만히 있더라고.
7: 아무래도 우리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줘야겠어.
8: 어떻게 하면 토니의 기분이 좋아질까?
7: 글쎄.
2: 일단 각자 토니 기분을 어떻게 풀어줄지 생각해보자.
0: 알았어.
2: 꼬마 버스 타요.
3: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제일 먼저 라니가 나섰어요.
2: 토니.
8: 라니야.
2: 오늘 나랑 같이 가디언 엑스 보러 갈래?
8: 글쎄,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2: 진짜 진짜 재밌을 거야. 토니랑 꼭 같이 보고 싶어. 같이 가자.
8: 그래, 알았어.
2: 잘 생각했어, 토니. 가디언 X를 보고 나면 기분도 훨씬 나아질 거야.
9: 날씨입니다. 화요일부터 잦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2: 뉴스만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야.
9: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시작한 축제 소식입니다.
2: 으아! 왜 하필 지금 저 뉴스가 나오는 거야?
9: 첫날 개최된 장기자랑 공연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중 귀여운 실수를 한 자동차가 있어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0: 녹색불엔 멈추고 빨간불엔 출발해요.
8: 난 이만 가볼게. 가디언 X는 다음에 보자.
2: 토니! 핑! 어떡해. 토니의 기분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3: 이번에는 타요가 토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소풍을 나왔어요.
7: 어때?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8: 고마워, 타요.
7: 이봐, 시원한 바람을 쐬니 더 멋진 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8: 근데 비가 올 것 같아.
7: 아니야, 오늘 비 안 온댔어. 괜찮아.
8: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7: 뭐?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도 천둥은 안 치잖아.
8: 그만 돌아가자.
3: 다음날 로기는 토니와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왔어요.
10: 드디어 우리 차례야.
8: 로기 왜 그래?
10: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 토토니 괜찮아?
8: 괜찮아. 내가 얼른 가서 토토를 불러올게. 조금만 기다려.
10: 토니. 이게 아닌데.
7: 이게 뭐야? 괜히 토니 기분만 더 상하게 해버렸어.
8: 맞아. 이제 어쩌지?
1: 얘들아.
8: 뭐?
11: 안녕.
12: 안녕하세요.
8: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11: 아, 우린 공연하려고 왔어.
1: 여기서 종종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
8: 그렇구나.
1: 어? 난 사람들에게 랩을 들려줄 때가 제일 행복해.
8: 아, 그래. 왜 그래, 다니야? 얘들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12: 뭔데?
1: 고마워, 토니.
7: 뭘, 안녕히 계세요.
13: 조심히 가렴.
8: 토니! 어? 안녕! 배달은 다 끝났어?
7: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8: 그래? 그럼 배달 끝나고 공원으로 올래?
7: 알겠어. 아, 그런데 왜?
8: 오면 알게 될 거야.
7: 가니가 어? 어딨지?
1: 마음이
7: 가니 나왔어.
8: 토니 왔구나. 노래 정말 좋지 않아?
7: 어, 같이 공연 보려고.

0: 제니랑 지니 정말 멋지지 않아?
1: 나도 저렇게 공연을 멋지게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2: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특별 손님의 무대입니다.
3: 특별 손님?
4: 글쎄, 누굴까?
2: 멋진 꼬마 래퍼 토니를 소개합니다.
1: 어? 저요?
0: 토니, 어서 나가봐. 토니의 랩을 다시 듣고 싶어.
1: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토니, 이건 널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무대야.
1: 어? 너희들이?
5: 지난번에 축제 장기자랑에서 실수해서 속상해 했잖아.
0: 연습한 대로 마음껏 잘하고 네 기분이 나아지면 좋겠어.
1: 얘들아.
6: 뭐해? 어서 무대로 가봐.
4: 토니! 토니! 토니!
1: 고마워, 얘들아. 한번 열심히 해볼게.
0: 토니 화이팅!
7: 그럼 시작해볼까?
8: 응. 요 길이 막혀 빨리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하나 둘 셋. 거기 가는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히는데 서두르지 마. 빨간 불에 멈추고 녹색 불에 출발해요.
0: 미쳐
9: 역시 토니는 랩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꼬마 배달 트럭이에요. 멋져요, 토니.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0: 얼굴엔
4: 순한 킹킹,
10: 순물엔
4: 덕분말,
11: 순하게
4: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옥스퍼드 팡!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다들 뭐 먹는 거지?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파티해!
4: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5: 8이야!
4: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4대 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6: 얼굴엔
5: 순한 길길!
6: 진물엔
5: 덥덥한
7: 순하게
5: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에코의 요술이 통요.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아야 어.

0: 새로운 세상 옥스퍼드.
1: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달립니다.
1: 우리 달림이 노래 잘하는구나. 그건 무슨 노래니?
0: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혼자서 노래 만들어 부르는 거 엄청 재밌어요.
1: 역시 우리 달림인 할아버지를 닮아 음악에 재주가 있다니까. 어디 다시 한번 불러볼래?
0: 잠깐, 내가 어떻게 했더라?
2: 아!

0: 어때? 재밌니?
1: 네! 너무 재밌어요!
0: 그렇다면 할아버지랑 같이 노래 완성해볼까?
1: 좋아요!
0: 도레미 솔솔 자 어디?
1: 달님이 내 집입니다.
0: 자, 다 됐다. 달림아,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1: 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달림이네 집입니다. 아빠 빨리 손 흔들며 인사해.
0: 잠깐, 조금 천천히.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요렇게. 알겠지?
1: 아, 네네!

0: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 봄맞이 저녁 가족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1: 와, 재밌겠다! 음악회면 어떤 거 해야 돼요?
0: 노래, 악기 연주, 춤,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답니다.
1: 와, 신난다! 내 노래를 모두에게 들려줄 기회가 왔어!
2: 달림이, 넌 가족 음악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1: 당연하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를 거다!
3: 정말? 너 노래도 만들 줄 알아?
1: 아니, 내가 생각나는 노래를 막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우선지에다 악보를 만들어주셨어!
2: 재밌었겠다!
1: 응! 빨리 가족 음악회 했으면 좋겠다! 별이네는 삼중주한대요. 써니네는 춤을 추고요. 우리도 빨리 가서 연습해요.
4: 그러자꾸나.
5: 괜찮아?
1: 내 보석!
4: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내려줄 테니까.
5: 조심하세요.
4: 잡았다!
5: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빠.
4: 큰일은 뭐, 일주일 정도만 깁스하면 된다는데.
1: 그럼 음악회는 어쩌죠? 팔을 다치셔서 기타를 못 치잖아요.
4: 아, 맞다. 미안하구나.
5: 달림아, 엄마가 대신 연주할까? 엄마도

0: 악기 할 줄 알아.
1: 어?
0: 예전에 피아노 배웠었거든. 멜로디언 정도라면.
1: 빨리 해보세요, 엄마.
0: 좋았어. 어디? 아, 너무 오랜만이라.
1: 괜찮아요. 나 가족음악회 안 나갈래요.
2: 다녀왔습니다. 어?
1: 방에 먼저 올라갈게요.
2: 무슨 일이야? 달림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0: 아까 전화로 말한 것처럼 아빠가 팔을 다치셔서 모처럼 준비하던 가족 음악회 못 나가게 돼버렸어.
2: 저런.
0: 참, 당신 옛날에 기타 좀 쳤다고 했잖아. 아빠 대신 달림이를 도와주는 건 어때?
2: 아, 안 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1: 가족 음악회 꼭 나가고 싶었는데. 써니랑 별이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달토끼야, 어떡하지?
2: 달림아. 우리 딸 달림이를 위해서라면.
1: 아빠가 기타 칠 줄 알아요?
2: 조금.
1: 그 기타는 좀 다르게 생겼네.
2: 이건 전기 기타야. 너무 오랜만이라 잘 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1: 잘했으면 좋겠다.

0: 전혀 안 맞잖아. 역시.
1: 달님이 노래 이제 알겠다.
0: 네?
1: 자, 하나, 둘, 셋.
2: 안녕하세요, 달님이네 집입니다.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인사해.
0: 아빠 정말 최고예요.
3: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면 어떻겠니?
4: 전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엉망인 거.
3: 간단한 박자 맞추기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지. 내가 전자피아노 빌려주마.
1: 혼자만 빠지면 안 되지.
4: 아우, 그런가?
0: 그럼요, 엄마. 자, 가족음악회 연습 시작.
3: 자, 같이 해보자. 옳지, 달팽이.

0: 우리도 잘할 거야.
1: 근데 아빠는요? 아빠도 늦으면 안 되는데.
2: 그러게. 전화해볼까?
3: 어우, 여보, 어떻게 된 거야?
4: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3: 알았어, 서둘러서 와.
5: 다음은 써니네 가족입니다.
1: 우리 써니네 다음 차례인데.
0: 안 돼, 빨리, 빨리.
1: 어떡해.
0: 하필 줄 때.
5: 자, 다음 차례는 달리미네 가족입니다.
1: 아빠 아직 안 왔는데.
5: 달리미가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한다네요. 제목은 달리미네 빨래.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0: 둠칫 둠바 둠바 둠바
1: 기타

0: 오늘은 이 동화책 읽어주세요.
1: 응? 어디 깊은 숲속 마녀 할머니? 좀 무섭지 않을까?
0: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우리 달님이 씩씩한데? 좋아. 옛날 옛날 가시덤불로 덮인 깊은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녀는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면 마녀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간 마을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아이들을 데려간 마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수프를 먹였죠. 그리고 수프를 먹은 아이들은 마녀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춤을.
2: 무서워.
0: 네? 할머니요?
3: 외국에 사시는 친척 할머니인데 잠깐 들어오셔서 며칠 우리 집에 계실 거야.
1: 할머니도 달님이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셨어.
0: 정말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3: 할머니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4: 다들 잘 지냈니? 오, 네가 달님이구나.
0: 아, 네.
3: 뭐해 달님아, 인사해야지.
0: 안녕하세요.
4: 그래. 아이고, 요 녀석이 달콩이구나. 그 녀석들 참 귀엽게 생겼네.

0: 처방을 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1: 아, 고맙구나.
0: 뭘요? 쉬세요.
2: 무슨 소리지?
1: 아이고, 보자.
2: 저건 마법 구슬?

0: 이쪽인가?
1: 어디 가시는 거야? 자, 물어와 밀크야. 잘했어 밀크야. 이번에 저쪽이야. 어, 미안. 내가 찾아올게. 여기 있다. 어? 할머니?
0: 이거다.
1: 저건
2: 뭐? 마녀?
1: 말도 안 돼. 세상에 마녀가 어딨어. 그치만 도마책에 나오는 마녀랑 똑같다니까. 거기다 한밤중에 몰래 집에 나가서 어디론가 다녀온다고.
2: 원래 마녀들은 밤마다 밖에 나가서 마법의 약을 만들 재료를 모으잖아.
1: 그러고 보니까 도마책에 나오는 마녀도 비밀의 마법 스프를 만들었어. 커다란 코, 기다란 손가락, 동그란 유리구슬 빙글빙글.
2: 히히히, 우리 마녀다!

0: 너희 집에 가서 자면 안 돼?
1: 좋아! 무서운데 잘 됐다! 별이야, 너도 올래?
2: 아니, 난 사용할게.
3: 응, 써니 엄마. 써니는 걱정 말아요. 네네.
1: 엄마, 근데 할머니는요?
3: 2층 방에 계실 거야. 할머니께 딸기 좀 갖다 드릴래?
2: 내가?
0: 네, 가져다 드릴게요.
1: 할머니, 안에 계세요? 어? 써니야, 이거 봐. 이거 무슨 책이지?
0: 이거 혹시 마법의 주문서?
4: 얘들아, 여기서 뭐하는 거니?
1: 아니요, 엄마가 과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0: 맛있게 드세요.
1: 소니야, 어때? 아무래도 마녀가 맞는 것 같지?
0: 빡시래.
1: 설마 진짜로 아이들을 잡아가는

0: 우리는 뭘까?
1: 뭘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소린 또 뭐지?
0: 뭔가

0: 너희들 뭐하는 게냐?
1: 어떡하지? 이제 우린 어떡해?
2: 무슨 일이야?
1: 엄마, 아빠, 할머니는 마녀예요.
2: 에잉?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1: 항상 저렇게 커다란 망토를 입고요.
0: 내가 살던 나라는 추워서 이런 걸 많이 입는단다.
1: 방에서 유리구슬 문지르고 주문도 외웠죠.
0: 유리구슬? 어라, 이것 말이구나. 에휴,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란다.
1: 네? 지난번에 창고에서 빗자루는 왜 꺼내셨어요?
0: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가 필요하잖니.
1: 어젯밤에 몰래 밖으로 나간 건요.
0: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간 거야.
1: 그럼 마법 스프는요?
0: 응? 마법? 저건 마법 스프가 맞단다.
1: 네?
0: 우리 달님이 키가 쑥쑥 크게 해주는 마법의 스프지.
2: 그건 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끓이신 거야.
1: 와,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0: 아니야, 아니야. 듣고 보니 오해할 만했어. 그럼 이제 영원한 춤을 춰볼까? 농담이다, 농담. 아이고. 어떠니, 스프 맛이?
1: 네, 제가 먹어본 스프 중에 최고예요.
0: 다행이구나.
1: 그리고 할머니,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0: 한번 흔들어 보겠니? 이 할미가 사는 곳에는 그런 예쁜 눈이 많이 내린단다.
1: 우와, 가보고 싶어요.
0: 그래, 다음에 꼭 놀러오렴.
1: 네, 꼭 갈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0: 그래, 우리 달님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옥스포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플렉소!
12: 클릭서! 얼마세가?
1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2: 클릭서!
1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4: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2: 클릭서!
1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1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제?
19: 네.
20: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M

0: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를 하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3: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5: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잡으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4: 순한 킬킬.
12: 진물엔
15: 덤덤한
16: 순하게
17: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9: 요미는 나만 따라해.
10: 상쾌한 휴일 아침이에요.
19: 우와, 하마는 일이 정말 크구나.
10: 얘들아, 간식 먹자.
19: 네! 예! 맛있겠다! 네 자리는 저기잖아! 야, 왜 꼭 여기 앉아야 하는 건데? 아까는 내가 보는 책마다 뺏어가더니.
5: 요니는 누나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나 봐.
10: 원래 동생은 누나를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
19: 치, 그래도 너무 귀찮아요.
10: 보니야, 같이 골디 산책시키러 갈래?
19: 좋아요!
6: 나는 나!
19: 요니도 따라가려고?
5: 요니는 아빠랑 있자. 우리 요니 이제 낮잠 잘 시간이야.
6: 요니야!
19: 아리매지!
10: 우와, 정말 아리 같은데?
19: 그쵸! 오늘도 아리가 얼마나 멋있었다고요? 어? 우와! 우와! 아리의 마법 드레스잖아!
6: 어? 아빠, 고맙습니다.
19: 우와, 좋겠다.
10: 가자, 보니야.
19: 엄마! 저도 아리 드레스 사주시면 안 돼요? 네.
10: 마법봉 산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오늘은 그냥 가자.
19: 다녀왔습니다.
10: 본인은 마법 드레스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19: 나도 드레스가 있으면 아리랑 더 똑같을 텐데.
10: 계속해서 마법 드레스만 떠올랐죠.
19: 마법 드레스 한 번만 입어봤으면. 그래! 부부맨의 방귀 구름으로 드레스.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5: 골디, 잠깐 윤희 좀 부탁해.
0: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저 마법 드레스 좀 만들어주세요.
0: 마법 드레스? 아하,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마법소녀 아리의 드레스 말이지?
1: 맞아요.

0: 가지네요?
1: 그럼 당연하지. 그럼 드레스를 만들어 볼까? 이것 좀 눌러줄래? 컬러 방귀 캔디 머신. 꿈 컬러 파!

0: 어때?
1: 우와! 진짜 아리 드레스 같아요!
0: 이제 여기에 예쁜 장식을 더해서 아리의 드레스랑 똑같이 꾸며볼까?
1: 좋아요! 장식은 제가 가져올게요! 이걸로 꾸미면 멋질 거예요!
2: 본인은 부부맨과 함께 마법 드레스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1: 이쪽은 이렇게.
0: 오! 이건 여기에. 자, 맞지?
1: 맞아요. 우와! 진짜 마법 드레스 같아요.
0: 아리의 드레스보다 훨씬 더 멋진데?
3: 응? 어? 달라? 달라? 달라?
1: 여기야!
0: 에이그.
1: 용이? 그러면 안 돼!
3: 아, 예!
1: 내 드레스 망치지 마!
3: 아!
0: 용이는 누나 따라쟁이네.
3: 용아!
1: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2: 본인은 뭐든지 자꾸 따라하는 용이가 너무 귀찮았어요. 다음날 본인은 마법소녀 아리처럼 꾸미고 놀이터에 갔어요.
4: 우와! 진짜 마법소녀 아리 같아.
5: 정말 멋지다.
1: 이제부터 날 마법소녀 본이라고 불러줘. 보니보니 매직!
5: 우와!
1: 다들 아리랑 똑같다고 해주고 기분 최고야.
3: 본이야, 같이 물에 놀이하자.
1: 괜찮아, 너희끼리 놀아.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놀다가 더럽힐 순 없지. 세기야, 기다려. 잘못하다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도와줘.
6: 어이, 어이. 슬기야, 괜찮아?
7: 고마워.
1: 다행이다.
8: 마법소녀 아리.
9: 이제 도망가지 못할 건다.
1: 도와주세요.
8: 아리아리 매직 페리메이 빛을 모아 어둠을 물리쳐라.
1: 어때 연이야? 누나 아리랑 똑같지?
3: 아이 아이.
1: 그게 뭐야? 누나처럼 아리랑 똑같이 해야지.
10: 고마워요, 아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1: 응?
10: 아리는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1: 그런데 왜 안 똑같은 것 같지? 뭔가 부족한데. 아하! 도와줘요, 부부맨!
0: 보니, 요니,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아리의 왕관이 필요해요.
0: 왕관?
1: 네, 뭔가 부족하다 싶더니 왕관이 없지 뭐예요.
0: 그래, 잠깐만.
1: 이 왕관만 있으면 아리랑 진짜 똑같을 거예요.
0: 그래, 그래.
1: 이제 예쁘게 꾸며야겠다. 요니야, 뭐 하는 거야? 이리죠. 그거 내 거라고. 이리 달라니까.
0: 어? 자, 요니 왕관 여기 있네. 이거 써볼까?
3: 어? 내 거!
1: 근데 너 진짜 미워! 넌 항상 내 거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
0: 근데 본인 너도 마법소녀 아리를 따라하잖아.
1: 응?

0: 그건 그렇지만 전 나리가 좋아서 따라하는 거라고요.
1: 본인은 마법 소녀 아리에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0: 그야 정의롭게 친구들을 돕는 모습이 멋지잖아요.
1: 그럼 요니는 왜 본인을 따라할까?
0: 그건
1: 요니한테는 본이가 마법 소녀 아리만큼 멋진 존재니까.
0: 내가 아리만큼 멋지다고?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널다가 더럽힐 순 없지.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근데 부부맨 전 아리만큼 멋지지 않아요. 드레스가 걱정돼서 슬기를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이런 왕관이 아니었어요.
1: 요니한테 필요한 것도 왕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네!
2: 본인은 이제 깨달았어요.
3: 일찬이가 설레!
4: 잡는다!
2: 보니가 정말 담고 싶었던 건 마법소녀의 드레스가 아닌
0: 슬기야, 괜찮아?
2: 씩씩하고 정의로운 마음이었다는 걸요.
0: 고마워, 보니, 요니.
5: 보니야, 안녕.
0: 어? 안녕, 예나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예의 바르기도 하지.
2: 본인은 요니가 언제든 따라하고 싶은 멋진 누나가 되기로 했어요.
4: 핫!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5: 아리아리 매직!
2: 그리고 더 이상 따라쟁이 요니도 귀찮지 않았죠.
0: 유치원 사진 발표회!
2: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발표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7: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사자인데요. 큰 덩치와 갈기털 때문에 아주 용감해 보여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기린입니다. 기린이 멋진 이유는
8: 준이는 사진을 정말 잘 찍었네요.
1: 그러게요.
6: 네, 발표도 아주 똑부러지고요.
7: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9: 와, 잘한다.
10: 준이는 동물원에서 멋진 동물들을 찍어왔네요.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준이.
0: 우와, 좋겠다.
10: 다음은 보니 차례죠? 보니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찍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0: 네! 좋아, 준이보다 훨씬 멋진 걸 찍어서 나도 꼭 칭찬받을 거야.
11: 자!
0: 나!
11: 으차!
1: 보니야, 사진 다 찍었어?
0: 아니요, 집에는 찍을 만한 게 없어요. 마당에 뭐 좀 있으려나? 멋진 사진이 아니라 웃긴 사진밖에 안 나오겠어.
1: 보니야, 응?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가보는 건 어때?
0: 공원이요?
1: 응, 공원에 가면 예쁜 나무랑 꽃도 있고 멋진 호수도 있잖아.
0: 좋은 생각인데요. 우와, 여기라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안돼,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이게 뭐야, 어쩌지. 그래, 부부맨한테 물어봐야겠다. 도와줘요, 부부맨.
1: 날씨가 영 안 좋네. 이러면 사진이 잘 안 나올 텐데.
0: 도와줘요, 부부맨.
1: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도니야, 안녕? 오늘은 사진 때문에 불렀지?
1: 응? 어떻게 알았어요?
0: 아, 그게 네가 사진기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 게 아닐까 하고.

0: 날씨가 안 좋아져서 사진이 잘 안 나와요.
1: 지금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어디를 가도 어두울 텐데 어쩌지?
0: 그럼 구름보다 더 높이 가면 어때요? 구름 위로 가면 어둡지 않겠죠?
1: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자, 이것 좀 눌러줄래?
0: 네!
1: 컬러방귀 캔디 머신! 꿈컬러!

0: 출발!
1: 진짜 멋지다! 고구멘! 구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0: 잘됐다! 마을 풍경도 찍을 수 있겠는데?
1: 네!
2: 본인은 하늘 위에서 멋진 풍경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1: 전부 진짜 멋져요.
0: 그러게, 잘 찍었네. 이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할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1: 네, 그건 문제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은 구름이에요. 정말 멋지죠? 이 마을 사진도 정말 멋져요. 이 사진도 멋지고 이 사진도 멋져요. 구구맨, 어쩌죠? 멋지다는 말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0: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발표했는데?
1: 준이는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물들이 왜 멋진지 소개했어요.
0: 그럼 본이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1: 근데 이게 왜 멋진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0: 멋진 사진이긴 하지만 본이만의 멋진 사진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본이가 평소에도 좋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던 걸 찍어야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1: 평소에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 본이는 부부맨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0: 본이야, 밥 먹자.
1: 좋은 냄새.
0: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 되니까.
1: 네.
0: 자, 맛있게 드세요.
3: 괜찮아요. 정말 맛있어요.
1: 진짜 대단해요. 아빠 꼭 요리사 같아요.
0: 뭘, 이 정도쯤이야.
1: 책 읽어주세요.
0: 보니야, 엄마 지금 일하니까 아빠가 읽어줄게.
3: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엄마가 읽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릴래?
1: 네. 근데 엄마, 이건 무슨 글자예요? 외국어예요?
3: 엄마는 외국 회사랑도 같이 일하거든.
1: 우와, 뭔진 모르지만 멋지다.
3: 자, 다 했어. 이제 책 읽으러 갈까?
1: 아니요. 책 읽기 말고 엄마 아빠 사진 찍을래요.
3: 그게 무슨 말이야?
1: 유치원 사진 찍기 숙제요. 저한테는 엄마 아빠가 제일 멋져요.
4: 우리를 찍는다고?
1: 옷은 왜 갈아입으신 거예요?
3: 유치원 친구들이 전부 볼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0: 이럴 줄 알았으면 살 좀 빼놓을 걸.
3: 자, 분이야, 이제 찍어줘.
1: 네. 엄마 아빠가 평소처럼 일하거나 요리하는 모습도 찍고 싶어요.
3: 아, 그것도 괜찮겠네.
0: 좋아, 잠깐만 기다려.

0: 내가 생각했던 사진이 아닌데. 하! 그렇지!
1: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2: 엄마 다녀올게!
3: 여보, 도시락 챙겨야죠!
2: 맞다!
3: 에이, 윤희야, 아빠가 업어줄게. 얘들아, 저녁 먹자!
1: 과연 본인은 발표 준비를 잘했을까요? 드디어 사진 발표의 날이 됐어요.
4: 지금부터 발표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의 발표자 보니 나와주세요.
0: 네!
1: 막상 우리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쑥스럽네요.
3: 에이, 걱정 마요. 우리 둘 다 근사하게 찍었잖아요.
0: 지금부터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건 바로 저희 엄마랑 아빠입니다.

0: 대리. 이분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침마다 정신없이 바쁘세요. 양말을 잘못 신은 줄도 모를 정도로요. 지난번엔 도시락을 차 위에 두고 출발한 적도 있었죠. 가끔은 집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엄청 크게 아픔을 하세요.
1: 어머머, 저건 언제 찍었대?
0: 그리고 이분은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도 매일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옷이 다 젖기도 하고 얼굴이 지저분해질 때도 있죠. 가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실 때는 먼저 잠드셔서 책에 침이 다 묻기도 했습니다.
2: 부끄러워.
0: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신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회사에 나가시고 아무리 졸려도 자지 않고 일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언제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입니다.
3: 아주 훌륭한 발표였어요. 모두 보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4: 아주 기특하네요.
5: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0: 응?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예. 도와줘요, 부부맨!
6: 자, 보니야, 무슨 일이야?
0: 부부맨, 방귀 한번 크게 띄워주세요.
6: 어?
0: 빨리요!
6: 그거라면 쉽지. 자, 이제 뭘 하면 될까?
0: 이제 다 됐어요, 고마워요.
6: 응?
0: 멋진 사진에 부부맨도 빠질 수 없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성.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길길.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설.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옥스퍼드 타운.
1: 아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신나는 보름.

0: 가이드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순물엔
2: 덕분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선물 상자를 찾아라.
1: 우와. 아빠, 저 인형이요. 저 인형.
2: 생일 선물로 꼭 받고 싶다던 게 저거였구나. 아빠가 얼른 사가지고 올게.
3: 토끼 인형 다 팔렸습니다.
1: 인형이.
2: 저게 다 팔렸다니. 아이고, 이거 어쩌지? 그건 전부 팔려서 없다는데. 대신 곰 인형 사줄게.
1: 싫어. 난 그 인형이 아니면 싫단 말이에요. 내 생일인데. 너무해.
0: 생일이 나인 어디 있을까? 쯤에?
4: 웬 선물이? 아무튼 다들 고마워. 우와, 이거 내가 엄청 갖고 싶던 거야.
0: 기뻐하는 걸 보니까 엄청 신난당 주네. 역시 선물 주는 건 즐거워 주네.
5: 잘했다.
1: 사랑을 듬뿍듬뿍 담은 선물 아쭈. 루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좋아.
0: 내가 맡아놓고 있을게 방을. 얘들아, 준비 다 했어?
6: 응. 얼른 루카 생일 파티 가자. 믿어.
1: 내가 다 들고 갈래.
6: 방글핑. 그거 전부 네 선물인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방글.
0: 방글핑, 그러다 넘어져. 조심해야지.
7: 이 마을에 생일인 아이가 한 명 더 있을 텐데. 좋네.
1: 방글핑, 괜찮아? 쟤는... 쟨 선물 나눠주는 걸 엄청 좋아하는 준혜핑이야. 좋아. 생일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었어. 좋아.
0: 좋아, 핑. 이 틈에 어서 변신하자.

0: 전설의 프린세스 에메랄드. 주네핑, 널 안전한 보석숲으로 돌려보내줄게.
1: 보석숲? 싫어! 지금은 못 가! 난 애들한테 선물을 줘야 한단 말이야, 줄래!
0: 거기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1: 이 선물들은... 선물은 이따 다시... 주네핑 기다려!
0: 너야말로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주네핑, 옆에 봐! 위험해! 트리트리 매지컬 에메랄드!
1: 난 절대...

0: 수 있겠다. 어? 가만 보자. 별 모양이 다르잖아. 이건 내 선물 상자가 아니야, 준아.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준아? 아까 넘어졌을 때 바뀌었나 봐, 준아.
1: 이렇게 돌았는데도 안 보이네. 준혜핑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0: 여기도 없잖아, 준아.
1: 준혜핑이잖아? 좋았어. 지금 바로 캐치해주겠어.
2: 잠깐, 프린세스. 준혜핑이 울고 있어, 좋아.
0: 너희 내 선물 상자 못 봤어, 준아? 상자가 바뀌어서 다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2: 그거 내 건데 방글.
0: 어떡해. 난 선물 상자가 없으면 선물을 줄 수 없단 말이야.
1: 우리가 찾아줄게. 그러니까 눈물 뚝. 대신 선물 상자 찾으면 얌전히 캐치되는 거야.
0: 찾아주기만 하면 뭐든 할게, 준아.
1: 좋아, 준혜핑. 너희는 이 주변을 더 찾아봐.
3: 응, 알겠어.
1: 우리는 다른 쪽을 살펴볼게.
0: 어떡해. 아무 데도 없어, 준아.
2: 괜찮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쭈. 근데 준혜핑의 상자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방글?
0: 나도 몰라. 선물 받은 아이가 가장 바라는 게 나오거든, 준혜.
3: 아하, 그래서 내 생일에 매번 초코볼을. 저거! 내 선물 상자야! 안에 있던 마카롱이 없어졌어, 빈터! 누가 이런 짓을!
2: 얘들아, 저기 좀 봐줘! 저 녀석들! 우리 선물을 몽땅 망가뜨렸어, 방글! 어? 찾았다! 내 선물 상자! 이대로 가면 위험해, 쭈!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해! 좋은 생각이 났어, 쭈!
1: 이 근처에도 없는 것 같아.
2: 그럼 저기 비둘기한테 한번 물어보자. 비둘기야, 혹시 이렇게 생긴 상자 본 적 있니, 좋아? 와, 골목길에 사는 무서운 고양이들이 가져갔다고?
0: 왜 멈추는 거야?

0: 아, 그 모습 기억해내야 하는데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그 아름다운 모습 꼭 만들어내고 싶어. 조각이 되어라, 뚝딱! 아니, 아니, 이게 아니야. 보석숲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은 한 번 더 나의 반짝반짝을 만나봐야겠어. 뚝딱!
1: 이제 보석 지니핑 셋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 있는 걸까? 여기도 없었죠. 응?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조각 같은 것들이 잔뜩 있어, 방금.
2: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쓰레기네. 누가 버리고 갔나 보다, 믿어.
1: 집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 좋아.
2: 조아핑, 어? 빨리 가자. 믿어.
1: 얘들아, 잠깐만. 이 자리에 딱이다, 좋아.
2: 근데 이건 뭐야, 까르?
3: 이상한 나무 냄새모.
1: 그건 뭐야?
2: 조아핑이 여기를 쓰레기로 장식하고 싶대, 믿어.
1: 쓰레기 아니야, 좋아.
3: 그럼 뭔데, 방글?
1: 그게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이거 만든 사람은 분명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3: 에이, 이게? 미더핑이 먹다 남긴 초코볼같이 생겼는데, 방글?
2: 아니야, 내 초코볼이 훨씬 더 예쁘게 생겼다고, 믿어.
3: 아니, 이건 오리야. 내가 그림책에서 보고 메모장에도 그려놨다고, 메모.
2: 아니야, 아니야. 집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생겼어, 까릉.
1: 분명히 어디서 봤냐.

0: 로미? 어?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는 거야?
1: 아니야. 나 배달 다녀올게.
0: 마법수업 끝!
2: 수업도 끝났고 이제 뭐 하고 놀지 믿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의 반짝반짝이 나타나지 않네. 뚝따. 오늘 꼭 만나야 하는데. 뚝따. 하는 수 없지. 아예 이곳으로 작업장을 옮겨야겠어. 나의 조각들이여. 대기로. 뚝따.

0: 고마워, 비다.
1: 무슨 일이야, 쥬?
0: 도깨비!
1: 속삭이 움직여! 그냥 편해지신 건가? 너희는 빨리 로미를 찾아가 알려줘. 나는 저 조각을 쫓아갈겠죠. 거기 가지 못해.

Yeah!

0: 지금의 프린세스 사파이어. 야, 저쪽이야. 뚝딱핑. 조각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 게 너야?
1: 이봐 친구들, 난 내 조각들을 완성하려고 여기로 부른 것뿐이야 뚝딱. 이제 걸작을 완성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뚝딱?
0: 어, 뭐 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조각이 갑자기 움직이면 다들 놀란다고 뚝딱핑, 얌전히 캐치돼서 보석숲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1: 안 돼, 아직은. 난 여기서 나의 반짝반짝을 다시 만나야 한단 말이야. 아무데도 못 가.
0: 고집이 엄청 세구나. 알 수 없지. 트리트리 메디컬. 떨어져. 내가 전부 날려줄게. 미소. 맛이 어떠냐? 어, 고, 고, 아, 어, 어, 와, 와, 아, 뭐지? 아, 개그, 아, 여긴 나한테 맡겨, 방들. 웃음이 깜짝이야.
1: 왜 나의 작품 활동을 방해한 거야? 네가 대장이지? 나의 따끔한 망치만 좀 봐라. 뚝딱. 아? 나의 망치 맛이 어때? 발바닥이 따끔하지 뚝딱?
0: 에? 뭐야? 내 구두굽이 좀 높은데?
1: 아니, 이럴 수가. 뭐야? 내 소중한 작품에 누가 낙서를 했어? 당신은 나의 반짝반짝.
0: 뭐? 반짝? 아니, 내 이름을.
1: 드디어 만났어. 그대를 여기서 쭉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뚝딱.
0: 그래요. 나도 그대를.
1: 정말 보고 싶었어요.
0: 지금이다. 피리피리 캡처링 다이아큐브.

0: 반짝반짝 덕분에 새로운 작품 세계가 열렸어. 뚝딱! 낯선 이곳에서 처음 보게 된 아름다운 생명체. 당신 덕분에 난 조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드디어 완성이야! 뚝딱!
1: 뭐? 웨이비 여기 있는데! 뚝딱이네 조각! 진짜 감동이다! 저 조각 하츠팩만큼 예쁘진 않지만 난 뚝딱핑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좋아. 정말 정말 부러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쥬.
0: 이제 작품 하나를 끝냈으니 다음 작품 모델을 찾아야겠어. 뚝딱.
1: 아, 그럼 이번엔 조합핑 나도.
0: 와!
2: 나?
0: 빨리 프린세스로 변신해줘, 뚝딱!
2: 저런 거라면 안 할래!
0: 거기서! 뚝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란?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옥스포드 파운.
10: 해보고.
9: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파운.

0: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5: 재밌다.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술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꼬롱꼬롱 닫아요. 미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중심을 잡아라. 조심, 조심.
1: 잭, 좀 더 조심해야지.
0: 어렵다. 비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1: 당연하지. 슈퍼히어로에게 균형 감각은 필수잖아.
0: 안녕, 룸.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균형 감각 키우는 연습하고 있었어.
1: 룬, 마침 잘 왔다. 같이 하자.
0: 에이, 난 이런 건 연습 안 해도 잘해. 네. 잘 봐.
2: 왜 이러지?
1: 아이, 참.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물론, 열심히 연습하면. 책을 머리띠에 붙여놓은 건 비밀.
3: 레오 박사! 레오 박사!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건가?
4: 이제 거의 다
5: 됐다! 드디어 이 천재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하늘 땅 흔들기가 마침내 완성됐다! 그럼 어디 실험을 한번 해볼까나? 자, 먼저 이렇게 바라보고 각도를 움직이면 이번엔 반대로. 자, 이번엔 역시 난 천재야.
3: 레오 박사, 너희끼리 장난칠 때가 아니야.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야지.
5: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볼까?
3: 아, 뭔데?
5: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가볼까나. 오래요, 오래요.
6: 뭐야, 왜 이러지? 지진인가? 못 움직이겠어.
5: 좀 더 흔들어 볼까나.

0: 어머, 레오 박사가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

0: 이번엔 좀 더 세게 흔들어 볼까?
1: 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0: 슈퍼제트! 감히 또 나를 방해하다니!
1: 내가 상대해 주마! 클래시 파워!
0: 쉽게 되진 않을까? 그렇게는 안 되지.
1: 원더비키! 이런, 중심을 못 잡잖아.
2: 슈퍼잭, 레오봇의 가슴에 달려있는 땅을 흔드는 장치를 없애야 해.
1: 저거다! 그렇다면 중심을 잘 잡고 야!
0: 어림없다 슈퍼잭.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균형 감각을 높이자.
3: 균형 감각을 높이려면 새우가 필요하지. 새우의 타우린, 방울토마토의 비타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새우 두 컵, 방울토마토 다섯 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냄비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새우 볶음.

0: 와, 냠냠 파워! 이제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슈퍼 냠냠 파워! 캬!
1: 그렇다면? 최대 기울기로 흔들기!

0: 고대의 기술로 강화한 하늘땅 흔들기의 맛이 어떠냐 슈퍼제트. 세상 모든 걸 뒤집어지겠다. 오래오래요.
1: 그렇게 내 아들 것까지 다?
0: 뭐야, 어디 있는 거야?
1: 레오 박사, 당장 마을을 돌려놔.
0: 넌 또 언제 올라탄 거야? 당장 떨어져.
1: 아, 헤어 슈퍼젯! 내가 도와줄게! 완다 파워!
0: 오잉? 이거 왜 이래? 나 노라고! 야! 뭐야? 야!
1: 난 레오 박사! 어서 원래대로 돌려놔!
0: 이런 어쩔 수 없군. 다시 원래대로. 휴. 아니잖아.
1: 고마워, 원더비키.
2: 다행이야, 슈퍼젯.
0: 어디 두고 보자, 슈퍼젯.
1: 레오 박사, 언제든지 상대해줄게.
3: 휴, 중심 잡기 너무 힘들었어.
2: 그거 봐, 슈퍼히어로에게 균형 감각은 필수라고 했지.
3: 원더비키, 얼마나 연습해야 너처럼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야?
2: 난 연습이 필요 없어. 타고났다고 할 수 있지.
3: 뭐? 그럼 넌 연습 없이 머리 위에 책을 얹고 춤까지 춘 거야?
2: 그거야. 책을 머리띠에 붙여놨으니까.
3: 뭐? 그럼 그게 다 속임수였어?
2: 아, 그게... 야, 몰라, 몰라!
4: 원더비키! 거기서!
5: 이게 뭐야? 레오 박사!

0: 레오 박사는 못 말려. 어? 넌 누군데 우리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좀 수상한데.
1: 안녕, 내 이름은 어린 왕자 소행성 비유길리에서 온 우주신문 기자야.
0: 우주신문 기자?
1: 어? 우주를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이번엔 스토리아를 취재하러 왔거든.
0: 아,
1: 근데 여긴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니?
0: 늘 그렇진 않아. 레오 박사라는 악당이 있거든.
1: 악당? 나 악당 인터뷰가 필요했는데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어?
0: 글쎄, 가끔 광장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2: 에이, 그런 못된 악당 말고 아주 예쁘고 착한 슈퍼 히어로 완더 비키를 인터뷰하는 건 어때?
3: 비키, 벌써 갔어.
2: 어, 뭐?
1: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지? 어? 이게 뭐야?
4: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탱탱볼 공격을 받아라! 오레오레오!

0: 어머, 레오 박사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오, 저 악당이 레오 박사구나.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2: 슈퍼제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 지난번에 그렇게 혼났으면서 또 탱탱볼을 가져온 거야? 이번엔 금방 물리칠 수 있겠는데?
2: 과연 그럴까?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더 강력해진 탱탱볼 공격을 보여주마.

0: 뭐지?
1: 이번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다. 가자!
0: 저 공격을 막아야 해. 내가 할게. 이런. 내가 해볼게. 안돼. 너무 높아서 안 나. 나한테 맡겨. 야. 자. 야. 으타. 야. 자.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강화시키자.
3: 응. 점프력을 높이려면 소고기가 필요하지. 소고기의 단백질, 양파의 크루세틴,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소고기 300g, 양파 반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소고기 왕자.

0: 아. 슈퍼 냠냠 파워!
1: 얘들아, 힘을 합쳐서 네오봇을 물리치자.
2: 알았어. 플래시 파워!
1: 야, 야, 야, 야, 야, 야!
2: 이야! 완다 파워!
1: 야!
0: 마무리는 내가! 슈퍼 냠냠.

0: 아이고, 아이고, 아파. 응?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1: 안녕하세요. 우주신문 기자 어린 왕자입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0: 뭐, 인터뷰? 그게 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것들이란 말씀.
1: 그러니까 송충이 폭탄, 길어져라 코가스, 레오봇. 정말 대단한 걸 많이 발명하셨네요.
0: 그런데도 마을 녀석들은 내 천재성을 몰라준단 말이야.
1: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로 쓰는 게 낫겠어요. 우주 곳곳에 퍼지는 신문인데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님으로 유명해지면 좋지 않나요?
0: 우주 곳곳에?
1: 와. 혹시 악당을 그만둘 생각은 없으세요?
0: 나 천재 레오 박사는 오늘부터 악당을 완전히 그만두고 발명에만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2: 갑자기 무슨 소리야?
0: 그동안 괴롭힌 걸 사과하는 의미로 파티를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라고. 어린 왕자, 이제 천재 레오 박사님으로 소개되는 거 맞지? 악당이 아니라.
1: 물론이죠. 파티가 끝나면 바로 신문에 실을게요.
0: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보겠구나. 오래오래요.
3: 악당을 그만두다니 믿을 수 없어. 잭, 의심은 그만하고 파티를 즐기자. 우와, 저거 맛있겠다. 죄송합니다.
0: 아니, 이 녀석이.
4: 지금 화난 거 맞죠?
0: 아니, 전혀 화나지 않았는데 괜찮아. 참아야 하느니라.
5: 그 마지막 남은 케이크 저 주시면 안 돼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그래, 이 케이크 양보해 줄게. 난 이제 악당이 아니니까.
3: 화도 안 내고 양보도 하다니. 정말로 악당을 그만둔 거였네요.
0: 당연하지.
3: 죄송해요. 사실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6: 제! 이리 와! 여기 쿠키 진짜 맛있어!
4: 갈게!
3: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0: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1: 레오 박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0: 잘 비켜. 우주신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계속 악당할 거거든. 너희들 모두 괴롭혀주겠어. 오래오래오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옥스포드 탕!
6: 어, 해보고!
5: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얼굴엔
12: 순한 킬킬.
10: 식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옥스퍼드 팡.
15: 해보고
1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저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0: 내가 들려줄 지혜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걸?
1: 정말?
2: 와!
1: 생큼, 생큼!
0: 생명이 움트는 지혜의 숲에는 지혜의 나무가 살고 있어요. 지혜의 나무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스리고 지켜내는 나무랍니다. 지혜의 나무는 전설로만 전해질 뿐. 글자들이! 글자들이 도망가 버렸어! 자, 여기 봐봐! 책에 아무것도 없어!
1: 정말 아무것도 없어!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2: 가자!
4: 오늘도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자, 선물.
5: 어머, 예뻐라.
4: 공기를 맑게 해주는 식물이에요.
5: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니 너무 신기하고 고마운데요.
4: 여러분, 고마운 여러 식물들을 많이 많이 아껴주길 바라요. 자, 그럼 새로운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6: 세계 탐험 대회 미션 대공개! 뿜뿜! 지식의 샘물로 지혜의 나무를 치료하라!
5: 어머? 지혜의 나무한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인가 봐요.
4: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해주세요.
6: 그럼 저희는 이만 뿜뿜!
5: 지식의 샘물로 지혜의 나무를 치료하라?
7: 로빈, 지혜의 나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색해줘.

0: 삐리삐리 지혜 나무 위치 검색 실패 실패.
1: 뭐? 검색 결과가 없다고?
0: 현재까지 검색된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혜 나무는 지혜 숲에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일단 지혜 숲으로 가보자.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지혜의 숲이야? 너무 신기해. 숲속에 있는 책들 좀 봐봐. 드래곤이 엄청 좋아하겠는걸.
2: 이건 내가 꿈꿔왔던 신세계야.
3: 어? 잠깐만, 무슨 냄새 안 나?
4: 냄새?
3: 이 달콤한 냄새는 딸기다.
4: 생큼 생큼 생큼. 딸기! 딸기!
3: 정말 봄말이다니까.
1: 생크마, 같이 가!
3: 향긋한 냄새!
5: 먹으면 후회할 텐데. 가르쳐주지.
1: 혹시 이걸 먹으면 너처럼 머리가 산딸기처럼 변하기라도 한다는 거냐?
5: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먹으면 후회한다니까.
2: 그러니까 왜 먹으면 후회한다는 거야?
5: 그건 말이지.
3: 아니 아니 아니야.
5: 말 안 할래?
3: 네
5: 지금 장난해?
3: 말해줄게.

0: 말까?
1: 저 녀석이 누굴 놀리냐? 자, 하! 엄청 졸려야 돼. 그걸 견디는 건 불가능하다고. 도대체 저 빨간 괴물은 누구야?
2: 생쿱!
1: 이젠 순순히 정체를 밝히시지. 누구냐 넌? 좋아,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난 그 유명한 지혜 숲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2: 개구리 복숭아도! 복숭아도!
0: 아프단 말이야! 빨간 괴물아!
2: 생쿱!
0: 왜 그래? 왜 그래, 무섭게?
2: 생쿱이 복숭아도!
3: 생쿱아! 저 모자는 꽃인 게 아니야!
0: 내 사랑스런 나뭇잎 괜찮아?
2: 네, 복숭아도, 복숭아도.
0: 그런데 생꾸미는 정말 괜찮은 걸까?
1: 하지만 얘들아, 걱정 마. 지혜 나무에게 가면 나을 수 있어.
0: 뭐? 지혜 나무를 알아?
1: 날 따라와. 얘들아, 믿지 마. 거짓말이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무도 못 본 지혜의 나무를 봤다는 것도, 산딸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쓸모없는 저 복숭아 모잔 또 어떻고. 난 절대로 저 아이 안 따라가. 가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가라고.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절대, 절대, 절대로. 좋아, 내가 한 번만 속아주지. 마지막 한 번.
4: 거의다 왔어. 저 앞에 다리만 건너면 지식의 폭포로 가는 동굴이 나올 거야.
5: 지식의 폭포?
4: 지식의 샘물이 있는 곳.
0: 뭐라고? 지식의 샘물?
5: 좋아, 좋아, 좋아. 가자고. 제발.
0: 잠깐만. 길이 끊겨서 갈 수가 없는데.
5: 뭐?
1: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저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0: 너 정말 우릴 속인 거니?
1: 내가?
4: 그럴 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난 이곳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이 주변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2: 생급! 생급!
4: 아이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한 손 당장 지워줄래?
2: 생급!
1: 저 꼬마 아이는 지금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4: 가지고 놀다니! 난 너희들을 도와주려는 거야.
1: 전혀 도움 안 되거든. 길이 끊겨서 가지도 못하잖아!
4: 그래?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애벌레 무서워하는 박수루 고수님!
1: 또 말 다 했어. 도저히 못 참아.
6: 안
2: 생급 샀다! 생급이 샀다!
6: 저길 봐!
2: 샀다! 생금이 샀다!
6: 생금이가 공중에 떠 있어!
0: 어떻게 이런 일이...
1: 오빠 말도 안 돼!
4: 얘들아! 얘들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다리를 건널게!

0: 얘들아, 어서 날 따라와.
1: 천하의 도켓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아니 핑핑이는 도대체 정말 괜찮은 거야?
0: 쟤는 아마도 강철 심장을 가졌을 거야.
2: 땅 위를 걷고 있다. 하나도 안 무섭다. 드래콩 살려!
1: 드래콩 멋진데.
3: 야, 냉금의 괴물 무서워! 무서워!
4: 괴물?
3: 무서워!
2: 괴물이다!
0: 이 목소리는?
1: 드래콩이야! 드래콩이 위험해! 드래콩! 무슨 일이야?
2: 저기!
0: 이건 그냥 그림이잖아!
2: 뭐? 그림?
1: 그래 드래콩,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라고.
2: 깜짝이야, 다행이다.
1: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지나가기만 하면 돼. 어라? 어떻게 된 거지? 뚝딱도 안 해.
0: 비켜봐, 이 도켓님이 해결해 주지. 캣더블 스카이! 당장 부서 놓지 못해!
1: 말도 안 돼. 갯마블이 안 통하다니.
0: 아프다고. 이것 좀 넣고 얘기해.

0: 바로 여기가 지실의 폭포야.
1: 사용! 우리 샘물을 떨어가자.
2: 우와, 물이 이렇게 막다니. 여기서 수영하면 하늘을 나는 기분일 거야.
0: 치치, 우리 수영으로 누가 빠른지 내기나 할까?
3: 좋아, 물속에선 내가 더 빠를걸.
4: 이게 뭐야? 냄새!
0: 치치, 새똥이야, 새똥! 아! 저 녀석이

0: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어? 너무 무례하잖아. 도켓, 저 까마귀 버릇 좀 고쳐줄까?
1: 좋아.
0: 가자.
2: 반짝반짝.
0: 도망간다.
1: 비겁한 까마귀. 자.
3: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0: 저 까마귀가. 내 애니워치. 저 까마귀가 내 애니워치를 가져갔어.
1: 뭐? 애니워치를? 야.
0: 어떡해.
1: 잘 챙겼어야지.
0: 폭포 위로 가야 돼. 가는 길이 어디야?
1: 저 위로 갈 수는 없어. 길이 없다는 말이지.
0: 아, 안 돼. 애니워치를 찾아야 한다고.
4: 어서 타 얘들아.
0: 빌빌. 가치가

0: 자! 아, 도대체 까마귀는 내 애니워치를 왜 가져간 거야?
1: 분명히 여기로 날아왔는데.
0: 찾았다! 내 애니워치! 이 시계는 내 거야! 애니워치를 돌려줘!
2: 어? 저기도 애니워치가! 어머! 저기도!
1: 에? 나 지금 헛것 보는 거 아니지?
2: 분명 세 개 중 하나가 진짜 애니워치일 텐데.
0: 그럼 그냥 다 잡아버리자!
3: 알았어! 난 저 까마귀를 잡을게!
1: 그럼 난 숲속에 있는 까마귀!
3: 이야!
0: 돌려줘! 애니워치 주인은 나라구나!
1: 촥! 하! 촥! 촥! 하! 하! 천하제일 파쿠르 실력이 어떠냐?
3: 어서 돌려줘, 이 도둑 까마귀야!
1: 이제 슬슬 정리해볼까? 모두 그만!
3: 생크마 아파!
1: 자, 그럼 애니워치의 진짜 주인을 가려보죠. 이럴 바엔 차라리 애니워치를 반씩 나눠 가져. 그럼 공평하고 싸울 일도 없잖아.
0: 뭐?
4: 좋아!
0: 나는 애니워치를 까마귀에게 주겠어. 소중한 애니워치를 반으로 나누는 건 잡아 못하겠어.
2: 치치야,
0: 내가 양보할게. 그냥 네가 가져. 대신 애니워치를 항상 소중히 다뤄줘.
1: 우와, 다들 순수한 걸? 다들 너무 보기 좋아.

0: 자, 받아. 이 시계 진짜 주인은 바로 너야.
1: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저건 지혜의 나무?
3: 드디어 찾았다!
0: 사실 난 정령이야. 안 믿기지? 자, 잘 보라고. 역!

0: 이건 작은 보답이야. 생크미를 위한 선물.
1: 생크미.
0: 생크마, 넌 역시 하얀색이 잘 어울려.
1: 생크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굿소
1: 클릭소 얼마세가
2: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굿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굿소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죠.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질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긴긴.
1: 주물한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우리 여행가자.
8: 여행갑니다.
7: 그럼 여기 출발.
8: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9: 기내식입니다.
8: 아, 맛있겠다.
10: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11: 뽀로로 떴다 비행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긴긴.
1: 주물한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반복되는

0: 파랄라 페어리즈가 스톤 조각을 거의 다 모았을 거야. 이번엔 어둠 고치가 있으니 실패하지 않겠지.
1: 그리고 여기 페어리즈가 왔어요.
2: 지금 달콤 정원에 있는 걸 보고 왔어요, 또.
0: 잘 됐구나. 오늘 페어리즈를 시간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릴 거야.
3: 두 조각만 더 찾으면 스타스톤 하나는 완성이야.
1: 그래?
4: 이 넓은 곳에서 무슨 수로 찾아?
1: 무슨 소리야. 네가 직접 찾아야지.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4: 좀 도와주면 안 돼? 난 지금 기운이 없어.
1: 뭐야? 저쪽이야!
3: 찾았어?
1: 스톤 조각이 근처에 있어, 푸. 정말이야?
4: 뭐라고? 내가 왜 이번 시험을 망친다는 거야?
3: 공부를 안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4: 말이 너무 심하겠다! 나도 공부했어! 이번 시험은 잘 볼 자신 있다고! 너보다 더 잘 볼 거야!
3: 그럼 점수 비교해보자. 만약 이번에 네 점수가 더 높으면 내 실수를 인정할게.
4: 그래, 두고 보자. 네가 겁낼 줄 알고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야 할 거야.
3: 그때 되면 알겠지.
4: 레나야. 어? 그게 말이야,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뭐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
1: 어? 시아야, 스톤 조각 찾기 말고 왜 시험 생각이야?
3: 하기로 한 거? 시험 못 본 사람이 사과하기로 한 거 말이야?
4: 이런, 기억하네.
3: 괜찮아, 네가 먼저 인정한다면 취소할게.
1: 얘들아!
4: 왜 그래?
1: 여기 있는 것 같아, 푸!
4: 포포링 얼른 피해! 어?
1: 푸푸! 스피커야!
0: 야! 자주 보는구나.
4: 스피커, 또 너야?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포링! 스윗 하트!

0: 한번 넘볼 생각은 마.
1: 결국은 내 차지가 될 거다.
0: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1: 그럼 어디 해보시지. 야!
0: 바랄라 마모! 대통 별빛 발사!
1: 감히 이 스피커 여왕에게 맞서려 하다니. 더 강한 맛을 보여주마!
0: 뭐지?
1: 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흥!

0: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스피카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1: 뭐야?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거야? 내가 겁나서 도망간 거라니까. 얼른 가서 복습해야지.
2: 기다려. 아직 스톤 조각 못 찾았다고.
1: 어? 아이, 그만 가자. 스톤 조각은 내일 다시 찾으면 되지. 같이 가.
3: 내일이라고? 파랄라 페어리즈, 내 어둠 고치 마법에 걸렸으니 같은 날이 반복될 거야. 난 이제 페어리즈의 모든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지. 키키, 뚜뚜,
4: 네.
3: 너희는 미용 나비를 가지고 가서 페어리즈가 같은 날이 반복되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해.
2: 스피카 여님, 저희한테 맡겨만 주세요.
1: 보컬이 조용히 좀 해. 나 공부하고 있잖아.
2: 괜히 예민하기는 뿐.
1: 잘 봐야 한다고. 내한테 질 수 없어.
2: 먹고 나면 집중이 더 잘 될 거야. 정말이야.
1: 난 몰라. 어떡하면 좋지?
0: 하, 그래 두고 보자. 누가 겁낼 줄 알고?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야 할 거야.
1: 레나하고 괜히 내기했어. 이번에 시험을 망치면 내가.
2: 뭔데?
1: 레나한테 사과해야 한단 말이야. 싫어.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해.
2: 자존심이 뭐야? 먹는 거야?
1: 넌 몰라도 돼. 정말 어떡하지? 내일

0: 그만 좀 해. 어? 어제 스톤 조각 찾으러 갔었잖아. 빨리 와.
1: 어제 갔었다고 봐.

0: 다행이다. 간신히 안 늦었네.
1: 시아야,
0: 어?
1: 왜 달려온 거야?
0: 시험 시간에 안 늦으려고.
1: 그치만 시험은 내일이잖아.
0: 뭐? 그럴 리가.
2: 시아, 너 아직 잠이 덜 깼어?
1: 어?
2: 꿈이랑 현실을 구분 못하다니.
0: 아니야, 잠 다 깼다고. 이따 얘기해.
3: 내일 시험인데 준비 다들 잘하고 있나요?
0: 내일이요?
3: 왜 그러니 시아야? 이번에 공부 많이 했나 보네.
0: 아니에요.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었나 봐. 시험 안 보니까 좋네. 오늘 수업 내용도 전부 다 이해해서 기분 최고야. 역시 넌 대단해.
2: 어? 오늘 수업 내용 어제 배웠던 것 같아.
1: 나도 그래.
0: 아깐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너희도 꿈속에서 배운 거 아니야?
1: 흥.
0: 내일 시험이면 복습이나 해야지.
1: 스탠저가 찾으라.
0: 조심해, 여긴 학교잖아.
1: 스타 스탠저가 찾으러 가자고 어제 약속했잖아. 시아, 너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거야?
0: 어? 보풀이! 우와! 들키면 어쩌냐고! 얼른 와!
4: 뭐야? 조심해야지, 뮁!
0: 어서 이리 와!
1: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익숙한데?
2: 확실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1: 눈치챈 것 같다. 어서 미용나비를 꺼내!
5: 가라! 스피카 여왕님의 미용나비야!
1: 어제 꿈에서 본 장면인가 봐.
2: 그렇겠지. 어제로 돌아갔다는 건 말도 안 돼.
1: 보풀이!
4: 그래, 알았어. 돌려줄게. 대신 약속은 지켜야 돼, 포.
0: 알았어, 빨리 끝내고 오자. 나 복습해야 한다고.
1: 네가 스톤 조각을 빨리 쳐주면 되지. 유르링, 뮤미링.
6: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1: 좋았어! 힘은 성공이야!
0: 어서 스피커 여왕님께 알리자!
5: 우와, 스피커 여왕님께서 상으로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주실 거야, 또!
7: 어서 가라, 페어리즈들아. 스톤 조각이 어디 있었는지 보자고.
1: 스톤 조각이 근처에 있어. 정말이야?
0: 레나야,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어? 어? 지금 이 상황 뭔가 익숙한 것 같지 않아?
1: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2: 시험 점수 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네.
0: 아니거든.
2: 괜찮아, 네가 먼저 인정한다면 취소할게.
0: 그럴 생각 없거든.
1: 얘들아,
0: 왜 그래?
1: 스톤 조각이 저기 있어.
0: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고마워. 스톤 조각이야.
0: 운이 좋네. 내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1: 괜찮아. 스톤 조각이네.
0: 나 잘했지.
1: 시아, 너 대단하다. 이렇게 빨리 스톤 조각을 찾다니 정말 최고야.
2: 시험 성적도 이러면 좋을 텐데 말이야.
0: 너무해. 김색에 그런 말을 해야겠어.
7: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자.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다음번에는 손 쓸 수도 없게 해주지.
0: 그 말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1: 왜? 내가 말했었어, 포?
0: 시계가 고장났나? 어서 가자. 시험 보기 전에 공부 더 해야 해. 케이크 먹고 체력 보충해야지. 포퍼링, 빨리 와.
1: 이상하네.
0: 그럴 리가.
8: 정말이야. 선생님께서 내일 시험이라고 하셨어.
2: 아직 잠이 덜 깼어? 꿈이랑 현실을 구분 못하다니.
8: 뭐야? 어제랑 똑같이 말하네? 아이, 아파. 어? 어? 뭐가 잘못된 거지?
7: 이제 스톤 조각은 내 거야.
8: 스톤 조각이 근처에 있어. 정말이야?
9: 또 똑같은 상황이네. 하는 말도 똑같고.
8: 시아야, 공부 때문에 많이 피곤해?
9: 레나, 넌 시험 점수 내기로 스트레스 받은 것 같다고 말하려 했지? 어.
8: 얘들아, 어? 스톤 조각이 저기 있어, 포!
9: 조심해! 무사해서 다행이야.
8: 고마워. 어? 아빠, 스톤 조각이야.
9: 이건 분명히 내가 어제 찾은 건데 정말 이상하네.
8: 잘했어, 뽀뽀리. 너와 나 찾았어, 뽀.
9: 계속 같은 날이 반복되는 건가? 얘들아, 있잖아.
8: 스피카! 어, 안 돼!
7: 스톤 조각은 모두 내 것이다.
8: 시아야, 조심해!
9: 이런... 웬디, 레나,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2: 스피카가 우리 행동을 꿰뚫고 있어.
7: 같은 날이 세 번이나 반복됐는데 어땠어? 더 강한 맛을 보여주마.
9: 아, 그때 그 고치 때문인가 봐.
7: 어? 이제야 알았다니. 너무 늦었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이미 다 꿰뚫고 있으니 반항할 생각은 하지 마. 스톤 조각 한 개로는 부족하지. 스타 스톤 조각을 더 내놔.
9: 누가 준대?
8: 바랄라 마법 달콤 결심.
7: 친구들을 구하고 싶으면 스타 스톤 조각을 내놔.
9: 어쩌지?
7: 빨리 와. 꾸물거리지 말고 수작 부릴 생각은 마. 안 그러면 친구들의 고통이 더 커질 테니까.
8: 어떡하지?
2: 시한테 방법이 있을 거야.
9: 알았다고. 아, 스톤 조각인가? 어떡하지?
2: 어? 어?
9: 스타 스톤 조각을 줄 수 없어. 하지만 레나와 웬디가 나만 믿고 있잖아. 빨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해. 어? 저건...
7: 서둘러. 난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니까.
9: 일단 해보자.
8: 스피카! 난 네 뜻대로는 절대 안 해!
7: 가만두지 않겠다!
9: 친구들과 스톤 조각 모두 지키겠어!
8: 스타 스톤 조각이야!

0: 어떻게 된 거지?
1: 레나, 웬디, 너희 괜찮아?
2: 스타스톤이 부르고 있어!
3: 마법의 섬으로 가자!
4: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3: 바렐라 페어리즈, 질동야명!
4: 바렐라 마법!
0: 바렐라 페어리즈,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알고!
1: 저게 뭐야?
2: 저건 로얄 스타스톤이야.
3: 별빛 에너지를 모으는 곳이지.
0: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한참이들아!
2: 지아야, 슈퍼스타 스톤을 사용해.
4: 바렐라 마법! 반짝반짝 트윙클 스타!
0: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소 상관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0: 출발.
11: 돼버리가 도망간다.
10: 3위 쫓아가야지.
1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지난 이야기, 크리스탈 워리어 군단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에 세상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워리어 군단을 무찔렀답니다.
8: 다음엔 이런 글 올려주면 안 돼? 마일로는 샌드위치를 먹었고 모든 게 다 평범했다.
9: 사람 기준에서? 아니면 고양이 기준에서?
7: 우와,

0: 섬의 모든 고양이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1: 시몬 벨라! 썬데이!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감히 날 혼자 있게 해? 다 어디 갔지?
0: 그게 고양이들이 섬 곳곳에서 납치돼서 아닐까요?
1: 하긴.
0: 전 있어요.
1: 너?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넌 인간이잖아. 난 인간한테 일을 안 맡겨. 믿을 수 없으니까. 출출하군. 생선 가게 가서 점심 좀 사와.
0: 인간인데 믿을 수 있으려나?
1: 중얼중얼하며 말하는 건 인간들이 나는 짓이야. 인간이 아닌 고양이가 되고 싶나? 그럼 이걸 써보든가. 언제든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지.
0: 제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1: 그럼 고양이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또 내 부하들도 찾아오고 내 점심 잊지 말고 서비스로 청원이도 달라고 해.

0: 지금까진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없는데 고양이도 전혀 없고 하긴 누군가 고양이를 다 납치했으니까
1: 고양이로 다니면 더 빨리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게다가 네 반려인간 때문에 고양이 납치범이 저 소리에 겁먹고 다 도망가겠어
2: 있지? 뭐 하는 거야?
3: 내 고양이 통역기 어플을 선보고 있어
2: 맞다 넌 유나가 하는 말 이해 못하지?
3: 근데 곧 완성될 거야 어? 설마 지금 내 획기적인 발명품을 비웃은 것 같은데?
2: 그럼 선보고 있어 우린 고양이만 갈 수 있는 곳에 살펴볼게 알았지?
3: 다 끝나면 따라갈게
0: 어?
1: 정신 차려 한눈 팔면 안 돼 부활을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부활을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0: 미안해
1: 괜찮아 내 침대랑 거실을 박살냈을 뿐이니까
0: 샤샤 여기서 컸어?
2: 맞아 여기가 내 집이었어
1: 여긴 언제나 너의 집이야
0: 왜 우리 집을 더 좋아하는지 알겠네
1: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왜 이렇게 사냐고 지적한 적 있어?
0: 그냥 그렇다고 사람의 집은 카펫이랑 침대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2: 저기!
1: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약하고 어? 샤샤 어딨지?
0: 납치당했나 봐 어디 갔지?
2: 나 이 안에 있어! 야옹!
0: 진짜 고양이를 납치하는 크리스탈 워리어잖아? 나도 고양인데?

0: 가디언즈로 맞서 싸워야 해. 근데 혼자선 변신 못하는데?
1: 너도 납치당해야 해.
0: 에?
1: 다시 샤샤랑 만나려면 너도 빨리 납치당해야 한다고.
0: 나한텐 관심이 없던데?
1: 당연하지. 저 납치범은 진짜 고양이한테만 관심 있어.
0: 나 고양이 흉내 잘래.
1: 뭐?
0: 우린 힘을 합쳐야만 해. 샤샤랑 다른 고양이들을 위해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고양이가 되는 법.
2: 이상하네. 신호가 안 잡혀. 이 안에는 크리스탈 에너지가 신호를 차단하나 봐.
3: 평소 같으면 탈출을 시도해보겠지만 저 거대한 바위 문은 절대 안 열릴 것 같아. 그치?
4: 난 이 안에 있기 싫어. 꺼내줘. 꺼내줘. 야!
5: 다 해봤어. 소용없어.
4: 그럼 갇힌 거야?
3: 그래, 아주 갑갑한 상황이지. 빨대랑 우유 줄까?

0: 그렇게 잔뜩 겁먹고 눈 감고 있을 거야? 그럼 샤샤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
1: 아, 겉모습이야 얼마든 고양이로 바꿀 수 있지만 내 성격까지 변하는 건 아니야. 난 이런 거 안 해봤다고.
0: 그런 것 같네.
1: 샤샤가 사람이 되는 거랑 같아. 샤샤도 등교 첫날 선생님한테 손톱을 막 갈려고 해서 말려야 했단 말이야.
0: 넌 고양이처럼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어. 두려움에 맞서야 해.
1: 아, 하지만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다고?
0: 그래.
1: 아, 나 좀 봐. 세상 꼭대기에 올라왔어.
0: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도는 가상해. 진짜 수업은 이제부터야.

0: 인간 집사가 왜 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1: 야호!

0: 준비됐어. 느낌이 와. 이젠 고양이처럼 울고 긁어낼 수 있어. 맞나? 뭐 아니면 말고.
1: 좋아, 슈퍼캣. 지금까지 완전 빵점은 아니야.
0: 좋아! 빨리 납치당해서 샤샤를 구하는 거야.
1: 잠깐! 으아!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게 있어. 고양이에겐 인간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신비의 능력이 있지. 고양이들만의 비밀 무기야.
0: 멋지다!
1: 멋진 게 아니야. 엄청나게 강력해서 진짜 고양이 중에 고양이만 해낼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어?
0: 그럼 당연하지.
1: 아주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해.
0: 어? 전혀 예상 못한 얘긴데. 좋아, 가자. 어? 유나?
1: 고양이는 혼자 싸워, 마일로. 넌 준비됐어.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말자.
2: 난 어떤 고양이가 될까? 다리 짧은 고양이, 아니면 도도한 검은 고양이, 아니면 털복숭이 고양이, 아니면... 도와드려? 찾고 있어요.
3: 아니네, 점심 말이다. 뭐야, 설마 또 차를 부순 건 아니겠지?
2: 딱 한 번이었고 썬데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4: 그거 봐, 박살났네.
2: 아니요,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한 거라고요.
4: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 왜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나만 없지?
2: 제가 조종해요.
3: 증명해봐. 뭣들하는 거야? 너희 둘 다 끔찍한 몸치라는 것만 증명했어. 그 워리어를 데려와. 내 점심도.
2: 야, 어디 가?

나처럼 고양이를 좋아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 근데 안 돼. 고양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 자유롭게 살아야 해. 시몬과 베라 썬데이부터 풀어줘. 루카님은 부활을 되찾고 싶어 하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나 할까? 제발. 저 이상한 고양이는 신경 쓰지 마. 나랑 가자.

0: 빨리 마일로 뭘 해야 할지 알잖아. 마지막으로 배운 걸 써먹어.
1: 진짜 고양이가 돼야 할 차례야.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양이의 비밀 무기를 써야 해.
0: 뭐 이런.
1: 고양이의 비밀 무기 귀요미.
0: 어머.
1: 드디어 잡혔어. 어? 진짜 잡혔잖아.
2: 이런 법이 어딨어? 저렇게 막강한 귀요미 고양이를 어떻게 이기냐고. 아, 루카님, 혹시 차 한 대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3: 나도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지만 한 대 보냈다.
2: 아, 감사합니다.
4: 내가 볼 땐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털이 더 윤기가 흐른다니까.
5: 진짜 엄청난 애라니까.
6: 아, 고민되네. 손베개냐 아니면 유기농 베개냐인데 도저히 못 모르겠어. 야!
7: 또 누가 왔는데?
5: 어?
4: 어? 안녕 마일로.
1: 샤샤!
5: 아는 사이야? 잘 됐네.
4: 이 친구들을 다 만나봐야 해. 여긴...
6: 정말 미안한데 이름을 안 물어봤네.
7: 난 베라야.
5: 난 시몬.
6: 이번엔 다시 메모리폰 베개를 써볼까?
7: 베개 타령하는 애는 썬데이야.
1: 잠깐, 실례?
5: 응?
1: 어? 저 이름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어?
4: 말도 안 돼! 악당들 이름이랑 똑같잖아! 루카 부하들이 고양이일 때 모습인가 봐!
1: 그치?
5: 얘들아, 또 간식 나왔어.
4: 금방 갈게.
6: 이제 어떡하지?
1: 아, 글쎄. 근데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겠어.
0: 여기 있었네. 응? 너희를 구해주러 왔어.
7: 아니, 사양할게. 오늘 발톱 관리 받기로 했어.
0: 아, 탈출했다.
6: 우와, 너무 고마워.
4: 탈출해도 되겠는데?
5: 예전처럼 우리가 좋아 죽는 표정이 아닌 것 같지?
4: 빌!

돌루카님한테 새로운 차를 달라고 하게 생겼어.

0: 호랑이는 귀여운 동영상 찍는 걸 싫어하나 봐. 몰랐지?
1: 이런 옷을 입히다니 너무 굴욕적이야.
2: 있지?
0: 조심해! 우와, 저 워리어는 진짜 크다. 이제 어떡하지?
2: 있지? 인터넷에서 가장 깨물어주고 싶은 고양이 동영상을 찾아봐줘.
0: 응, 알았어.
3: 여보세요? 드디어 내 전화를 받는군. 대체 어디 갔었어? 너 감히 나한테 쉬라고?

야! 클로즈업!

0: 해줘서 고마워.
1: 응? 구해줘서 고맙대.
2: 아, 당연한 일인걸. 아, 아까 그 진짜 부드럽던 베개 하나만 갖고 나오게 해주지. 그럼 너무 좋았을 텐데. 루카님, 거대한 워리어를 데려가고 있어요. 물론 일부지만 부하들도 같이요.
3: 임무 완수했어요. 빨리 제 목걸이를 받고 싶네요.
4: 잘 봤다.
5: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 네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걸 부쉈다고. 차도 두 대나 부쉈고.
2: 두 대요?
5: 그뿐만이 아니라 가디언즈에게 또 지고 말았어.
2: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5: 네가 그 워리어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네 나약해 빠진 성격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2: 하지만...
5: 오늘 점심도 깜빡했지. 덕분에 직접 차려 먹어야 했다. 아주 맛없었지. 넌 고양이가 될 자격이 없어.
6: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납치됐었던 거야? 동굴에 갇히고?
7: 그것도 아주 호화스러운 곳에.
2: 루카님 잔소리도 벗어날 수 있었고?
6: 네가 우리를 안구해줬거나 또 네가 인간이 아니라면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야. 고마워.
2: 어?
1: 뭐가? 고양이 세계에 적응하려면 노력해야겠어. 더 열심히 해.
8: 고양이로 사는 게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1: 절대 아니거든.

0: 일부러 그런 거야.
1: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0: 어?
1: 짜잔! 생일 축하해!
2: 어, 샤샤, 고마워.
0: 안녕, 난...
2: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0: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2: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1: 우린 그래.
0: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2: 아, 그래? 어디 있는데?
1: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0: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어? 선물도 준비했어.
2: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어?
1: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2: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1: 어?
2: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1: 화 안 났어?
2: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1: 어? 어,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꼬레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2: 또 졌네.
1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4: 옥스포드 탕.
15: 어, 해보고.
14: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위험한 날씨 기계.
5: 얘들아, 안녕!
6: 어? 이게 무슨 소리지?
7: 렉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8: 우르르 행성에 가뭄이 들었어.
7: 가뭄?
8: 응. 토모, 빨리 출동하자. 응! 비키, 너는 로키랑 핑을 데리고 와줘.
7: 알았어. 우리도 가서 도울게, 렉스.
8: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럼 빨리 가보자.
9: 렉스, 공룡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
8: 내 생각엔 아무래도 강 아래쪽으로 이동한 모양이야.
7: 저쪽에 발자국이 있어.
8: 좋아, 얘들아 빨리 가보자.
7: 너희도 마음이 덥구나.
10: 고마워, 오늘도 잘 부탁해.
7: 비비!

0: 이렇게 많이 더운데 공룡들은 괜찮을까?
1: 그러게. 어? 렉스, 저기 봐. 렉스, 어떻게 된 거야?
2: 강 위쪽에 물이 모두 말라버려서 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쓰러진 것 같아. 비키, 어? 일단 쓰러진 공룡들 체온을 낮춰줄래?
1: 응.
2: 토모, 핑, 공룡들 근처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줘.
3: 알았어, 아껴두라고.
1: 렉스 형, 그럼 난 뭘 할까?
2: 럭키, 넌 나랑 커다란 나뭇잎을 모아서 그늘막을 만들자.
1: 렉스, 우리도 도울게.
3: 응.
2: 그래, 고마워.
1: 피키, 물 갖고 펜스타.
4: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웅덩이를 만들어줄게.
3: 도모, 나왔어!
4: 부탁해, 핀!
3: 걱정 말라고!
1: 얘들아, 조금만 더 키운대.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야!
0: 그늘막 진짜 멋지다. 이제 다들 괜찮을 거야.
1: 어?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2: 강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어서 가보자.
4: 어? 스피노사우루스다.
3: 더위 때문에 다들 지쳤나 봐.
1: 다른 공룡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2: 스피노사우루스 등에 있는 돛 때문이야.
1: 돛이라고?
2: 커다란 돛 주변으로 많은 핏줄들이 있는데 그 핏줄 속에 피가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1: 정말이야? 엄청 힘들겠다.
2: 잠깐 기다려. 서식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대로 두면 스피노는 물론이고
4: 다른 공룡들까지 전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2: 응, 토모 말이 맞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4: 아, 그래! 비가 안 오면 오게 만들면 되지.
1: 토모 형, 잠깐만 와봐.
4: 알았어.
1: 비비!
0: 날씨기계?
3: 이걸로 비를 오게 한다고?
4: 하늘 위로 차가운 공기 구름을 싸서 뜨거운 열기와 만나게 하는 거지. 그럼 비가 내릴 거야.
1: 우와, 토모 형 대단하다.
0: 토모, 그럼 빨리 해봐.
4: 알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0: 저거 봐! 구름이 생겼어! 비다! 비야!
1: 토모, 정말 잘했어.
2: 뭐, 이 정도야.
3: 근데 비가 너무 와.
0: 그러게.
1: 토모, 이제 기계를 꺼도 될 것 같아.
2: 응, 알았어. 왜 이러지?
3: 왜 그래, 토모 형?
2: 어쩌지?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
0: 뭐? 렉스, 비가 더 오면 강물이 넘치겠어.
1: 얘들아, 일단 기지에 가 있어. 우린 기계를 멈출 방법을 찾아볼게.
3: 다들 괜찮을까?
4: 그러게 말이야.
2: 근데 기계가 왜 고장이 난 거지?

0: 저쪽으로 피해! 빨리!
1: 다들 움직여! 얼른! 이쪽으로 가!
2: 어머, 뭐 좀 알아냈어?
1: 아니, 리모컨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3: 비가 더 강하게 내리치고 있어. 어떡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4: 바보, 지금은 놀아줄 상황이 아니야.
1: 어? 왜 이런 걸 물고 있어? 근데 이게 뭐지? 스프링 같은데?
3: 어? 이건... 이거 날씨기계 부품 아니야?
4: 그럼 설마 이 부품 때문에 고장이 난 건가? 렉스한테 통신해보자. 렉스!
0: 정말? 기계 부품을 찾은 것 같다고?
4: 응! 우리가 갖다 줄게.
0: 아니야, 여긴 위험하니까 바비에게 가져다 주려고 해줄래?
4: 응, 바비, 부탁해.
3: 바비!
1: 이게 빠졌었구나.
0: 토모, 고칠 수 있겠어?
1: 응, 부품을 제자리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아, 기계를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
2: 걱정 마, 내가 올라가서 끼워볼게.
0: 그래, 좋은 방법이야. 그럼 토모랑 핀이 빨리 기계를 고쳐주면.
1: 어?
3: 렉스, 공룡들이 떠내려고 했어.
0: 핑키, 루키, 우린 공룡들에게 가보자. 토모, 핑, 기계를 부탁할게.
2: 알았어, 걱정 마.
0: 그럼 다들 출동. 렉스, 레드포, 액션. 먼저 아래쪽에 공룡들을 구해줄래?
1: 어?
3: 피키, 공룡 피부 발사!
4: 로키, 파워 갈고리!
3: 잘했어, 로키!
4: 헤이, 볼!
1: 어때? 잘 보여?
2: 잠깐만. 어? 찾은 것 같아.
1: 맞아, 거기야.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부품을 껴서 고쳐야 해.
2: 알았어.
1: 핑! 조금만 왼쪽으로.
2: 잡고 있어.
3: 이제 끝난 것 같아.
5: 렉스요, 저도 좀 봐.
0: 스피노사우루스가 위험해! 렉스, 슈퍼엔진! 렉스, 슈퍼이빨!
3: 와, 렉스 형 정말 대단해!
0: 토모, 핀, 좀만 서둘러줘!
1: 핀, 조금만 더! 조금만!
2: 됐다!
1: 좋아!

0: 뻔했어.
1: 그러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2: 비비, 바비, 부. 마음대로 기계를 만지면 안 돼.
3: 부.
4: 맞아, 앞으로 조심해.
3: 우와, 바비 또.
0: 오늘은 스피노사우루스 카드야.
4: 와, 멋지다. 카드를 또 하나 만들었네. 스피노의 도체 핏줄이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2: 나도야. 역시 우르르 행성 탐험은 신난다니까.
4: 털미머드 구출 대작전.
5: 안녕 얘들아.
6: 너희 왔구나.
7: 얘들아 반가워.

0: 애들은 가족들끼리 함께 무리 지어서 다니거든.
1: 아, 그렇구나.
2: 메모드 무리가 왜 이동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0: 와, 우리도 보러 갈래.
2: 좋아, 캐롤을 타고 한번 가볼까?
0: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2: 얘들아, 그럼 메모드 무리를 찾으러 출발할까? 에이!

0: 글로벌 멤버들은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고 해.
1: 아, 그럼 대장이 할머니겠네. 정말 신기하다.
2: 멤버들은 나이가 들수록 상아가 점점 길어진대.
1: 아, 그렇구나. 기지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
0: 페리, 할머니 멤버들을 빨리 치료해야 할 것 같아.
1: 응, 걱정 마. 이따가 페리.

0: 뭐지?
1: 새끼 매머드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무 수액이라도 먹이려고 하나 봐.
2: 여긴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1: 아, 매머드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 중인 건가?
2: 아, 매머드 가족은 따뜻하고 모기가 풍부한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였구나.

0: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봐.
1: 분명히 할머니 메모드였다면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0: 저쪽이 맞는 길이야?
2: 이쪽으로 가면 동굴 사자 서식지가 나와.
1: 동굴 사자들과 마주치면 안 돼. 새끼 메모드들이 위험할 수 있어.
0: 뭐? 그럼 어떡해?
1: 털 메모드들이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해.

0: 이쪽이야! 이쪽!
1: 그쪽은 위험해!
2: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3: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2: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해보자! 어? 헤이, 비바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어?
2: 짜잔! 어때?
1: 우와! 정말 귀여워!
3: 비바보! 매머드들을 반대쪽 길로 유인해주면 되는 거야?
2: 그리고 털옷을 절대 벗으면 안 돼! 알겠지?
4: 오, 진짜 털매머드 같은데?
1: 근데 어미매머드가 속을까? 한번 해보자!
3: 부탁해, 비바부!

0: 성공이야.
1: 괜찮아, 비바보.
2: 동굴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
1: 어떡하지? 아, 미끼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0: 미끼?
1: 매머드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 중이니까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유인해보는 거야.
2: 좋은 생각이야. 내가 드론을 띄워서 동굴 소녀들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
0: 응, 우린 미끼를 준비할게.

0: 동굴 사자들이 엄청 많아. 어서 서둘러야 해.
1: 다 됐다.
0: 동굴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2: 이건 우리에게 맡겨줘.
3: 좋아, 비바부, 가자.
1: 비!

0: 좋아 지금이야? 바비, 방향을 틀어줘!
1: 어미 매머드가 방향을 바꿨어.
0: 이제 모두 따라가기만 하면 돼.
1: 성공이야.
0: 어휴, 정말 다행이다.
1: 드디어 도착했어. 이제 안심해도 돼.
2: 어? 할머니 메모드야?
1: 해리, 할머니 메모드는 괜찮아?
2: 응, 많이 좋아졌어.
1: 수고했어, 해리.
2: 당연히 할 일인

0: 자, 헐 메모드 카드야.
1: 고마워, 알렉스.
2: 어미 메모드도 앞으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지?
0: 응, 그렇게 천천히 경험을 쌓으면서 대장 메모드가 되는 거야.
1: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
3: 응, 가자. 렉스, 안녕.
0: 안녕, 또 놀러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옥스포드 팡!
13: 해보고!
1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4: 탑승하세요.
1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2: 클릭서 몰라내가
3: 도와주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하늘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단체.
1: 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0: 어, 저 칙칙한 상자는 뭐야?
1: 자.
0: 어?
2: 수상한데?
0: 꼭 선물 같아.
3: 옐로우?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
4: 있어. 말을 안 해서.

0: 노려달라고 하자. 너도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 곧 과학 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1: 어, 레오다. 이제 어쩌죠?
0: 그래, 방법이 있어. 분명 온다, 우리의 조력자가.

0: 왔다! 골랐다!
1: 소호 요정? 너희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2: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3: 그래요? 너희 도움이 필요해.
2: 어? 도움?
4: 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느냐? 정말 한심하구나.
5: 너는 일국의 공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6: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
7: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8: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7: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6: 우리도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옐로.
1: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었던 거야.
8: 나도 사과하고 싶어.
6: 보고 싶어.

0: 보이나? 문을 그리라는 거지?
1: 블록이 그림을 자르고 있어.
2: 이게 왜 이러지?
1: 레드, 괜찮아?
2: 손이 따라오고 있어.
1: 서둘러! 모두 내 팔을 꽉 잡아. 이야, 간다!

그린을 왜 찢은 거지? 더블버블 루나 체인지!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쉐도우 버블! 설마 갇힌 건가? 아니 이게 왜? 쉐도우 버블! 쉐도우 멈췄어.
1: 이 기회에 빨리 나가자. 손잡이가 없어.
2: 내가 해볼게. 대체 어떻게 여는 거야?
1: 얜 어쩌지? 여기 있으면 이성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야.
3: 같이 가야지.
2: 당연히 데려가야지.
1: 우리랑 같이 가자.

0: 빨리 나가야 해. 곧 가라앉을 거야.
1: 나가자. 옐로우, 빨리 와. 뭐해?
2: 그림 밖은 두려워. 바깥 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3: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0: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랑 함께 있자.
4: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5: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리 용서해 줄래?
3: 어? 같이 가자, 옐로우.
2: 한번 해볼게.

0: 돌아왔어.
1: 옐로우, 정말 고마워. 레옹! 핑크스타!
2: 샤이렘,
3: 공주님!
2: 걱정시켜서 미안해.
1: 핑크스타, 괜찮아?
4: 어? 아, 얘들아, 이거!
1: 레오, 잠깐만!
5: 쓸모가 있구나, 너!
4: 어? 나?
5: 그런가?
6: 정말 위험할 뻔했군요. 다시는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으로 힘을 넘기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어야겠습니다.
7: 화이트 골드님, 블랙 다이아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발 힘을 아끼세요.
6: 다시 공주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0: 알뜰곤뜰한 눈치챘어. 이제 버블 잼이 힘을 블로백에 주지 못하게 됐군. 곧 어둠의 홀로 완성해 이 수치를 갚아주마.
1: 내 꿈을 노래해.
2: 자, 여러분,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장래희망? 뭐죠?
3: 나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4: 난 의사가 될 거야.
1: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2: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해요.
1: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3: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러볼 테니까.
5: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3: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6: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1: 옐로우는?
7: 난...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 나 잘하는 게 없는데. 내 꿈을 찾아서?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여기가 맞나?
3: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2: 또 말썽이네.
1: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2: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3: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6: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5: 난 그럼 간식을 준비해 올게.
6: 악기는 내가 고칠게.
1: 난 널 도와줄게.
2: 노란색이
1: 옐로우. 내가 갖다 줄게.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조금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3: 어떻게?
6: 퓨즈 때문인가?
1: 내가 도와줄게! 기계는 멋져야 정신을 차린다고!
2: 아파!
1: 선생님,
2: 도와줘서 고마워.
1: 전 방해만 했는데요. 다들 잘하는 게 있고 꿈도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2: 그럼 뭘 제일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 네, 선생님.
8: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니.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족의 블. 가거라. 꿈 따위 꾸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거라.
4: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5: 멋진 공연이 될 거야.
4: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1: 내놔! 놓지 못해!
7: 버플, 뭐 하는 거지?
9: 버플, 또 장난 시작이군. 버플!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 장난 좀 그만해!
4: 저게 뭐지?
1: 블루비야!
10: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9: Time's time!

0: 윙클 펌프! 변신 완료! 블루비 악기를 다 먹어버렸어! 스크루파 도레이크 블라썸!
1: 비켜봐! 거블 펀치!
0: 선생님의 악기야!
1: 스크림팟! 아직 입안에 악기가 더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간 부서질 거야.
0: 알겠어. 내가 포털로 블럽 위에서 공격할게. 그동안 블럽을 붙잡아줘. 응? 응.

얘들아, 지금이 최고야!

0: 맞춰. 이건 선생님의 꿈이란 말이야. 제발.
1: 위험하다니까.
0: 선생님의 기타야. 됐어. 불러.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2: 이런.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 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0: 선생님.
1: 야우, 열받아. 열 대만 더 때려줄 걸.
0: 그래!
3: 야! 지저분하게 뭐하는...
0: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1: 우와! 이거 괜찮은데?
0: 이것 봐!
1: 그럴듯한데?
0: 레드! 나도 와봐! 이거야.
4: 퍼플, 네가 잘하는 거 찾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이야.
1: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0: 맞아. 얘들아,
2: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0: 네.

0: 모르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어?
1: 내 꿈을 노래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팡.
2: 어,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2: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넘버블럭스 친구들,
19: 모여라!
18: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9: 20까지 파티해!
20: 우리 같이 놀자.
18: 5와 3이 만나면
20: 8이야.
18: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0: 함께 놀아요!
18: 넘버블럭스! 가베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내 안에 거인이 있어. 오늘은 빌리들이 새 춤을 배우는 날. 오, 승주 형. 지우 형도 와우. 이렇게 잘난 형들 사이에 있는 막내 윤우. 윤우는 역대 가장 어린 최연소 빌리예요. 어려도 형들처럼 다 해낼 거래요. 막내라서 좋은 점도 있다는데요.
1: 되게 기분이 좋아. 왜냐면은 그거는 나만 있는 거니까.
0: 아하! 최연소 빌리, 윤우가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1: 막내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어.
0: 오! 얼른 보여줘! 얼른!
1: 카리스마요?
0: 카리스마?
1: 어떻게 해야 되지, 카리스마를?
0: 괜찮아, 괜찮아. 너의 가장 멋진 모습, 우리가 찾아볼게. 오늘은 효빈 마이클 출동! 사실 윤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영화랑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님이에요. 연기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대요.
2: 기분이 좋았어요.
3: 강역을 맡은 10살 최은혜입니다.
0: 연기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
1: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알맞은 캐릭터의 감정을 잘 소화하는 게 연기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그런 윤우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멋진 빌리가 되기 위해 탭댄스도 열심히, 발레도 열심히,
4: 손등에 새 한 마리가 올라와 있단다.
0: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그것.
1: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아크로바틱? 옛날부터 배웠었고 지금 잘 하니까.
5: 힘있게 만세 뒤로 올려 쭉.
0: 우와, 진짜 잘한다. 우와.
5: 그렇지, 진행, 고운해, 고운해, 그렇지.
0: 윤우가 이렇게 잘하는 비결은 좋은 친구랑 함께 배웠기 때문이래요. 바로 아빠. 윤우네 아빠는 아크로바틱 선생님이세요. 윤우에게 가장 좋은 친구죠. 아기 때부터 아빠를 따라 운동을 해온 윤우. 와, 다 컸네. 하지만 아빠 눈엔 아직도 아기인가 봐요. 작은 몸으로 큰 무대에 서려면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많으신데요. 윤우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1: 발레할 때 팔다리가 길어야 했는데 아직 성장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
0: 에휴,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몸이 작아서 쉽지 않은 동작이 많네요. 에고. 아이고.
4: 자, 그대로 다리 쭉 올려서 척추뼈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5: 원, 투, 쓰리, 포.
0: 가장 어려운 건 발레 수업.
5: 세븐, 에잇. 어, 왜 더 줄었지? 움직임이 윤우야 되게 더 작아졌는데 어떡해? 더 스텝도 더 작아졌는데?
0: 아이, 쌤.
5: 물론 윤우보다 선생님이 키가 크지만
0: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날 윤우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5: 힙 들지 마세요. 앤, 왓. 어, 나 찰나 그런 거 있지, 너. 너 나 찰나 그랬지, 지금. 나 맞을 뻔했는데.
0: 에이, 참. 이런 거 아니고요.
5: 아니요.
0: 윤우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바로 종이접기예요. 종이를 접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종이접기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5: 데미플리에 엄청 커져요.
0: 윤우에게 용기를 준 특별한 발레 수업 덕분이죠. 쉿, 우리도 들어볼까요?
6: 등, 가슴, 턱, 힙. 그렇지, 갈비야. 팔은 넓게 써주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커디가. 옳지.
0: 짧아서 어쩔 수 없는 팔, 다리 대신에 동작을 크게 크게 만들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
6: 4, and 1, and 2, and 3, and 4. 플리에, 플리. 쭉 한번 펴볼까? 손끝까지 그냥 옆으로 나란히 쫙 펴봐. 고무줄처럼. 쭉쭉쭉쭉쭉쭉쭉
0: 몸을 늘리다 보니
6: 위아래도 마찬가지. 그냥 쭉 펴서 이렇게 위아래로 쭉 펴봐. 쭉 그냥 쭉쭉쭉쭉 그렇지. 어깨 내리고
0: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커졌어요.
6: 윤우야 여기서 이거랑 그래서 이 목 라인 밑에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보게 되거든. 객석에서는 그러니까 턱으로 시선 끝을 멀리 봐. 저 멀리 네 꿈이 저기 있어. 그렇지.
0: 빌리라는 꿈에 가까워진 기분.
6: 앤 하나 둘 셋.
0: 이제 괜찮지 윤우야?
1: 응. 되게 속이 시원한 것 같아.
6: 원해.
0: 윤우는 어떤 빌리가 되고 싶어?
1: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빌리가 되고 싶어.
0: 감동?
1: 응. 그냥 나의 마음을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0: 와, 좋았어. 윤우의 빌리 기대할게.
1: 얘들아, 밥 먹자.
0: 그날 이후 어쩐지 더 신나 보이는 윤우. 선생님께 배운 내용을 빌리 노트에 적어두고 매일 열심히 연습 또 연습하고 있어요.
1: 3, 4, 5, 6.
0: 이제 형들보다 작은 몸도 문제 없대요.
6: 와, 커진다. 윤우야 커진다.

0: 윤우 마음속에서 커다란 거인이 깨어났으니까요. 빌리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가는 윤우. 이제 알겠어요. 윤우의 진짜 매력은 꿈을 향해 점점점 자라나는 거인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윤우 화이팅!
1: 춤을 춰봐! 예!
2: 오늘은 짠! 너무 빨랐나요? 다시 천천히 굴자, 굴자, 탁, 탁. 다시 굴자, 굴자, 탁, 탁. 됐죠? 이제 다시 빠르게 굴자, 굴자, 탁, 탁, 굴자, 굴자, 탁, 탁.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내 속도에 맞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최고!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0: 아무 글씨도 없는데?
1: 에이! 니들이 뭘 알겠니? 저기엔 신비한 비밀이 숨겨있지.
0: 삼촌은 연애도 한번 안 해봤다.
1: 헐! 바로! 레몬으로 쓰면 저렇게 안 보이는 편지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0: 에이? 레몬으로 편지래?
1: 바로 비밀 편지!
0: 우와!
1: 자, 준비물은 레몬즙, 붓, 도화지, 마지막 짜잔! 다리미미미미!
0: 에? 다리미로 편지를 써?
1: 그렇다니까! 이 삼촌만 믿어봐! 자, 그럼 먼저 이 레몬을 쭉 짜서 보이지? 삼촌의 안녕!
0: 와, 멋있다! 나도 해볼래, 나도!
2: 나도 해볼래, 나도!
3: 자, 손이 다 소빵이 꺼. 장갑이 잘 안 들어가니?
2: 장갑이 작아?
0: 장갑이 이렇게 작아요.
3: 다섯 살 맞지?
0: 다섯 살입니다.
3: 아, 그래. 자, 여기 레몬.
0: 자!
3: 자, 쭉 짜보세요, 한번. 쭉! 그렇지!
1: 자, 자, 이렇게 레몬즙을 준비하시고.
2: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0: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0: 그래 얘들아, 사랑도 레몬 같은 거야. 너무 쉬어서 괴롭다가도 다시 맛볼 수밖에 없는 거.
1: 누나, 삼촌 뭐라는 거야?
2: 나도 몰라. 삼촌 뭐예요?
0: 그래 그래. 자, 다음은 이 붓에 레몬즙을 묻혀서 도화지에 정성스럽게 쓰는 거야. 자,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완성!
2: 근데 삼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0: 다 방법이 있다고.
1: 안 보일 것 같은데.
0: 안 보이니까 솔직하게 더 하고 싶은 말을 써야지.
1: 알았어요, 그럼.
2: 비밀 편지.
1: 솔직하게 쓸게요, 그럼. 다 썼어요.
2: 저도요.
0: 자, 여기 다리미를 써야 되는데. 이 다리미가 위험하니까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알겠지?
1: 네.
0: 자, 그럼 호빵이 거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0: 열을 주면 쓱싹싹 슉슉슉슉. 자,
1: 우와, 글씨가 나타났어요. 진짜 비밀 편지네.
0: 과연 호빵이는 어떤 이야기를 썼을까?
2: 호빵아, 고마워, 감동이야.
3: 뭐 아닌데, 여기 삼촌 이름은 없는데.
1: 저 조용히 해. 무슨 소리야? 삼촌 사랑이야.
2: 사랑해, 삼촌도 사랑해. 다시 한번 볼까?
1: 어? 아니요, 어? 호빵이 거 볼까요?
2: 아, 그래.
4: 어떻게 안 보이던 글씨가 나타났을까? 비밀은 바로 레몬즙 속 성분들 때문이야. 레몬즙 속 성분들은 뜨거운 열을 받으면 종이보다 먼저 색이 변해 종이는 약 400도에서 타기 시작하지만 레몬즙 속 성분들은 약 270도에서 더 먼저 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레몬즙으로 쓴 글씨만 먼저 보이게 되는 거야.
1: 호떡이 거 볼까요?
2: 아, 그래.
1: 호떡이 거.
3: 아니, 내 거를 볼 필요가 있을까?
0: 자, 종이에 열을 가해주면 쓱싹쓱싹 나와라, 글자야.

0: 저기 있다!
1: 보답이야!
2: 꿈을 위한 쉼표.
3: 멋지게 차려입은 빌리들, 지금 뭐하냐고요? 사진 찍죠. 공연을 앞두고 새로운 빌리를 공개할 때 쓸 사진이래요. 근데 어쩐지 수줍고 어색한 이 분위기, 이럴 때 믿을 사람은 역시 지효죠. 아이, 박지효, 잘해놓고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4: 나는 때로는 개그진이었다가 때로는 조금 엄숙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런 되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3: 감성 부자 지효의 알록달록한 이야기. 오늘은 요리 마이클과 함께 2025년 12월 드디어 빌리 뮤지컬에 출연할 배우들이 공개됐어요. 사진 잘 나왔구만. 여기 저도 있어요. 우리가 공연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다니 학교 친구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5: 우리 반에서 나 빼고 23명이 다 못 믿었고 그러니까 진짜 됐어? 약간 나는
3: 박지효! 오! 원래 지효는 친구도 많고 매일 노느라 바빴대요.
4: 학교 끝나고 나서는 거의 맨날 친구랑 놀거나 하고 집에 와서 주말에도 막 가족이랑 놀기도 했는데 주말에 토요일까지 빌리 스쿨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 못 놀아.
3: 아, 하긴 지난 가을부터 빌리들은 좀 더 열심히 빌리 스쿨에 다니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6: 6월 7
3: 화 수 목.
7: 그렇지 그렇지.
3: 금 토. 아, 그럼 쉬는 날은 일요일 단 하루? 어이쿠, 하루만 놀아도 괜찮은 거야?
4: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족해. 한 이틀 정도는 더 놀아야지.
3: 하지만 현실은 하루뿐. 어디 지후의 소중한 일요일을 따라가 볼까요? 아침 시간은 가족과 함께 맞이하네요.
8: 처음 오디션이 봤을 때 1년이 넘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
9: 그래.
8: 부족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계속.

0: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오빠한테 얘기하고.
1: 네, 마무리도 잘해. 오케이.
2: 이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은 다음에
3: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2: 글리노트 쓰는 시간. 지난주에 배운 것들을 꼼꼼하게 되새기며 연습도 한 번 더 해주고요. 오후엔 오랜만에 누나, 동생이랑 댄스학원 출동. 오랜만이라 그런가 엄청 신나 보이죠? 삼남매가 함께 춤추고 영상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이 즐거운 시간을 잠깐 쉬고 있대요. 그리고 또 간만에 친구들도 만났네요. 지후가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쁜지 친구들은 궁금한 게 많대요. 그래서 준비한 지후에게 뭐든지 물어볼 시간. 까방.
4: 그래, 지후야. 이제 너 뮤지컬 같은 거 하잖아. 뮤지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5: 나는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라는 그런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
4: 오, 빌리.
3: 너 언제 가고 언제 와?
5: 나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조금씩 달라.
6: 뮤지컬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
5: 탭댄스 하잖아. 탭댄스를 다 끝낸 직후가 제일 힘들어.
2: 맞아, 나도 그래. 타닥타닥 멋진 소리를 내며 춤추는 탭댄스. 구두 밑창에 쇠가 달려서
7: 아우 봐봐, 지금 발이 다 풀렸어. 마지막에
2: 한 곡만 끝나도 다리가 후덜덜한데요.
7: 한번 더 가봅시다.
5: 네.
2: 흐아, 빌리는 공연 내내 춤을 춰야 하니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 또 연습해야 돼요.
4: 그럼 가장 즐거웠을 때는?
5: 예리하네. 어려운 동작을 딱 성공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지.
7: 쭉! 오!
2: 바로 이럴 때 말이지! 어설프던 몸짓이 점점 근사해지고, 간신히 따라하던 동작을,
7: 원, 투, 3,
2: 이렇게 멋지게 4, 해낼 때 5, 말이야.
7: 6, 7, 후!
2: 이제 친구들도 알겠죠? 지후가 함께 노는 걸 잠시 쉬는 사이 얼마나 성장하고 당당해졌는지를요. 달콤한 휴일이 끝나고 다시 월요일. 지후가 빌리스쿨로 향합니다. 또다시 힘든 연습이 시작됐네요.
7: 아니 지우야, 맨날 하는 거잖아.
5: 맨날 하는데 맨날 아파요.
2: 와, 진짜 공감. 매일 해도 힘든 건 힘든 거라고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때도 정말 많고요. 그래도 지후는 그냥 웃어 넘긴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5: 나는 실력을 점점 키우는 재미로 하고 있게 됩니다.
2: 아하! 실력을 키우는 재미 덕분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치만 동작이 잘 안 될 때 속상하지 않아?
5: 안 돼서 속상해지는 거는 내가 잘하는 동작으로 회복을 하는 중이야. 잘하는 걸로 이제 채우는 거지.
2: 오!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는 동작이 점점 늘어나면 자신감도 쑥 커지겠네?
5: 어, 맞아.
7: 잘했어, 지우야. 이렇게 포인트를...
2: 이야, 멋지다. 이제 공연이 다가오는데 지후는 어떤 빌리가 되고 싶어?
5: 난 그 빌리 특유의 당당함? 그리고 빌리의 그런 끈기 그런 거를 잘 보이도록 하고 싶어.
7: 보자.
5: 나는 첫 무대를 이제 완벽하게 마치고 싶어.
2: 즐거웠던 시간에 잠시 쉼표를 찍고 당당한 빌리가 되어가는 지후. 지후 빌리, 나도 응원할게.

오늘은 힙합의 런닝맨 동자. 한쪽 무릎 들고 앞으로 디디면서 뒷발을 쭉. 다시 발 모으면서 무릎 들고 디디면서 쭉. 다시 모으고 반복. 그럼 음악에 맞춰서 고! 이게 바로 달려라 달려 런닝맨. 친구들도 모두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라 달려.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엄청 뜨겁겠지? 가까이 가면 부어지는 거 아니야?
1: 부어지기 전에 씩 하고 녹아버릴걸? 근데 세상엔 차갑게 폭발하는 화산도 있다.
0: 차가운 화산 폭발?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1: 또 먹을 생각이야? 그렇다면 이 삼촌이 보여줄까?
0: 네!
2: 차가운 화산을 만들러 우리가 왔다!
1: 자, 그럼 준비물은 캐러멜 사탕, 그리고 콜라! 하나씩 호빵이 거, 호떡이 거, 이건 내 거.
0: 제가 왜 제일 작은 콜라예요? 불공평해!
1: 억울하면 삼촌처럼 얼른 크면 된단다.
3: 크기는 호떡이가 제일 큰 것 같은데.
1: 아, 우리 그럼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이 캐러멜 사탕을 콜라에 넣어봐.
3: 콜라를 따고.
1: 콜라를 따고. 자, 하나, 둘, 셋.
0: 야! 우와! 우와!
3: 엥? 뭐야? 이게 끝이에요?
1: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 콜라 뚜껑을 열고 이 캐러멜 사탕을 빠르게 하나, 둘, 셋! 슝슝슝! 슝슝슝!

0: 있지. 이게 바로 차가운 화산 폭발 콜라 화산이다.
1: 콜라는 왜 갑자기 폭발했을까? 정답은 바로 콜라 속에 숨어있던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콜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그런데 여기에 울퉁불퉁한 사탕을 넣으면 울퉁불퉁한 사탕 표면에 콜라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공기방울이 빠르게 생기고, 이 공기방울이 콜라병 입구로 몰리면서 콜라가 화산처럼 솟아오르는 거야.

0: 이번엔 완찬 다 먹어보자. 어? 얘들아 재밌겠지? 재밌겠지? 어?
1: 재밌겠지?
2: 준비됐지?
3: 진짜 놀랐었는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0: 얘들아 재밌겠지? 어? 준비됐어? 준비 얘들아? 얘들아 어디 갔어? 얘들아?
2: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0: 누나?
2: 아니 뭐하고 있어?
0: 오빠 연덕이 입에 신다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덕분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고비는 아프대요.
6: 그네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10: 옥스포드 상.
11: 해보고.
10: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덕분말
2: 순하게
6: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무능한 녀석! 이제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1: 그것만은... 카르노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간의 성과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0: 기회? 이게 그 기회다! 예!

0: 좀 태라! 치아! 프로즌 타이거! 마그 킬러!
1: 태라! 공중전사 다이노이드 전원 집결!
2: 우와! 멋진데?
3: 제군, 모두 고생 많았다. 이제 모든 전사와 고인이 한자리에 모여본 볼트.
4: 네?
3: 드디어 카르노 군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4: 네! 정말 엄청난 힘이에요.
5: 맞아. 이 파워라면 카르노도 꼼짝 못할 거야.
6: 지금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걸?
1: 우리가 지구로 온 것이 절대 헛걸음이 아니었어.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이여.
3: 최강통령 미니트 공대.
7: 네!
3: 지금까지 모두 고생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고생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여정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온 우주가 카르노의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우주를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순간이 왔다. 우주를 구할 준비가 되었나?
7: 준비 됐습니다.
3: 카르노 군단을 물리칠 수 있겠나?
7: 물리칠 수 있습니다.
3: 좋다. 지금 당장 우주로 나가 카르노 군단을 물리치고 우주의 평화를 되찾아라.

0: 좌표 설정 완료. 진로 이상 없음.
1: 좋아. 전속력으로 간다.

0: 지금 그레이트 렉스 타이저가 저희 우주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역시 예상대로 데리고 와라.

0: 자, 블랙버스터. 널 이렇게 만든 미니 특공대가 왔다.
1: 미니 특공대.
0: 복수하고 싶지 않아?

0: 목표 지점 도착 완료.
1: 좋아. 어서 카르노의 우주선을 찾자.
0: 잠깐.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어.
2: 뭐지?
1: 뭔가가 오고 있어.
2: 위기 특공대!
1: 블랙버스터?
3: 저 모습은 뭐지?
2: 카르노의 짓이다. 내 에너지를 폭주시켜 본능만 남은 괴물로 만들지.
0: 자신의 부하를 저렇게 만들다니.
1: 이미 이성을 잃었어. 긴장을 늦추면 안 돼.
2: 미니 특공대!

0: 야! 뭐지? 속도가 더 빨라졌어.
1: 볼트, 레퍼스터의 에너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0: 뭐라고?

0: 저 녀석 점점 더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어.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1: 그 말이 맞아. 저러다간 블랙버스터의 신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날 거야. 폭발이 휘말리면 아무리 그레이트 넥스카이저라 해도 무사하지 못해.
2: 벌채, 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피해야 해.
3: 알겠어.

0: 멋지다. 베네트 꼭대!
1: 움직일 수가 없어!
2: 이제 폭발해!
1: 어서 줄을 끊어야 해!

모든 다이노이드 코인들이 나의 손에 들어왔다.

0: 우주는 나의 것이다!
1: 사령관님, 지금 좌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0: 제원들의 생명 반응이 매우 약하게 느껴지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레이!
1: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2: 어서 동료들을 서둘러...
1: 사령관님, 티라와 대원들만 생존했습니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3: 비키세요! 빨리빨리!
4: 어서 서둘러!
5: 회복하는 대로 모든 대원들과 지령실로 오게. 얘기할 게 있네.
6: 사령관님, 모두 모였습니다.
5: 너희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카르노가 우리 미니트공대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2: 미니트공대의 사령관, 네 대원들은 모두 이 손으로 직접 없애버리겠다. 지금으로부터 3일 뒤에 지구를 차지하러 간다. 만약 너희가 항복하고 내 부하가 된다면 목숨만은 살려줘봐.
6: 지, 저 녀석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7: 카르노,
5: 모두 진정해라. 카르노의 오만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7: 무슨 말씀이시죠?
5: 몇 달 전 우리 대원이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지. 발견 당시 이 물체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지만 최근 우리 과학자들이 일부를 복원한 결과 이 물체는 또 다른 하이노이드 코인으로 판명됐다.
8: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이.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지구에 있었던 건가?
5: 그렇다, 티라.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머나먼 사막에서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8: 그곳에 가서 다이노이드 코인의 나머지 조각을 찾아 맞추면 고대의 힘이 발현되어 과거의 용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거야.
5: 그렇다.

0: 모든 정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타이노이드 코인이 완전히 복원된다면 그 힘은 그레이트 코인의 힘에 비견할 만하다.
1: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군.
0: 세원들은 즉시 출동하여 이 새로운 타이노이드 파워를 확보하라.
2: 네!

0: 티라, 괜찮겠어? 넌 밖에서 기다리는 게 어때?
1: 그래, 넌 아직 다이노이드 파워가 회복되지 않았잖아. 변신을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2: 이번 임무에는 내가 꼭 필요할 거다. 빼놓고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0: 그럼 가볼까?
2: 좋아!

0: 힘을 빌려달라고 하자. 고대 다이노이드들, 우린 미니 특공대다. 지금 온 우주가 큰 위험에 빠졌어. 너희의 힘이 필요해. 우리를 도와줘. 부탁해.
1: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 우리 못 알아보는 거야. 빨리 나머지 조각을 찾아내야 해.
2: 그래서 코인 조각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데?
1: 그건 나도 몰라.
2: 얘들아! 잠깐만, 진정해! 난 네 촉이 아니야! 자, 이거 먹어!
3: 소시지 별로야?
2: 이건 얘들아! 코인 조각이야!
0: 진짜!

티나, 정신 차려! 티나! 티나!

0: 마이너의 배우 고인과 그 주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1: 우리가 고대 다이노이드 파워를 얻었어.
2: 볼트, 어서 합체해보자.
3: 좋아. 다이노 엠페로 코인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이노 엠페로 합체.

0: 정말 엄청난 힘이야.
1: 우리가 해냈군. 다시 한번 카르노와 싸울 수 있게 됐어.
2: 좋아. 새로운 다이노이드 파워를 보여주마. 각오해라, 카르노.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제?
15: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자이언트 팽TV. Let's go, dog.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술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술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제가 제 똥꼬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네. 그럼 서로 똥꼬 보여줘요. 아,
10: 예. 그럼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내 똥꼬 보여줄게. 근데 저게 뭐지? 저거 빼내야 되겠는데. 잠깐만. 하얀 게 동글동글한데. 아, 잡혔어. 나왔어. 나오고 있어. 아이고. 아. 씨잖아.
9: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어제 먹은 생선에 가시가 박혔네 이거.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11: 형수 올 때 됐는데.
10: 연락이
11: 형수. 형수 고랑고리가 왜 저래.
9: 오 왔어.
10: 어디 힘들어?
9: 내가 그 다리를 접질러가지고 지금 걷는 게 조금 힘드네 이거.
10: 근데 뭔가 다리를 접질렀다고 하기에는 좀 걷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9: 다리를 접질렀으니까 걷는 게 이상하지.
10: 아니 그러니까 너무 똥머리 온 것 같은데?
9: 지금 나 이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뭐라고 하지 말라고.
11: 치질은 아니지?
9: 뭐라고?
11: 아니, 아니지.
10: 치질 있어요.
11: 아니, 아니겠지.
9: 나 간다.
11: 알겠어. 이따가 봐.
9: 나와. 이걸 왜 찍고 있는 거야?
11: 너 고랑고리가 좀 이상한데?
10: 저거 다 치질인데? 무조건 치질이야 저거.
11: 근데 천이가 어떻게 잘 알아요?
10: 그런 게 있어요.
9: 이거 왜 이게 이거? 치질?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없네 이거? 어? 핸드폰으로 찍어봐야겠다. 타이머 맞추고. 스치스러워.

0: 형아.
1: 펭수 다리 다쳤다며. 괜찮아?
0: 아, 안 괜찮아.

0: 아우,
1: 왜?
0: 아우, 다리 아프다고.
1: 아니 다리 아픈 거랑 방석이랑 무슨 상관이야?
0: 원래 이어져 있어 모든 건. 됐어, 난 숙주할 거야.
1: 아니 근데 다리 이 상태로 숙주까지 간다고?
0: 간다고.
1: 아 그럼 가만 있어봐. 내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여기 딱 맞는 게 있어, 진짜.
0: 진짜. 아, 빨리 가.
1: 어?
0: 빨리 가.
1: 아니 여기 앉아봐, 여기 싫었다 그게.
0: 아 싫어.
1: 이게 더 편할 거야, 근데 이게 훨씬 빨라. 그치? 괜찮아?
0: 빨리 가.
1: 가?
0: 빨리 가. 아,
1: 간다. 갑시다. 아이고.
0: 조심 조심. 조심 조심.
1: 이거 왜 이렇게 한대 이거? 잠깐만. 턱이 있어 갑자기. 괜찮아?
0: 달고 들어온 거야. 달고 그래. 이 방법을 쓸 때가 왔군. 할 수 있다! 오! 오! 오!

0: 여긴가? 76, 71, 75, 78. 야, 저기 학문 전문점 맞니, 이거?
1: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 어? 저 뭐야?
0: 아우, 안 되겠어!
2: 보고 나가려고 하네?
0: 어, 뭐야?
2: 어디 가려고?
0: 예? 아, 그냥 이건 저, 그, 밥 먹으러 왔는데, 네. 충수를 헷갈린 것 같은 거야.
2: 특별히 봐드릴까, 똥꼬를?
0: 어. 아, 그게 아니고요.
2: 그 똥꼬 뭐 있긴 있어요?
0: 똥구멍 있죠? 똥가이니까요.
2: 야, 일단 들어오.
0: 예?
2: 아, 빨리 들어와봐. 빨리 들어와봐.
0: 아, 그게 아니라.
2: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고 가야지.
0: 아니, 어떻게 환자를 잡아가요?
2: 똥꼬 어떻게 아파요?
0: 똥꼬가 따끔따끔하고, 조금 막 불편하고, 이거 막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아프고 그래요.
2: 요즘에 막 특별한 거 먹은 거 있어요?
0: 요즘에요? 그냥 먹던 대로 먹고 싸던 대로 쌌거든요?
2: 네.
0: 저는 심지어 변비도 없어요. 저는 하루 6번이나 싸요, 똥.

0: 아, 너무 많이 가는데.
1: 뭐야, 똥 잘 싸면 좋은 거 아닙니까?
0: 우리가 하루에 세 번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1: 예.
0: 세 번 이상 보면, 똥구멍이 불나지.
1: 저 항상 그렇게 싸는데요? 찍찍.
0: 찍찍이 뭐야, 찍찍이.
1: 예? 저 찍찍 싸요.
0: 아, 진짜?
1: 예.
0: 그러면 찍. 닦을 때, 이 항문 주변에다가 똥을 범벅고 만든단 말이야.
1: 아.
0: 그래서 닦을 때,
1: 예.
0: 이게 이제 양쪽 언덩이고, 이게 똥구멍이잖아?
1: 예.
0: 그러면 휴지로 이렇게 앞뒤로 모아서 집어내는 거야.
1: 아.
0: 그 다음 휴지를 접어서 깨끗한 면을 대고 또 이렇게 앞뒤로 모아서 집어내고. 아, 그냥 똥 닦을 수 있어? 팔이 짧아서?
1: 이거 저 다 다요.
0: 똥꼬 다?
1: 제가 이래 봬도 짧아 보여도. 이거.
0: 아, 고마. 알았어.
1: 아, 저는 근데 완전 스트레이트로 나가기 때문에.
0: 진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똥꼬랑 한번 보고.
1: 예?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까지 이거 그 똥꼬를 몇 개 똥꼬나 보셨어요?
0: 똥꼬를 몇만 개 봤죠?
1: 와, 몇만 개 똥꼬 보셨어요?
0: 예, 예.
1: 그 수만 개 똥꼬 중에 예. 기억에 남는 똥꼬 있어요?
0: 그 똥꼬가 그 똥꼬 같긴 한데 이게 똥꼬에도 인격이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정보가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발설할 수는 없고.
1: 그쵸.
0: 똥꼬를 한번 보자.
1: 근데 박사님
0: 예.
1: 사람들도 많이 걸리나요?
0: 많이 걸리죠. 10명 가면은
1: 예.
0: 그 중에서 항문에 이상 있는 분이 절반 이상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한두 명은 꼭 수술해야 할 정도예요.
1: 이야, 이 정도면은 다들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진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항문 상태를 보고 약으로 치료할지 수술해야 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1: 그러면 박사님
0: 예?
1: 저 그 제가
0: 예.
1: 제 똥꼬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예. 그럼 서로 똥꼬 보여줘요. 예.
0: 그럼 내가 먼저 똥꼬를 보고
1: 예.
0: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내 똥꼬 보여줄게. 치질 있으면 수술해야 되니까 다들 진찰 한번 하자고.
1: 예, 조심스럽게 오픈하겠습니다.
0: 예. 자, 올라갑시다. 예. 자, 준비 다 됐어요?
1: 예.
0: 자, 항문 보기 위해서 구멍포 덮어서 쑥스럽지 않게 다른 데 다 가리고.
1: 오, 스윗해.
0: 항문만 나오게 할게요.
1: 예.
0: 그 침대 따뜻하죠?
1: 따뜻해요.
0: 예. 아이고, 똥꼬가 예쁘게 생겼네. 예.
1: 감사합니다. 예. 똥꼬 칭찬은 처음 들어봤어요.
0: 예, 들어갑니다. 예. 아이고. 깜짝이야.
1: 카메라가 들어가요?
0: 아니, 카메라 준비할 거야.
1: 준비?
0: 예, 항문 벌리는 거 들 거예요.
1: 아!
0: 힘을 빼야지. 힘 빼.
1: 힘 빼면.
0: 해봐. 그죠. 발가락 손가락 힘 빼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려봐. 무릎 올릴 수 있어, 다리?
1: 방구 나올 것 같아요.
0: 아, 그래, 좀만 참아요.
1: 방구 나올 것 같은데?
0: 아, 좀만 참아.
1: 아, 방구 어떻게 참아?
0: 예, 참아요.
1: 예.
0: 아유.
1: 아우.
0: 어우.
1: 어때요?
0: 치액이 많이 부었어요. 근데 저게 뭐지?
1: 뭐야?
0: 뭐 하얀 쪼그레가 있는데.
1: 이거 하나면 한 방에 싹 낫는다고 했어.
0: 저거 빼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1: 이거 빼면 안 돼요. 안 돼.
0: 좀만 참아봐요. 잘 안 잡히네. 하얀 게 둥글둥글한데. 잡혔어. 나왔어. 나오고 있어. 아이고. 마늘이잖아. 항문에 왜 마늘을 넣었어요?
1: 아, 그거 넣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힘들게 넣는데 왜 빼요?
0: 그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자, 내려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어때요? 배가 없죠?
0: 아, 똥꼬가 속에
1: 예.
0: 좀 치질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서 그것이 변비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통증도 일으킬 수 있고 피도 날 수 있겠더라고. 한 번만 더 뒤로 넘어지게 생겼네. 놀리지 마, 고맙고. 잘하죠. 그래서 그 수술해야 되겠던데. 아, 근데 수술 전 검사가 있으니까 몇 가지 검사하고
1: 예.
0: 수술 바로 해드릴게요.
1: 예, 그 박사님.
0: 네.
1: 그 대신에
0: 네.
1: 수술을 하는데요.
0: 네.
1: 제작진들이나 말하면 안 돼요.
0: 우리 외과 의사는 환자와 관계를 친정 엄마와 시집간 딸처럼 그런 관계니까
1: 예.
0: 내가 평생 AS 해주고 비밀 보장해드릴게요.
1: 예, 똥꼬 AS도 가능합니까?
0: 아, 그럼 아주 이쁜 똥꼬로 만들어줄게요.

0: 향수 마취 돼서 안 아플 거니까 걱정 이제 마세요.
1: 네. 네. 지금 감각이 없어요, 밑에가.
0: 아, 그러죠? 여기 발가락은 느낌 있을 거예요. 거기 느낌 있죠, 여기는?
1: 거기 있어요.
0: 여기 저 똥꼬 꽂히는 데는 어때요?
1: 네? 뭐,
0: 여기 똥꼬 지금 꽂히는데 지금 느낌 있어요?
1: 아니요.
0: 없죠?
1: 예. 지금 똥꼬 꽂집었어요?
0: 예.
1: 왜 꽂집어?
0: 아, 이제 마취 잘 됐는가 보려고. 아.
1: 지금 뭐 하고 있어요?
0: 아, 이제 똥꼬만 벌리려고.
1: 아, 벌릴 거예요?
0: 똥꼬만 벌려야.
1: 예.
0: 수술이 잘 되니까.
1: 저 나중에 똥 잘 쓸 수 있겠죠?
0: 아, 그럼요. 자, 수술 준비할게요.
1: 오, 예.
0: 마취 잘 돼서.
1: 안 아파요?
0: 아, 수술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어. 예. 이쁘게 할 거예요.
1: 네. 네. 코트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걱정하지 마세요.
1: 오!
0: 아, 이거 꼬리가, 이게 힘이 세네.
1: 아, 제 꼬리는. 네? 제 자신감입니다.
0: 아이고. 치질이 워낙 커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맥박이 떨어지네.
1: 앉아, 안 돼.
0: 숨 한번 크게 쉬어봐요.
1: 오.
0: 내쉬고. 다시 한번 숨 한번 크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1: 네.
0: 고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1: 반대로. 고개 반대로.
0: 좋아, 좋아. 네. 아이고, 크다. 아이고, 큰 게 잘랐어요. 네. 아이고.
1: 어때요, 재치엔?
0: 아주 이뻐졌어요.
1: 선생님.
0: 예.
1: 진짜 저 이거 수술한 거 말하면 안 돼요?
0: 아, 똥꼬에도 인격이 있어요.
1: 그죠?
0: 예, 여기는 이제 팽격이네, 팽격.
1: 네, 제 똥꼬가 말하지 말아달래요.
0: 예.
1: 제 똥꼬 바꿔드릴게요.
0: 예. 똥꼬 안녕. 걱정하지 마.
2: 비밀이에요.
0: 네, 예, 똥꼬 비밀이에요. 네, 소독약 바르고 끝낼게요.
1: 예.
0: 예.
1: 어.
0: 네, 됐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해냈어. 해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회복해서 돌아가면 성공한 거야. 아무도 몰라.
3: 385, 305. 여기다.
4: 305?
3: 어.
1: 뭐야?
3: 나 찬이야. 괜찮아? 아니, 아프지?
1: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3: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걱정하지 말고 좀만 참으면 돼.
1: 가라고. 가라고.
5: 왔나? 아? 사촌마. 내 하는 말 사촌마. 니가 내가. 사투리 재밌네, 이거. 살람빵 똥마. 빠지소. 샤스 나보나. 어디서 샀는데? 아, 근데 나 진짜 사투리 잘하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나 못한다 그래? 가만 있어봐. 이거를 검증도 받을 겸 한번 사투리를 한번 네이티브로 잘 배워볼까 한번? 오, 맞아! 그쪽에 연락해봐야겠다. 아, 예, 선생님. 저 백승대기야. 여기 한번 와프리카 아프리카 합쇼? 아하! 안녕하십니까?
6: 오랜만이에요.
7: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루베리 스무디. 어? 오늘 월요일인데 물 왜 들어왔지? 야, 파야, 눈 온대. 와, 진짜 눈이다. 눈 온다.
5: 야,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6: 아, 잘 지냈어요?
5: 아, 잘 지냈습니다.
6: 요즘 사투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5: 예, 맞아요. 이 네이티브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모셨거든요.
6: 아, 네네. 지금은 사투리 하나도 안 쓰지 않아요, 근데 저? 방금 진짜 안 썼는데?
5: 진짜 안 썼는데?
6: 응.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쓰지 않아요? 근데?
5: 아니, 진짜.
6: 그래도 또 오늘 펭수를 위해 특별히 이제 부산 사투리를 제가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5: 그러면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사투리로 해주세요.
6: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은 서울말로 하겠습니다.
5: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 근데 미디어 사투리란 게 뭐예요?
6: 미디어 속에서 그 사투리를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미디어 사투리라고 불러요. 펜수가 알바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손님이 오면은 뭐라고 해요?
5: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6: 거짓말 하지 마세요.
5: 왜 오셨는겨?
6: 펜수가
5: 혼자 없어요. 근데 맞지 않습니까?
6: 오, 쉽지 않은데?
5: 네이티브는 어떻게 해요? 아, 안녕하세요.
6: 어서 오세요.

0: 몇 분이세요?
1: 저희 두 명이요.
0: 어, 자리 이쪽 괜찮으세요?
1: 어, 예, 알겠습니다. 네.
0: 이게 젊은이들이 쓰는 인사. 네.
1: 만약에 저였으면 자, 손님 해주세요.
0: 아, 배고프다.
1: 왔나? 몇 명인데?
0: 형, 혹시 기분 나빠요?
1: 기분 좋게 사투리 어떻게 해요?
0: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서오세요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비슷한 예로 욕보이소
1: 욕보이소
0: 와그라는교
1: 와그라는교 네.
0: 이거는 오, 20, 30대들은 잘 쓰지 않아요.
1: 어, 왜요? 아, 욕보라고?
0: 어, 그런 건 아닌데 함부로 쓰시면 위험할 수가 있다.
1: 오, 아주 아주 좋은 겁니다.
0: 위험해요? 네, 메모해주시고요.
1: 욕보이소는?
0: 부산에서 주문을 할 때 예. 이렇게 한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죠. 예?
1: 예? 네. 그거는 그냥 저기 취임새 아니에요? 에! 에!
0: 어이, 어이, 어이.
1: 에! 에! 밥 먹으러 가면 에! 에! 에! 이러면 돼요? 야, 야!
0: 예! 여기 와달라는 거죠.
1: 아!
0: 예?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아요!
1: 아요!
0: 보소!
1: 보소!
0: 이것도 이제 젊은, 특히 펭수같이 어린 친구들 쓰면 안 돼요.
1: 아.
0: 그래서 펭수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역할로 한번 사투리를 응용해 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1: 예.
2: 네. 아이고 허리야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고 막 오만내가 다 쑤시네. 아이고 아이고 누구 들어줄 사람 없나?
1: 예. 보소. 예.
2: 이 방금 뭐라 했노?
1: 예. 이제 들어주니까 예.
2: 에이 범죄를 못 배웠네. 어?
1: 예.
2: 아!
1: 보소.
2: 뭘 보소!
1: 제가 배운 게
2: 지금 보고 있다 이가!
1: 제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0: 보소!
1: 보소!
0: 어, 이런 거는 좀 버릇이 없게 보일 수가 있다.
1: 그쵸.
0: 평소같이 어린아이가 쓰면 안 된다 이걸 배웠잖아요.
1: 아, 그럼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되죠.
1: 어?
0: 부산 사람도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러요.
1: 제가 너무 그 외국어처럼 생각했나 봐요. 이 억양이 사투리의 근본이죠.
0: 억양 자신 있어요?
1: 저 억양 완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억양은 완벽히 구사합니다.
0: 눈 감고 들으면 중국어 같지 않았어요? 펭수 이 단어 읽어볼까요?
1: 예. 누나야.
0: 누나야.
1: 누나야.
0: 오, 괜찮은데?
1: 고마워.
3: 이거 경북 아니에요?
1: 말대꾸하지 마세요.
0: 네. 근데 이제 펭수가 말한 거는 약간 경북 쪽이었어요.
1: 어, 저 경북이구나.
0: 누나야.
1: 누나야.
0: 부산 쪽에서는?
1: 예.
0: 누나야.
1: 누나야. 아, 경북은 올라가고 북이니까 경남은 남이니까 내려가고.
0: 오, 맞았어요.
1: 오.
0: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1: 고속도로.
0: 경남에서는 어떻게 읽냐면요.
1: 예.
0: 1, 4, 4, 2예요.
1: 그게 뭐예요? 아, 강세입니까?
0: 억양이죠.
1: 억양이 4라고?
0: 고속도로.
1: 고속도로.
0: 어, 좋아요, 좋아요.
1: 고속도로.
0: 오.
1: 고속도로.
0: 오.
1: 고속도로.
0: 어, 어.
1: 1, 4, 4, 2. 1, 4, 4, 2.
0: 경북은 4, 4, 3, 2예요.
1: 고속도로.
0: 오.
1: 고속도로. 아니, 저 숫자가 마법이네요.
0: 오. 평소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경남 사투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 한국은행? 한국은행.
0: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1: 한국은행.
0: 이거잖아.
1: 어, 뭐예요?
0: 경남은 4, 4, 3, 2예요. 한국은행.
1: 한국은행.
0: 응. 그럼 4, 3, 2, 1이 아닌가?
1: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0: 이거 누가 썼어? 그 다음에 경북에서는 2, 2, 4, 2예요.
1: 한국은행.
0: 오, 맞아, 맞아. 오, 잘하는데?
1: 오, 뭐야?
0: 오, 경남 사투리를 쓸 건지, 경북 사투리를 쓸 건지, 혼재 해버리면 되게 이상한 사투리가 될 수 있어요.
1: 오.
0: 이번에는 엄청 유명한 명대사.
1: 야.
0: 니가 가라 하와이. 라는 말을 해볼 거예요.
1: 예.
0: 네.
1: 근데 이건 너무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 억양이.
0: 진짜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1: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0: 근데 왜 하와 이러는 거예요? 하와이도 어쨌든 영어지만
1: 이거... 아니 영어도 사투리로 해요?
0: 영어도
1: 아,
0: 하와이.
1: 하와이. 하와이.
0: 좋아요 좋아요.
1: 니가 네. 니가 가라 하와이.
0: 아, 혹시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문을 읽고 한번 배워볼 거예요.
1: 네. 야, 이거 난이도 좀 있는데 이거.
0: 그쵸, 쉽지 않아요.
1: 와.
0: 한번 읽어볼까요?
1: 이마트 2층에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문화센터에 진행 중이던 연기 수업이 연기되었다.
0: 오.
1: 몇 점입니까?
0: 몇 점 만점이요?
1: 10점.
0: 10점 만점? 2점? 근데 문화센터 되게 잘했어.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 어, 맞아요.
0: 어, 되게 잘했어요. 연기가 되게 많죠. 같은 연기여도 이 연기는 뭐야?
1: 갔어, 갔어.
0: 그쵸. 이 연기는?
1: 그건 이제 액팅.
0: 맞죠? 요거는?
1: 미루어진 거.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저 세 개가 다 다르니까?
0: 그쵸. 연기. 연기.
1: 연기.
0: 연기 수업이.
1: 똑같잖아요.
0: 이거는 연기이고, 이건 연기. 연기되었다.
1: 마지막 건 그냥 서울말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읽으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 어, 네.
0: 이마트 2층에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이던 연기 수업이 연기되었다.
1: 아, 살짝 그 액팅이랑 미루어진 게 비슷하네요.
0: 오,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엄청 유명한 거 있죠.
1: 어, 뭐야? 왜? 개. 개. 개.
0: 하지만 부산에서는
1: 예.
0: 이건 개고 깨.
1: 뭐야?
0: 깨.
1: 어?
0: 이거는 장음이에요, 장음. 깨.
1: 개, 개에다가 깨 뿌려 먹자, 이거 어떻게 그러면?
0: 여기에다가?
1: 예.
0: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1: 오.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0: 오.
1: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0: 오.
1: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그러면은 간장게장은 간장깨장이라고요?
0: 그거는 간장게장이에요. 아,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1: 아, 그건 간장게장이라고?
0: 네.
1: 아, 이것도 많이 들어서 알죠? 이것도 약간 밈이잖아, 밈.
0: 너무 유명하지만 그래도 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이번에는 서울 예시를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1: 어, 좋아요.
0: 네.
3: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근데, 아, 잠시만요. 근데, 아, 잠시만요.
0: 뭐라고 해야 되지? 깍쟁이 같아, 깍쟁이.
3: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이거는 서울말이 아니라 부천말입니다, 부천말.
0: 가끔 잘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네.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오! 펭수 원래 말처럼 해볼까요?
1: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오!
1: 뭐야? 이거
0: 되게 잘한다.
1: 이거 서울말인데.
0: 제 워너비.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 저희가 배웠던 1, 2강을 합쳐서 한번 연기 실전을 해볼 거예요.
1: 와, 실전이구나.
0: 미안하다. 네, 그
1: 네, 지금 가봐야 된다.
0: 어디?
1: 몰라, 가봐야 된다.
0: 내 말 좀 들어봐봐.
1: 듣고 아니, 있다! 듣고 아, 있다! 이건 나라!
0: 괜히 오는 동안 좋아했다!
1: 왜?
0: 네가 키도 크고 발도 크고 멋있어서!
1: 고맙다!
0: 할 말이 그것밖에 없나?
1: 그래, 나 니 좋아한 적 없다!
0: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1: 그럼 거짓말하나? 니 좋아한다!
0: 진짜?
1: 거짓말이다! 거짓말!
0: 니 진짜 나쁜 놈이다! 사투리를 하다 보면은 너와 나의 용법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1: 오!
0: 나로 끝나는 경우에는
1: 예.
0: 답변을 yes or no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니 밥 먹나?
1: 아니?
0: 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 그럼 너는?
0: 너의 경우에는 what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0: 니 뭐 먹노?
1: 아, 나 김치찌개 먹었어.
0: 맞아, 바로 그거다.
1: 그러면
0: 이해 못했나?
1: 아, 이해 못했나?
0: 어, 못했나?
1: 그럼 왜 못했노?
0: 어! 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1: 야, 이거 재밌다, 이거.
0: 어. 또 예외적인 용법이 있어요.
1: 오, 뭔가요? 오.
0: 야, 쟤 와 잘하노. 아, 왜 이래 잠 오노.
1: 아, 혼잣말.
0: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것도 있다.
1: 아, 알겠습니다.
0: 네, 이런 거를 짚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4강에 왔어요.
1: 다 배웠니, 이거 오늘.
0: 자, 첫 번째. 이따이가.
1: 이따이가? 이거 아니야?
0: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언제 쓸까요?
1: 내가 뭐 말하기 추임새. 뭐 어. 말하기 전에.
0: 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이따이가.
1: 아, 있잖아.
0: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1: 예.
0: 뭐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닌데?
1: 그러면 아이유의 있잖아를 그러면 부산으로 어떻게 불러요? 이따이가.
4: 나는 너무 가슴이 떨려. 좋아. 한번 해주세요.
0: 저 안 해도 돼요.
4: 짜다시리? 아, 짜다! 이거 되게 짜다.
0: 짜다시리 비싸지도 않구만. 겁나 쨔네.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 있고 왜 저렇게 멋있는 척 해?
4: 아, 설 말이죠?
0: 네. 내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 이빠이가.
0: 김팽! 아, 이거 영바이다.
4: 그거는 중국어 아니에요? 영바이다.
0: 펭수가 머릿속에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펭수가 선생님이 한번 되어보면 어때요?
4: 아,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제 부산 사투리 가르치는 펭수입니다. 똑바로 배우셔. 첫 번째. 자, 음식점에 갔어.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문 어떻게 하나?
2: 저기요.
4: 아닙니다. 예.
2: 쌤, 좀 이상해요.
4: 아니야, 아니야. 자, 그리고 어르신들 좀 많이 쓰는 겁니다. 어르신. 보소. 보소. 여기는 보라는 거죠? 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
2: 고속도로.
4: 고속도로. 4321. 대구. 고속도로. 고속도로.
2: 쌤, 왜 리듬 타요?
4: 자, 원래 이 사투리는 리듬을 좀 타면 됩니다. 별 따라 해서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원, 투.
5: 고속도로.
4: 고속도로. 원, 투. 고속도로. 어이. 고속도로. 원, 투. 고속도로. 어이. 고속도로 원, 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4: 저 바로 부산 가도 되겠지 않습니까? 내가 천 펭귄은 부산 아닙니까? 제가 부산 펭귄.
6: 부산에 펭귄이 있었나?
4: 도이베이다.
7: 도이베이? 무슨 소리고?
8: 난 부산 같진 않은데.
4: 내가 봤을 땐 너 부산 사람 아닌데?
8: 난 부산 사람.
4: 내가 부산 펭귄인데 사투리 뭐 하나? 부산 펭귄밥. 너! 뭐야? 저 윈터 선배님 오셔가지고 사투리 그거 아니라고 지적받더마.
9: 아, 우리 터.
10: 월렁뚱땅 살던사
4: 이 원래 아 내가 천 펭귄은 이 부산에서 태어난 게 맞는 긴데 펭생 꼬인다 꼬있어
11: 펭수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4: 내 고향 갔다 왔다 아닙니까?
11: 고향 남극이잖아.
4: 말투 보면 모르겠습니까? 부산 아닙니까?
11: 부산?
4: 예.
11: 근데 사투리 못하잖아.
4: 사투리 잘하고 있구만. 뭐 저 부산 사람이십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사투리 얼마나 잘하는지. 벌써 부산 사람 없습니까?
12: 내가 직접 바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버리 까버리 깝깝깝깝깝깝
4: 부산 사람 없습니까?
13: 부산에서 왔는데.
4: 아 일로 있어 일로 있어. 저 어디서 온 거 같습니까?
13: 부산 구포에서 왔어요.
4: 그거 뭐야? 아니 저요 저요.
13: 예?
4: 저요. 본인 말고 저 어디서 온 거 같냐고요.
13: EBS에서 온 거 아닌가?
4: EBS 아니고 제 고향 어딘 거 같습니까?
13: 나는 그걸 모르지.
4: 딱 보면 모르십니까? 지금 내 사투리로 잘 통하고 있구나.
13: 아, 부산 아닌 것 같은데.
4: 부산 맞습니다.
13: 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4: 그럼 어떻게 말하는데 이게?
13: 내 딸 하면 되겠지.
4: 김대야.
14: 네.
4: 네 사투리 어떤데?
14: 딱히 부산 국민 같진 않은데.
4: 내가 봤을 땐 너 부산 사람 아닌데?
14: 나 부산 사람.
4: 내가 부산 펭귄인데?
14: 남극에서 왔잖아.
4: 사투리 뭐 하나?
13: 아, 됐다, 됐다.
4: 여기 다 부산에서 왔습니까?
15: 네.
4: 서울 놀러 오셨습니까?
15: 네.
4: 서울 좋았나?
15: 네.
4: 뭐가 제일 좋던?
15: 눈 오는 거예요.
4: 눈.
15: 왜요?
4: 아니, 미안하다. 아니, 내가 공감해서 웃는 거다, 공감해서. 부산에서 눈 보기가 좀 힘들잖아.
15: 네.
4: 본인은 부산이 맞다, 서울이 맞다.
15: 저는 부산이요.
16: 저는
4: 부산 뭐가 좋은데?
15: 좀 사투리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해요.
4: 사람들은 이거 잘 못 알아듣게.
15: 네.
4: 너도 못 알아듣고.
15: 네.
4: 근데 봐라, 내 말하는 거 니 다 알아듣는다 아이가.
15: 네.
4: 그럼 내 부산 펭귄 맞다 아이가.
15: 부산 사람 아니잖아요.
4: 그럼 어디 같은데?
16: TV에서 나오는 부산 말투?
4: 아, 미디어 사. 고맙소, 잘 가라.
11: 펭귄 사투리 안 먹는 거 같아.
4: 아니 아까 지금 저 친구랑 의사소통한 거 보세요. 다 알아듣잖아요.
17: 방금 미디어 사투리 같다고 했잖아요.
4: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미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직업병이죠.
11: 서울역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인적 받아볼까?
4: 자,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으로 가가지고 부산 가시려고 하는 분 잡읍시다. 부산 사람 없습니까? 부산 나와라! 아, 난 이거 얼굴만 봐도 부산 사람인 거 딱 아는데. 부산 사람을 찾습니다. 부산 사람 아닙니까? 아니고. 아, 여기 서울 냄새 많이 나네요. 딱 보이! 우리 쪽 사람이냐?
5: 어디 사람인데요?
4: 저 동래구 아닙니까? 동래구.
5: 동래구?
4: 예.

0: 어떠셨어요?
1: 저는 설마 쓴다고 쓴 건데 되게 약간 좀 화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야. 아센트가 조금 세니까.
0: 아 그럼 들으실 때는 어땠어요? 설마를 이게 듣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1: 다정하고 조금 간지럽게.
0: 간지러요? 어, 뭐가 제일 간지러웠어? 아 왔나?
2: 왔다.
0: 아 왔나? 딱 보니까 우리 사람 같은데 얘.
3: 울산인데
0: 완전 초백이야 이거. 아 완전 초백이야. 부산이랑 서울이랑 뭐가 제일 다른데?
3: 서울 아들은 밥 먹나 이게 알고.
0: 어.
3: 밥 먹었니?
0: 뭐라고? 다시 한 번인데요?
3: 밥 먹었니?
0: 이거 또 보니까.
3: 뭐하노?
0: 뭐하노?
3: 우리는 뭐하노?
0: 뭐하노?
3: 그래서 뭐하노 여기서?
0: 어 뭐하노?
3: 나 이런데.
0: 나 뭐 한다.
3: 서울 아들은
0: 뭐해?
3: 뭐해? 뭐 이런 거 알겠다.
0: 아 맞다 맞다.
3: 그래 그래.
0: 그리고 또 부산에서는 이름 부를게. 이름 뭡니까?
3: 이광기.
0: 이광이면은 그 이광이 이러거나 이광 그러잖아.
3: 알지. 보통은 좀 지나면은 희야.
0: 아 희야.
3: 수야.
0: 수야. 아 그제 그제. 그러면은 수야, 수야. 그 서울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3: 광이야.
0: 가만있어 봐. 그 여자친구는 어디 사람인데?
1: 강원도 원주 사람.
0: 아 뭐 했더래요? 내가 난 뭐 했더래요?
1: 너무해.
0: 어, 미안해, 미안해. 히! 아! 히! 해동계, 그, 혹시,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4: 조성함 창원입니다.
0: 경상남도 창원!
4: 맞습니다.
0: 아, 창원 사람이가!
4: 아, 맞습니다.
0: 내 부산 사람, 내 부산 팬이거든.
4: 부산 사람이가?
0: 너 하는 말이랑, 내 하는 말이랑, 또이페이다.
4: 또이페이?
0: 또이페이 모르나?
4: 무슨 소리고?
0: 아 창원은 또이페이 안 쓰나?
4: 창원은 또이또이다 또이또이.
0: 아 또이또이
4: 근본이 없는데 유튜브만 보고 배운 부산 펭귄이라고 했나?
0: 맞다.
4: 이건 테스트 한번 해볼까 내가 오히려.
0: 테스트 한번 해봐라.
4: 혹시 국밥에 부추 넣어 먹나?
0: 전구지.
4: 아 오케이 오케이.
0: 그리고 순대 소금 찍어 먹나? 하나 둘 셋
5: 깜짝
0: 간다 이제. 반갑다 친구야. 내 부산 맞다 이거.
4: 부산 사람 맞네.
0: 맞지 부산 펭귄이다. 그래 언제 전역하나?
4: 오늘 전역했다.
0: 야 전역하자. 박수 한번 주이소. 전역을 축하합니다. 혹시 기차 시간 얼마 남았는데?
4: 20분에 가야 되는데.
0: 뭐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잘 가래. 기차 놓쳐버렸네 이거. 아, 자, 보였습니까? 마지막에 결국에 인정받았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6: 어거지 인정해서.
0: 자, 어거지고, 먹어지고, 정구지고, 어, 정구지. 말 나온 김에 이거, 우리 배고픈데, 정구지 넌 물딱뿌리 딱 뿌뿌빠빠까리. 안녕하십니까?
7: 어서오세요.
0: 안녕하이소.
8: 나!
0: 이 뭐야?
8: 이게 누구야?
0: 어? 가만있어 봐. 아니, 아저씨.
8: 야, 씨야! 뭐야, 니 여기서 나타나? 아니, 앉아, 일단 앉아.
0: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오, 이게 웬일이냐?
8: 여전하네, 이거, 여전해.
0: 잠깐만, 이거. 어? 도와주이소. 이게 얼마만이야?
8: 얼마만이야는, 임마, 반말이고.
0: 반갑습니다. 야.
8: 뭐야, 미친놈이, 뭐야? 도라이야? 우준일이야, 이거 우준일이야, 니?
0: 배가 고파갖고 밤을 왔습니다.
8: 아, 밤을 왔어. 근데, 예.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사투리를 막 했어.
0: 그게 아니고, 아, 그래, 잘 됐네.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로.
8: 뭐가?
0: 내 부산 펭귄인데, 다들 그 어디서 뭐 이상한 거 배워왔다고.
8: 그 말투는 근데 그게 아니지.
0: 그럼 어디 말투인데?
8: 어디 말투인데? 이거 어디 말투야, 이게?
0: 이거 부산!
8: 그러고 얘기할 때 내가 저번에 그 전수해 줬잖아. 막 뺐지 마.
0: 어떻게 뺐다?
8: 정확한 부산 사투리가 이 억양이 생각 안 날 때는 의? 의? 의? 뭐? 생각을 하고 얘기하란 말. 생각할 시간을 버리란 말이야.
0: 아, 벌라고.
8: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보니까는 저번에 그 윈터 선배님 오셔가지고 어? 사투리 그거 아니라고 지적받더만.
8: 아, 우리 터?
0: 예?
8: 터는 오리지널 부산 아이야.
0: 아 오히려
8: 양산으로 가자. 양산으로 옆에 양산을 갔단 말이야.
0: 아 그게 또 다릅니까?
8: 그거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내 끝나고 어. 그날 그 촬영 끝나고, 내가 앉히놓고
0: 어.
8: 내가 다 알려줬어. 하나하나 교정해줬어.
0: 아 부산 그 부준말에
8: 그 당연하지. 어.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0: 아 근데 왜 방송에서 안 하고 굳이 끝

0: 한다고 말합니까 그거?
1: 가 아이돌이다. 가 무시하면 되나?
0: 아 역시 또 배려하신다.
1: 당연하지. 가도 자존심이 있는데.
0: 역시 어른이시네요.
1: 그래. 야
0: 한번 볼까?
1: 여여야이 그냥 무면 안 돼.
0: 아 맞다. 정부지.
1: 서울 촌놈들은 부추락하고 우리 부산 특별시 사람들은 정부지락하지.
0: 맞지?
1: 정부지를 팍팍 눌러서 모여야 돼.
0: 예. 응.
1: 자, 부추 좀 더 주세요를 그 부산 사투리로 내가 주문해라.
0: 아, 제가 또 배웠다 아닙니까?
1: 어, 내도 무야지.
0: 예! 예!
2: 네.
0: 이, 정부지 좀 주이소?
1: 혜수님.
2: 네.
1: 좀. 좀.
0: 아, 좀.
1: 아, 우리 혜수님 좀 했는데 한마디에 그냥 한 글자에 딱 주시잖아.
0: 오. 아, 맞습니까?
1: 그래. 전 모르겠다 싶으면 좀 하면 돼.
0: 알겠습니다. 좀 뭐, 어이. 좀 뭐, 어이. 좀 뭐, 어이. 좀 뭐, 어이.
1: 가만 있어봐. 니, 오기 한참 전에 내가 먹고 있었거든.
0: 예.
1: 그, 이게 좀, 아, 식었네.
0: 아, 식었나?
1: 자, 봐봐라. 이거를 좀 뜨겁게 해주세요를 부산말로 딱 주문해봐.
0: 식은 돼지국밥을 뜨겁게 해달라.
1: 어, 그렇지.
0: 그 사투리로.
1: 어.
0: 예?
2: 네.
0: 좀! 아, 좀!
1: 아이? 그럼,
0: 아, 좀! 그거 아닙니까?
1: 좀 한마디에, 식은 거를, 그 뜨겁게 해달라는 그 느낌이 그거 안 들어가잖아. 글자 하나에는 다 안 들어가잖아.
0: 아, 느낌을. 그럼 보여 주시죠. 모르겠습니다.
1: 혜수님.
3: 네.
1: 여기 좀 식은데.
3: 네.
1: 대파.
3: 예, 네, 대파.
0: 뭐야?
1: 그 여기 너무 크잖아.
0: 어? 크죠?
1: 혜수님.
3: 네.
1: 여기 좀 너무 큰데. 그러면 선글라지.
0: 선글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1: 선글라지 있어.
0: 아니 뭐 선글라스도 아니고.
1: 뭐 음식이 있어? 그 사이좋게 나눠먹자.
0: 어, 그러면 선글라 먹자 이럽니까?
1: 농갈라 먹자.
0: 예?
1: 농갈라 먹자.
0: 그런 말이 있다고?
1: 외워 그냥. 외워.
0: 아 외우라고?
1: 부산 시민이 되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0: 아 이거 나 부산 팬팬이지 이거. 아저씨 이거 모르십니까? 에린 왕자.
1: 쥐베리, 쥐베리, 에린 왕자.
0: 그렇죠, 상태 쥐베리.
1: 봐봐, 봐봐. 물 흘러가듯이.
0: 오.
1: 자연스럽게.
0: 오, 자연스럽게.
1: 뭐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 올리려고 억지로 올리니까 이상한 거야.
0: 아.
1: 자연스러운 거지. 읽어줄게. 난 에린 왕자가 다시 왔거든. 같은 시간에 왔으면 뭐, 늦어서 낀다. 미국가 말했다. 예를 들면 뭐 오후 4시에 네가 온다 하면 너는 그 3시부터 행복할 길에.
0: 그럼 제가 배운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자, 그래.
0: 네, 다음으로. 하나,
1: 자, 그러면은
0: 예.
1: 문제를 내줄게.
0: 아, 좋습니다.
1: 이 문제를 맞추면 너는 확실히 이제 명예 부산시민이 되는 거야. 네. 롯데팽이가 물어봤어.
0: 예.
1: 삼성페이다. 삼성페이다.
0: 삼성페이.
1: 계산 여기 삼성페이 되죠? 이따가. 아, 예, 예. 예, 삼성페이 되고. 이건 긍정. 이게 세 번이잖아. 부정인데 더 강한 부정이
0: 그 강하게를 좀 하려면 은유를 더 넣어라.
1: 그렇지 더 강하게
0: 삭배이다.
1: 기본기는 갖고 있어.
0: 오바 나 부산 펭귄 맞다니까.
1: 이득 아니나 사장 형님한테
0: 예.
1: 계산할 때
0: 예.
1: 이 부산 사람 다 됐네. 그러면은 계산 내가 다 할게.
0: 아 맞습니까?
1: 만약에 아니 아직 멀었다 펭수야. 부산 사람들 아직 멀었다 하면은 네가 다 계산한다.
0: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야 이거 부산 편집 다 했네 이 말 들으면 아저씨가 다 내는 겁니다.
1: 그래요.
0: 사장님.
1: 그 다음에 형님 이 아가 이거 뭐 물어볼 게 딱 하는데.
0: 그 제 사투리 어떠십니까?
4: 좀 가깝구만.
0: 제 부산 펭귄 다 됐죠? 아, 삼촌! 아, 다들 먹어! 다들 맛있게 먹어! 어? 자, 오늘 아주 푹 식입니다, 됐습니까?
1: 아, 여기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0: 아, 보통은 이거 아무도 없다 뭐 이래 하는 거 아닌가?
1: 같이 먹으러 데리고 온 거야.
0: 불대 여스 여도 많은데 한 10명
1: 돼. 오늘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2: 이거 너무
1: 아 좋다. 어? 이 소리는?
2: 어 잠깐만.
1: 윤아.
2: 아니 어디로 가려고 지금?
1: 흥겨운 노래를 지금 찾으러 갈 거야.
2: 어?
1: 흥겨운 노래가 들리는 곳.
2: 아 근데 여기서 뛰면 다친다고.
1: 하나 둘 셋.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춤을 10년 동안 연구해온 펭수라고 합니다.
3: 한 20년 정도 이문식 댄스 스쿨을 운영해온 이문식이라고 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4: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최병진 이수자입니다.
5: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전수자 윤원중입니다.
1: 쉽게 3호 17호 하겠습니다.
5: 우리 전통예술이나 전통문화 많이 알고 있어요?
1: 전통 그 자체예요.
2: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요.
4: 아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1: 이분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전통을 입문한 지가 해외 물만 들어갔고 지금.
4: 남사당 놀이에는 계급이 있어요 저희가. 초보자들은 삐리, 팽삐리, 임삐리.
2: 중삐리, 복삐리 이런 것도 여기서 유래가 있는 거예요?
4: 그거까진 잘
1: 그럼 뭐부터 배우면 됩니까?
4: 어간과 협탈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어간이 눈과 눈의 사이.
1: 아 이거!
4: 어간 그치!
1: 미간.
4: 눈치, 눈치.
1: 석탈은 뭐야?
4: 석탈은 현장성에 맞게끔 대응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1: 눈치 대응!
4: 그렇죠.
1: 오케이, 오케이.
4: 석탈과 어간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겠어요.
1: 자, 저와 함께 노실 분 있나요? 어? 잘 지냈어?
3: 잘 지냈지.
1: 그때 내가 미안했어.
3: 그래, 나도 미안했어.
1: 우리 과거는 잊고 같이 한번 놀아볼까?
3: 응, 아니야.
1: 동학을 울려라. 그것조차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야~
4: 자, 이번에 배울 남사당 종목은 버나라는 종목이에요.
1: 버나!
2: 오, 와! 아, 돌리는 거야.

0: 번화할 수 있겠어요?
1: 못하겠어요.
0: 아, 펭수야.
1: 예.
0: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재주는 무엇인고 허니?
1: 허니.
0: 바로 12발놀이였다. 자, 이거 잘할 수 있겠죠?
1: 잘할 수 있겠어.
0: 그렇지. 탱피리!

0: 하여보게 너무 잘해가지고 12마리 날라갔네. 그래
1: 돌려보지도 못하고.
0: 생수야, 방법이 있어.
2: 무슨 방법이요?

0: 아이고, 펭귄은 글쎄 이게 모자가 맞는 게 없다네.
1: 아이고.
0: 대신에
1: 응.
0: 내가 그 한 명의 제주꾼을 데려왔어.
1: 그렇지.
0: 그럼 한번 때려봐.
1: 으이시고.

0: 형님 사자춤 알고 이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 봉산탈춤의 사자춤은 이 사자가 아니에요.
1: 과연 무슨 사자? 오 사자 와! 오 사자 이거 멋있네 이거.
2: 오 진짜 사자 같은데.
1: 오 안녕. 야 사자야. 근데 너 눈이 돌출돼 있잖아. 철갈이 아니 철도빠지고요.
0: 행수가 앞사자를 하고.
2: 응. 자, 아 제가 뒤에 들어가나요?
3: 네, 뒤에 행수 문식이랑 합창하는 거예요.
1: 아 뭐야 싫어.
0: 자 장단 주세요. 만양동천 이화정.

0: 잘한다.
1: 하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호흡이 1도 안 맞습니다.
2: 아이고, 그럼 어떡한다?
3: 펜수 혹시 마부는 어떨까요? 마부춤. 이렇게 막 조종하는 그런 사람인데.
1: 오, 강영욱 같은.
2: 네. 낙양동천이 와서.

0: 나 할래.
1: 아, 나 펜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2: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인문식 사자가 어딨더라. 인문식에.
2: 제가 해야 되나요?
1: 펜수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파핀, 락핀, 와킹 이런 거 안 돼요.
0: 자, 사자 준비됐어? 자, 손.
1: 아, 뭐야.
0: 기다려. 인문식이 한번 놀아볼까? 으아! 준비됐다고? 사장 정전이 와정!

0: Good boy. 아. 선생님, 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1: 아, 그래요? 이번에는 선생님 옆에서 봐줄게요.
0: 알겠습니다.
2: 여기 누가 들어가요?
0: 임무식이.
1: 앞에 가져오세요, 뒤에 가져오세요.
2: 아, 뒤보다 앞이 좋죠. 근데 앞에보다는 밖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기분이 어땠어요, 둘 다?
2: 뭐, 동물 한 마리가 제 마음대로 다 움직이니까 아, 너무 좋던데요.
1: 펭수는?
0: 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와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놀았습니다.
1: 펭수, 그런 거를 요설이라고 해요.
0: 요설이 뭐예요?
1: 혀가 길다고. 인피니의 춤은 기본기에가 충실했었고 반면에 펭수는 기본기가 하나도 없었어.
2: 역시.
1: 근데 몸 안에 전통의 느낌이 엄청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2: 말을 더듬으시는데요.
1: 안녕하세요. 네.
0: 저는 기본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는 이미 있어요. 하지만 전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오호. 요설이네. 요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옥스포드 황.
6: 어, 해보고.
5: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슬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슬 딥클린.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거기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옛날에 빅풋 섬에 태풍이 몰려왔단다. 소라게와 익룡들은 태풍을 피해서 달아났지. 꼬마 공룡의 집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꼬마 공룡은 겁에 질렸단다. 그 순간 슈퍼 공룡이 나타나 꼬마 공룡을 구해주었어. 그리고 꼬마 공룡에게 말했단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1: 길이 끊어졌네.
2: 슈퍼 점프!

0: 오빠, 저기 봐.
1: 똑같아.
2: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요. 모두 알집으로 대피해요.
0: 찻잔도 챙기고 주전자도 챙기고 뭐가 있더라. 아유,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 아유, 우리 손자 동화책을 두고 갈 뻔했잖아. 다 챙겼구만. 아, 맞다. 아이고. 이상하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3: 여기가 어디야?
4: 꿈이네.

0: 바파터?
1: 어?
0: 이상식량은 다 챙겼어요?
1: 그럼 물론이죠. 통닭, 파인애플, 물고기. 일주일은 넘게 먹을 수 있어요.
0: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동화책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1: 동화책?
2: 네! 그러니까 앨범이 와서 소라기랑 인형들이 도망치는 것 같지. 모든 게 똑같아요. 결국 우리 집도 날아갈 거예요.
3: 날아오고.
1: 뭐? 우리 집이 날아간다고? 그럼 내 식량들은?
0: 잠깐! 모두들 진정해요. 걱정 마, 뽀뽀야. 집에 모두 모여있으면 안전할 거야.
2: 이럴 때 슈퍼공룡이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0: 슈퍼공룡?
2: 저건! 슈퍼공룡!
4: 아, 엄마! 이 뭐야, 이 쓰레기는? 언제 달라붙은 거야?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0: 엉클라 괜찮니?
1: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2: 이러다 진짜 우리 집이 날아가겠어.
3: 걱정하지 마요. 아이츠 변신.
1: 이제 모두 안심해요. 이럴 줄 알고 태풍에도 끄떡 없는 파워 뚫어뻥을 달았어요.
4: 엄마, 근데 아빠는요?
1: 어? 아하, 뭐가 빠졌다 싶었는데 그게 영감이었구만.
4: 뭐라고요? 그럼 아빠는...
1: 영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3: 안 되겠어요. 아이츠 출동시켜요. 모두 꽉 잡아요. 아이츠 출동! 파워 뚫어뻥이 놔주질 않아요.
2: 여보, 나한테 맡겨요.
4: 여보!
2: 조종 장치가 부러졌어!
1: 너무 이거

0: 不要！
1: 没关系。

0: 후보병?
1: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단다.
0: 슈퍼공룡!
2: 용기 내볼게요. 할아버지 구해야 해. 엉뚱아, 엉뚱아! 그래, 이거라면...

0: 할 수 있어. 슈퍼 점프! 야!
1: 슈퍼 공룡!
2: 아주 꾸미네.
3: 엉클랑님을 잊으면 안 되지. 백부야, 당겨!
1: 모두 당겨요!
0: 우와, 태풍이 사라졌어요.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가 태풍에 날아갔었다고요.
2: 뭐? 태풍? 아니, 그럼 그 슈퍼 공룡은 뭐지?
0: 슈퍼 공룡이요?
2: 그래, 분명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왔는데.
0: 할아버지, 혹시 이 빨간 망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슈퍼 공룡이 아니라 바로 제가!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제가 그 슈퍼 공룡이라고요!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미프의 생일 선물!
4: 미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5: 미프 선물!
6: 미프야, 마음에 드니?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읽던 동화책이란다.
7: 마음에 드는 선물이 없어?
8: 난 최고의 요리사. 다들 왜 모여있어?
7: 여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빠가 멋진 선물 갖고 오셨을 거야.
5: 진짜?
8: 맞다! 생일 선물!
3: 응? 혹시 생일 선물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8: 아니, 그게...
5: 선물 없어!
8: 잠깐! 그러니까... 그래!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뒀어!
5: 다른 곳에? 그럼!
0: 우리 빨리 선물 찾으라고 해요!
8: 지금?
7: 그럼 우리 다 함께 삐뿌의 선물을 찾으러 출발해볼까?
5: 네!
9: 출동! 백호 타격!

0: 퀴즈 아리리리 파!
1: 와와 너무 잘했다.
2: 이런 곳이 있었네.
1: 아빠, 이 선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3: 그게 저기 언덕 보이지? 저기에 숨겨놨어.
1: 아빠, 빨리 찾으러 가요.
3: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이제 어떡하지? 선물을 못 찾으면 삐뿌가 실망할 텐데. 오, 저거야! 삐뿌를 닮은 노란 꽃! 왜 이렇게 안 뽑히지? 바빠다 살려!

0: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1: 아빠, 선물들?
0: 어? 물론 준비했지. 삐뽀 선물은 바로 짜잔! 삐뽀를 닮은 노란 꽃!
2: 이 시등꽃이 선물이에요?
0: 그게...
1: 내 선물! 내 선물 없죠!
0: 그러니까... 아, 그렇지! 진짜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놨어. 아빠가 금방 찾아올게. 아이고. 어디에서 삐뽀 선물을 찾지? 저 산 꼭대기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 좋아.

0: 이거면 삐꾸도 좋아하겠지? 삐뿌야, 아빠 왔다. 오래 기다렸지. 삐뿌 선물은 바로 빛나는 보석.
1: 아빠 선물이야?
0: 어디 갔지? 여기 이거네. 녹아버렸다.
1: 그저 삐뿌 선물 없죠?
0: 그게...
2: 삐뿌야, 아빠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다음에 다시 올까?
1: 아빠, 정말 기억 안 나?
0: 그게 기억이 잘...
1: 알았죠. 선물 필요 없죠.
0: 삐뿌야, 아빠만 믿어. 꼭 멋진 선물을 가져올게.

0: 찾았네. 이쁘가 실망할 거야. 아이. 에? 사과?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사과가 살아있어! 에이, 지렁이? 그 사과는 내가 먼저 찾았어. 이리 줘! 야, 거기서!
1: 그러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0: 야, 거기서!

0: 미쁘야 위험해! 미쁘야! 그 녀석은!
1: 제 친구 좋아.
2: 여보,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했네요.
1: 아빠! 아빠 선물 최고! 나도 봐도 맞춰볼래.
2: 당신은 정말 멋진 아빠예요.
0: 이 정도쯤이야.
3: 대한민국 아이.

0: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옥스포드 탕.
6: 어,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탕은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치.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오늘의 주제는 종이컵. 평범한 종이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을까? 한번 관찰해보자. 하얀 종이컵 하나. 위로 길쭉하게 뻗은 종이컵의 모양은 요리사 모자와 비슷하다. 작고 귀여운 화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종이컵 좀 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종류의 컵들. 우리가 평소에 컵에 담았던 것은 주스, 우유, 커피, 물 같은 액체. 그래서 젖지 않고 음료를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재질의 컵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이컵, 종이로 만들어진 컵인데 어떻게 젖지 않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걸까? 종이컵의 비밀이 궁금하다.

평범한 종이컵의 시작.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오늘날의 종이컵을 발명한 것은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휴 무어. 그는 약 100년 전 종이컵을 발명해

표면에 초를 칠한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무엇? 그는 이 새로운 소재로 컵을 만들어 특허를 등록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종이컵. 흔히 쓰이는 종이컵은 사실 100년 전 발명품이었다.

종이컵의 모든 것. 100년이 넘은 작은 발명품의 비밀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시간이다.

종이컵을 물에 담갔다 빼자. 겉면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잉크가 번진다. 안쪽에 떨어뜨리면 한 방울 더 번지지 않는다. 안쪽은 물에 젖지 않았다.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 안쪽 면은 잉크가 번졌던 바깥쪽 면과는 달리 코팅이 되어 있어 약간 미끌거린다. 종이컵 안쪽에 코팅된 것은 폴리에틸렌. 우리에게 익숙한 주방용 랩, 비닐봉투, 에어캡과 같은 재질이 얇게 입혀져 있는 것. 위생적이고 편리한 대신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단점도 생겼다. 이젠 너무나 많이 쓰여 환경 문제가 된 종이컵. 100년 전 발명품 속에 담긴 과학의 열쇠는 코팅에 있었다.

종이컵을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종이컵 위쪽에 항상 있는 이 부분이 궁금하다. 종이컵을 반으로 잘라보자. 잘린 종이컵의 윗부분이 둥글게 말려있다. 손으로 종이컵의 말린 부분을 풀어보자. 풀기 전과 비교해보니 원래의 종이컵보다 키가 커졌다. 원래의 종이컵을 손으로 눌러보면 탄력이 좋아 쉽게 눌리지 않는데 윗부분이 풀린 종이컵은 같은 힘으로도 힘없이 눌린다.

음료수를 담아보면 어떨까? 종이컵에 힘이 없어서 들어올리기가 어렵다. 이러다 쏟아지겠다. 종이컵을 탑처럼 쌓아보니 10개. 순식간에 쌓은 종이컵 탑이 제법 안정적이다. 정리도 눈 깜짝할 사이 완벽하다. 윗부분이 풀린 컵들로도 해볼 수 있을까? 똑같이 10개의 컵으로 쌓아보려고 했는데 컵이 잘 안 빠진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차이라면 위가 말려있는지 아닌지 하나뿐인데 종이컵의 사소한 모양 하나에도 과학이 담겨 있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 팔수록 흥미진진한 종이컵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자. 분해한 종이컵 옆면을 펼치면 부채꼴 모양이 된다. 종이컵 한쪽을 연장해 선을 긋고 다른 한쪽을 연장해 선을 그은 다음 종이컵의 중심각을 재보면 45도가 된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

펼친 종이컵 하나의 중심각은 45도.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늘어나면 8개가 모여야 360도의 원이 된다. 종이컵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도넛?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는 도넛들. 맛도 모양도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만 도넛에는 역시 구멍이 있어야 제맛. 잠깐

맛있어 보이지만 먹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자. 오늘은 관찰이 먼저다. 구멍이 있는 평범한 도넛 모양을 보니 농구 골대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훌라후프, 고리 던지기 놀이도 생각난다. 설마 도넛으로도 던지기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도넛 구멍은 왜 있을까?

도넛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잘 섞인 도넛 반죽을 조심조심 담아내는데 이 기계 짜낼 때마다 반죽에 구멍이 생긴다. 뜨거운 기름에 퐁당 빠진 반죽이 노릇하게 튀겨지기만 하면 완성.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도넛의 구멍, 대체 누가 처음 만든 걸까? 도넛 구멍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옛날 미국의 원주민 마을 이야기. 한 부인이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화살은 반죽 가운데에 명중하고 말았다. 깜짝 놀란 부인은 반죽을 그만 기름통에 빠뜨리는데 이렇게 튀겨진 구멍 뚫린 빵이 도넛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 한편 미국인 선장 한센 그레고리가 시초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평소에 기름에 튀긴 케이크를 즐겨 먹었는데 가끔 케이크를 먹다 보면 속이 덜 익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덜 익은 부분을 먹고 싶지 않았던 한센은 고민 끝에 익지 않은 부분을 포크로 찍어 도려내고 먹었다. 이것이 구멍 뚫린 도넛의 시초라는 것. 먼 훗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국제 도넛 회의. 원주민의 후예와 한센 그레고리의 조카는 서로 도넛 구멍에 기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구멍이다. 그런데 구멍이 없으면 정말 잘 안 익을까? 직접 확인해보자. 같은 크기의 반죽을 동시에 기름에 튀겨낸다. 하나엔 구멍이 없다. 구멍이 있는 도넛은 속까지 잘 익었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은 정말 덜 익었다.

왜 구멍이 없으면 속이 다 익지 못하는 걸까? 도넛을 익히는 것은 아주 높은 온도의 기름. 높은 온도라 촛불의 열이 철사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살펴보자. 촛농으로 붙여놓았던 빨대들이 촛불과 가까운 것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거리가 먼 쪽까지 열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도넛을 튀기는 뜨거운 기름. 구멍 있는 도넛을 튀길 때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15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에서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무려 37mm. 속까지 익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크기가 같은 두 가지 반죽 모형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자. 스티커의 개수로 기름이 닿는 면적을 예측해보면 어떨까?

구멍이 있어야 기름에 닿는 면적이 더 넓다는 사실. 도넛의 구멍. 뜨거운 기름과 닿는 표면적을 넓혀 도넛을 잘 익게 해주는 열쇠였다.

맛있는 도넛을 먹을 수 있는 비밀. 구멍이 없는 반죽을 속까지 익히기 위해 오래 튀기다 보면 그만 타버리고 만다. 이것이 다양한 모양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도넛이 탄생한 이유.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도넛 구멍의 과학은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도넛 모양으로 만드는 고추장 매주에도 표면적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구멍 덕분에 빨리 익고 소스도 잘 묻는 마카로니에도 담겨 있었다. 작은 구멍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순간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튀길 것이 남았다. 공룡알 같은 이것, 새로운 도넛을 튀긴 건가? 속을 보니 아이스크림?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튀김이었다. 뜨거운 기름에서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튀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튀기기 전에 아이스크림 덩어리에 묻혀주는 빵가루다. 빵가루 때문에 생긴 공기층이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튀겨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덮어놓은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바이러스의 야망!
7: 콩치기!
8: 팍치기!
7: 콩치기!
8: 팍팍! 치기치기! 어쭈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7: 얘들아! 콩콩치기!
9: 그 실력으로 날 이기겠단 거냐? 어림없다!
7: 분하다!
10: 분하냐! 그럼 이곳에서 너희들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도록. 자, 받아라. 자, 자.
8: 사부님, 이게 뭡니까? 네모 아닙니까?
11: 제건 지렁이 세 마리가 기어가는데요.
12: 제 건은 네모랑 그 지렁이도 있는데요.
9: 사부님, 이건 한자 아닙니까? 손수, 발조, 입구.
10: 역시 소도 바이러스구나.
9: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곳이라고 사부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10: 자, 소도 바이러스, 역시 넌 내 최고의 제자로다.
9: 과찬이십니다.
8: 우리도 사부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는 거야.
10: 사부님,
8: 저희가 손수, 발족, 입구 마을에 침투하고 오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성공한다면 저희도 최고의 제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11: 네, 꼭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10: 좋다. 소족구 바이러스 성공을 빈다.
8: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가자.
6: 같이 가.
13: 맛있지, 오따가?
6: 응? 또 왜 안 먹어?
14: 입맛이 없죠.
6: 뭐? 입맛이 없다고? 뭐든 잘 먹는 호떡이 네가? 응? 근데 너 입술에 물집 생겼어.
14: 사실 입 안도 아파.
6: 뭐? 어디 봐봐. 입 안도 온통 물집이야. 손에도 있어. 혹시 발에도 있어?
14: 누나, 나 왜 갑자기 물집이 생긴 거지? 나 왜 갑자기 물집이 생긴 거냐고? 왜?
6: 아이고, 그러게. 혹시 수두 아냐?
14: 수두?
6: 어? 수족구 바이러스 딱지다. 그럼 호떡이 네가 수두에 걸린 게 아니고 수족구 병에 걸린 거 아닐까?
14: 응? 수족구 병이 뭔데?

0: 여기가 입구마을이구만. 바이러스라면 응당 입구마을 정도는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겠다. 이제부터 여긴 내 거다! 도장 받아라!
1: 바이러스가 세포들을 공격하고 있어!
0: 궁지기!
1: 여기!
0: 궁지기!
2: 여기!
0: 오호! 궁궁지기치기! 다쏴쏴! 수두 바이러스 따라했더니 성공!
3: 야야야!
0: 어, 왜?
1: 도장 찍지 마. 찍으면 아프잖아.
0: 맞아. 많이 아프지. 근데 넌 안 도망가? 나 수족구 바이러스인데.
1: 뭐? 네가 수족구 바이러스라고? 그럼 그 도장으로 찍어서 호떡이 입술에 물집이 생겼던 거야?
0: 내가 벌써 이렇게나 유명해졌나? 너도 도장 찍어줄게. 이리 와. 꿈찍이!
3: 비세포피해!
4: 비세포, 괜찮아? 넌 바이러스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하면 어쩌려고?
5: 여긴 나한테 맡기고 어서 항체를 만들어줘.
1: 알겠어.
5: 수족구 바이러스, 내 불꽃 펀치를 받아!
0: 쿵치기! 쿵쿵치기치기!
4: 오, 얘 너무 센데!
1: 어떡하지? 아직 수족구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
6: 물집 생겼어.
7: 어? 너도 생겼어.
0: 어, 예. 물집 생겼고.
7: 간지러워.
0: 가렵지? 그래, 긁어라, 긁어. 그럼 물집은 터질 거고, 터지면 더 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구 마을은 수족구 바이러스 세상이 될 것이야. 안녕.
4: 입자포들아, 절대 긁어서는 안 돼. 참아야 돼!
8: 비상, 비상! 손수마을, 발종마을에도 수족구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5: 수족구 바이러스에게 당하기 전에 얼른 가보자!
9: 이 손수마을은 내가 차지한다! 쿵튀기! 쿵쿵튀기 중에! 아버님, 이 손수마을은 이 수족구 바이러스가 접수했습니다!
10: 가려워, 가려워!
1: 쿵치기!
11: 발종마을 접수 완료!
4: 이럴수가! 한 발 늦었어! 발세포들아, 괜찮아?
10: 아니, 너무 아파.
12: 너무 가려워.
4: 그래도 긁으면 안 돼. 덮어진단 말이야.
1: 어? 백혈구, 이것 봐. 손수, 발족, 입구마을 세포들이 모두 바이러스에게 당했어.
4: 어? 수, 족, 구. 그래서 바이러스 이름이 수족구 바이러스인가?
0: 아버님! 어, 사부님, 사부님! 손수, 발족, 입구, 수족구 마을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10: 누가?
9: 바로 저희 수족구 바이러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부님께서도 저희를 진정한 제자로 인정해
13: 주... 이제 초급반 졸업이다.
0: 예? 고작 초급반 졸업이라뇨!
14: 수족구 마을 정도는 초급반 수준이지. 나는 이 도장 하나로 박치기! 박치기! 팍팍 치기치기! 힘! 내 엉덩이 할 것 없이 온몸을 모조리 다 빨간 물집으로 만들었다!
0: 오, 온몸을 모조리 다? 얘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대로 칠 수 없잖아, 어?
5: 당연하지! 수두 바이러스한테 칠 수 없지!
11: 아, 그래서 뭐 등 찍고 나라도 공격하겠다는 거야, 뭐야, 참나.
0: 등 찍고.
13: 뇌?
9: 오, 좋은데?
13: 사부님,
9: 다녀오겠습니다!
11: 가자, 가자. 얘들 힘들 것 같아, 포기하자! 아, 포기하자니까!
0: 와우, 와우, 와우! 와, 여기 진짜 넓다. 도장 찍기 딱 좋은 땅이구만.
1: 아, 잠깐만. 여기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냐? 이럴 때 꼭 악당 잡으러 영웅이 나타나던데.
4: 자!

0: 여기 있었군.
1: 와, 생체 나타났다!
2: 핵혈구 비세포! 에, 아직도 우리 따라다니는 거야? 도장으로 그렇게 맞고도! 어디, 도장 맛 좀 더 볼켜?
1: 아, 야야야! 아, 쟤네들 표정 봐! 너무 비장하잖아!
3: 에이, 설마! 항체라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4: 만들었다! 항체!
1: 아, 거봐!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랬잖아!
2: 어림없다! 궁충이!
3: 내 도장을 받아라, 궁중에!
4: 함께 발사!
3: 한복 살려주세요!
2: 발사!
1: 아, 도망가야겠다!
2: 궁충아!
5: 나오지 마. 나 먼저 가서 손톱이 될게.
6: 그래, 넌 멋진 손톱이 될 거야. 나도 뒤따라 갈게.
1: 어, 와, 와, 와! 와, 손톱 마을까진 쫓아오진 않겠지?
5: 어? 너 누구야? 아, 나 다음에 오는 새로운 손톱 세포구나.
1: 맞아.
5: 그럼 너도 잘 지내다가 손톱이 돼서 만나자. 안녕.
6: 가꼬만, 어서 와.
0: 혹시 여기로 도망쳐온 수상한 바이러스 못 봤니?
6: 바이러스요? 못 봤는데요?
0: 그래. 혹시 빨간 도장을 들고 있는 수상한 바이러스를 보게 된다면 나한테 꼭 연락 줘.
6: 네, 백혈구님. 아, 뭐가 이렇게 좋아?
1: 빨간 도장이다!
6: 혹시 그럼 너 바이러스야?
1: 아, 들켰다! 겁쟁이!
6: 안 돼!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난 손톱이 될 수 없어. 그럼 손톱에 틈이 생겨 빠지고 말 거야.
1: 와, 손톱이 빠진다고? 아, 나 숨을 데가 없어서 숨은 건데.
4: 수족도 바이러스! 너 때문에 손, 발, 입에 빨간 물집이 나고 게다가 손톱까지 빠질 거야.
6: 발톱도 빠져. 깨꼬다.
4: 발톱까지! 수족구 바이러스, 너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구나. 내 항체를 받아라. 항체 발사! 이제 도장! 아,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포기하다니까. 깨꼬다. 어? 수족구 바이러스 최고 딱지다. 사건 종료! 호떡이한테 가봐야겠어.
5: 사부님, 그 수족구 바이러스들이 호떡이 뇌를 정복했을까요?
7: 아, 정복했다면 호떡이는 무사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수족구 바이러스는 사라졌을 거다. 녀석들은 길어봐야 일주일, 그 후엔 사라진다.
5: 아, 네? 아, 근데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간 거예요?
7: 하지만 손톱뿌리나 발톱뿌리에 숨어있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지.
5: 아, 근데 이 손 씻으면 싹 다 죽는 거 아닙니까?
7: 그렇지? 아, 호떡이가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려나. 손 씻었어.
4: 방귀대장 호떡이.
8: 항문 관략근, 오늘도 이상 없습니다.
3: 가방!

0: 이럴 수가. 황규민이 자기 마음대로 관략근 문을 열고 나가다니.
1: 누나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2: 웬 또? 하이, 또 일부러 끼었지?
1: 어? 아니야 아니야.
2: 싸겠다 싸겠어.
1: 누나 나 이상해. 아까부터 계속 방귀가 나와. 아까도 친구들이랑 노는데 계속 방귀가 나와서.

0: 호떡이는 방귀쟁이래 방귀쟁이래 방귀쟁이래 친구들이 방귀쟁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1: 속상했겠다. 근데 왜 자꾸 방귀가 나오는 거지?
0: 나도 몰라. 근데 나 결심했어.
1: 응?
0: 다시는 방귀가 나오지 않게 꾹 참을 거야.
1: 안 돼. 방귀 참으면 큰일 나. 어? 이것 봐. 방귀 딱지도 깜빡이잖아. 그렇다는 건 방귀는 참으면 안 된다는 말씀.
0: 아니, 참을 거라니까.
1: 아예 안 된다니까. 아, 그래.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가서 보고 와. 야!

0: 대장마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다시는 방귀맨이 마음대로 관략근 문을 열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략근을 꽉 닫고 있어야겠어.
1: 어? 여기는?
2: 빵! 똥똥똥똥똥! 비켜! 비켜! 얼른 비켜!
1: 어? 내가 똥이 됐네? 어? 비켜주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
3: 그래? 그럼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줄게. 이야!
0: 똥! 왜 이렇게 미는 거예요?
1: 아니, 아니. 내가 미는 게 아니고 얘가 미는 거예요.
0: 아, 똥! 방귀맨입니까? 밀지 마세요. 그러다가 관략근 고장나요. 고장나면 다 쏟아진다고요. 큰일 나요.
2: 아유, 나도 급해요. 가스가 가득 차서 빵 터져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빨리 관략근 문 열어줘요.
0: 엄청 크네요. 아, 그래도 아직 내님께서 명령을 안...
2: 아유, 얼른 내님께 연락해봐요.
0: 아유, 알겠습니다. 저, 뇌님, 방귀맨이 급하다는데 관략근 문을 열까요?
4: 아니, 호떡이 때문에 안 돼. 호떡이가 항문을 꽉 막고 있어서 앞으로 방귀 금지, 똥 금지, 관략근을 지나 항문으로 나가는 모든 것 금지야, 금지.
0: 들으셨죠? 금지랍니다.
2: 말도 안 돼.
5: 똑똑 계세요.
2: 허, 게다가 고구마까지?
1: 응? 왜 고구마를 보고 놀라는 거야? 왜 고구마를 보고 놀라는 거냐고? 왜?
2: 아우, 이제 곧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여긴 대장마을. 무슨 일을 하는진 알지?
1: 잘 모르겠는데.
2: 아유, 좋아. 고구마로 예를 들어주지. 고구마가 입으로 들어오면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에서 소화가 시작돼.
6: 샴푸가 기가 막혀, 샴푸가 기가 막혀, 샴푸가 기가 막혀.
7: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2: 그런 다음 미산탕으로 가서 야호! 소화가 잘 되도록 녹은 다음 소장으로 가서 영양분이 흡수되는데
7: 설장, 고구마 영양분을 거기 간식부님께 전해주도록.
8: 네, 소장님.
7: 출발!
8: 혈장, 혈장, 혈장, 혈장!
2: 영양분이 흡수되면 찌꺼기만 남아 여기 대장마을로 오게 되지.
1: 응? 그럼 이제 똥이 되는 건가?
3: 똥이 되기 전에
9: 우와! 고구마 어서 와구마.
1: 오, 탄수화물이 아직 남았네. 우리가 먹고 힘내서 대장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0: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섬유질이잖아. 많이 먹고 힘내서 건강한 똥 만들게.
1: 야호!
2: 쟤들은 누구야?
3: 대장 마을을 지키는 유익균들이야. 한마디로 좋은 균이란 뜻이지.
4: 그런데, 아!
2: 갑자기 왜 그래?
4: 이제 곧 시작될 거야.
5: 고구마 먹고 뿡.

0: 어? 방귀맨 머리에 풍선이 더 커졌어.
1: 바로 이거야. 유익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나 방귀맨이라고. 근데 가스가 계속 나오잖아? 그럼 나도 빵! 대장 마을도 빵! 터져버릴 거라고!
0: 안 돼! 어서 관리약금 문을 열어주세요!
1: 아이, 빨리 시원하게 나가게 빨리 문 좀 열어줘요, 빨리! 아.
2: 내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절대 못 연다니까요!
0: 방귀맨,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돼?
1: 물론, 대장 마을 항문으로 못 나가면
3: 오줌으로 나가는 방귀맨도 있고
1: 나간다!
3: 입으로 나가는 방귀맨도 있긴 하지.
1: 나왔다!
0: 어? 방귀맨이 오줌으로도 트림으로도 나간다고?
1: 그래, 이게 다 호떡이 때문이야. 왜 방귀를 참는 거야?
0: 어? 어, 방귀맨 너 이상해. 까맣게 변하고 있어.
1: 어? 그럼 혹시 블랙 방귀맨으로 변하는 건가? 빙고!
4: 와, 유익균이다!
5: 방귀맨, 네가 아무리 유익균이 뿜어낸 가스라고 해도 대장마을에 오래 있으면 나와라!
6: 부르셨습니까, 유해균님?
0: 어? 쟤들은 누구야?
1: 쟨 유해균이야. 나쁜 균이지. 쟨 유해균 독소로 만들어진 블랙 방귀맨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라고.
5: 블랙 방귀맨, 지금 당장 유익균을 내쫓아라. 대장마을은 우리가 접수한다.
6: 네, 유해균님. 지금부터 염증을 일으켜 유익균들을 내쫓습니다. 염증! 염증!
4: 아, 도망쳐!
1: 아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거야. 나까지 블랙방귀맨으로 변하면 이 대장마을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당장 관리금은 열어요.
2: 안 됩니다. 내님의 명령이 없이는.
0: 방귀맨,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얼른 가서 관리금 문을 열 수 있게 방귀를 낄게. 조금만 기다려줘.

0: 누나, 나 앞으로 방귀 절대 안 참을 거야. 시원하게 낄 거야.
1: 그래,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친구들이 많은 데에서 끼는 것보다 친구들이 없는 곳에서 끼는 게 더 좋겠지. 아!
0: 방귀맨 발사!
2: 호떡이가 방귀를 뛰겠다고 한다! 방귀 금지 해제!
3: 네, 매님, 관략감 오늘...
4: 관략기는 지키느라 힘을 주고 있더니 결국 쓰러졌네. 이대로 나갔다간 항문이 찢어질지도 몰라. 어떡하지?
5: 염증.
4: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 블랙방귀맨, 넌 나랑 같이 나간다.
6: 나는 왜?
0: 우와! 블랙방귀맨 나갔다!
7: 이제 다시 유익균들의 세상이다!
8: 유익균, 너도 당장 들어가시지.
9: 알았어. 헤이. 헤이. 약했다. 대장마을을 유익균 세상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0: 친구들 방귀 뀌는 거 창피하면 뀌지 마. 그냥 참아.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염증을
1: 당장 들어가 당장.
0: 다 듣고 있었구나. 알았어.
1: 친구들 방귀 참으면 안 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2: 얼굴엔
1: 순한 킹킹
2: 줄무란
1: 덥덥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5: 우리 여행 가자.
6: 환영합니다.
5: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7: 뽀로로 떴다 비행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중물은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정의의 용사 홍기맹과 함께하는 오연아.

0: 이게 뭐게?
1: 이건 악당 불러내기 딱지야.
0: 그렇지. 이 딱지를 동화책에 딱 붙이면
1: 동화책에 나쁜 악당을 불러낼 수가 있어.
0: 어때?
1: 대단하지? 근데 어떤 악당을 불러내지?
0: 그게 사실 내가 읽은 책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1: 맞아. 나도 책만 보면 잠이 그냥 솔.
0: 책 얘기만 했는데 벌써 잠든 거야. 아차차 일어나.
1: 정말. 잠깐 잠들었나 봐.
0: 어떡하지? 아차. 응? 방귀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자.
1: 좋아. 가자.
0: 가자.
1: 예. 얘들아, 나 이번에 읽은 동화책 완전 재밌었어.
2: 나도 보고 싶다.
3: 그 내가 읽은 동화도 진짜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그 늑대가.
4: 말하지 마. 책으로 볼래.
0: 얘들아.
5: 뭐야? 아차차차.

0: 왕비야.
1: 나쁜 왕비?
0: 거울아, 거울아.
2: 네, 왕비님.
0: 이 독사가로 백설공주를 영원히 잠재울 수 있겠느냐?
2: 글쎄요. 한번 먹어보세요.
0: 그럴까? 아우, 맛있어. 정말 맛있어.
1: 사과에 독을 넣다니.
3: 너무 무섭다. 쟤는 불러내지 말자.
0: 어때? 완전 무섭지? 다음!
4: 우와!
5: 나는 쪼쪼쪼쪼쩐!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거인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
6: 누구야? 누가 콩나무를 타고 올라왔어?
1: 땅이 흔들린다! 아니, 너무 커서 우리를 못 보고 밟고 지나가면 어떡해.
3: 그럼 안 되지.
1: 쟤도 부르지 말자.
3: 그래.
5: 아차차차,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거인 어때? 안 되겠군. 역시 이 바람풍님이 나서줘야겠어.
3: 어? 누군데?
5: 그건 바로 짜잔!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늑대야. 엄청나게 강하다고.
3: 진짜?
5: 이 늑대가 바람을 후 하고 불기만 하면 다 날아가. 바로 이렇게.
7: 분다 분다 늑대 풍.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돼지 삼형제 날려. 모두 날려버리는 악당 늑대지. 예!
0: 우와 내가 좋았어.
1: 우와 진짜 대단하다.
5: 대단하지?
1: 너무 무섭지도 않고. 응.
3: 너무 크지도 않고.
1: 그래 힘은 세고.
5: 어때 아기 돼지 삼형제의 늑대 괜찮지?
0: 딱 좋아.
5: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3: 저기 바람풍, 응? 우리 그 책 좀 빌려줄래?
5: 아? 이 책 내가 아끼는 건데. 그래 뭐. 자.
3: 고마워.
1: 근데 얘들아 좀 배고프지 않아? 우리 간식 먹으러 갈까?
0: 좋아.
3: 간식 먹어야지. 가자.
1: 그래, 아차, 너희도 같이 가자.
3: 가자. 오다 갈게.
8: 아니야. 우린 할 일이 좀 있어서.
1: 그래?
3: 그래. 너희끼리 가.
5: 그럼. 근데 그 책 다 읽으면 꼭 돌려줘야 돼.
8: 알았어. 빨리 가.
5: 내가 아끼는 거란 말이야.
8: 가자.
3: 내 거 싸워.
8: 빨리 와. 이제 시작해볼까?
3: 이건 바람풍이 불려준 동화책.
8: 이건 가시별 대장님이 주신 악당 불러내기 딱지.
3: 이 책에다가
8: 이 딱지를 붙이면.

0: 돼지 사령지 어딨어?
1: 무단 아니야.
0: 아! 물고기들 어딨냐고.
2: 야, 야, 잠깐, 여기 없어. 여기는 동화 속 아니거든?
0: 뭐라고? 그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1: 우리가 동화책에서 불러냈으니까.
0: 너희들 바람으로 날려버린다.
2: 아니, 잠깐!

0: 동화 속으로 못 돌아간다.
1: 그럼 안 되는데. 돌아가서 돼지 삼형제 집을 바람으로 날려야 하는데.
2: 그치. 그러니까 우릴 좀 도와주면 우리가 돌려보내줄게.
0: 그렇지.
1: 정말? 뭔데?
0: 자, 이 번개 학교를 너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야. 어때? 쉽지?
1: 번개 학교? 어? 여기? 어. 나 못해.
0: 왜 못해?
1: 너희들 동화 안 읽었어? 나 벽돌집은 바람으로 못 날려. 번개 학교도 벽돌집 같은데?
0: 정말?
2: 그럼 어떡하지?
0: 어떡? 짜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2: 정말?
0: 그럼. 늑대야.
1: 뭐?
0: 그럼 학교는 됐고 너의 바람으로 번개 학교 아이들을 날려버려줘.
2: 그 번개맨도 함께 날려줘.
0: 오케이, 번개맨도.
1: 그럼 나 동화 속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2: 그럼.
1: 좋아.
3: 뭐지?
4: 뭐야?
3: 늑대 소리가 났는데?
5: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6: 저기 늑대가 있어.
4: 뭐야? 넌 웬 늑대냐?
1: 나? 나로 말할 것 같지? 아기 돼지 삼형제, 악당 늑대지?
0: 늑대야, 어서 바람.
1: 알았어. 늑대 바람. 강한 바람.
6: 시간을 괴롭히지 마. 좋아. 분다. 바람. 푸.
1: 나랑 바람으로 싸워보겠다고? 어림없지.
6: 다시. 분다. 바람.
1: 완전 강한 바람.
6: 너무 강해.
4: 이겼다.
0: 잠깐만. 긴장 늦추지 마. 곧 번개맨이 올 거야.
3: 친구들, 번개맨을 함께 불러주세요. 번개맨,
7: 번개맨,
3: 번개맨.
8: 번개맨이 간다!
3: 번개맨!
9: 얘들아, 내 뒤로. 아차차차, 너희들 또?
0: 오늘은 쉽지 않을걸?
2: 그래, 번개맨을 어서 공격해!
0: 공격해!
1: 늑대 바람? 어쩌? 그럼 더 강한 바람?
9: 어림없지?
1: 막내 돼지의 벽돌집 갔네?
0: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2: 힘내라고!
1: 알았어. 완전 강한 바람?
9: 이봐 늑대, 너의 바람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고.
0: 야, 벌써 뒤집으면 어떡해.
2: 힘을 내야지.
4: 늑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늑대 힘내세요. 우리가

0: 저기 잠깐만. 늑대야,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1: 맞아, 왜?
2: 너희를 바람으로 날려버리면 날 동화 속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했어.
3: 응? 응? 누가?
2: 얘네가.
4: 아차차차.
0: 아차아차차. 어서 늑대를 동화 속으로 돌려보내줘.
1: 아니, 그게 동화 속에서 불러오는 딱지만 있고.
5: 맞아. 다시 돌려보는 딱지는 없어.
1: 없어. 뭐라고?
2: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5: 들켰네.
2: 참을 수가 없다. 어? 완전 당한 반.
5: 아니, 우리한테 불러 안 되지.
6: 이 바람에 우리도 날아갈 뻔했다는 거 알아?
2: 아, 진짜 미안. 쟤들 말대로만 하면 동화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너 진짜 바람 세더라.
0: 뭐 내가 좀 세긴 하지. 근데 늑대 너도 장난 아니던데.
7: 번개맨, 늑대를 동화 속으로 돌려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0: 물론 있지.
2: 정말? 나 돌아갈 수 있는 거야?
0: 그럼 열려라. 동화 속으로 가는 문이야. 번개 파워.
2: 모두 고마워. 나 이제 동화 속으로 돌아간다.
0: 늑대 잘 가.
1: 안녕. 잘 가. 안녕.
8: 근데 있잖아, 늑대가 바람을 불었을 때 우리 생각보다 잘 버티지 않았어?
6: 응. 그거 왜 그런지 알아?
1: 오, 나 알아. 아, 그건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파워 체조를 했기 때문이지. 맞지?
7: 맞아. 그러면 우리 파워 체조예요.
0: 그럴까? 네.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네.

0: 번개, 번개, 번개 파워 우리의 영웅. 번개, 번개, 번개, 번개 파워.
1: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씩씩하게 파워 체조해요.

0: 오늘의 이야기 해님과 바람.
1: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장난꾸러기 휘휘 바람이 있었어요.
2: 너 이라
3: 야, 조심한데 장난이나 쳐볼까? 바람 바람 바람 후!
4: 이런 이런 바람, 너 또 장난을 친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3: 뭐 내 마음이지. 난 나보다 약한 너의 말은 듣지 않겠어.
4: 내가 너보다 약하다고? 그럼 누가 더 강한지 한번 알아볼까?
3: 어? 그래? 해보자. 누가 더 강한지.
1: 장난꾸러기 바람과 따뜻한 해님이 둘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 안녕. 나는야 바람 따라 물 따라 정해진 곳 없이 떠도는 나그네.
4: 저기 저 나그네, 모자와 외투를 벗기는 쪽이 더 강한 걸로 해. 어때?
3: 좋아. 그럼 내가 먼저.

0: 갑자기 웬 바람? 아이고, 못 알아가겠네. 아이고.
1: 오늘로 어서 시작했던 반장 강남 거쳐 바람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지. 모든 것을 흔들어버릴 바람이 분다.
0: 아이고. 저 나무로 가야겠다. 아유, 무슨 바람이 자꾸 따라다녀. 아이고.
2: 세상에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잘 보게나. 나는 혜연입니다.

0: 근데 조금 덥네. 아우 더워.
1: 모자를 벗었죠.
2: 조금 더 따뜻하게. 더, 더, 더.
0: 아우 더워. 어떡하지? 아이고. 조금 한결.

0: 낫네.
1: 외투까지 벗다니. 아유, 참.
2: 봤지? 모자와 외투까지 벗는 거.
1: 그게 내가 졌다 졌어. 형님, 최고.
2: 오? 내 생각엔 우리 둘 다 최고.
1: 아, 정말?
3: 그날 이후로 바람과 형님은 사이좋게 잘 지냈대요. 박수.
1: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렇다면 신나게 허허허 다같이 하하하.
4: 희망과 행복의 도시 행성에서 함께한 올바 둥둥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5: 친구들 안녕.

0: 반짝이와 아랑
1: 사랑해요.
0: 보라라 공주와 바람 풍
1: 사랑.
0: 다 좋아와 번개 퀴즈들
2: 좋아 좋아 다 좋아.
0: 귀여운 악당 아차와 아차차
1: 아차.
0: 우리 영원한 영웅 번개맨 번개 설라. 그리고 오해라 딩동댕의 영원한 친구 뚝딱이와 뚝딱아빠
1: 뚝딱뚝딱뚝딱뚝딱.

0: 지그네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옥스퍼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래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저.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지난 이야기.
4: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0: 시계탑의 마법에서 장난감들이 구한 하루는 김동 씨의 영웅이 되고. 이를 못마땅히 여긴 마녀협회에서는
5: 네가 직접 김동 씨의 인간아이 이하루에게 복수할 마지막 기회야.
4: 하루가 보냐공주, 보냐공주를 버렸다.
6: 보라공주?
5: 이하루 영원히 인형이 되어라.
0: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단추마녀.
7: 기다릴게 보라공주.
5: 하루가 날 찾고 있었다니. 그럴 리가.
0: 인형이 된 하루의 마법을 풀기 위해 단추마녀는 스스로 빛가루가 되어 사라지는데.
7: 장난감 나라의 기적.
6: 그러니까 단추마녀가 보라공주였단 거잖아.
8: 단추마녀, 아니 보라공주는 네가 새 인형이 생기고 자기를 버린 줄 알았대. 하루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그만 단추마녀가 되고 만 거야.
6: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보라공주.
4: 하루야. 얘들아, 이제 나와. 이제 곧 단추마녀 이별식이 시작해.
6: 가자. 단추마녀 이별식.
9: 마시.

0: 단추마녀와의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단추마녀가 평안히 무지개 나라에 도착하도록 기도하는 의식이야.
1: 하루야, 우리도 이별식하러 가자.
2: 싫어, 이즈라. 단추마녀랑 헤어지기 싫어.
1: 하지만 단추마녀는 이미...
2: 아니야. 단추마녀를 살리는 방법 분명히 있을 거야.
1: 오, 하루야.

0: 열려 있었네? 뭔지, 뭔지.
1: 아, 자족이야, 자족, 자족, 자족, 자족, 자족. 나가, 나가, 나가, 나가,
0: 뭔지?
1: 나가.
0: 나였다, 하루.
1: 그래, 이하주. 네가 여긴 왜 온 건데? 나가, 나가, 나가라고.
0: 아, 뭔지. 나한테 화 많이 난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야. 그래야 단추 마녀를 살려내지.
1: 어? 마녀님을 살려내? 어떻게?
0: 마법의 힘으로 사라졌으니 이번에도 마법의 힘을 빌려야지.
1: 어?
0: 저기 마법책 있지?
1: 거기 마법책 많아.
0: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찾아보자. 단추 마녀를 살리는 마법.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1: 아, 알았어. 좋아. 해보자. 이거 같아. 이거.
0: 이거?

0: 이렇게 마지막 책인데 장난감 사랑하는 마법을 찾을 수가. 어? 어? 어? 어? 찾았다! 우와! 뭔지 이것 봐! 찾았어! 우와!
1: 찾았어.
0: 어? 뭔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1: 난 단추 마녀님 때문에 이 세상에 생겨났어. 그런데 마녀님이 사라졌으니 나도 곧 사라질 거야.
0: 걱정 마, 뭔지. 단추 마녀랑 너 내가 꼭 살려낼게. 기다려!
2: 이로써 우리는 단추 마녀 영원한 이별을...
0: 단추 마녀와 영원한 이별이라뇨. 여기 단추 마녀를 살릴 마법이 있어요.
3: 정말?
2: 정말인가요?
3: 어? 빛가루가 되어 사라진 장난감을 다시 살려내는 마법? 먼저 추억 구슬 5개를 준비한다. 이 추억 구슬에 세상을 떠난 장난감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담는다. 그리고 마지막 왕 추억 구슬에는 세상을 떠난 장난감이 스스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는다.
4: 구슬 봐봐, 우리도 해보자.
5: 자가, 근데 우리에겐 추억 구슬이 없잖냐?
2: 어? 저, 잠시만요. 영웅한 5개의 추억 구슬이여, 우리에게로! 킁킁, 마법, 킁! 자, 이제 이 추억 구슬에 단추 마녀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담아봅시다.
3: 그런데 단추 마녀랑 행복했던 추억이 있나? 솔직히 단추 마녀는 우리를 괴롭히기만 해서.
4: 나 있어. 생각났어.
3: 뭔데?
4: 단추 마녀 노래 기억나? 왜 싫어 미워.
3: 기억나.

0: 선생님, 제가 이번에 미스트롯이란 대회에 나가게 돼서요. 아우, 선생님께서 좋은 곡 하나 뽑아.
1: 반주마녀가 나한테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지. 그때 좀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공연은 꽤 즐거웠어.
2: 싫어 좋아, 싫어 좋아.
3: 얘들아, 나도 하나 생각났어.
4: 뭐래?
3: 주마녀가 열었던 수박 파티. 비록 단추마녀가 우릴 오줌싸개로 만들려고 연 파티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재밌었는데.
5: 우리도 단추마녀와의 추억이 있다죠.
6: 뭔데 뭔데?
5: 어떤가요, 단추마녀? 단추마녀는 우리를 마녀성으로 초대해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다죠. 잠깐이었지만 행복했다죠.
7: 다 같이 단추마녀 집에 놀러 갔단 일.
3: 초대해줘서 고마워, 단추마녀.
7: 우리가 다 같이 단추마녀 집에 놀러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지. 정말 즐거웠는데.
3: 우주로가 단추마녀를 좋아한다고 오해할 뻔했었잖아.
7: 생각해보니 단추마녀와 행복했던 추억들이 꽤 많네.
5: 그러게다며.
8: 이제 왕추억 구슬 한 개만 남았어.
9: 저 왕추억 구슬에는 단추마녀 자신이 가장 행복해했던 순간을 담아야 합니다.
3: 그건 아마 보라공주 시절일 거야. 그땐 하루랑 늘 같이 있었으니까.
10: 그럼 왕추억 구슬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루뿐이네.
7: 하루! 보라공주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
8: 글쎄...

0: 보라공주, 내가 닦아줄게.
1: 내가 보라공주를 뽀드득 씻겨줬을 때?
2: 그거 아닌가 봐.
1: 내가 보라공주를 자장 재워줬을 때?
3: 이것도 아닌가 봐.
4: 이런. 날이 더 저물기 전에 마법을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단추마녀의 영혼은 저 멀리 무지개 나라로 영원히 가버릴 거예요.
2: 어떡해, 하루 빨리 좀 생각해봐.
5: 연하나, 이건 재촉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1: 뭔지?
6: 전에 단추마녀님께서 해준 얘기가 있어.
1: 그게 뭔데?
6: 마녀님은 보라공주 시절 하루가 슬퍼하면 자기도 슬프고 하루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뻤다고 하셨지.

0: 아이, 그렇다면 하루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보라공주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겠군.
1: 하루, 네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2: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자, 함께 종이배를 가지고 놀 때 난 행복했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 때도 난 행복했어.

0: 미안해 보라공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1: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네가 날 찾는 줄 모르고 원망만 해서.
0: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1: 다시는?
2: 먼지도 살려냈어. 그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1: 그래, 정말 정말 고마워 얘들아.
3: 흥, 놀랍군요. 장난감 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마차!
0: 오랜만에 우리 집에 가보자.
1: 너무너무 좋아. 너무 기대돼.
4: 저도! 아니, 보라공주. 이렇게 갑자기 간다니 섭섭하군.
5: 그래도 하루랑 같이 살게 됐으니 잘 된 거지?
1: 그럼 자주자주 놀러 올게. 근데...
2: 별 차리시나요?
1: 뭔지, 너 정말 여기 있을 거야? 나랑 같이 안 가고?
2: 인간 세상으로 가면 좀 그냥 먼지일 뿐인걸요. 전 여기서 마녀님, 아니 보라공주님의 집을 잘 지키고 있을게요.
3: 아쉽지만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에요.
1: 가자, 가자.
3: 자, 그럼 하루와 보라공주의 행복을 싣고서 땡땡기차 출발!

0: 드디어 도착! 보라공주, 여기가 내 방이야.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지. 보라공주, 여기 앉아서 구경해.
1: 하루야, 밥 먹자.
0: 네, 엄마. 엄마, 나 누구 찾아게요?
1: 누굴 찾아?
0: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 선 제로야. 오!

0: 조리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투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2: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3: 재밌겠다.

0: 함께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이번에는 내가 1등할 거야.
0: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1: 내가 달려 달려.
0: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레미.
2: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어?
2: 저기 어때?
0: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0: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2: 얘들아 어? 여기 봐
1: 여기에서도 하자

Yeah.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고화 수상한 영화 선생님.
3: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놀이예요.
4: 이거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2: 벌써 들킨 건가?
5: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 번개 쌤은 번개면 이게?
2: 내 정체까지.
5: 의미가 없지.
6: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3: 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7: 퍼즐 게임?
3: 죄송합니다. 유치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8: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3: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8: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3: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8: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3: 네.
8: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3: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기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7: 네!
5: 여기.
3: 드디어 망가진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는 건가? 이제 넣어볼까?
5: 이렇게?
3: 자, 좋아, 마지막 하나. 강희 친구도 여기. 이게 파워! 어? 아직 덜 깼니? 보석검아, 제발! 번개 파워!
4: 한 번개 쌤, 방금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5: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0: 그래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해피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셔.
1: 도영 친구가요?
0: 네.
1: 아, 네. 배 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0: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순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0: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
1: 존!
0: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2: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0: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아, 생각해내. 아, 그래! 봉주르!
2: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0: 아, 차차차. 아,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아,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2: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0: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3: 이제 한국말이 좀 구수하네.
0: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4: 안녕.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을 쓰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5: 혹시 여기서 뭐 다 먹고 싶으세요?
2: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6: 난 맛있어.
7: 엄청 맛있었어.
8: 나도. 내일도 그거
0: 얘들아.
8: 나왔으면.
0: 안녕!
6: 안녕!
2: 아, 또 먹고 싶어.
7: 얘들아,
2: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6: 뭐가?
2: 뭐랄까?
7: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6: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7: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봤다니까?
8: 확인해봤다고?
7: 하이짠.
0: 오, 또형 무슨 일이에요?
7: 존,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0: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7: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0: 아, 중국. 딱딱딱딱딱딱 딱딱.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7: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아니,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하, 오늘 날씨 너무 좋네.
7: 너희들 생각은 어때?
8: 그렇다면 우리 번개우쳐

0: 오늘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그러면 당장 물리쳐야지.
1: 아, 악당 무서운데. 악당을 당장 물리쳐야지.
2: 설마 존이 따가움이 보낸 악당?
3: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를 꼈네.
1: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3: 아, 너무 아름다워.
2: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3: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1: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Sorry.
2: 큰일 날 뻔했군.
4: 악당들아, 사라져라.
0: 번개 파워.
5: 아, 당했다.
3: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0: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어?
3: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1: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3: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1: 이거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3: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뻐.
1: 알았다! 내 축구공! 배야!
2: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번개 선생님. 아, 내가 밤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준?
1: 네, 백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2: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어머나!

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번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2: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전화를,
2: 안 돼, 더 해치고!

0: 저 주문은 땅땅 별?
1: 놀자 놀자
2: 가위바위보
3: 너 잡으러 간다
4: 존 굿 나이스
5: 별 말씀이요
0: 존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5: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5: 한 봉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애들도 지키고 봉개 보석 꿈도 고치고
0: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5: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6: 10화 번개 보석검의 비밀
7: 따가따가따가 따가따가따가
8: 가시자니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9: 번개 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 보석을 어떻게 빼앗아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8: 어쩐지 그래서 따가따가 가시집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7: 따가따가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8: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4: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0: 넌 뭐가 좋다?
1: 귀여워.
0: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2: 왕 누나 힘내라.
3: 누나 내 보석.
4: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5: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0: 우리네 친구 잘했어. 받아.
1: 번개.
2: 유분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3: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배.
0: 빛나게 번개 보석이.
4: 전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5: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4: 같은 편이라고요?
5: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 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 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고마워.
3: 또 누구야? 빛나?
0: 번개 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딴딴.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4: 우주야, 너도 봤지?
5: 응? 뭘?
4: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5: 맞아. 엄청 신기했어.
4: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5: 그래. 이걸 날려보자.
4: 응. 안 돼! 뭐야? 어? 왜 안 돼?
5: 그러게.
4: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5: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6: 하나, 둘! 안 돼!
5: 안 돼! 안 돼!
7: 천둥아, 뭐해?
8: 아,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5: 안 돼!
7: 아, 그럼 뭐해?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5: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9: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8: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5: 그런가?
9: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0: 세상에.
5: 우리 건물에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초능력.
4: 있지.
5: 있다니까요. 강의를 놔줘.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성.
2: 얼굴엔
11: 순한 킹킹,
2: 식물엔
11: 달콤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4: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0: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제?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될까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socks. My socks are big. My socks look like all the other socks.

0: guys go to the bottom line. Classify, classify, classify. Sock, sock, sock. Red, red, red. Orange, orange, orange.
1: Math show quiz time!
2: There are two groups of balls. How did we make them into two groups? Number one, by size. Number two, by pattern. Number three, by shape. The answer is?
0: Number one, by size.
2: That's right. They were classified by size as big balls and small balls.
1: Which basket should I put this sock in?
3: Number three.
2: Bingo! Basket number one has red socks with green dots. Basket number two has orange socks with blue dots. Basket number three has red socks with stripes. Basket number four has orange socks with stripes. That means the red sock with stripes has to go in basket number three. Well done, everyone.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뿅뿅! 어디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성자비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보양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흰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소개하려고 해요. 과연 어떤 걸지 궁금하죠? 그건 바로 어묵이랍니다. 어묵은 따끈따끈한 국물과 함께 먹기도 하고요, 또 밥 반찬으로도 즐겨 먹죠. 게다가 떡볶이에도 정말 잘 어울려서요,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인기 만점 음식이에요. 이제 어묵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 출발합니다. 여기는 어묵 공장이에요. 지금 옮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어묵 만드는 재료들인데요. 아무리 봐도 뭔지 잘 모르겠죠? 어묵은 생선으로 만들어요. 생선의 살만 잘 골라내서 곱게 갈아준 다음에요, 차가운 곳에서 꽁꽁 올리면 이렇게 된답니다. 어묵 재료 골고루 섞기. 이제 재료 준비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곱게 갈아서 꽁꽁 얼렸던 생선의 살을 기계에 넣어서 녹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얼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답니다. 다음으로 잘게 자른 당근을 넣고요, 파도 넣어서 골고루 섞어줘요. 마지막으로 감자 가루 물까지 넣어서 골고루 섞어 반죽하면 준비가 모두 끝나요. 어묵 모양 만들기. 골고루 섞은 생선살 반죽을 이 기계에 담으면요, 저기에서 하얀색 뭔가가 나오는 거 보이죠? 방금 봤던 생선살 반죽인데요, 기계와 이어진 길을 통해 옮겨져서 이쪽으로 쭉쭉 나오는 거랍니다. 이건 어묵의 모양을 찍어내는 모양 트릭이라는 건데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기계에 어떤 걸 넣었는지에 따라서 어묵 모양도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서 반죽이 나오기 때문에요, 모양 틀과 똑같이 찍혀 나오는 거죠. 이번엔 동그라미 모양이네요. 예쁘게 만들어진 어묵들은 차례로 줄지어서 어디론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기름이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는 커다란 통속이에요. 이곳을 지나면서 기름에 맛있게 튀겨져서 나오게 돼요. 근데 겉에 기름이 너무 많이 묻어있네요. 이대로 먹으면 좀 느끼할 것 같죠? 그래서 어묵에 묻어있는 기름을 꼼꼼하게 닦아내는 작업까지 하고 나면요, 뽀송뽀송 깨끗하면서도 탱글탱글한 느낌이 살아있는 어묵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이제 이 어묵들은 냉장고처럼 차가운 곳을 천천히 지나면서요, 뜨거운 열을 식힌 다음에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묵이 완성됐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묵 만들기. 어묵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요, 반죽으로 모양을 만든 다음 이렇게 불에 구워낼 수도 있어요.

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재료를 섞고 반죽한 다음에요. 예쁘게 모양까지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물을 끓일 때 나오는 뜨거운 김 있잖아요. 이 김으로 어묵을 익혀낼 수도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어묵 반죽을 동글동글하게 만들고요. 튀김 가루를 듬뿍 묻힌 다음에 기름에 튀겨내기도 해요. 어묵 만드는 방법 정말 다양하죠. 어묵 골고루 넣어 보장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어묵들을 골고루 모두 맛보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한 칸에 종류별로 어묵 한 개씩 넣어서 모은 다음에요. 포장한 어묵을 고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어묵들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답니다.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어묵들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겠죠. 어묵은 싱싱한 생선살로 만들기 때문에 몸에 좋은 영양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묵 반찬이 나오면 열심히 먹기로 약속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KBS 퀴즈.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8: 김범준.
9: 최은미.
10: 박권.
9: 그리고 내 사랑 김갑진. 아, 김갑진 쌤 나왔을 때, 와, 그 반응 폭발이더라고요.
7: 그러니까요.
9: 또 보고 싶어요. 네. 물론 다 보고 싶죠.
7: 근데 저는.

0: 이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누구요?
0: 이휘소 박사님.
1: 문과꽃이 피었습니다.
2: 들어오셨죠?
3: 그 필독이었어요.
0: 필독, 옛날에는 필독이었죠.
2: 저도 그 중학교 때 저희 교실 그 문고에 그 책이 있었거든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과서에 끼워놓고 몰래 봤어요.
3: 그게 뭐야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영화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진짜 실화인 줄 알고
0: 거기
3: 보니까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고 이희소 박사를 암살했다.
4: 맞아요, 근데?
5: 실제로는 핵을 반대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0: 실제로는 핵을 반대를 하셨고, 입자물리학을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1: 입자물리학?
0: 우리나라 이제 출신으로는 가장 노벨상에 근접을 하셨었던.

0: 잽시 코크라든지 너무나 유명한 힉스 입자 이런 것들도 다 연구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이휘수 박사님이시죠.
1: 우베쌈을 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승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영감을 주셨고.
0: 네. 네, 조금 일찍 돌아가셨죠. 안타까운 사고를 인해서.
1: 그럼 오늘 오실 분이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인가요?
0: 오늘 모실 분도 이휘수 박사님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십니다.
1: 남 아닙니까? 아니, 제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이면 남일 텐데.

0: 이분께서 바로 그 이휘소 박사님의 제자의 제자. 이희소 박사님의 어떤 적통.
1: 그렇죠.
0: 후계자. 네. 궁금하긴 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개받은 저희 보통 세대수로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희소 박사님이 1세대면 제가 4세대.
0: 아. 이쪽도 그래서. 약간 아이돌처럼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이름 있나 보네요.
2: 네. 그래서 4세대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네. 네, 예미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중호라고 합니다.
0: 아. 소중호 박사님.
2: 네.
0: 예, 박사님.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희소 박사님을 뵌 적은
2: 그럴 수가
0: 없으시겠죠?
2: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0: 아, 그러면 우리 박사님의 스승님은 이희소 박사님이랑 같이 좀.
2: 아마 아닐 겁니다.
0: 아니, 그럼 이게 제자라고.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왜 본인이 스스로 제자라고 하시는 거죠?
2: 저희 연구 분야 자체가 좀 마이너였어요.
0: 아, 예, 예.
2: 그러니까 워낙 마이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자부심 같은 걸 못 느끼고 좀 소외받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연구가 이렇게까지 의미가 있고 네. 역사가 깊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우리가 4세대다.
3: 아. 그럼 박사님은 박사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네는 이희소 교수님의 5대 제자다라고 가르치시나요?
2: 아니요. 제 대에서 끝내야죠.
0: 아, 내 대에서 끝내겠다. 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가라.
2: 그렇죠.
0: 나까지만 박사님의 적통이다. 아니, 박사님. 박사님은 어떤 걸 연구하세요?
2: 네. 일단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제 땅속 지하 1000m에서 암흑물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윙프라는 입자.
0: 윙프. 지금 조금 약간 너무 놀라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2: 네.
0: 지하 1000m요?
2: 네, 맞습니다.
0: 지하 1000m에서 암흑물질을 찾는다고요?
2: 네, 맞습니다.
0: 아니, 암흑물질이라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는데 지하 1km에서 연구를 하신다.
3: 네.
0: 우리나라의 국가 비밀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국회의사당 밑에 태권비가 있고.
1: 여의도 밑에 벙커
0: 예,
1: 있고.
0: 네, 여의도 밑에 벙커 있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합법적인 겁니까?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2: 일단 무조건 합법적이고요.
0: 예.
2: 그리고 완전히 공개시설입니다.
0: 아, 그래요? 우리가 알아도 되는 겁니까?
2: 네.
0: 비밀리에 뭐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 굳이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냐. 암흑물질 대체 뭐길래.
1: 여기 오늘 제작진들이.
0: 네, 이거 암흑물질. 암흑물질을.
2: 네.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암흑물질 하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런 것처럼 아예 새까만.
1: 네.
0: 그냥 완전.

0: 특별히 진짜 찐 거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물질이라는 게 정확히 정의가 뭡니까?
1: 일단 저희가 보통 영어로 다크매터라고 부릅니다.
0: 다크매터?
1: 네. 그래서 이제 이 다크를 보통 이제 깜깜하다, 검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정체가 뭔지 모르는 거고
2: 아는 게 없다.
0: I don't know인데?
3: No, don't know.
2: 네. Don't know.
1: 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인비지블 매스라고 불렀어요.
0: 인비지블 매스?
4: 인비지블?
0: 보이지 않는?
1: 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물질이라고 부르면서 다크매터가 된 거죠.
0: 보이지도 않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정말 아리까리한데.
4: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건 원래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보통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주적으로 관측을 했을 때 보통 거대한 질량체, 예를 들면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0: 아, 그렇죠.
1: 어떤 형태가든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도 엄청 질량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0: 아예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약간 뭔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겁니까?
1: 맞습니다.
0: 단지 검은 게 아니라?
1: 그렇죠.
2: 그런데 안 보이는 물질이라고 알기 쉬운 용어가 있는데 누가 그걸 다크로 바꿔버린 거예요?
1: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게.
2: 누군가 바꿔서 모든 혼란이 생겨버리는.
3: 맞아. 다크라고
2: 해가지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바꿔놨고.
0: 투명물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투명물질. 안 그래요?
2: 근데 인비지블은 투명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인비지블은
0: 불가시죠.
4: 투명한 거랑 안 보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전 똑같은 것 같은데.
2: 우리 인간의 기준이죠. 가시광선을 통과시키니까 투명한 것뿐이고.
4: 그러면 여기서 눈이에요? 아니면 관측 장비, 어떤 관측 장비를 통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5: 아니요, 꼭 눈은 아니죠. 왜냐하면 눈은 볼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요.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원경 같은 관측 장비를 동원하면 X선, 자외선, 전파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0: 네.
5: 안 보인다는 건 그런 모든 관측 장비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4: 아,
2: 그러면 지금 뭐 있나 없나도 검출, 전자기파로 검출이 안 되는 거고.
1: 그렇죠.
2: 뭐 소리든 뭐든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는.
1: 그러니까 건가요? 현재까지는 이제 그 어떤 걸로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0: 야,
1: 어쨌든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 중력과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모든 이제 현상들은 전 우주의 약 한 4에서 5%. 나머지는 뭔지 모르니까 다 다크라고 부릅니다.
0: 아, 95% 이상이?
1: 그렇죠.
0: 다크?
5: 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은하들 얼마나 많아요. 별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게 보이는 게 고작 4%, 5%가 채 안 돼요.
0: 잠깐만,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관측하고 볼 수 있는 저 빛나는 것들이 다 4%밖에 안 된다. 전체.
5: 우주 에너지 밀도의 전체의 4% 정도밖에 안 돼.
0: 그럼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다?
5: 그렇죠.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데?
0: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1: 그렇죠. 다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력에 영향을 받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0: 네.
1: 그럼 걔가 이제 27%. 나머지는 순수한 에너지 상태.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0: 27%, 질량 27%. 그럼 암흑물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뭐 전 우주에 일단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마 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얘가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0: 오. 이제 이런 게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우리 과학자들은
3: 네.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실험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들만 믿는 게 과학의 원칙 아니었어요.
4: 아, 그렇죠. 과학자.
0: 지금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이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1: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다섯 명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0: 예.
1: 저희는 각자의 몸 체중을 알고 있죠.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정도면은 충분히 이 엘리베이터에 한 번에 탑승을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탔는데 갑자기 이건 초과돼요.
5: 삐 거리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뭔가 질량체가 허용 무게를 초과할 정도로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 암흑물질도 그런 거의 어떤 일환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0: 네. 발견이 됐다?
1: 처음에는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0: 관측으로요?
1: 네. 이제 츠비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0: 츠비키? 네. 츠비키.
1: 그분이 이제 머리털 자리 은하단을 관측하다.
0: 머리털.

0: 네. 그래서 그 은하단을 관측하면서 이제 은하단의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을 좀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회전 속도. 대부분의 이제 우주 어떤 천체들은 기본적으로 그 중심을 통해서 네. 회전 운동을 해요.
1: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도 돌듯이.
0: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회전 속도가 자기가 생각 관측해서 본 거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1: 이 속도가 안 나와야 되는데
0: 그렇죠.
1: 왜 더 빠르지? 라는 그런 물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회전 속도를 그러면 왜 관측했는 건지.
0: 그래서 보통 예. 이제 천문학자들은 보통 그 우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회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력이라든지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은하의 어떤 질량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할 때 빛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광도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제로 그 회전 속도를 가지고 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역학 질량이라고 불러요.
2: 네. 그러면 이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0: 뭐 예를 들어서 힘이라든지 속도 같은 것들은 결국 질량과 속도, 즉 가속도 이거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어쨌든 우리가 속도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 이 정도 속도를 내려면 어느 정도 질량 왜냐하면 중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환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나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0: 그렇죠.
2: 은하단에서 하나하나의 은하들을 그런 천체라고 생각했을 때 맞습니다. 얘가 뭔가 은하단의 중심을 두고
0: 그렇죠.
2: 회전운동을 하는데 네. 이 회전운동을 하는 걸 가지고 그 은하단의 어떤 질량의 분포 같은 걸 잴 수가 있는 거고
0: 그렇죠.
2: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첫 번째 뭐 광도
0: 네, 맞습니다.
3: 광도 질량
2: 광도 질량은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질량을 측정해요?
0: 쉽게 생각하시면 태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질량이죠.
2: 네네.
0: 그러면 얘는 자기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빛의 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빛의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저기에는 어느 정도의 질량이 존재하겠구나.
3: 거꾸로 추천해 갈 수 있는 거죠. 에너지는 E는 MC 스퀘어니까 구할 수 있는 거죠.
2: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우주에서 은하나 은하단의 질량과 거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비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0: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는 거죠.
4: 근데 은하에는 빛을 내지 않는 행성들도 있잖아요.
0: 물론 그렇죠.
4: 그럼 그것들은 그냥 작으니까 무시하게 되는 건가요?
3: 무시할 수밖에 없죠. 우리 태양계 무게 중에서 태양이 차지를 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5: 태양계에서?
3: 99.98%예요.
2: 99.98%요?
5: 99.98? 나머지가 0.2?
3: 0.0? 합쳐도 0.02%.
5: 태양이 절대적이네?
3: 그렇죠. 그러니까 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5: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잔잔발이라고.
3: 잔잔발이.
5: 태양 앞에서는 약간 잔잔발이.
3: 아, 그렇죠.
4: 부스러기. 아.
0: 근데 빛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할 텐데, 그럼 내가 빛으로도 이 질량을 대충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0: 근데 이 둘을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한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5: 이상하다.
0: 즉 빛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는 것 그걸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빠를 수가 없는데.
3: 아.
0: 근데 왜 이렇게 빠르지가 된 거죠?
3: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대호 선수가 그렇게 빠른 야구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도루만 하면은 다 성공을 하고 그 정도로 빠른 거예요. 이대호 선수가.
5: 아, 그 말이 안 되는.
3: 그렇죠.
5: 이거는 질량에 의해서 계산 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
3: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5: 그러면 어떤 게 더 맞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속도로 잰 질량과 빛으로 잰 질량.
0: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라도 아마 역학 질량 쪽으로.
2: 왜 광도 질량하고 역학 질량 중에서? 역학 질량이 더
0: 일단 역학 질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이미 공식에 의해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네.
0: 이미 이게 법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쪽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3: 왜냐면은 우주에는 성감물질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빛 같은 것도 막 정확하게 재려고 해도 반사되고 소광되고 흡수돼서 모든 양이 다 우리한테 관측되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래서 그렇죠. 이 둘을 비교를 해봤는데 수백 배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잔잔바리가 지금 뭔가 엄청 크거나 잔잔바리가 잔잔바리인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5: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있다. 뭔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그 약간 암흑이라고 하면 미지?
0: 그래서
5: 미지의 물질?
0: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스피키가 썼던

0: 그런 표현이 인비지블 메스였어요.
1: 그렇죠. 인비지블 메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요.
0: 네.
1: 자전거를 타는데 내가 밟는 페달링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0: 네.
1: 알고 보니 뒷바람이야.
2: 그렇죠, 그렇죠.
1: 뒷바람이 나를 밀어주니까 내가 오히려 페달링을 살짝만 해도 더 크게 나가요.
2: 맞아요.
0: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암흑물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2: 그렇죠. 정확하게 그게 암흑물질.
0: 그 뒷바람.
1: 그 뒷바람은 우리는 암흑물질을 생각해. 바람이 분다 하니까 그냥 바람 부네 하면서 나는 그냥 꿀꿀꿀 하면서 가는 건데.
3: 그러니까 한 박사님이 아까 들어준 그 이대호 선수의 예시 같은 약간 헷갈렸던 것 같은 게 거기는 무거우면 느린 것과 연관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2: 네.
3: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뒷바람이 저는 더 맞는 비율 같은 게 뒷바람이 결국은 세면 셀수록 그렇죠. 즉 무게가 크면 클수록
0: 맞아요.
3: 걔가 주는 중력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0: 움직인다.
2: 이게 이대호가 맞는 얘기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4: 선수가 맞는 얘기.
2: 이대호 선수 예시가 맞는 얘기인 게 왜냐면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무거우면 느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 정도 무게로 하면은 이 정도 속도로 돌아야 된다라는 이론 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빨리 돈다.
3: 아,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칠 수가 있겠네. 무거운 거는 이대호 선수 죄송하지만 무거운 선수는 느리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는 뒷바람 때문에 빨리 가고 그 뒷바람이 바로 암흑물질의
2: 중력이구나. 그렇죠. 어떤 무언가가 역할을 해준다. 그 무언가 역할을 해주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암흑물질인 거죠.
1: 과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거를 제가 뒷바람이론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걸 미드라고 하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안 보이는데 뭘 믿는 거야? 과학의 기본적인 그 원칙과 좀 다른데? 라고 해서 뭐 약간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좀 얘기했던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0: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1: 그러니까
0: 이제 그리고 거기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그 지비키 교수님의 성격 때문에.
1: 지비키 교수님의 성격이요?
0: 네. 왜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뭐 학계에서 그렇게 썩 이렇게 관계가 좋은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1: 독불 장군이셨나요?
0: 그렇죠.
2: 독불 장군이기도 하고 아싸이기도 하고 아싸죠.
1: 네. 그러니까 약간 남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는 나만의 길을 가는 마이웨이.
0: 그렇죠. 네.
1: 아, 그랬구나.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썩 뭐 주류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이게 인비지블 매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1: 했는데 그 사람의 평균 행실을 보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한다.
2: 심지어 허블하고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1: 아니 사이가 좋아야 될 사람들하고 다 적어지면 어떡해. 다 적이었네. 사방이 다 적이었네요.
3: 그래서 다크메터로 많이. 네. 다크과학자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1: 너 언제 그렇게.
2: 그래서 별명이 외로운 늑대였습니다.
1: 아,
4: 별명 멋있는데? 나쁘지 않을지도.
0: 그러다가 이제 한 1970년대쯤, 그 이제 베라루빈이라는 그 과학자가.
1: 베라루빈?
2: 베라루빈
1: 천문대 명체. 그 현민희 박사님.
2: 맞아요.
1: 그 천문대.
2: 네.
0: 네.
1: 그 베라루빈?
0: 네, 그 베라루빈. 그래서 그 이제 베라루빈 박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워킹맘이었어요. 워킹맘.
1: 워킹맘.
0: 네. 그래서 워킹맘들이 아무래도 연구에 치중하지 못할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의 연구 주제를 보통 할당받지 못합니다.
1: 아.
0: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사이드 쪽의 연구 주제로 받은 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의 회전.
1: 은하 회전?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현상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회전도 앞서 츠비키가 관측했을 때랑 똑같이 이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원래는 이제 관측되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가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3: 그 회전하는 속도가 원래는 느리게 나와야 되는데
0: 그렇죠.
3: 그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왔다.
0: 그렇죠. 아까 츠비키 때랑 똑같은 거예요.
3: 네.
1: 베라루빈님께서 해결을 했구나, 또.
0: 그렇죠.
4: 그분이 그 쯔비키의 제자분인 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4: 그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네네, 똑같은 현상이 관찰됐다.
1: 쯔비키 씨가 연구 발표를 하고
0: 네.
1: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베라루빈 박사가
0: 쯔비키가 그러니까 한 30년대
2: 한 40년 정도
0: 그렇죠.
2: 차이가
0: 나는 그렇죠,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1: 40년 전에 쯔비키가 얘기했던 게 이제 어떻게 묻혔는데
0: 그렇죠.
1: 이 사람 인성 때문에
0: 네.
1: 묻혀버린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0: 그렇죠.
1: 주변에서 평판이 안 좋으면 묻히잖아요.
0: 네.
1: 그러다가 베라루빈 40년 후에 베라루빈
0: 네.
1: 그 박사가
0: 그렇죠.
1: 쯔비키 그 발표에 똑같은 그 점을 발견했다.
0: 그렇죠.
1: 그러면 베라루빈 박사님도 회전 속도가 좀 이상하다. 네. 안드로메다 은하단에 안드로메다 은하의 그 회전 속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네. 걸 우리 베라루빈 박사님도 이제 안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암흑물질이 있다고 그분도 아예 얘기를 했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쯔비키 박사님하고 똑같이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한다.
1: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한다.
0: 또는 어쩌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뉴턴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은하라는 거대 규모에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얘를 조금 어떻게 수정을 한번 해볼까?
1: 수정을 해볼까?
0: 그리고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겠죠.
1: 어떤 거죠?
0: 뭐라도 네. 기존의 법칙에 도전하는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1: 기존의 법칙이.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이 너무나 잘 맞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야 이거 안 맞으니까 수정해야겠는데라는 접근을 그 먼저 하진 않죠.
1: 뉴턴들이
0: 그렇죠.
1: 뉴턴 중력 모건들이죠.
0: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은 어쨌든 선대 과학적 지식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어떻게든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뉴턴의 역학을 수정하지 않겠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새로운 무언가를 도입하는 쪽이 훨씬 더 이것저것 설명하기도 좋고
1: 그렇겠네.
0: 그래서 아마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아마 베라루빈도 결국은 이제 암흑물질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2: 솔직히 말하면 베라루빈 박사는 암흑물질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비저블 매스가 있다는 이론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1: 왜냐면 확인이 안 되니까.
2: 네, 확인이 안
1: 눈으로
2: 되고.
1: 눈으로 안 보이니까.
2: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처음에 관측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를 확장을 해본 거죠. 다른 은하도 일어나? 다른 은하를 측정을 해봤는데 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4: 아, 딴 데도? 네.
2: 딴 은하들도 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이 암흑물질은 너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천문학자들이 보통 이 암흑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지만 네. 우리 우주가 생겨있는 모양을 지금 현재 생겨있는 모양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암흑물질이 없으면은 은하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지 못했을 거고 왜냐하면 중력이 없으니까. 질량이 있어야 중력이 생기잖아요. 우리 우주의 초기 중력을 암흑물질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암흑물질이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여기 와서 모여서 별이라든지 더 크게 뭉치면 은하라든지 은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은하의 어떤 질서
2: 네.
1: 그런 것들도 암흑물질이 어느 정도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2: 거죠.
1: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네요.
2: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4: 암흑물질 없으면 지금이랑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우주가 이 은하나 행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0: 아마 지금 우리 우주가 진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리게.
4: 안 느리게. 그렇죠. 뭉치는 걸 잘 못하게
0: 그렇죠.
4: 돼서.
3: 네. 근데 이게 정말 전 시적이라고 느껴지는 네. 게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뭉쳐서 빛을 내는 별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0: 그렇죠.
2: 그렇죠. 맞아요.
0: 맞습니다. 와.
3: 이렇게 아름다운 은하와 천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의 의한 중력만으로는 뭉칠 수가 없어.
0: 그렇죠. 맞습니다.
3: 결국은 암흑물질이 있어야지 이 세계의 우주의 질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라고
2: 맞아요.
3: 하는
2: 그렇죠.
3: 이게 너무 시적이잖아요.
2: 미국의 리사 랜들이라는 천문학자가
1: 리사 랜들.
2: 이 사람이 뭐를 주장을 했냐면은 공룡이 멸종한 거 멸종한 거는 암흑물질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 잠깐만, 그럼 암흑물질이 약간 개입이 좀 빠진 건가?
2: 네? 그게 아니라 암흑물질이 우리 중력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소행성들을 우리 지구에 끌어들여서 지구의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공룡이 멸종했다. 그 노분의 유명한 책도 쓰셨어요.
3: 농이에요, 진이에요?
2: 반농 반진이죠.
4: 아무튼 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1: 그렇긴 하지. 이러다가 암흑물질 음모론도 나오겠어. 언젠가 암흑물질이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이다.
2: 암흑물질 음모론이 나와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0: 맞아요.
2: 게.
0: 아, 그래요? 네.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알지는 않아요.

0: 하는데 자 부엌 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페트병 약간 쭈그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갑자기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1: 쓰러져
0: 간장 페트병 쓰러집니다. 암흑물질이 분명히 지금
2: 온도 차에 의한 공기
0: 거기에서 암흑물질이 네?
2: 온도에 의한 공기
0: 아니요 실내고 일정한 온도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암흑물질이 나한테 약간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2: 약간 페트병이 찌그러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3: 아니, 좀 전에 웬만해서는 괜찮다 하셨는데 바로 반박하시는 게
2: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견딜 수가 없어요.
4: 아, 그래요? 간장이 왜 까만 줄 아세요?
0: 왜요? 암흑물질 많이 들어. 그렇지.
3: 그렇지.
0: 예, 그렇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과학자도 고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0: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희소 박사님의 적통 제자기 때문에 이희소 박사님이 암흑물질을 연구하셨던 분입니까?
2: 그건 아닙니다. 이희소 박사님은 입자 이론 물리학자시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창 이제 표준 모형이라는 이 어떤 입자의 어떤 이론 모델을 연구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표준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요소. 가장 기본 입자.
0: 기본 입자.
2: 총 17개의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입자 물리학의 바이블이죠.
0: 원소기호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2: 그렇죠. 그렇죠.
1: 뭐, 엄밀히 말하면 원소기호는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고, 예, 예. 그거의 근본이 근본, 이제 이쪽이지만. 근본이.
2: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희소 박사님께서 예. 그 논문을 쓰세요. 그냥 말 그대로 표준 모형을 위해서 쓴 논문이었어요. 중성미자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론 모델을 하나 쓰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 저희가 이제 WIMP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이라고
0: 뭐죠 WIMP가? 어,
2: 그러니까 풀 네임으로 하면은 Weakly
5: 약하게
2: Interacting
5: 상호작용하는
2: Massive
5: 무거운
2: Particle
5: 입자
0: 약하게 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5: 표준 모형을 만들어가던 가설적인 입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표준 모형을 만들었을 땐 그런 입자는 없죠. 그래서 버려졌던 입자예요. 그런데 암흑물질이라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뒤져보니까 이휘소 박사님이 제안을 했던 그 가설이 정말 딱 맞잖아. 암흑물질의 성격에.
4: 아,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윔프가 이제 후대 과학자들이 네. 윔프가 암흑물질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2: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암흑물질의 경우에는 빛하고의 상호작용이 없죠. 그래야지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게 설명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우주의 상당 부분 약 한 27%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될 만큼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과 상호작용은 거의 하지 않아야 된다.
4: 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과도 상호작용하지 그렇죠. 않아야 된다. 네.
2: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고스란히 명시되어 있던 게 바로 이희소 박사님의 논문이었던 거예요.
0: 아...
5: 그래서 박사님은 지금 윈프가 가장 유력한 암흑물질의 후보라고 보고 실험을 하시는 건가요?
2: 뭐 일단 저를 비롯해서 저희 모두가 일단은 윈프를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0: 해외에서도 윈프를 좀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0: 이게 윈프다.
2: 네 윈프에 그 참여하는 실험들이 꽤 많아요.
1: 윈프도 결국엔 그러면 암흑물질의 후보인 거죠. 저는 딴 그렇죠. 데서 뭐 엑시온 막 퍼즈 이런 맞아요, 거를 본 적 있는데
0: 그거 액션 퍼즈 뭐야? 또 다른 애들이에요?
1: 저는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게 그런 단어로 봤었어요. 근데 윈프를 처음 들으니까 그럼 다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암흑물질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5: 놀랍게도 이 액시온 연구에 가장 전 세계에서 선두에 서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0: 오 진짜요?
4: 오 뭐 액시온 IBS 연구단 들어본 거
5: 맞아요?
4: 같은데?
5: 네. IBS에 맞죠?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도 IBS 소속이고요.
0: 근데 액시온 쪽으로 안 가고 윈프로 가셨거든요?
2: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뭐냐면
5: 이희소 박사님의 제자라서.
0: 이희소 박사님 때문이에요?
4: 중요한 이유야, 중요한 이유.
5: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 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0: 그 박사님의
5: 제자지만
0: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여기서 끝을 내야겠다. 윈프를 발견하고.
2: 뭐 끝을
0: 완성을 시켜야겠다.
2: 끝을 내겠다는 정도의 어떤 용기와 패기는 없어요.
0: 하지만 윈프는 내가 네. 꼭 발견하고 말겠다. 뭐 그런 의지 아닙니까?
2: 뭐 하면 좋죠. 네.
4: 근데 하다가 액시온이 발견되면 갈아타시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윈프 탐색을 한다라고 검출기를 구성해 놓고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 액시온 같은 경우도 이제

0: 그 특성에 따라서 저희 검출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의 연구 주제만 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1: 병행해야 된다.
0: 그렇죠.
1: 둘 중에 하나라도 네. 찾으면 대박이다.
0: 그렇죠.
2: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암흑물질이라는 게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있다니까. 암흑물질이 있어요. 예, 예. 간장, 예. 뭐, 쓰러지기도 하고, 가끔씩 페트병도 막 왔다 갔다 오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암흑물질이요. 근데 왜 꼭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야만 했던 겁니까?
0: 앞서 이제 암흑물질 중에서도 저희가 관측하는 입자의 이름이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WIMP라고 했어요.
2: 네, WIMP.
0: 그 말은 얘는 대부분의 물질하고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네. 이제 얘를 관측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확률이 그만큼 낮다라는
2: 낮다.
0: 거죠. 그러니까 이 낮은 확률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실험적인 데이터로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 검출기에 신호를 줄 수 있는 너무 많은 신호가 존재하는 거예요.
2: 전자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겠구나.
0: 그렇죠. 네. 대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뭐 차폐 시설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우주방사선.
2: 우주방사선.
0: 네. 지구의 대기권의 평균 두께가 네. 한 10km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 멈추거나 흡수가 됩니다. 네. 그런데 네. 그 파생돼서 발생되는 입자들 중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2: 뮤온.
0: 네.
2: 그냥 뚫고 들어와요?
0: 그렇죠. 이 입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 지표면에서 손바닥을 펼쳐보면 이 손가락을 제외하고 가로 세로 한 10cm 면적에 초당 하나씩 지나가요. 하루면은 86,400개가 여기 지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지표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땅속까지도 들어가요.
2: 그럼 걔 들어오면?
0: 그러면은 얘가 이제 주변에 있는 물질하고 반응을 합니다.
2: 예.
0: 그렇게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2: 예.
0: 이 중성자는 마치 윙프처럼 저희 검출기하고 반응을 합니다.
2: 아.
0: 우리는 우리 검출기에 있는 원자 핵이 윙프랑 충돌하기를 바랬는데,
2: 이 중성자랑 충전할까봐.
0: 중성자랑 충돌을 하는 빈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2: 방해를 받는구나, 중성자한테.
3: 그러면 그 1000m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2: 괜찮아요, 진짜.
3: 한 5000m 가면 안 돼요?
0: 저희 예미렛 같은 경우에는 예미산 정상에서 지하 1000m. 그러면은 거기는 하루에 2개 들어옵니다.
2: 2개. 2개. 네. 어, 확률이 많이 적네.
0: 그러니까.
4: 뮤온은 상호작용을 잘하는 입자예요?
0: 뮤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굉장히 잘합니다.
4: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거기 거의 상호작용해서 못 들어오는.
0: 그렇죠. 그렇게 다 차폐가 됩니다.
4: 실드가 되는 거네요, 땅이.
0: 그렇죠.
2: 아. 뮤온이라는 애가 뚫고 내려오니까 걔가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지금 윈프. 이 암흑물질을 찾아내는데 지금 모든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땅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조건에서 순수한 암흑물질을 좀 찾아내야겠다.
0: 그렇죠.
2: 필터링을 하는 거겠네요. 약간 네. 미온 필터링.
4: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터링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암흑물질의 후보인 윈프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0: 그렇죠.
4: 어떻게 그거를 검출하는 거예요?
0: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에 의한 상호작용은 된다는 거예요.
5: 중요한 게 이름의 모든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0: 그렇죠.
5: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2: 하긴 한다.
5: 하긴 한다.
0: 네.
4: 그러면 근데 저는 물알못이라가지고 그 질량에 의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센서로 측정하는 거예요?
0: 당무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검출기 안에 있는 원자핵은 세워져 있는 당구공이에요. 그리고 윈프는 우리가 치는 당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얘랑 충돌하겠죠? 그렇게 원자핵하고 대피했을 때 만들어낸 신호를 다 읽어드려요.
2: 그러면 윈프를 찾는데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2: 얼마나 투자를 하면 될까요?
0: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2: 예.
0: 그 이탈리아 지하실험실에서
2: 예. 지하에서
0: 이제 다마라는 실험이
2: 다마?
0: 네. 우리가 윈프를 관측했다라는 주장을 해요.
2: 주장이죠.
0: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까지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특히 실험하는 분들이 어떠냐면 내가 관측을 했다.
2: 네.
0: 한 번 딱 관측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 그 실험 결과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만든 그 미국의 윈프 탐색 검출기가 있었어요.
2: 작정하고 만든?
0: 네.

0: 그래서 그 럭스 제플린 실험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이 정말 규모도 컸고 네. 깊이도 깊고
1: 그러면 이제 좀 더 찰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1: 아, 그럼에도 못 봤다.
0: 네. 그때보다 지금의 어떤 기술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때보다 그 검출기보다 훨씬 더 민감도가 좋은 검출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못 봤어요.
1: 그죠?
0: 네.
1: 암흑물질을 관측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냉정하게.
0: 네.
1: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2: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예미랩에서 하고 있는 암흑물질 탐색 실험도 이제 첫 번째 목적은 그 실험을 재현하는 거예요.
1: 재현하는 거.
0: 과연 걔네들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이걸 검증하는 게 첫 번째고요.
1: 달라지면 되게 또 재밌겠다.
0: 달라지면 더 재밌죠. 저희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1: 똑같은 걸로 했는데 결과가 달라지면 여기 있는 암흑물질은 또 다른가 보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0: 아니, 저희는 좋아해요.
1: 아, 그냥 좋은 거죠, 좋은 거. 네,
0: 오히려 이제 더 재밌어지니까.
3: 아, 암흑물질에서 한 17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저기, 박사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연구하고 네. 계시는 그 지하 1000m 실험실. 거기가 너무 궁금한데.
2: 사실은 전 예미랩 한번 가봤거든요.
1: 예미랩이요?
2: 예.
1: 저 처음 들어봐, 예미랩은 알아도 예미랩을. 예미랩은 알아도. 예미랩만 알다가 예미랩을 또 처음, 야, 진짜 이 과학으로 참 재밌어요.
2: 예미랩이 강원도 정선의 예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1: 아, 난 영어에 무슨 약자인 줄 알았어요. 예미산이에요.
4: 아, 예미산이에서 예미랩인 거예요?
2: 예미산 아래에 있는 연구시설이다. 그래서 예미랩이에요.
1: 분위기가 좀 궁금하게. 왜냐면 영화에서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슨 폐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버튼 딱 누르면 쫙.
2: 진짜 그 느낌이에요.
1: 에? 진짜요?
2: 진짜로 약간 그 느낌이에요.
1: 뭐 좀 없습니까? 사진 같은 게?
0: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현행 광산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1: 아.
0: 얘가 이제 수직으로 600m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게 있고요.
1: 아, 진짜 멋있다.
4: 600m를 내려가야 되니까 승강기 타고도 엄청 크군요.
0: 그 지표면에서부터 지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1: 예.
0: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여기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고 그 옆에 꾸불꾸불한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한덕철광의 광산 갱도예요.
1: 아.
0: 그래서 실험 장비라든지
1: 아.
0: 어떤 그런 것들은 다 5톤 트럭에 나눠 실어서 이 길을 통해서 실험실에 가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1: 아.
2: 철광석 지금도 캐는 거예요?
0: 네, 캐고 있습니다.
2: 아니, 광산이 운영 중이에요?
0: 네, 현행 광산이요.
2: 아, 저는 폐광인 줄 알았어요.
4: 당연히 폐광일 거라 생각했어요.
2: 폐광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광산인데 광산에서 철광석도 캐고 연구도 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0: 제가 지하에 도달했을 때 승강기에서 내리는 장면인데
1: 아,
0: 그래서 이제 승강기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50m 하면은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방진문 설비를 해놨어요. 거기서부터가 예미랩입니다.
2: 딱 내려가면은 그 카트차 타고 쭉 가야 돼요.
0: 네. 전기카트를 타고 800m 경사길을 내려가요. 그게 또 하나의 방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말 겹겹이 그리고 또 실험실 안에도 또 청정실을 마련합니다.
1: 그럼 여기 최종 이 실험실의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0: 일단
1: 아 너무 궁금해요. 몇 평 정도 되는지.
0: 네, 실험실 전체 면적은 약 한 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1: 꽤 크네요. 엄청 크네요.
4: 만 제곱미터요?
0: 네.
2: 거의 3,000평이 넘는데요?
0: 네. 만 제곱미터가 되고 그중에서 실험으로 실제 가용한 공간의 면적은 한 3,000제곱미터.
1: 와, 그래도 꽤 크다.
0: 저희 예미랩에는 가용 실험실은 16개가 있습니다.
1: 오, 엄청나게 많네. 와, 야, 이 터널이 미친 동굴이야, 이거?
0: 네.
1: 와, 엄청 커요. 엄청 크네.
0: 네. 이곳은 저희가 LSC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미랩 안에서 제일 큰 실험실.
1: 아, 최첨단 시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0: 네.
1: 뭔가 멋있네.
0: 그리고 이제 림프 탐색하는 검출기예요.
1: 아.
2: 이거 납덩어리죠. 벽돌처럼 돼 있는 거.
4: 아, 이게 납이에요?
0: 네, 그게 다 납입니다.
1: 이거 납이 엄청나게 많네.
2: 근데 왜 빨간색 조명을 해요?
0: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이제 포인트인데 일반 이런 백열등을 쓰게 되면 여기 굉장히 넓은 분포의 빛의 파장을 가지잖아요. 저희 검출기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요. 아. 그리고 불필요한 신호를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으니까 저희 검출기에 영향을 덜 줘요.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 등을 켜고 작업을 합니다.
3: 적외선 켜고 야시경 쓰고 해도 되잖아요.
0: 돈이 있으면 그렇게도 가능해요.
1: 이게 많이 또 아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혼 막으려고. 네. 네, 미혼 막으려고.
0: 그렇죠. 네.
1: 사실 이 암호 물질만 아니었으면 이걸 지상에다 설치했으면 더 쾌적하고.
0: 그렇죠.
1: 즐겁게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부러 저 치아 땅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되니까.
0: 제가 보통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지상에 이걸 만들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암석의 평균 밀도를 한 2.5g/세제곱센티미터라고 불러요. 평균적으로. 이걸 조금 더 밀도가 높은 납 같은 것들. 그래서 납이 이제 한 12g/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니까 그럼 한 두께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죠. 그럼 이제 납으로 두께 200m를 전면을 두르고 한쪽 벽이 열리면 그리고 내부 공간이 실험실 가용 면적 3000제곱미터가 나오면 이제 예미래가 똑같아요. 아마 납 가격만 해도 뭐한 수천억 들어가겠죠. 지상에 그 정도 설비를 짓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아예 땅 속에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실험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1: 아니 그러면은 저기 한 번씩도 대게 가실 때는 밑에 계시다가 주로 이제 야외로 외출을 언제 한 번씩 가? 햇빛을 언제 한 번 쐬세요?
0: 오히려 반대예요.
1: 그러면요?
0: 저희가 지하를 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어? 그러면요?
0: 대부분은 원격으로 컨트롤합니다.
1: 아 진짜요?
4: 갑자기
1: 나는 무슨 외로운 등대지기처럼 10명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15일 20일 합숙하면서 라면 끓여먹고 뭐 밥 먹고 하면서 계속 거기 있을 줄 알았더니 원격이에요?
2: 네. 아 이 실망감이 마음이 밀려오는데
1: 아니 나는 그 동정을 했거든 야
4: 잡수함 성원들처럼
1: 힘든 길 가시는구나 진짜 네. 존경한다는 마음 쏙 들어가 버렸네 너무 재밌는 게 액시온이든 뭐 암흑물질이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들은 숨바꼭질하고 있거든요.
2: 네.
1: 그리고 인간은 찾아야 되고
0: 네.
1: 윈프를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액시온도 같이 하고 계시고 윈프를 계속 못 찾으면 박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2: 이거 실질적으로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요.
1: 아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윈프 이대로 계속 못 찾으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0: 그러면 이제 윈프라는 네. 입자가 암흑물질 네. 후보에서 제외가 되겠죠.
1: 그렇죠. 아예.
0: 네.
1: 예.
0: 왜냐하면 이게 윈프를 탐색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일종의 땅 따먹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윈프가 관측될 수 될 아, 것이라고 보는 예.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예. 실험적으로 그 영역이 있고 그게 전 세계 이제 검출기 시스템들이 발전을 해가면서 그 영역을 거의 다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거기서 이제 검출기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면 태양에서 오는 중성 미자가 네. 방해 요인이 됩니다.
1: 아.
0: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3: 오히려 방해가 돼버린다.
0: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걔가 방해를 하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영역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3: 대충 몇 퍼센트 남았나요?
0: 뭐 몇 퍼센트인지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1: 영역이 얼마 안 남았나.
3: 근데 거기를 다 하면 이제 아 윈프는 없나 보다 하고.
0: 자, 없나 보다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고민한다면은
1: 네.
0: 태양 중성 미자랑 윈프 신호를 어떻게 분리할까를 고민하겠죠.
2: 찾긴 찾을 건데.
0: 그렇죠. 그렇게 아마 고민을 하면서 또 연구 주제를 만들어내겠죠.
2: 죽진 않는다.
1: 어쨌거나 다 계획이 있으시네.
3: 계획이 있으셔요.
1: 내가 설령 윈프를 못 찾고 그 윈프 영역이 점점 고갈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른 조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남겠다.
0: 그렇죠.
1: 아, 박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암흑물질이세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계속해서 존재할.
0: 그래서 아마 뭐
1: 멋집니다.
0: 제가 은퇴할 때까지 네. 이게 마침표가 찍힐지도 의문이에요.
1: 제자들이 또 이제 계속 이어가서 하는 거죠.
0: 그렇겠죠.
1: 네. 네. 앞으로 저기 봐 그러면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담당하는 거는 이 예미랩을 잘 운영하는 겁니다. 이곳이 과학자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0: 최소한 예미랩에 와서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실험에 집중하는 게 네.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1: 어쨌건 암흑물질을 찾아내면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박사님은 노벨상 당첨 아닙니까?
2: 뭐
1: 찾아내면 그냥 노벨상 바로 당첨 아니에요?
4: 누구든지 찾아내면 당첨.
2: 누구든지 그렇죠. 처음 찾아내면 당첨이죠.
1: 어느 날 갑자기 소중호 박사와 연구팀에서 드디어 윈프라는 암흑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기사가 딱 그렇죠. 나오고 막 얼마나 좀

0: 짜릿합니까? 꼭 박사님의 손으로 윈풀을 찾게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1: 야,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뭐예요, 이분? 아니, 종무사, 종무사는 뭐야? 아, 이거 과학 프로인데 왜 이래?
3: 안녕하세요. 학자. 오늘은 연금술사 정재입니다.
0: 보아킹이 연금술이 무엇이냐?
3: 황금으로 바꾸는 거. 과거 연금술사들은 금에 고귀한 영혼이 있을 거고 추출을 하면 된다. 소변을 5,700리터를 모아요. 끓여서 졸여가지고 그 핵심 액기스를 뽑아내려고. 그리고 이거 먹기까지.
4: 그 금속을 소량 복용하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 부작용은 어떡하려고요?
4: 어차피 죽어요.
1: 완전한 정상들이 없네, 다들.
2: 아니,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건데?
3: 명백한 거는 화학의 전신이 연금술이라.
4: 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연금술사들이거든요.
0: 지금 막 몇 년 안에 막 금이 한 돈에 막 100만 원 이상 간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금술을 이제 다시 돌아간다. 떼돈 벌지 않을까요, 우리 둘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식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식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요 자이언트 팬TV 렛츠 구도.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제가 제 똥꼬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네. 그럼 서로 똥꼬 보여줘요. 어.
9: 예. 그럼 다음 이상이 없으면 내 똥꼬 보여줄게. 어, 근데 저게 뭐지?
8: 어, 왜?
9: 저거 빼내야 되겠는데. 예. 잠깐만. 하얀 게 동글동글한데. 아, 잡혔어. 나왔어. 나오고 있어. 아이고. 아. 씨잖아.
8: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어제 먹은 생선에 가시가 박혔네 이거.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10: 형수 올 때 됐는데?
11: 연락이
10: 어? 형수! 형수 고렁거리고 왜 저래?
8: 오 왔어.
11: 어디 힘들어?
8: 내가 그 다리를 접질려가지고 지금 걷는 게 조금 힘드네 이거.
11: 근데 뭔가 다리를 접질렀다고 하기에는 좀 걷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8: 다리를 접질렀으니까 걷는 게 이상하지.
11: 아니, 그러니까 너무 똥머리 온 것 같은데?
8: 지금 나 이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뭐라고 하지 말라고.
10: 치질은 아니지?
8: 뭐라고?
10: 아니, 아니지.
11: 치질 있어요.
10: 아, 아니겠지.
8: 나 간다.
10: 알겠어. 어. 이따가 봐.
8: 아, 나와. 이거 왜 찍고 있는 거야?
10: 너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
11: 저거 기타 치질인데? 무조건 치질이야 저거.
10: 근데 천이가 어떻게 잘 알아요?
11: 그런 게 있어요.

볼 수가 없네, 이거. 어? 핸드폰을 끼고 말이다. 타이머 맞추고. 스치스러워.

0: 펭아.
1: 펭수 다리 다쳤다며. 괜찮아?
0: 아, 안 괜찮아.

0: 다리 아프다고.
1: 아니 다리 아픈 거랑 방석이랑 무슨 상관이야?
0: 원래 이어져 있어 모든 건. 됐어, 난 숙소 갈 거야.
1: 아니 근데 다리 이 상태로 숙소까지 간다고?
0: 간다고.
1: 아 그럼 가만 있어봐. 내가 잠깐만 있어.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여기 딱 맞는 게 있어, 진짜.
0: 진짜. 아, 여기 가.
1: 어?
0: 여기 가.
1: 아니 여기 앉아봐. 여기 싫어도 줄게.
0: 아 싫어.
1: 이게 더 편할 거야. 근데 이게 훨씬 빨라. 그치? 괜찮아?
0: 오. 아이 가.
1: 가?
0: 아이 가. 아,
1: 간다. 갑시다. 아이고.
0: 조심 조심. 아. 아. 조심 조심.
1: 이거 왜 이렇게 한대 이거? 잠깐만. 턱이 있어 갑자기. 괜찮아? 야.
0: 달고 저런 거야. 달고 그래. 이 방법을 쓸 때가 왔군. 할 수 있다.

0: 여긴가? 7616, 71, 77, 78. 야, 저기 항문 전문점 맞네, 이거?
1: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 어? 저 뭐야?
0: 아우, 안 되겠어!
2: 보고 나가려고 하네?
0: 왔다. 어, 뭐야?
2: 어디 가려고?
0: 예? 아, 그냥 이거 저, 그, 밥 먹으러 왔는데, 네. 충수를 헷갈린 것 같은 거야.
2: 특별히 봐드릴까? 똥꼬를?
0: 어, 아, 그게 아니고요.
2: 너 똥꼬 뭐 있긴 있어요?
0: 똥구멍 있죠? 똥바이니까요.
2: 야, 일단 들어오게.
0: 예?
2: 아, 빨리 들어와봐. 아유, 들어와봐.
0: 아, 그게 아니라.
2: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고 가야지.
0: 아니, 어떻게 환자를 잡아가요?

0: 똥꼬가 어떻게 아파요?
1: 똥꼬가 네. 따끔따끔하고 네. 조금 막 불편하고 이거 네. 막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아프고 그래요.
0: 요즘에 막 특별한 거 먹은 거 있어요?
1: 요즘에요? 네. 그냥 먹던 대로 먹고 싸던 대로 쌌거든요. 네. 저는 심지어 변비도 없어요. 저는 하루 6번이나 싸요 똥을.
0: 아 너무 많이 가는데.
1: 왜요? 똥 잘 싸면 좋은 거 아닙니까?
0: 우리가 하루에 3번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예. 3번 이상 보면 똥구멍이 불나지.
1: 저 항상 그렇게 싸는데요? 찍찍.
0: 찍찍이 뭐야, 찍찍이.
1: 예? 저 찍찍 싸요.
0: 아, 진짜?
1: 예.
0: 그러면 찍. 닦을 때, 어. 이 항문 주변에다가 똥을 범벅고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닦을 때, 예. 이게 이제 양쪽 언덩이고, 이게 똥구멍이잖아?
1: 예.
0: 그러면은 휴지로 이렇게 앞뒤로 모아서 집어내는 거야.
1: 아.
0: 그 다음 휴지를 접어서 깨끗한 면을 대고 또 이렇게 앞뒤로 모아서 집어내고. 아니요. 그냥 똥 닦을 수 있어? 팔이 짧아서?
1: 이거 저 다 다요.
0: 똥꼬 다?
1: 제가 이래 봐도 짧아 보여도 이거
0: 아 고마 알았어
1: 아 저는 근데 완전 스트레이트로 나가기 때문에
0: 진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똥꼬랑 보고
1: 예?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까지 이거 그 똥꼬를 몇 개 똥꼬 나 보셨어요?
0: 똥꼬를 몇만 개 봤죠?
1: 와 몇만 개 똥꼬 보셨어요?
0: 예.
1: 그 수만 개 똥꼬 중에 예. 기억에 남는 똥꼬 있어요?
0: 그 똥꼬가 그 똥꼬 같긴 한데 이게 똥꼬에도 인격이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정보가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발설할 수는 없고.
1: 그렇죠 그렇죠.
0: 똥꼬를 한번 보자.
1: 근데 박사님 예. 사람들도 많이 걸리나요?
0: 많이 걸리죠. 10명 가면은 예. 그 중에서 항문에 이상 있는 분이 절반 이상 이상이에요.
1: 오.
0: 그 중에서 한두 명은 꼭 수술해야 할 정도예요.
1: 이야, 이 정도면은 다들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진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항문 상태를 보고 약으로 치료할지 수술해야 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1: 그러면 박사님
0: 예?
1: 저 그 제가 예? 제 똥꼬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예. 그럼 서로 똥꼬 보여줘요. 예.
0: 그럼 내가 먼저 똥꼬를 보고
1: 예.
0: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내 똥꼬 보여줄게. 치질 있으면 수술해야 되니까 가서 진찰 한번 하자고.
1: 예, 조심스럽게 오픈하겠습니다.
0: 네, 자 올라갑시다. 에? 자 준비 다 됐어요?
1: 예.
0: 자 항문 보기 위해서
1: 어.
0: 구멍포 덮어서 쑥스럽지 않게 다른 데 다 가리고
1: 오, 스윗해.
0: 항문만 나오게 할게요.
1: 예.
0: 그 침대 따뜻하죠?
1: 따뜻해요.
0: 예. 아이고 똥꼬가 예쁘게 생겼네. 예.
1: 감사합니다. 예. 똥꼬 칭찬은 처음 들어봤어요.
0: 예, 들어갑니다. 예. 이거 깜짝이야.
1: 카메라가 들어가요?
0: 아니 카메라 준비할 거야.
1: 준비.
0: 예, 항문 벌리는 거 넣을 거예요. 힘을 빼야지. 힘 빼.
1: 힘 빼면 해봐.
0: 하, 그죠. 발가락 손가락 힘 빼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려봐. 올릴 수 있어 다리?
1: 방구 나올 것 같아요.
0: 아 그래 좀만 참아요.
1: 방구 나올 것 같은데.
0: 아 좀만 참아.
1: 아 방구 어떻게 참아?
0: 예 참아요.
1: 예. 예.
0: 아유.
1: 아우.
0: 어우.
1: 어때요?
0: 치액이 많이 부었어요. 근데 저게 뭐지?
1: 뭐야?
0: 뭐 하얀 쪼그레가 있는데.
1: 이거 하나면 한 방에 쌍. 낳는다고 했어.
0: 저거 빼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1: 이거 빼면 안 돼요. 안 돼.
0: 좀만 참아봐요. 잘 안 잡히네. 하얀 게 둥글둥글한데. 잡혔어. 나왔어. 나오고 있어. 아이고. 마늘이잖아. 항문에 왜 마늘을 넣었어요?
1: 그거 넣으면 낳는다 해가지고. 힘들게 넣는데 왜 빼요?
0: 그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자, 내려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어때요? 배가 없죠?
0: 똥꼬가 속에
1: 예.
0: 좀 치질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서 그것이 변비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통증도 일으킬 수 있고 피도 날 수 있겠더라고. 한 번 와서 뒤로 넘어지게 되겠네. 놀래지 마, 그만. 잘하죠. 그래서 그 수술해야 되겠던데. 근데 수술 전 검사가 있으니까 몇 가지 검사하고
1: 예.
0: 수술 바로 해드릴게요.
1: 예, 그 박사님.
0: 네.
1: 그 대신에
0: 네.
1: 수술 하는데요.
0: 네.
1: 제작진들이나 말하면 안 돼요.
0: 우리 외과 의사는 환자와 관계를 친정 엄마와 시집간 딸처럼 그런 관계니까
1: 네.
0: 내가 평생 AS 해주고 비밀.

0: 향수 마취 돼서 안 아플 거니까 걱정 좀 마세요.
1: 예. 예. 지금 감각이 없어요, 밑에가.
0: 아, 그러죠? 저 발가락은 느낌 있을 거예요. 거기 느낌 있죠, 여기는?
1: 어, 거기 있어요. 예.
0: 여기 저 똥꼬 꽂히는 데는 어때요?
1: 뭐예요?
0: 여기 똥꼬 지금 꽂히는데 지금 느낌 있어요?
1: 아니요.
0: 없죠?
1: 예. 지금 똥꼬 꽂집었어요?
0: 예.
1: 왜 꽂집어?
0: 아, 이제 마취 잘 됐는가 보려고. 아.
1: 지금 뭐 하고 있어요?
0: 아, 이제 똥구멍 벌리려고.
1: 아, 벌릴 거예요?
0: 똥구멍 벌려야.
1: 예.
0: 수술이 잘 되니까.
1: 저 나중에 똥 잘 쓸 수 있겠죠?
0: 아, 그럼요. 자, 수술 준비할게요.
1: 오, 예.
0: 예. 마취 잘 돼서.
1: 안 아파요?
0: 아, 수술을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1: 아.
0: 예. 이쁘게 할 거예요.
1: 예. 예. 코트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걱정하지 마세요.
1: 오!
0: 아, 이거 꼬리가, 이게 힘이 세네.
1: 아, 제 꼬리는.
0: 예?
1: 제
0: 예.
1: 자신감입니다.
0: 아이고. 치질이 워낙 커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맥박이 떨어지네.
1: 안 돼, 안 돼.
0: 숨 한번 크게 쉬어봐요. 내쉬고. 한번 숨 한번 크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고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1: 이거 반대로. 고개 반대로.
0: 좋아, 좋아. 예. 아이고, 크다. 아이고, 큰 게 잘랐어요. 예. 아이고.
1: 어때요, 재치액?
0: 아주 이뻐졌어요.
1: 선생님.
0: 예.
1: 진짜 저 이거 수술한 거 말하면 안 돼요?
0: 아이, 똥꼬에도 인격 있어요.
1: 그죠?
0: 예, 여기는 이제 팽격이네, 팽격.
1: 네, 제 똥꼬가 말하지 말아달래요.
0: 예.
1: 제 똥꼬 바꿔드릴게요.
0: 예. 똥꼬 안녕. 걱정하지 마.
2: 비밀이에요.
0: 네, 예, 똥꼬 비밀이에요. 네, 소독약 바르고 끝낼게요.
1: 예.
0: 예.
1: 어.
0: 네, 애썼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해냈어. 해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회복해서 돌아가면 성공한 거야. 아무도 몰라.
3: 305, 305. 어, 여기다.
4: 305.
3: 어.
1: 해서 뭐야?
3: 나 찬이야. 괜찮아? 많이 아프지?
1: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3: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걱정하지 말고 좀만 참으면 돼.
1: 가라고. 가라고.
5: 왔나? 아? 쌉총마. 내 하는 말 쌉총마. 니캉 내가. 사투리 재밌네 이거. 살람빵 똥마. 빠지소. 샤스 나보나. 어디서 샀는데? 아, 근데 나 진짜 사투리 잘하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나 못한다 그래? 가만 있어봐. 이거를 검증도 받을 겸 한번 사투리를 한번 네이티브로 잘 배워볼까 한번? 오, 맞아! 그쪽에 연락해봐야겠다. 아, 예, 선생님. 저 펭순대기야. 여기 한번 와프리카 아프리카쇽? 아하! 안녕하십니까?
6: 오랜만이에요.
7: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루베리 스무디. 어? 오늘 월요일인데 물 왜 들어왔지?
8: 오빠야, 눈 온대.
7: 와, 진짜 눈이다.
8: 눈 온다.
5: 야,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6: 아, 잘 지냈어요?
5: 아, 잘 지냈습니다.
6: 요즘 사투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5: 예, 맞아요. 이 네이티브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모셨거든요.
6: 아, 네네. 지금은 사투리 하나도 안 쓰지 않아요, 근데 저? 방금 진짜 안 썼는데?
5: 진짜 안 썼는데?
6: 응.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쓰지 않아요? 근데?
5: 아니, 진짜.
6: 그래도 또 오늘 펭수를 위해 특별히 이제 부산 사투리를 제가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5: 그럼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사투리로 해주세요.
6: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은 서울말로 하겠습니다.
5: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 근데 미디어 사투리라는 게 뭐예요?
6: 미디어 속에서 그 사투리를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미디어 사투리라고 불러요. 펭수가 알바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손님이 오면은 뭐라고 해요?

0: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1: 거짓말 하지
0: 마세요. 왜 오셨는겨?
1: 배구가
0: 혼자 없어요. 근데 막지 않습니까?
1: 오, 쉽지 않은데.
0: 네이티브는 어떻게 해요? 아,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0: 저희 두 명이요.
2: 어, 자리 쪽 괜찮으세요?
0: 어, 예, 알겠습니다. 네.
1: 이게 젊은이들이 쓰는 인사. 네.
0: 만약에 저였으면은 자, 손님 해주세요.
1: 아, 배고프다.
0: 맞나? 몇 명인데?
1: 혹시 기분 나빠요?
0: 기분 좋게 사투리 어떻게 해요?
1: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서 오세요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비슷한 예로 욕보이소,
0: 욕보이소,
1: 와그라는교,
0: 와그라는교. 네.
1: 이거는 오, 20, 30대들은 잘 쓰지 않아요.
0: 어, 왜요? 아, 욕보라고?
1: 어, 그런 건 아닌데 함부로 쓰시면 위험할 수가 있다.
0: 오, 아주 아주 좋은 겁니다.
1: 위험해요? 네, 메모해 주시고요.
0: 욕보이소는?
1: 부산에서 주문을 할 때 예. 이렇게 한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죠. 예?
0: 예? 네. 그거는 그냥 저기 취임새 아니에요? 에! 에!
1: 어, 에!
0: 에! 에! 밥 먹으러 하면 에! 에! 에! 이러면 돼요? 야, 야!
1: 예! 여기 와달라는 거죠.
0: 아!
1: 예.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아요!
0: 아요!
1: 보소!
0: 보소!
1: 이것도 이제 젊은, 특히 펭수같이 어린 친구들이 쓰면 안 돼요.
0: 아.
1: 그래서 펭수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역할로 한번 사투리를 응용해 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0: 예. 네.
3: 아이고 허리야,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고 막 오만 내가 다 쑤시네. 아이고 아이고, 누구 들어줄 사람 없나?
0: 예. 보자. 예.
3: 이 방금 뭐라 했노?
0: 예. 제 들어주니까 예.
3: 에이, 범죄를 못 배웠네. 어?
0: 예.
3: 아.
0: 보소.
3: 뭘 보소?
0: 제 배운 게
3: 지금 보고 있다 이가.
0: 제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1: 보소.
0: 보소.
1: 어, 이런 거는 좀 버릇이 없게 보일 수가 있다.
0: 평소같이
1: 어린 아이가 쓰면 안 된다. 이걸 배웠잖아요.
0: 아, 그럼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되죠.
0: 어?
1: 부산 사람도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러요.
0: 제가 너무 그 외국어처럼 생각했나 봐요.
1: 어.
0: 이 억양이 사투리 근본이죠.
1: 억양 자신 있어요?
0: 저 억양 완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억양은 완벽히 구사합니다.
1: 눈 감고 들으면 중국어 같지 않았어요? 펭수, 이 단어 읽어볼까요?
0: 예. 누나야.
1: 누나야.
0: 누나야.
1: 오, 괜찮은데?
0: 고마워.
4: 이거 경북 아니에요?
0: 말대꾸하지 마세요.
1: 네. 근데 이제 펭수가 말한 거는 약간 경북주의였어요.
0: 어, 저 경북이구나.
1: 누나야.
0: 누나야.
1: 부산 쪽에서는?
0: 예.
1: 누나야.
0: 누나야. 아, 경북은 올라가고 북이니까 경남은 남이니까 내려가고.
1: 오, 맞았어요.
0: 오.
1: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0: 고속도로.
1: 경남에서는 어떻게 읽냐면요.
0: 예.
1: 1, 4, 4, 2예요.
0: 그게 뭐예요? 아, 강세입니까?
1: 억양이죠.
0: 억양이 4라고?
1: 고속도로.
0: 고속도로.
1: 어, 좋아요, 좋아요.
0: 고속도로.
1: 오.
0: 고속도로.
1: 오.
0: 고속도로.
1: 어, 어.
0: 1, 4, 4, 2. 1, 4, 4, 2.
1: 경북은 4, 4, 3, 2예요.
0: 고속도로.
1: 오.
0: 고속도로. 아니, 저 숫자가 마법이네요.
1: 오. 평소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경남 사투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0: 한국은행? 한국은행.
1: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0: 한국은행.
1: 한국은행.
0: 한국은행.
1: 한국은행. 이거잖아.
0: 아, 뭐예요?
1: 경남은 4, 4, 3, 2예요. 한국은행.
0: 한국은행.
1: 응. 그럼 4, 3, 2, 1이 아닌가?
0: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이거 누가 썼어? 그 다음에 경북에서는 2, 2, 4, 2예요.
0: 한국은행.
1: 오, 맞아, 맞아. 오, 잘하는데?
0: 오, 뭐야?
1: 오, 경남 사투리를 쓸 건지, 경북 사투리를 쓸 건지, 혼재해버리면 되게 이상한 사투리가 될 수 있어요.
0: 오.
1: 이번에는 엄청 유명한 명대사.
0: 야.
1: 니가 가라 하와이.
0: 친구.
1: 라는 말 해볼 거예요.
0: 예.
1: 네.
0: 근데 이건 너무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 억양이.
1: 진짜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0: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1: 근데 왜 하와 이러는 거예요? 하와이도 어쨌든 영어지만
0: 아니, 이거... 아니 영어도 사투리로예요?
1: 영어도 아, 하와이
0: 하와이 하와이
1: 좋아요 좋아요
0: 니가 네. 니가 가라 하와이 아
1: 혹시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문을 읽고 한번 배워볼 거예요.
0: 네. 야 이거 난이도 좀 있는데 이거.
1: 그쵸 쉽지 않아요.
0: 와
1: 한번 읽어볼까요?
0: 이마트 2층에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문화센터에 진행 중이던 연기 수업이 연기되었다.
1: 오.
0: 몇 점입니까?
1: 몇 점 만점이요?
0: 10점.
1: 10점 만점? 2점? 근데 문화센터 되게 잘했어.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0: 어, 맞아요.
1: 오, 되게 잘했어요. 연기가 되게 많죠. 같은 연기여도 이 연기는 뭐야?
0: 가스, 가스.
1: 그쵸. 이 연기는?
0: 그건 이제 액팅.
1: 맞죠? 요거는?
0: 미루어진 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저 세 개가 다 다르니까?
1: 그쵸. 연기. 연기.
0: 연기.
1: 연기 수업이.
0: 똑같잖아요.
1: 이거는 연기이고 이건 연기. 연기되었다.
0: 마지막 건 그냥 서울말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읽으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0: 어, 네.
1: 이마트 2층에서 연기가 나는 바람에 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이던 연기 수업이 연기되었다.
0: 아 살짝 그 액팅이랑 미루어진 게 비슷하네요.
1: 오,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엄청 유명한 거 있죠.
0: 어 뭐야? 왈왈. 개. 개. 개.
1: 하지만 부산에서는
0: 예.
1: 이건 개고 깨.
0: 호화.
1: 깨.
0: 어?
1: 이거는 장음이에요, 장음. 깨.
0: 개에다가 깨 뿌려 먹자, 이거 어떻게 그러면?
1: 여기에다가?
0: 예.
1: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0: 오.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1: 오.
0: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1: 오.
0: 깨에다가 깨 뿌려 먹자. 그러면은 간장게장은 간장깨장이라고 해요?
1: 그거는 간장게장이에요. 아,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0: 아, 그건 간장게장이라고?
1: 네.
0: 아, 이것도 많이 들어서 알죠? 이것도 약간 밈이잖아, 밈.
1: 너무 유명하지만 네. 그래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이번에는 서울 예시를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0: 어, 좋아요.
1: 네.
4: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근데, 아, 잠시만요. 근데, 아, 잠시만요.
1: 뭐라고 해야 되지? 깍쟁이 같아, 깍쟁이.
4: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이거는 서울말이 아니라 부천말입니다, 부천말.
1: 가끔 잘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오! 펭수 원래 말투로 한번 해볼까요?
0: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오!
0: 뭐? 이거
1: 되게 잘한다.
0: 이거 서울말인데.
1: 제 워너비.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 저희가 배웠던 1, 2강을 합쳐서 한번 연기 실전을 해볼 거예요.
0: 와, 실전이구나.
1: 미안하다. 네, 그...
0: 네, 지금 가봐야 된다.
1: 어디?
0: 몰라, 가봐야 된다.
1: 내 말 좀 들어봐봐.
0: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이건 나라!
1: 내니 5년 동안 좋아했다!
0: 왜?
1: 네가 키도 크고 발도 크고 멋있어서!
0: 고맙다.
1: 할 말이 그것밖에 없나?
0: 그래, 나 니 좋아한 적 없다.
1: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0: 그럼 거짓말하나? 니 좋아한다.
1: 진짜?
0: 거짓말이다. 거짓말.
1: 니 진짜 나쁜 놈이다! 사투리를 하다 보면은 너와 나의 용법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0: 오!
1: 나로 끝나는 경우에는
0: 예.
1: 답변을 yes or no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니 밥 먹나?
0: 아니?
1: 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0: 그럼 너는?
1: 너의 경우에는 what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1: 니 뭐 먹노?
0: 아, 나 김치찌개 먹었어.
1: 맞아, 바로 그거다.
0: 그러면
1: 이해 못했나?
0: 아, 이해 못했나?
1: 어, 못했나?
0: 그럼 왜 못했노?
1: 어! 와! 어메이징.
0: 야, 이거 재밌대, 이거.
1: 어. 또 예외적인 용법이 있어요.
0: 오, 뭔가요? 오.
1: 야, 쟤 와 잘하노. 아, 왜 이래 잠 오노.
0: 아, 혼잣말.
1: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것도 있다.
0: 아, 알겠지.
1: 네, 이런 야. 거를 짚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4강에 왔어요.
0: 다 배웠니, 이거 오늘?
1: 자, 첫 번째. 이따이가.
0: 이따이가 이거 아니야?
1: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언제 쓸까요?

0: 내가 뭐 말하기 추임새. 뭐 말하기 전에.
1: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있다 해가.
0: 아, 있잖아.
1: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예. 뭐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닌데?
0: 그러면 아이유의 있잖아를 그러면 부산으로 어떻게 불러요? 있다이가. 나는 너무 가슴이 떨려. 좋아. 한번 해주세요.
1: 저 안 해도 돼요?
0: 짜다시리? 아, 짜다! 이거 되게 짜다!
1: 짜다시리 비싸지도 않구만. 겁나 쨔네. 겁나 비싸지도 않은 거 있고 왜 저렇게 멋있는 척해?
0: 아, 서울 말이죠?
1: 네. 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따이가. 김팽! 아, 이거 영바이다.
0: 그거는 중국어 아니에요? 영바이다.
1: 펭수가 머릿속에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펭수가 선생님이 한번 되어보면 어때요?
0: 아,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제 부산 사투리 가르치는 펭수입니다. 똑바로 배우셔. 일단 첫 번째. 자, 음식점에 갔어.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문 어떻게 하나?
1: 저기요.
0: 아닙니다. 예.
1: 쌤, 좀 이상해요.
0: 아니야, 아니야. 자, 그리고 어르신들 좀 많이 쓰는 겁니다. 어르신. 보소. 여기는 보라는 거죠? 고속도로 합니까? 고속도로.
1: 고속도로.
0: 고속도로. 4321. 대구. 고속도로, 고속도로.
1: 쌤, 왜 리듬 타요?
0: 자, 원래 이 사투리는 리듬을 좀 타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원, 투.
1: 고속도로.
0: 고속도로, 원, 투. 고속도로. 어이, 고속도로, 원, 투. 고속도로. 어이, 고속도로, 원, 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 바로 부산 가도 되겠지 않습니까? 내가 천 펭귄은 부산 아닙니까? 제가 부산 펭귄이.
2: 부산에 펭귄이 있어 없나?
0: 도이베이다.
3: 도이베이? 무슨 소리고?
4: 부산? 것 같진 않은데.
0: 제가 봤을 땐 너 부산 사람 아닌데?
4: 나 부산 사람.
0: 내가 부산 펭귄인데 사투리 뭐 알아? 부산 해주니까.
5: 너!
0: 뭐야? 저 윈터 선배님 오셔가지고 사투리 그거 아니라고 지적받더마.
6: 아, 우리 턴.
7: 월남동당 살던 사
0: 이몰래, 아, 내가 턴 펭귄은 이 부산에서 태어난 게 맞는 긴데, 아, 펭생 오이사, 오이사.
8: 펭수,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0: 내 고향 갔다 왔다 아닙니까?
8: 고향 남극이잖아.
0: 말투는 모르겠습니까? 부산 아닙니까?
8: 부산?
0: 예!
8: 근데 너 사투리 못하잖아.
0: 사투리 잘하고 있구만. 뭐 저 부산 사람이십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 사투리 얼마나 잘하는지. 벌써 부산 사람 없습니까?
9: 내가 직접 바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버리 까버리 깜깜깜깜깜.
0: 부산 사람 없습니까?
10: 부산에서 왔는데.
0: 아, 일로 있어, 일로 있어. 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10: 부산 구포에서 왔어요.
0: 그거 뭐야? 아니, 저요.
10: 예?
0: 저요. 본인 말고. 저 어디서 온 거 같냐고요?
10: EBS에서 온 거 아닌가?
0: EBS 아니고 제 고향 어딘 거 같습니까?
10: 나는 그걸 모르지.
0: 딱 보면 모르십니까? 지금 내 사투리로 잘 통하고 있구나.
10: 아, 부산 아닌 것 같은데.
0: 부산 맞습니다.
10: 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0: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이게?
10: 내 따라하면 되겠지.
0: 김대야.
4: 네.
0: 내 사투리 어떤데?
4: 딱히 부산 국민 같진 않은데.
0: 내가 봤을 땐 너 부산 사람 아닌데?
4: 나 부산 사람.
0: 내가 부산 생명인데?
4: 남극에서 왔다며.
0: 사투리 뭐 하나?
10: 아, 됐다.
0: 여기 다 부산에서 왔습니까?
11: 네.
0: 서울 놀러 오셨습니까?
11: 네.
0: 서울 좋았나?
11: 네.
0: 뭐가 제일 좋던?
11: 눈 오는 거예요.
0: 눈.
11: 왜요?
0: 아니, 미안하다. 아니, 내가 공감해서 웃는 거다, 공감해서. 부산에서 눈 보기가 좀 힘들잖아.
11: 네.
0: 본인은 부산이 맞다, 서울이 맞다.
11: 저는 부산이요.
2: 저는 부산.
0: 부산 뭐가 좋은데?
11: 좀 사투리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해요.
0: 서울 사람들은 이거 잘 못 알아듣게.
11: 네.
0: 너도 못 알아듣고.
11: 네.
0: 근데 봐라, 얘 말하는 거 니 다 알아듣는다, 아이가.
11: 네.
0: 그럼 내 부산 펭귄 맞다, 아이가.
11: 부산 사람 아니잖아요.
0: 그럼 어디 같은데?
2: TV에서 나오는 부산 말투?
0: 아, 미디어 사. 고맙소. 잘 가라.
8: 펭수 사투리 안 먹는 거
0: 아니, 아까 지금 저 친구랑 의사소통한 거 보세요. 다 알아듣잖아요.
12: 방금 미디어 사투리 같다고 했잖아요.
0: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미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직업병이죠.
8: 서울역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인정 받아볼까?
0: 자,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으로 가가지고 부산 가시려고 하는 분 잡읍시다. 부산 사람 없습니까? 부산 나와라! 아, 난 이거 얼굴만 봐도 부산 사람인 거 딱 아는데. 부산 사람을 찾습니다. 부산 사람 아닙니까? 아니고. 아, 여기 서울 냄새 많이 나네요. 어? 딱 보이. 우리 쪽 사람이네.
5: 어디 사람인데요?
0: 저 동래구 아닙니까? 동래구.
5: 동래구?
0: 예.
5: 어디 사투리?
0: 이거 부산 사투리 아닙니까? 어디까지 아니. 올라가는 거예요?
5: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 그만 잘하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 비슷한데.
0: 바니바니 혹시 바니바니 게임 하세요?
5: 바니바니.
0: 바니바니 게임 하시죠? 하나 둘 셋 넷 바니바니 바니바니 어, 당근 아닌데? 당.
5: 바니바니 당근.
0: 어? 부산 얼마나 사셨는지요?
5: 24년?
0: 아, 그럼 네. 그, 저기 그럼 서울 왜 오셨어요?
5: 이제 일하러.
0: 어때요? 서울 어떻습니까? 서울 좋아요?
5: 서울, 이제 저 서울 사람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설마 맞아요, 이거?
0: 서울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할 때 어떠셨어요?
5: 저는 설마 쓴다고 쓴 건데 되게 약간 좀 화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야. 악센트가 조금 세니까.
0: 아, 그럼 들으실 땐 어땠어요? 설마를 이제 듣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5: 다정하고 조금 간지럽게.
0: 간지러요? 어, 뭐가 제일 간지러웠어?
5: 아, 뭐가 있다.
0: 아, 왔나?
6: 왔다.
0: 아, 왔나? 딱 보니까 우리 사람 같은데, 얘.
6: 부산인데.
0: 완전 초백이네, 이거. 아, 완전 초백이야. 부산이랑 서울이랑 뭐가 제일 다른데?
6: 서울 아들은 밥 묻나, 이게 아니고.
0: 어.
6: 밥 먹었니?
0: 뭐라고? 다시 한 번인데요?
6: 밥 먹었니?
0: 이거 또 뭐 있어?
6: 뭐하노?
0: 뭐하노?
6: 우리는 뭐하노?
0: 그래, 뭐하노?
6: 계속 뭐하노 여기서?
0: 어, 뭐하노? 나 뭐 한다.
6: 서울 아들은 뭐해?
0: 뭐해?
6: 이런 거 알겠나?
0: 아, 맞다.
6: 그래.
0: 그리고 또 부산에서는 이름 부를게. 이름 뭡니까?
6: 이광희.
0: 이광희면은 그 이광희. 이러거나 이광. 그러잖아.
6: 알지. 보통은 좀 지나면은 희야.
0: 아, 희야.
6: 수야.
0: 수야. 아, 그제. 그러면 수야, 수야. 그 서울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6: 광희야?
0: 가만 있어봐. 그 여자친구는 어디 사람인데?
7: 강원도 원주 사람.
0: 아, 뭐 했더래요? 내가 막 뭐 했더래요?
7: 너무해요.
0: 어, 미안해. 피! 아!
13: 쏴!
0: 해병대, 그, 혹시,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14: 경상남 창원입니다.
0: 경상남도 창원!
14: 맞습니다.
0: 아, 창원 사람이가!
14: 아, 맞습니다.
0: 내 부산 팬이거든.
14: 부산 사람이가.
0: 너 하는 말이랑, 내 하는 말이랑, 또이페이다.
14: 또이페이?
0: 또이페이 모르나?
14: 무슨 소리고?
0: 아, 창원은 또이페이 안 쓰나?
14: 창원은 또이또이다, 또이또이.
0: 아, 또이또이.
14: 근본이 없는데. 유튜브만 보고 배운. 너 부산 펭귄이라고 했나?
0: 맞다.
14: 이건 테스트 한번 해볼까, 내가 보기로?
0: 테스트 한번 해봐라.
14: 혹시 국밥에 부추 넣어 먹나?
0: 전부지.
14: 아, 오케이.
0: 그리고 순대 소금 찍어 먹나? 하나, 둘, 셋,
15: 감자.
0: 안돼, 이제. 반갑다, 친구야. 내 부산 맞다, 아니니까.
15: 부산 사람 맞네.
0: 맞지? 부산 펭귄이다. 그래, 언제 전역하나?
15: 언제 전역했다.
0: 야, 그냥 축하한다. 박수 한번 주이소. 전역을 축하합니다. 혹시 기차 시간 얼마 남았는데?
14: 20분에 가야 되는데.
0: 뭐야? 빨리 가라. 잘 가래. 기차 놓쳐버린 내가. 아, 다 보였습니까? 마지막에 결국에 인정받았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16: 어거지 인정이다.
0: 자, 어거지고 정구지고. 어, 정구지 말 나온 김에 이거 우리 배고픈데 정구지 넣어 물딱 뿌리딱 안녕하십니까?
17: 어서오세요.
0: 안녕하이소.
18: 나! 어, 뭐야? 이게 누구야?
0: 어? 가만 있어봐. 아니, 아저씨.
18: 야, 수야. 뭐야, 니 여기서 나타나? 아니, 앉아.
0: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이게 웬일이야?
18: 여전하네, 이거 여전해,
0: 아,
18: 여전해.
0: 야, 마, 이거. 어? 도와줘, 이거. 이게 얼마만이야?
18: 얼마만이야는, 임마, 반말이고.
0: 반갑습니다. 야.
18: 뭐야, 미친놈이, 뭐야? 도라이야? 무슨 일이야?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니?
0: 배가 고파갖고 밥으로 왔습니다.
18: 아, 밥으로 왔어. 근데, 예. 뭐, 갑자기는 뭐 이렇게 뭐 사투리를 막 했어?
0: 그게 아니고, 아, 그래, 잘 됐네.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로.
18: 뭐가?
0: 내 부산 팬들인데, 다들 그 어디서 뭐 이상한 거 배워왔다고.
18: 그 말투는 근데 그게 아니지.
0: 그럼 어디 말투인데?
18: 어디 말투인데?

0: 아, 우리 터.
1: 예?
0: 터는 오리지널 부사야이야.
1: 아, 오이요.
0: 양산으로 가자, 양산으로. 옆에 양산을 갔단 말이야.
1: 아, 그게 또 다릅니까?
0: 그게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내가 끝나고, 응. 그날 그 촬영 끝나고,
1: 끝나고.
0: 내가 한치 놓고, 응. 내가 다 알려줬어. 하나하나 교정해줬어.
1: 아, 부산 그 푸준말에?
0: 그 당연하지.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1: 아. 근데 왜 방송에서 안 하고 굳이 끝나고만 합니까, 그거?
0: 가, 아이돌이다. 가 무시하면 되나?
1: 아, 역시 또 배려하신다.
0: 당연하지. 가도 자존심이 있는데.
1: 어른이시네요.
0: 그래.
1: 야. 한번 볼까?
0: 야이, 그냥 보면 안 돼.
1: 아, 맞다! 정부지.
0: 서울 촌놈들은 부추락하고, 우리 부산 특별시 사람들은 정부지락하지.
1: 맞지?
0: 정부지를 팍팍 눌러서 뭐 해야 돼?
1: 예.
0: 자. 부추 좀 더 주세요를 그 부산 사투리로 내가 주문해라.
1: 아, 제가 또 배웠다 아닙니까?
0: 내도 무야지.
1: 예! 예!
2: 네.
1: 이, 정부위 좀 주의소?
0: 혜수님.
2: 네.
0: 좀. 좀.
1: 아, 좀.
0: 아, 우리 혜수님 좀 했는데 한마디에 그냥 한 글자에 딱 주시잖아.
1: 오, 아, 맞습니까?
0: 그래. 저 모르겠다 싶으면 좀 하면 돼.
1: 알겠습니다. 좀 뭐, 어이. 좀 뭐, 어이. 좀만 알.
0: 가만 있어봐. 네 오기 한참 전에 내가 먹고 있었거든.
1: 예.
0: 그 이게 좀 아 식었네.
1: 아 식었나?
0: 자 봐봐라. 이거를 좀 뜨겁게 해주세요를 부산말로 딱 주문해봐.
1: 식은 돼지국밥을 뜨겁게 해달라.
0: 어 그렇지.
1: 그 사투리로.
0: 어.
1: 예.
2: 네.
1: 좀. 아 좀.
0: 아이, 그, 뭐,
1: 아, 쫄! 아, 뭐 아닙니까?
0: 좀 한마디에, 식은 거를, 뜨겁게 해달라는 그 느낌이, 그거 안 들어가잖아, 아, 글자 느낌은? 하나에는 다 안 들어가잖아.
1: 아, 느낌을. 그럼 보여주시죠. 모르겠습니다.
0: 대수님.
3: 네.
0: 여기 좀 식었는데.
3: 네.
0: 대파.
3: 네, 대파.
1: 뭐야?
0: 그, 여기 너무 크잖아.
1: 어? 크죠?
0: 대수님.
3: 네.
0: 여기 좀 너무 큰데. 그러면 선글라지.
3: 네?
1: 선글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0: 선글라도 있어.
1: 아니 뭐 선글라스도 아니고.
0: 뭐 음식이 있어? 그 사이좋게 나눠 먹자.
1: 어, 그러면 선글라 먹자 이럽니까?
0: 농갈라 먹자.
1: 예?
0: 농갈라 먹자.
1: 그런 말이 있다고?
0: 외워 그냥 외워.
1: 아 외우라고?
0: 부산 시민이 되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1: 아 이거 나 부산 팬팬이지 이거. 아저씨 이거 모르십니까? 에린 왕자.
0: 주베리 주베리 에린 왕자.
1: 그렇죠 상태 주베리.
0: 봐봐.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1: 오, 자연스럽게.
0: 뭐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 올리려고 억지로 올리니까 이상한 거야.
1: 아.
0: 자연스러운 거지. 읽어줄게. 난 에린 왕자가 다시 왔거든. 같은 시간에 왔으면 넌 늦어서 낀다. 미국가 말했다. 예를 들면, 오후 4시에 네가 언덕하면 내는 그 3시부터 행복할 길에.
1: 그럼 제가 배운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자, 그래.
1: 네, 마음으로.
0: 하나, 자, 그러면은.
1: 예.
0: 문제를 내줄게.
1: 아, 좋습니다.
0: 이 문제를 맞추면 너는 확실히 이제 명예 부산시민이 되는 거야. 네 롯데팽이가 물어봤어.
1: 예.
0: 삼성페이다. 삼성페이다.
1: 삼성페이.
0: 계산 여기 삼성페이 되죠? 이따가. 아, 예, 예. 네, 삼성페이 되고. 이건 긍정. 이 세 번이잖아. 부정인데 더 강한 부정이
1: 그 강하게를 좀 하려면 은유를 더
0: 그렇지 더라. 그렇지 더 강하게
1: 삭배이다.
0: 기본기는 갖고 있어.
1: 오바 나 부산 평균 맞다니까.
0: 이득 아니나 사장님한테
1: 예.
0: 계산할 때
1: 예.
0: 이 부산 사람 다 됐네. 그러면은 계산 내 다 할게.
1: 아 맞습니까?
0: 만약에 아니 아직 멀었다 펭수야. 부산 사람들 아직 멀었다 하면은 네가 다 계산한다.
1: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야 이거 부산 팬이 다 했네 이 말 들으면 아저씨가 다 내는 겁니다.

0: 그래.
1: 사장님.
0: 그 다음에 형님 요 아가 요 뭐 물어볼 게 딱 하는데.
1: 그 제 사촌이 어떠십니까?
2: 어 좀 가깝구만.
1: 제 부산 팬님 다 됐죠? 아 삼촌. 아, 다들 먹어. 다들 같이 먹어. 어? 자 오늘 아주 국식으로 잡혔습니까?
0: 아 여기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야? 아 보통은 이거 아무도 없다 뭐 이래 하는 거 아닌가?
1: 같이 먹으러 데리고 온 거야.
0: 근데 여섯 여도 많은데 한 10명
1: 정도. 오늘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3: 이거 너무
1: 아 좋다. 어? 이 소리는?
4: 어 잠깐만
1: 윤아.
4: 아니 어디로 가려고 지금?
1: 흥겨 온도리를 지금 찾으러 갈 거야.
4: 어?
1: 흥겨 온도리가 들리는 곳.
4: 아 근데 여기서 뛰면 다친다고.
1: 하나 둘 셋.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춤을 10년 동안 연구해온 펭수라고 합니다.
5: 한 20년 정도 이문식 댄스 스쿨을 운영해온 이문식이라고 합니다.
6: 네. 반갑습니다.
7: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최병진 이수자입니다.
6: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전수자 윤원중입니다.
1: 쉽게 3호 17호 하겠습니다.
7: 그렇지.
6: 우리 전통예술이나 전통문화 많이 알고 있어요?
1: 전통 그 자체예요.
4: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요.
7: 아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1: 이분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전통을 입문한 지가 해외 물만 들어갔고 지금.
7: 남사당놀이에는 계급이 있어요 저희가. 초보자들은 삐리, 팽삐리, 임삐리.
4: 중삐리, 고삐리 이런 것도 여기서 유래가 있는 거예요?
7: 그거까진 참.
1: 그럼 뭐부터 배우면 됩니까?
7: 어간과 협탈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어간이 눈과 눈의 사이.
1: 아 이거?
7: 어간 그렇지.
1: 미간.
7: 눈치, 눈치.
1: 석탈은 뭐야?
7: 석탈은 현장성에 맞게끔 대응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1: 눈치 대응!
7: 그렇죠.
1: 오케이, 오케이.
7: 석탈과 어간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겠어요.
1: 자, 저와 함께 노실 분 있나요? 어? 잘 지냈어?
5: 잘 지냈지.
1: 그때 내가 미안했어.
5: 그래 나도 미안했어.
1: 우리 과거는 잊고 같이 한번 놀아볼까?
5: 응 아니야.
1: 동학을 놀려라. 그것조차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야~ 야~
7: 자, 이번에 배울 남사당 종목은 번화라는 종목이에요.
1: 번화.

0: 번화할 수 있겠어요?
1: 못하겠어요.
0: 아, 펭수야.
1: 예.
0: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재주는 무엇인고 허니?
1: 허니.
0: 바로 12발 놀이였다. 자, 이거 잘할 수 있겠죠?
1: 잘할 수 있겠어.
0: 그렇지. 탱피리!

0: 하여보게 너무 잘해가지고 12마리 날라갔네. 그래
1: 돌려보지도 못하고.
0: 생수야 방법이 있어.
2: 무슨 방법이요?

0: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아이고, 펭귄은 글쎄 이게 모자가 맞는 게 없다네.
1: 아이고.
0: 대신에
1: 응.
0: 내가 그 한 명의 재주꾼을 데려왔어.
1: 그렇지.
0: 그럼 한번 때려봐.
1: 으이시고.

0: 평소 사자춤 알고 이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 봉산탈춤의 사자춤은 이 사자가 아니에요.
1: 과연 무슨 사자? 오 사자 와! 오 사자 이거 멋있네 이거.
2: 오 진짜 사자 같은데.
1: 오 아니야? 야 사자야. 근데 너 눈이 돌출돼 있잖아. 철관이 아닌 철독바지 이거야?
0: 행수가 앞사자를 하고.
2: 응. 자, 아 제가 뒤에 들어가나요?
3: 네, 뒤에 행수 문식이랑 합체하는 거예요.
1: 아 뭐야 싫어.
0: 자 장단 주세요. 낙양동천 이화천.

0: 잘한다.
1: 합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호흡이 1도 안 맞습니다.
2: 아이고, 그럼 어떡한다?
3: 펜수 혹시 마무는 어떨까요? 마무춤. 이렇게 막 조종하는 그런 사람인데.
1: 강영욱 같은.
3: 예.
4: 낙양동천이 와줘.

0: 할래?
1: 아, 나 펜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2: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인문식 사자가 어딨더라? 인문식에!
2: 제가 해야 되나요?
1: 펜수,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팝킨, 락킨, 와킨 이런 거 안 돼요.
0: 자, 사자, 준비됐어? 자, 손.
3: 아, 뭐야.
0: 기다려. 인문식이. 한번 놀아볼까? 준비됐다고. 땅양경 전지화정!

0: Good boy.
1: 아.
0: 선생님, 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1: 아, 그래요?
2: 이번에는 선생님 옆에서 봐줄게요.
0: 알겠습니다.
1: 여기 누가 들어가요?
0: 임무식이.
2: 앞에 가져오세요, 뒤에 가져오세요.
1: 아, 뒤보다는 앞이 좋죠. 근데 앞에보다는 밖이 좋더라고요.
2: 아, 그래요? 기분이 어땠어요, 둘 다?
1: 뭐, 동물 한 마리가 제 마음대로 다 움직이니까 아, 너무 좋던데요.
2: 펭수는?
0: 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와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놀았습니다.
2: 펭수, 그런 거를 요설이라고 해요.
0: 요설이 뭐예요?
2: 혀가 길다고.
3: 인피니의 춤은
2: 기본기에가 충실했었고 반면에 펭수는 기본기는 하나도 없었어.

0: 역시.
1: 근데 몸 안에 전통의 느낌이 엄청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0: 말을 더듬으시는데요.
2: 안녕하세요. 네.
3: 저는 기본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는 이미 있어요. 하지만 전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0: 오호. 요설이네. 요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4: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5: 데이비드 커퍼필드.
4: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5: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4: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5: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4: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5: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4: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0: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는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건에서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고소 등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하시고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인근 파출소에 가실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여러분이 피해를 당한 직후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112 신고를 하셨든지 사건 이후에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셨을 거예요. 이 방문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는 민원 양식 내지 진술서 양식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박또박 열심히 나름 6화 원칙에 맞춰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작성을 하실 겁니다. 사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금 하신 것은 사건에 대한 진술 내지 신고이고 형사 절차적으로 인지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겁니다. 네, 인지요? 제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 수사가 개시되는 요건은 인지 또는 고소 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인지는 고소나 고발이 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럽게 범죄 상황이 발생했거나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정리한 후에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동행해서 진술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아니라 인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여러분이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지만, 수사 절차상으로 고소와 인지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고소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을 해달라라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반드시 고소를 고소장 등의 문서로 할 필요는 없지만 고소 의사가 담긴 근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설사 인지 수사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의사가 남긴 문서, 고소장 등이 제출되었다면 고소권자로서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흔히 고소장을 상대편에게 보낸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게 되면 피고소인은 정보공개 신청 등을 통해서 고소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뿐이죠. 인지사건은 112 신고 내지 민원 절차 등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자, 뭐가 다르지? 어차피 수사만 해서 처벌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수사하고 처벌받으면 되는데 피해자의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고소를 해야 될까? 여러분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고 싶다면 고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 절차로 진행된다면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고 수사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같은 피해자라도 고소인의 경우가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범죄의 피해자라도 고소인의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으로서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 처리 과정마다 고소인은 규정에 따라서 통지도 받을 수 있고요. 뭐이 통지받는 게 뭐가 대단한가 싶으시겠지만 이런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꽤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 내가 피해자지만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서면으로 통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고소인이 아닌 단순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 등을 통지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확실히 통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고소로 진행되는 것이 권리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예를 들자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고소인은 또 다른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볼수 있도록 검찰 항고를 신청할 수가 있고 항고가 또 기각되었을 때는 법원에 재정 신청도 할수 있고요. 이런 이의 절차가 고소인에게는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인지 사건의 범죄 피해자는 항고 권한이 없고 항고 권한이 없으니까 항고 이후에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재정 신청 절차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인지사건으로 단순하게 피해를 신고하는 것보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다 명백하고 일목요연하게 고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면 아무래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만약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개시가 되고 있어도 고소장 등의 서면으로 명시적인 고소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소도 신중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에도 몇 분이 형사 고소를 염두에 두시고 찾아오셨다가 사실관계를 분석해보고 형사 고소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고소가 무리라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고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고소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소 기회는 단한 번이라는 것. 둘째는 그한 번뿐인 고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혐의, 불통죄가 나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수 있다는 것. 셋째는 무턱대고 근거 없이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엮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는 항상 신중하게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또 현재 확보 중인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변호사인 제가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한 고소장 중에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고소장이 잘못 작성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소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심지어 저 역시도 법을 공부만 할 때는 수사는 수사기관이 대부분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니까 고소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기만 하면 경찰이,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현직에서 경험을 쌓은 현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고소를 한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몰고 피고소인의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걸까? 그거는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우선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고소인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고소 내지 신고 사건의 종류가 강력 범죄라면 피해 발생 여부가 직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건의 급박성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중점을 두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려는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과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았을 때 인정될 수 있는 범죄들. 예를 들면 사기, 횡령 등의 재산 범죄나 명예훼손, 모욕 등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항상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사관 한 명당 사건 하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처리가 잘 되게 고소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만 해놓으면 경찰이 다 알아서 수사하고 증거자료도 다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고소도 왜 신중히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번역팀 연구원 오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상식의 호화실, 왕권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왕정시대의 왕권에 대해서는 임금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경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관원의 임명에 관한 왕권의 실제 모습을 승정원일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원의 임명 절차는 2조와 병조에서, 2조는 문신들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고 병조는 무신에 대한 인사를 담당합니다. 이 두 부서에서 망단자를 올리면 왕이 낙점을 합니다. 결국 왕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은 망단자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왕

사람이 망단자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중비라고 해서 자신이 누구누구를 제수하라 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숙종 3년 6월 22일 기사입니다. 양천현령에 김만식을 제수하고 고양군수에 김유연을 제수하라. 그랬는데 며칠 뒤에 사관원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올립니다. 중비를 내어 특별히 제수하는 것은 원래 현명한 군주가 사심없이 행하는 인사가 아니며 의술로 관원이 된 잡류에 대해서는 더더욱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의관에게 고을 수령을 제수하라는 명은 전조에서 망단자를 올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현명한 군주가 관직에 맞춰 임무를 고르는 것이겠습니까? 고양군수 김유현, 양천현령 김만식을 모두 바로잡으소서. 이렇게 3사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숙종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답하기를 김유현 등의 일은 내가 관직 임용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좌전께서 편찮으셨을 때 좌전은 임금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밤낮으로 수고한 공로가 많았으니 보상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임금이 기본적으로는 인사 원칙을 어긴 거기 때문에 신하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몇달 후인 4년 2월 29일까지 문제 제기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사관 권해 등이 아뢰기를 고양군수 김만식을 채차하소서. 제 처음에는 낙점했을 때 계사를 올린 거고 이건 낙점돼서 임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계속 계사를 올린 거죠. 임금이 인사 관례를 어기고 사적인 인사를 자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조선 후기 특히 외척들이 행세했던 세도 정치 시기에 그런 일이 조금 더러 있었습니다. 임금이 인사하는 것 중에 대신을 임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을 임명하는 것을 복상이라고 합니다. 은대평고에 그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상하라는 명이 복상의 복자는 점치다라는 뜻인데 옛날 전통에 따라서 점을 친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 뽑는다, 선발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복상하라는 명이 내리면 현 대신을 불러드립니다. 대신이 명에 응하여 빈청에 나와 복상단자를 직접 써서 붉은 함에 담고 보자기로 싸서 승전색 임금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승전색을 불러드리는데 대신이 직접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조 7년에 실제 복상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지 임석철이 아뢰기를 복상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영부사 김상철, 판부사 정존겸, 서명선, 정홍순, 이휘지, 이복원, 영동년 부사 김익이 명초에 응하지 않아 거행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아뢰니다. 지금 이 계사를 보시면 시임 대신에게 시켰는데 등장한 사람들은 시임 대신이 아니라 원인 대신들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재상을 뽑는 일은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임 대신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원인 대신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대신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정치적 부담을 껴안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교를 하면서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왕위에 오른 이후로 새로 정승을 뽑은 경우 원래 중비를 내린 일이 없었고 중복으로 말하더라도 아주 어쩔 수 없는 때가 아니고서는 또한 중비를 내린 적이 없었다. 경들이 이 점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 정조가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여러 신하들은 모두 상소를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판부사 정종검우 차자에 이번에 하라는 명으로 인하여 소명이 거듭 내렸는데 정세로 보나 병 상태로 보나 명을 받들 길이 없어서 명을 어겼으니 더더욱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속히 벌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해서 현임 대신이 복상을

복상 단자를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올린 복상 단자 안에 자신의 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금이 할수 있는 게 추가로 뽑아라라는 가복이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은대조로의 대신조에 가복 절차가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가복하라는 명이 내리면 대신은 백기를 청하여 입시한 뒤에 가복한 사람을 원단자에 첨사한다. 임금의 의향을 좀 물어본 뒤에 새로운 사람을 써 넣는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의외로 숙종 31년 11월 8일 기사를 볼 만합니다. 빈청이 복상 단자를 봉입하니 임금이 가복하라고 정교하였다. 빈청이 가복 단자를 들이니 또 가복하라고 정교하였다. 우의정 이유가 백비를 청하여 입시한 뒤에 가복 단자를 봉입하니 전교하기를 복상을 뒷날하겠다. 정사를 파하라 하였다. 이렇게 뒷날하겠다라고 미룬 거는 가복한 사람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날 내린 비망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상하는 일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재차 가복하라는 명을 내린 것은 정승을 신중히 살펴 고르는 뜻이었다. 그런데 시골에 편히 누워 있으면서 전혀 신하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정승 자리에 두고자 하였으니 오늘날의 복상은 몹시도 한심하다. 비록 이력이 오래된 순서로 논하더라도 해당한 사람이 없지 않다. 이번 복상은 매우 공정하지 않다. 자, 근데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왜 이런 귀찮은 절차를 거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임명하고 싶으면 임금이 좌의정에 의정에 누구를 제수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면 될 텐데 실제로 그런 적도 많습니다. 다만 아까도 본 것처럼 일반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이 직접 제수하면 그 사람은 요새 말로 말하면 낙하산이 되는 거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임금의 특권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임명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의정의 경우에는 여러 신하들을 조율하고 통제해야 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뒷배를 통해 가지고 임명이 되면 그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겠죠. 자, 이런 비망기를 내리자 승정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올립니다. 신들이 방금 본원에 내리신 비망기를 보았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한심하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어 신들은 황공하면서도 의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즉시 비망기를 환수하여 일의 채무를 잃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답을 숙종했냐면요. 너희가 대신에게 아부하는 것만을 알아 이렇게 환수하라는 청을 하였으니 참으로 가소롭다 했습니다. 예, 숙종이 왜 이렇게 계속 가복을 하라고 했는지의 의도를 제대로 못 차린 거죠. 가끔 드라마 장면에 임금이 신하들을 임명하는 것들을 마구 지시하는 경우가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사자에게도 특혜를 받았다는 부담을 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상같이 살펴본 대로 그 정사 절차를 따라서 임명하는 걸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왕권의 임명권에 대해서 승정원일기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왕권의 관원에 대한 처벌과 재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책쓰는 트레이너, 운동 전문가 박정은입니다. 오늘은 운동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선생님, 쉴 때는 어떻게 쉬세요? 뭐하고 지내셔요? 하고 여쭤보면 대답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쉴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때문인데요. 열심히 하는 건 다들 어려워하지 않으시는데, 쉬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 어려워하시고는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잘 쉬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좋은 휴식이란 어떤 휴식을 말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휴식은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치우침이 없는 상태는 너무 긴장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태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계는 전신을 통과하는 신경망으로 호흡, 심장박동, 혈압, 맥박, 체온 등을 24시간 내내 조절하는 감각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긴장을 대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이 활발해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더 많은 산소를 전신에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요. 또한 즉각적인 근수축을 대응하기 위해서 혈액으로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이처럼 교감신경은 긴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쓸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동차로 생각하면 엑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박동과 호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해요. 심장과 폐등 장기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밥을 먹고 긴장을 풀고 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신경이고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의 적절한 항진은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활력은 긴장을 낮출 수 있고요. 긴장이 낮아지면 또다시 활력이 높아지는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와 적절한 긴장은 주의를 강화하는 작용 또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의 양이 커지고 긴장이 너무 높아지면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항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피로감을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완 없이 긴장만을 유지하는 상태를 겪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과도하게 항진된 교감신경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과정이 휴식으로 필요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을 연습하는 훈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서 피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운동보다 더 낮은 강도의 휴식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스트레스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스트레스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충분히 넉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효율적인 반응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은 모두 스트레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일회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또한 존재하는데요. 만성 스트레스는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낮추고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스트레스 버킷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양동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동이에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것도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추가되고요.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려옵니다. 이것도 스트레스로 추가가 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부딪혔어요. 이것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또는 기저에 있는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양동이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쌓이다 쌓이다 양동이가 넘치면 보통 통증으로 발현이 되곤 해요. 운동은 양동이의 크기를 키우는 일이고요. 좋은 휴식은 양동이의 물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각자의 긴장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좋은 휴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목욕탕에 가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친구를 만나는 일이 휴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완호흡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완호흡을 진행하실 때는 내쉬는 호흡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쉬는 호흡을 들이쉬는 호흡보다 길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점차 연습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아주 간단한 호흡을 해보려고 해요. 자세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드리지 않고요. 지금 계신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찾으시고 내쉬는 호흡만 조금씩 길게 가져가려고 해볼 거예요.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제가 카운트를 천천히 해볼게요.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뱉습니다. 내쉬실 때는 빨대를 물었다고 생각하시고, 오 하는 모양으로 호흡을 뱉으시면 호흡을 천천히 뱉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 번만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코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코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뱉으세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코로 들이쉬고, 둘, 셋, 넷. 입으로 뱉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숨 쉬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내쉬기가 쉽지 않지는 않으셨나요? 긴장을 많이 하고 지내시면 내쉬는 호흡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이산화탄소를 잘 뱉어야 산소를 들이쉴 수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단어는 호흡가 돼야 흡을 할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내쉬는 호흡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호흡을 1대 2의 비율이 될 때까지 해볼 텐데요. 들이쉬는 호흡이 4초라면 내쉬는 호흡은 8초의 비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입니다.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내쉬는 호흡을 점점 길게 만드시는 연습은 부교감신경을 항진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제 다음 호흡으로는 호흡에 개입하는 근육들, 관절들을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호흡을 할때 사용하는 근육을 호흡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흡근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호흡을 할때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이는 하루의 피로를 줄이는 좋은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우선은 갈비뼈와 횡격막의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는 후방 확장 호흡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집에서는 수건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목도리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를 또는 수건을 갈비뼈를 둘러싸고 이렇게 교차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교차를 잘 해두시면 갈비뼈 바깥쪽에 이 수건이 잘 닿아 있을 텐데요. 이 수건을 밀어내면서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치를 살짝 뒤로 보내고요. 여기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진행해 볼게요. 이 목도리가

가로 방향으로 커지는지를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면서 흉곽이 후방으로 확장합니다. 내쉬면서 흉곽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갈비뼈가 뒤쪽으로 좌우로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호흡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호흡을 하실 때는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가 바깥쪽, 앞뒤 좌우로 크게 확장이 되는 호흡을 만들려고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호흡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런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는 호흡이 나오신다고 하면 호흡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 애쓰면서 갈비뼈 사이사이에 호흡을 넣어주시려고 해보셔요. 그 이후에 50%가 어깨가 편안한 상태에서 된다고 하면 60%의 호흡을 만들고, 60%가 익숙해지시면 70%를 만들고, 그 이후에 점차점차 호흡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는 척추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벽에 등을 살짝 기대시고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벽에 기대신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흉곽이 확장될 때 벽이 등에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흉통이 커지고 작아지는 후방 확장 호흡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 호흡은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깨와 목이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실까요? 호흡은 하루에 2만 번의 움직임을 만듭니다. 이 호흡의 질이 개선되면 하루의 피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로를 개선하고 몸의 긴장을 이완하기 위해서 자주 깊게 숨을 쉬어주세요. 스트레스를 덜어낸 만큼 즐겁고 기대되는 일들을 채워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0: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0: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들만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고소장을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수사기관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만일 고소사실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배경지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나아가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되고요. 정확히 피고소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고소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고소장을 살펴보고 정확히 이해를 해서 피고소인에게 날카롭게 심문하고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매우 중요하고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소장을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설득이란 게 원래 더 어려운 겁니다. 더구나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고소장이라는 문서로 표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고소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할애해서 수사를 해주려면 더 보기 편하고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이 수사가 나중에 검사가, 판사가 보더라도 문제없이 잘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고소장부터 잘 정리되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들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경찰 민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고 저희도 마찬가지 양식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정식적인 양식이 아니라 민원 서식이라든가 진술서 형식으로 고소장을 기재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식적인 양식으로 기재한 경우가 더 수사하기 편하고 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양식을 기초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의 첫 번째 목차인 고소인 항목에는 고소인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등의 사항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차인 피고소인 항목에는 피고소인과 관련된 사항을 아는 만큼 작성하면 되는데요. 만일 피고소인과의 계약관계 등으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잘 아는 경우 계약서 내지 채용증과 같은 문서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고소인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가령 가명을 사용한다든지 타인의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아는 정보를 기타 사항에 최대한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소 취지는요. 피고소인의 죄명 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고소의 본 의미는 범죄 사실의 신고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고소 취지는 이와 같이 고소인을 어떠어떠한 범죄로 고소하니까 처벌을 해달라, 수사를 해달라라는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만일 피고소인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수사하시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범죄 사실. 고소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범죄 사실 작성인데요. 이 범죄 사실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쓴 범죄 사실은 무엇일까요?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잘 쓴 범죄 사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나중에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작성한 공소장에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갈 정도로 공소사실과 고소장의 범죄사실 거의 동일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쓴 경우에 가장 잘 썼다고 평가를 합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요, 저희가 육하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죄명에 해당하는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 방법,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되어야 되고 고소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포기하면서 범죄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라 이렇게 수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범죄 사실은 구성 요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써야 하는데요. 구성 요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형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단순히 내가 이렇게 속았고 이런 손해를 입었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이라는 요건을 자세히 쓰셔야 되고 또 처분행위라는 요건을 자세히 쓰셔야 사기의 구성 요건을 다 채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있었던 일을 육하 원칙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알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육하 원칙으로 쓰다 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소장의 범죄 사실 부분에는 가능하면 구성 요건이 간명하게 들어간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보죠.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공갈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 350조 제1항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형법 350조 제1항에는 공갈죄에 대해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범죄 사실을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피고소인의 공갈 행위, 그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이 행위 요건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들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방법들이 함께 작성되어 있어야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설명에 따라서 간단히 범죄 사실을 작성을 해보면요. 피고소인은 2024년 1월 1일 14시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땡땡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서 만일 나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비밀을 너의 친구나 가족에게 발설하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24년 1월 2일 15시경 피고소인 자신의 계좌인 땡땡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취득하여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라고 구성 요건을 채워서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첨언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너무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 사실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피해자니까 화가 나시고 슬픈 감정이 생기는 거,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범죄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호소, 피해 관련 호소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범죄 사실에는 구성 요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범죄 사실에 구성 요건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항목, 고소 이유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호소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범죄 사실을 작성할 때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고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고소 이유인데요. 고소 이유에는 범죄 사실 외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범행을 하게 된 이유, 경위, 정황 등 여러 가지 배경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또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나아가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입고 그러한 피해의 영향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 온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증거자료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식과 같이 고소인 진술에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별지로 각 증거들을 달리 정리하고 그것들을 제출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범죄 사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못하시는 부분이 바로 증거 관련 부분인데요. 간혹 수사기관이 증거를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녹취를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거는 무작정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취지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에 2시간이 넘는 통화 녹음을 아무런 특정 없이 증명 취지도 제대로 설명 없이 제출했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막연합니다. 2시간 내내 그 통화 녹음을 들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정말 어디부터 수사를 하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수사를 해야 될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가 잘안 되는 거죠. 증거를 제출할 거면 증거를 제출해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되고요. 특히 어려운 난이도 경제사범이나 사기범죄와 같이 증거자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서 증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고소장을 제출할 때 혹시 중복으로 고소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복고소 여부를 체크를 해요. 만약 중복고소가 되는 거라면 각하사유가 되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라는 건데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해서 다른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민사소송 중에 있다면 그 역시 체크하고 사건 번호와 진행 중인 법원을 알고 있다면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꼭 기억하셔서 고소장을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항목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셔서 고소장을 잘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훈 일기 번역팀 연구원 오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승정원 일기를 통해 본 상식의 허화실 왕권 편, 관원의 임명에 이어서 관원의 처벌

왕의 재산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원의 처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에 없는 신하들이 반대하는 벌을 왕이 주기도 어렵고 또한 용서해 주기도 어려운 게 실상입니다. 임금이 규정이 없는데 마음대로 벌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조 8년 8월 3일 기사를 보겠습니다. 의금부가 아래기를 전라도 영광군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보행을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보행은 죄명이 매우 무겁고 또한 대간이 현재 한창 계사를 올리고 있으니 거행하지 못합니다. 감히 아뢰니다. 한이 전교하기를 알았다. 6인에 대해서는 대간의 계사가 마무리되거든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지금 유배되어 있는 사람을 육지로 올려보내라 라고 명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간이 다른 의견을 올리고 있으면 거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말을 보겠습니다. 정조 8년 9월 1일 기사입니다.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이 보행을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을 환수하고 이어 의금으로 하여금 잡아다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게 하소서. 예, 1년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같은 계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시간이 지나 11년 기사입니다. 이보행이 유배된 곳에서 죽었다. 본도에서 보고하자 상이 도류한 유배자 명단을 기록한 문서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라고 명하였다. 결국 이 사례는 임금이 유배되어 보낸 사람 육지로 내보내라라고 하는 그 명 자체가 몇 년 동안 시행되지 못해서 결국 유배지에서 죽은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왕의 재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왕은 호조에게 내가 쓸 테니 돈 얼마를 갖고 와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한 때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임진왜란 이후로 국가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그런 제한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 5년에 영조는 그거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정해서 속대전에 수록하게 됩니다. 그때의 종교입니다. 영조 5년 1월 9일의 종교인데요. 오궁의 면세전은 오궁은 실제적으로는 대전, 임금의 어머니, 중궁전, 자기 자신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궁방입니다. 이들의 면세전은 많은 경우 수천 결이나 된다. 경비를 줄여서 백성을 위해야 하는 때에 어찌 한계를 정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천결에 한해 면세하도록 허락하라. 예, 이때 오궁에 대해서는 천결, 그 다음에 왕자군, 공주, 그 다음에 후궁 이런 사람들의 그 면세전의 한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천결에 대해서 면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속대전, 호전, 궁방전 규정을 보면 1결당 세를 거두는 거는 미 23두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결당 23말이니까 2만 3천 말이고요. 1섬은 15말이니까 이 양은 1533섬 정도 됩니다. 1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 정도 되는 거죠. 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조 때 호조에서 올린 계사입니다. 순조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 결혼하거나 이럴 때 쓸 돈이 많아서 호조에게 손을 빌리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한번 계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임후상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명원공주방에 줘야 할 원결수를 법전에 따라 보내주도록 하는 계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공주에 대한 면세전은 850결인데 그중에 250결은 원결무토를 떼어주고 600결은 본방에서 사들인 땅 또는 양전에 없는 추가로 새로 경작한 땅에 대해 면세를 합니다. 이 말은 몇 말이냐면 공주방에 대한

대해서 주는 면세전이 850결인데, 그 중에 250결은 호조에서 받은 면세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250결에 대한 세금을. 근데 나머지 600결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공주방에서 마련한 땅에 대해서 면세, 세금을 내지 않을 그런 권한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방에서 600결에 대한 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련하지 않으면 면세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방에서 600결에 대해서 어떤 땅을 정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올라오면 거용하겠습니다라고 계사를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전교입니다. 궁방의 전결에 대한 일은 속대전의 정식, 그리고 개해년에 선왕께서 하교하신 것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경의 부서에서 이와 같이 계사를 올린 것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600결의 유토 면세, 그러니까 공주방에서 땅을 구입하거나 새로 개간한 땅을 찾아가지고 면세를 받는 것은 본래 대내에서 갖추어 지급하는 거다. 것이지 특별하게 조처해가지고 마련하는 게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주가 그거를 마련할 비용이나 이런 게 어디가서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뒤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대내에서 준비해가지고 줄수 있다면 경의조를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엔 순조한테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주방에 대해 면세전을 사거나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에 호조한테 꾸게 된 거죠. 그런데 호조는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순조의 명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거의 빌려주는 형식으로 나중에 찾아서 주겠다라는 순조의 답을 받고 600결에 대한 것들을 지급을 하는 게 뒷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알수 있듯이 임금이라고 해서 호조가 정식적으로 거두는 세금에 대해서 손을 댈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금이 어떤 명을 내릴 때 승정원을 통하는데 승정원은 임금의 명을 반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승정원이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그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작환이라고 합니다. 되돌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종 1년 10월 13일 기사인데요. 한중이가 아뢰기를 우의정 조태구에게 사관을 보내 비만기 내용대로 전유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양사가 현재 먼저 관직을 삭탈한 뒤에 문외 송출하라고 합계하여 죄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대간이 한창 계사를 올리는 때에는 유시하거나 불러들이는 등의 일을 의뢰에 거행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내리신 비만기 또한 감히 일반적인 예도로 봉행하지 못합니다. 이에 감히 작환합니다. 이건 절차, 전례가 그래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임금이 신하에게 들어와라 또는 뭐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다음 사례는 영조 48년 5월 11일 내용인데요. 다소 독특한 내용입니다. 배경은 신하들이 영조에게 전호를 올리기를 청하자 영조가 거부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띄워지는 전호를 받는 것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영조는 그런 신하들이 전호를 올리겠다라고 청하자 잠잿되어 있던 창의궁의 서재인 이란제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비만기로 홍량한에게, 승지에게 전교를 내리죠. 이번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나는 내가 불러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뜰에서 대신이 가뭄은 전적으로 오늘날의 조종신하 탓이라고 아뢰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기운이 쑥 빠졌다. 이 말을 듣고서 내 마음 더욱 굳어졌다. 조종신하에게 말해라. 이 마음이 모두 없어진 뒤에야 시원한 비를 맞이할 것이고

그때 임금이 돌아갈 것이라고. 비과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예, 궁궐 밖에서 지낼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승지가 그대로 봉행은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착환, 임금에게 그거를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비망기를 영조가 내렸습니다. 비망기로 심의지에게 전교하기를, 이 두세 글자로 감히 임금을 피곤하게 한단 말이냐? 해당 승지를 청주에 투비하고, 투비는 그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즉시 반포하라. 그런데 이 지시도, 반포하라는 지시도 다음 승지도 작환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 비망기를 보겠습니다. 비망기로 이세택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임금의 명 대여섯 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니 오늘날의 조선이 승지의 조선이란 말이냐. 작환한 승지를 청주에 투비하라 하였다. 예,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식에 어긋나거나 하는 그런 정교를 내릴 경우에, 또는 건강을 해치거나 하는 그런 정교를 내릴 때는 승정원의 승지가 권한에 입각해서 이런 식으로 임금의 명을 반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과 제한 때문에 왕이 무소불위의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일은 조선 후기를 승정원 일기를 통해 보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책쓰는 트레이너, 운동 전문가 박정은입니다. 제가 운동을 가르쳐 드릴 때 지도를 하지 않고 집에 돌려보내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숨도 못 자고 오신 분.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오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보다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서 회복을 돕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만큼 수면과 식이가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는 뜻이겠지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최소한 7시간은 자야 인지능력이 유지된다는 연구들이 참 많은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며 우울증, 비만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수면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은 최우선의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시에 밥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저녁 9시에 식사를 하시면 수면에는 크게 방해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개인화된 대답을 드릴 때 이처럼 수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인지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녁에 운동해도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운동하시면 자는데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또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몇 시쯤 운동을 맞춰야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같은 식으로요. 물론 이 과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다만 이 시행착오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래서 더 잘 잘 수 있나요? 가 된다면 효율적으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외의 분야에서도 수면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바로 체중 감량인데요.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수면 시간이 규칙적이신가요? 만약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불규칙하다면 식단 이전에 수면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한 상태에서의 식단을 진행할 경우 체중 감량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만듭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 중 하나인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렙틴은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과식을 하면 지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의 증가에 따라 렙틴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렙틴은 지방세포로 혈류로 곧장 유입됩니다. 뇌 체중조절센터인 시상하부는 렙틴의 메시지를 전해받고 현재 에너지가 충분히 비축되었으니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들어오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식욕은 감소하고 동시에 포만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에너지를 더 연소시키기 위해 대사율을 높이게 됩니다. 이처럼 렙틴은 뇌 체중조절센터에 현재 영양 상태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남아있는 연료를 알려주는 상태창과 비슷한데요. 렙틴의 농도는 지방이 많으면 증가하고 적으면 감소합니다. 저장된 지방이 줄면 렙틴의 양이 줄어들면서 뇌에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 음식을 먹어야 해라고요. 반대로 지방이 충분하면 렙틴의 양이 늘어나면서 식욕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렙틴은 이렇듯 지방의 반응에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면이 부족할 경우 렙틴의 분비가 저하되고 이 저하는 에너지 대사량의 감소를 만들게 됩니다. 잘 자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대사율을 높이는 반면에 잠을 잘 못한 상태에서는 렙틴이 줄어들어 에너지 대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돼요. 이는 장기적으로 체중 설정 값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잘못 자면 큰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일주기 리듬, 몸의 생체 리듬에 맞게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은 24시간 동안의 수면 기상 리듬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깨어나서 오전을 지나는 동안 기분이 좋아지고요. 오후에 정점을 찍고 저녁에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눈의 뒤쪽에 위치한 시교차상핵은 빛과 어둠을 감지합니다. 이 센서는 뇌에게 현재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계를 항진하고 해가 지은 이후에는 부교감신경계를 항진합니다. 이 생체 리듬에는 호르몬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잘 알려진 호르몬에는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시교차상핵에서 어둠을 감지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멜라토닌은 주간보다 야간에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멜라토닌은 새벽 2~3시경에 최대치의 생성량에 도달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촉진하는 기능과 함께 렙틴의 민감도를 높이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대사 기능으로서 체중 설정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야간에 일을 하거나 어둡지 않은 낮 시간에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경우에는 시교차상핵에 전달되는 자극이 감소하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야간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체중 증가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교차상핵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텐데요. 약어로는 SCN이라고 부르고요. 이는 마스터 생체시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SCN은 시신경이 뇌로 들어와 합쳐지는 시신경 교차 위로 제3뇌실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망막시상하부라고 하는 시신경 속 소수의 신경이 SCN으로 들어와 눈에 들어오는 명암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동조화를 만듭니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에는 SCN이 마스터 시계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시계가 아니라는 연구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 근육, 췌장, 지방 조직 등에도 시계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빛에 반응해서 하루를 감지하는 신경이 온 몸에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또잘 움직이기 위해서, 좋은 면역을 유지하고 좋은 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기 리듬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주기 리듬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에 드는 시간은 조정할 수 없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뜬 때에 기상 시간을 설정해서 일주기 리듬에 동조화가 될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최대한 빛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안구로 충분히 빛을 받아서 식교차 상에게 아침이라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낮잠을 잘 경우에는 20분을 넘지 않게 하고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와 저녁을 피해서 오전 시간에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호흡과 같은 이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조도를 낮춥니다. 알코올 등 수면을 방해하는 약물의 섭취를 제한하시고요. 수면 직전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서히 몸이 긴장을 풀수 있도록 편안한 음악이나 독서, 따뜻한 물로 하는 샤워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침실은 너무 덥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입면을 위해서는 신부 체온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더운 환경에서는 신부 체온이 낮아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잠에 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조용한 환경에서 긴장을 풀수 있도록 어두운 환경을 위해서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시고요. 침대 머리맡의 조명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면 중간에 깬다고 해도 다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밝은 빛을 내는 휴대폰이나 모니터를 보지 않는다면 다시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일반적인 수면 위생을 위한 기준들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상 루틴을 찾아서 그 루틴을 지키는 일이 수면 위생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좋은 수면은 다음 날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좋은 수면을 통해서 다음 날을 기대하시고 또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잠을 신경 써보면 어떨까요? 다음 강의에서는 노년기를 위한 식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0: 있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 탐정 법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술에 취해서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최근에 친한 동생이 전화가 와서 술 마시고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들 셋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다가와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참다가 상대편이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까지 잡아서 싸움이 났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1번 맞서 싸운다. 2번 맞아준다. 정답이 뭘까요? 자, 정답은 3번 도망간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시면 정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간혹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맞고 합의금을 떠다내라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남의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기 일이 되면요. 절대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맞아준다를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맞기만 했어요. 진짜 꾹 참아서 맞기만 했다. 사실은 이것도 추천드릴 순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맞아서 아프고 상처가 나거나 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무리가 생기고 합의 안 하고 그냥 벌금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폭행죄 벌금, 폭행죄만 따지면 벌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100만 원

정도고 상의가 발생했을 때도 몇백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합의하지 않고 배째라고 나오면 이런 때 진짜 억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맞았는데 치료비도 못 받고 상대편은 그냥 벌금 물고 말고요. 물론 크게 다치고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야 소송을 해볼 테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맞아라라는 선택지는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피해가 생긴 후에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요. 형사 절차 마무리해야 되고 또 어려운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도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 압류하거나 경매하거나 이런 집행 절차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먼 길을 돌아갔는데 상대편이 정말 뭐 땡전 한푼 없는 사람이라서 줄돈 없다고 하면 몸만 다치고 헛수고하게 된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몸을 소중히 하시고 되도록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하실 게요. 맞는다라는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쌍방폭행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맞으시면요. 남성의 경우에는 본능상 흥분해서 반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시비에 걸리는 경우 처음에는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멱살 잡히거나 먼저 뺨 맞아서 흥분해서 이제는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라고 할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 넘습니다. 진짜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요. 진짜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수사관과 함께 CCTV를 보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때렸네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조정하게 됩니다. 편집된 것 마냥 의도적으로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기억과 달라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주취 상태,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람의 기억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근데 진짜 이 악물고 주머니에 손 놓고 반격하지 않았으면요? 문제는 담당 수사관은 이런 상황을 수천 번도 더본 사람입니다. 반격하지 않았다고 우기다가 반격했다는 CCTV 같은 증거를 보고 나서야, 아, 뒷머리를 긁적이는 당사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술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쌍방폭행이겠거니라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선입견을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짜로 진짜로 반격을 하지 않았고, 이 악물고 맞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되고, 증거들이 없다면 진술이라도 최대한 세밀하게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또 옆에 친구들과 같이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시비가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싸움에 휘말리게 돼서 같이 쌍방폭행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면 다수가 폭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동폭행,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 이거 정당방위 아니에요? 이거 정당방위 아닙니까? 일단 반격하는 경우는 그대로 폭행이죠. 반격하면 그대로 쌍방폭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요,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고 특히 이렇게 시비 붙어서 쌍방폭행 되는 경우는 99.9%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먼저 때렸으니까, 상대편이 먼저 때렸고 나는 맞았으니까 정당방위다. 이런 법은 없어요.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우리나라 법상 정당방위가 굉장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최근에는 CCTV라든가 휴대폰 영상이라든가 그래서 정당한 상황이었는지 실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 입증이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금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해자예요? 먼저 맞았는데. 그때 가서 억울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사실 많이 다친 사람이 승자입니다. 물론,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도 어느 정도는 참작되지만, 얼마나 많은 폭행을 했는지, 상대편의 상해가 얼마나 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맞다가 딱한대 주먹을 휘둘러서 때렸는데, 정타라고 하죠. 정타를 딱 날렸어요. 상대방의 턱이 부러지고 이빨 깨지고 하면 그거 물어줘야 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전과가 남죠. 폭행 전과.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 도망치세요. 누가 시비를 걸면 누구보다 빠르게 장소를 벗어나시는 게 상책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쟁점이 되게 됩니다. 즉, 리뷰를 달았을 때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뷰 게시글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실한 사실을 작성하였는가 아니면 허위인가 이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리뷰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면 업무 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반대로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리뷰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과 거짓이 다소 섞여 있어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업무방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한 리뷰는 온라인에 게시가 되는 거니까요.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예훼손죄의 핵심적인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허위 사실인지 객관적인 사실인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투기와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다녀오신 산모셨어요. 자신이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겪은 불편 상황을 한 9회에 걸쳐서 자신의 블로그나 유명한 인터넷 카페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요, 이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냐, 객관적 사실이냐, 그리고 이 산모분이 직접 겪은 경험이냐,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 다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특히 이 산모분은 게시글을 작성하긴 했지만 자신이 겪은 경험을 그대로 작성을 하였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산모분이 적시한 사실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다른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불송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만일 여러분이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 인터넷 후기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후기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지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법률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슬기롭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존 법률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팀 연구원 오재환입니다. 오늘은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인물 박문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수가 어사가 된 일은 실제로 있습니다. 단 한 차례 뿐입니다. 어사가 된 해는 영조 3년인데 그해 전국에 흉년이 들어서 조선 각지에 팔도 각지에 어사를 파견하는데 박문수는 경상도에 특별히 보내는 어사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영조 3년 10월 16일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하기에서 박문수가 입시한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형세상 제의를 입은 읍에 먼저 가서 제의를 입은 정도를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먼저 암행하여 염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잘 알지만 현재 절기가 이미 늦었고 게다가 일을 조치하는 것이 급합니다. 이번 일은 제때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암행을 먼저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는 하지만 형세상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흉년 때문에 진유를 조정해서 돕기 위해서 어사를 보내는 거라서 수령이 정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보통 암행을 몰래 가서 의견을 묻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행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로 봤을 때 박문수가 이때 어사 갔을 때 암행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사들이 언제나 암행하는 건 아닙니다. 대놓고 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하게 무언가를 살피러 갈 때, 몰래 살피러 갔을 경우에만 암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다음과 같은 일이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 3년 10월에 영남에 어사로 내려간 박문수는 이듬해 3월에 올라와가지고 결과보고인 복명을 합니다. 영조 4년 3월에 이인자의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인 순무사의 종사관으로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영남이 소란스러울 것을 걱정을 해서 지금 어사로 가졌던 박문수를 곧바로 영남 감사로 삼고 하직 인사도 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당시 박문수의 품계가 감사가 될수 있는 이품은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문수는 감사로서 현안들을 굉장히 잘 처리를 했고 또 그다음에 영조 7년에는 그쪽 남해 부분에 가서 소금을 구워가지고 진유를 하는데 보태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치적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박문수의 공이 높게 여겨서 그런 설화들이 창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문수의 평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록의 졸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영조 실록 32년 4월 24일 기록입니다. 영성군 박문수가 졸하였다. 나란 일에 대해 늘온 마음을 다하여 병조, 호조 두 부서에서 바로잡고 개혁한 것이 많았으며 여러 차례 군문의 대장을 맡아 사졸의 환심을 얻었다. 그러나 연석에서 때때로 골계적인 말을 하여 거칠고 조잡한 단점이 있었다. 또 이광자를 사표로 삼아 지론을 시종 바꾸지 않았다. 이광자는 소론의 영수입니다. 결국 소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끝내 정승에 오르지 못하였다. 그가 졸하자 임금이 슬퍼에 마지 않았다. 대부분은 사실일 터인데요. 지금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바는 그가 골계적인 말을 많이 했고 거칠고 조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품에 대한 관련 기록들을 모으면 일단 성품이 걸걸합니다. 소심하거나 조심스럽지 않고 매우 씩씩하고 씩씩합니다. 영조 17년 3월 26일 좌의정 송인명의 말입니다. 영성군은 사람됨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옛사람 또한 논박을 받은 일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걸걸하여 한순간도 참지 못합니다. 남에게 비판받는 거, 이런 걸 참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기록입니다. 영조 실록 18년 8월 23일 기록인데요. 상이 신하를 불러 만나보았습니다. 병조 판서 박문수와 훈련대장 구성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상이 열무할 때의 홀기에 대해 묻자 박문수가 대답하였습니다. 구성임과 절목, 약간의 시행하는 항목에 관한 내용을 절목이라고 합니다. 절목에 관한 일로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이어 임금 앞에서 성을 내며 상대를 너라고 부르며 꾸짖었다. 상이 둘다 삭출하라고 명하였다. 구성임은 훈련대장의 실제 대장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깎아세우면서 싸움까지 있었던 거죠. 다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8년 12월 15일 기사인데요. 상이

이르기를 소금 굽는 일은 영성군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 하니 박문수가 아뢰기를 송인명이나 조현모 모두 신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였다. 지금의 경우에는 뭐 자기 피할 시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옛날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태도인 거죠. 조금 겸손해서 말할 법도 한데 임금 앞에서 내가 제일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해 본 결과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 14년 6월 20일 기사인데 우부승지 오원주가 아뢰기를 병조판서 박문수는 이를 아랠 때큰 목소리로 상을 우러러보며 대답하여 신하로서 엎드려 조아리는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본래 성품이다. 추구하지 말라 하였다. 교리 송교명이 아뢰기를 병조판서 박문수는 승지가 추구하기를 청하자 상께서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의 도리로 볼때 조심하며 고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하여 근신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무겁게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그 목소리가 큰게 단순히 분위기상 목소리를 키운 게 아니라 본래부터 목소리를 격정적으로 내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여러 기록을 통해서 말을 가려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영조 9년 1월 25일 기사입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근래 환국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환국이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바뀌는 것을. 환국이 빈번하다 보니 조정신하가 겁을 먹어 모두 땅에 코를 쳐박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은데 자식이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본다 해서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우 조심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코를 쳐박고 있다라고 조금 신랄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박문수의 비판은 신랄을 했고 비유는 과격했습니다. 다른 신하와 논쟁할 때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신료들은 거칠고 점잖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조도 이러한 점을 그의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장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영조 7년 11월 기사입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근래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지 탕평입니다. 지평 한 자리, 홍문관 관원 한 자리도 끝내 영나무 벽을 넘지 못하니 이런데 어찌 탕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영나무 벽을 넘지 못했다라는 건 영남 사람들한테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라가 틀림없이 망할 것입니다. 하니 김상규가 아뢰기를 박문수의 말은 매우 절실하긴 합니다만 말을 가려하지 못했습니다. 연석의 채통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밤은 우직함이 참으로 심하다 하지 않았던가? 박문수가 아니면 누구에게 곧은 말을 듣겠는가? 비록 열 번을 추구한들 그의 입을 어떻게 막겠는가 하였다. 예, 영조는 굉장히 과격한 말이라는 걸 알지만 예,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한 거죠. 영조 32년 4월 24일 기사입니다. 이 날이 영성군 박문수가 죽은 날이고 이 말은 그 소식을 듣고 영조가 한말 중에 일부입니다. 상이 승지에게 전교를 적으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아 영성은 춘방 세자 시강원입니다. 춘방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섬겨 지금 30년이 넘었다. 옛부터 임금과 신하 사이에 더러 의기가 투합한 경우가 있었지만 나와 영성만한 경우가 있었겠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도 영성이었고 영성의 마음을 아는 자도 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행장, 비문, 뭐 실록의 졸기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해석을 가미해 편집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승정원일기의 연석의 기록은 사실 그대로의 녹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승정원일기 기록을 통해서 당대 인물의 생생한 면모를 조망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승정원일기를 통해서 본 인물로 영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책 쓰는 트레이너, 운동 전문가 박정은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수분입니다. 우선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한데요. 우리 몸의 기관을 구성하고 근육을 구성하며 호르몬 및 효소를 구성하는 등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식욕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도 기능합니다.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 섭취에 영향을 주고 이는 혈당 관리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드니 대학교의 영양학자 앨리슨 고스비 교수님이 시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에너지, 그러니까 칼로리는 모두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단백질의 비중만 10%, 15%, 25%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백질의 비율 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자들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미리 맞추는 등 에너지 밀도, 다양성, 가용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식단을 구성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낮은 식단으로 식사를 한 집단은 열량을 12% 더 섭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12%는 세계 비만의 유행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적인 열량을 간식에서 섭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맛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데요. 그중 감칠맛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줍니다.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칠맛과 유사한 맛으로는 짭짤한 맛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한한 집단의 사람들은 감칠맛, 짭짤한 맛이 나는 간식을 먹으면서 추가적인 열량을 섭취했습니다. 다른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고단백 식사와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사 집단으로 나누어 시기를 관찰했는데요. 모두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모든 사람의 단백질 섭취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목표 단백질 섭취량에 다다르기 위해서 총 열량의 35%를 더 섭취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보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면 음식을 더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류의 습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과식을 자주 하는 분이시라면 단백질의 섭취가 혹시 너무 적은 것은 아닐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 걸까요?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년이시라면 전체 열량의 15%, 노년이시라면 전체 열량의 20%가 권장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최소 기준은 반드시 채우려고 노력하시고 조금 더 단백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단백질은 다리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드리곤 하는데요. 소나 돼지보다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좋고요. 닭이나 오리보다는 생선이, 그리고 생선보다 다리가 더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콩과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좋은 단백질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다음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음식의 부피를 만들고 포만감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소화요소로는 소화할 수 없는 복잡한 형태의 탄수화물을 만드는데요. 이는 당류와 녹말의 소화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제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먹이를 제공받은 보답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를 생산하는데요. 이는 비타민 등이 포함됩니다. 또 우리 면역계를 돕고 창자를 건강하게 하고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식이섬유는 어떻게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식사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밥은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습니다. 콩이 많이 들어간 밥일수록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야채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으로 된 야채만 드시기보다는 소화 흡수가 편한 익힌 채소를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물처럼 조리하기 전에는 양이 많다가 조리를 하고 나면 한 줌이 되는 야채들이 있지요. 그런 야채들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나 렌틸콩도 좋은 식이섬유의 근본이고요. 만약 이가 좋지 않다거나 섬유질이 많은 질긴 음식을 드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료도 대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는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만 섭취를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좋은 식단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식단이 있는데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질병 예방을 위한 식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단들의 하나가 고혈압 예방 식단 또는 퇴행성 질환 예방 식단 같은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경우 무작위 중재실험에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및 혈중 지질 상승, 인슐린 감수성, 대사성 대독소 혈증, 우울증 및 인지 능력 저하와 같은 대사증후군의 다양한 징후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단들은 모두 식물성 위주의 식단으로 잎, 채소와 과일, 그리고 유제품 등을 포함해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구성하실 때는 흰 쌀밥보다는 콩이 들어간 잡곡밥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생선 단백질이나 두부, 계란 등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반찬은 나물과 해조류 등으로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찌개나 국처럼 소금이나 간장이 많이 들어있는 국물류입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편이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건더기를 두부 같은 단백질 근본과 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로 구성을 한다면 이 또한 훌륭한 한 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유익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운동을 하신다면 둘중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식사는 운동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수분인데요. 수분이 중요한 이유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성인은 몸속 수분량의 약 2%만 줄어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4%가 손실이 되면 피로가 생기고요. 12% 이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무기력, 어지럼증, 경련 등 증상들이 발생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 이런 갈증에 대한 감지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에도 더 쉽게 노출이 되고요. 수분의 권장 섭취량은 0.03리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즉, 50kg인 분이라면 1.5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는 뜻인데요. 근육량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물의 양을 정하기보다는 소변색으로 탈수의 여부를 가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피부를 당겨 되돌아오는 속도로 탈수 정도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소변의 횟수와 양이 줄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드신다면 탈수를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무더운 여름의 경우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탈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탈수는 인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운동

능력 또한 떨어뜨립니다. 몸의 60%가 수분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육도,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도,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활액도 모두 많은 양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서도 수분이 필요하고요. 강한 움직임을 위해서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의 큰 부분은 음식으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식의 양을 전부 물로 드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딱 500ml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매일 500ml를 잘 챙겨 드시면 물을 챙기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활력 있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혹 체중 감량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계실까요? 이분들은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사를 시작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분 섭취도 챙기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식습관부터 개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시작하시든 건강을 선택하신다면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저음형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기

0: 밀어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추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도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생존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돈을 떼었을 때 기억하시면 좋을 생존 법률입니다. 자, 여러분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죽기 직전에 못 먹어본 밥이 생각나겠습니까? 떼인 돈이 생각나겠습니까? 저는 떼인 돈이 생각날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일 텐데요. 그런 경우에 돈을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고소 대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안 갚으면 사기 아니야? 아닙니다. 사기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거나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요, 사기죄에 대해서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주요 단어는 바로 기망하여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건데요. 이때 시점이 중요합니다. 돈을 건네어 받는 시점에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리는 시점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속이려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거예요. 금전대여 관련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전대여 사기 유형으로서 변제능력 사기입니다. 변제능력 사기는요,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예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자금으로 충분히 내 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형편없이 망해있던

경우, 아니면 이 사람이 부동산 자산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동산이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 변제능력상이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돈을 빌릴 때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가 않고요. 또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이미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변제능력을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즉, 법원 판례는 돈을 빌린 사람이 구체적으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또는 차용 조건 등 이런 돈을 빌려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나 그런 의사, 즉,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봐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금전대여 사기 유형은요, 용도 사기입니다. 자, 용도, 목적이죠. 돈을 빌리는 목적이 뭔가라는 건데요. 이 용도 사기는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즉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고 빌렸는데 다르게 쓴 경우예요. 이러한 사기 유형은 주로 투자 사기에서 주로 보이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금전 대여 사기에서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얘기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그 돈을 어디에 쓸지 솔직히 말했다면 돈을 안 빌려줬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용도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로 쓴다라고 하거나 치료비로 쓴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 자금으로 쓴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또 최근에는 사업 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의 SNS를 보니까 아니,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요트도 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보니까 빌려준 돈을 사업자금 용도로 쓰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발생했었어요. 이런 용도 사기는 돈을 빌릴 때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용도 사기가 인정된다면 그 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해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돈을 빌려줄 때 막연하게 빌려주기보다는 차용증이라든가 대화 내역에서 용도를 명시하는 게 좋겠죠. 이런 판례의 태도를 분석했을 때 우리가 금전대여 사기로 고소를 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때 정확히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용도라고 들었는지 또 어떤 정도의 변제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속였는지를 진술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금전대여 사기는 너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거 민사상 채무 불이행인데 형사로 가져온 게 아닌가? 라고 불려지도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속였는가? 어떻게 나를 속여서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해당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채용증을 작성한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돈을 대여해 주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내역 또는 녹취 파일이 있다면 증거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데 보다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이것을 단순한 민사 채무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를 입증해서 형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분석이 필요하고요. 판례의 태도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변제 능력 사기나 용도 사기로 구성할 수 있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소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합의금도 받지 않고 그 고소를 취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합의를 해주다가 이런 실수로 지금까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다시 고소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여러분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도 현실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만을 철석같이 믿고 합의를 해줘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소를 한 상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요. 피고소인들의 핑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합의만 해주면 내년에 갚겠다. 이 형사사건 때문에 지금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고소를 취하해주면 꼭 갚겠다. 뭐 팔리면 갚겠다. 뭐든 다 하겠다. 사실 이런 말들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말입니다.
힘든

고도 자체를 거쳐서 겨우 고지가 눈앞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지 않을 거래요. 정말 끝까지 피해자를 응박하고 괴롭히는 소리예요. 오히려 고소를 취하해주고 변제를 유예해주면 다시는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아서 돈을 안줄 사람이면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끝까지 피해자를 우롱하면서 형사 책임을 피해보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는 시도인 거죠. 그러면 다시 고소하면 안 돼요? 일단 한번 고소를 취하하고 나면요. 다시 같은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써주거나 고소를 취하해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0: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법률에 대해서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시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고소를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비해서 제가 강의했던 생존 법률들을 꼭 기억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번역팀 연구원 오재환입니다. 오늘은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인물 두 번째 시간으로 영조를 다뤄보겠습니다. 영조는 백성을 사랑한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역법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2포를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였고요. 전가사변이라고 온 식구를 변경지역으로 옮기는 처벌이 있는데 그 처벌도 없앴습니다. 다른 처벌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민정책을 많이 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탕평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부당,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경종 1년에 영조가 왕세제에 책봉됩니다. 경종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노론은 더 나아가 왕세제가 대리청정하게 해달라는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종이 있는 상황에서 왕세제가 대신 정사를 살피는 거죠. 이때 소론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을 역적으로 몰아서 김창집, 이명 등의 노론 사대신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경종 4년에 죽고 영조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론이 밀었던 영조가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노론이 자신들을 역적으로 몰았던 소론을 공격할 것이 뻔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즉위 초부터 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탕평책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 일을 알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영조 3년 7월 8일 대사원 김시완의 상소 내용 중에 있습니다. 전하께서 고심하시며 진정으로 바라신 것은 오로지 당습을 타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습을 타파한다라는 게 결국은 당파적 이익에 의한 주장들을 타파한다는 것인 뜻입니다. 영조 21년 9월에 상이 직접 한 말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20년 동안 고심한 것은 전국을 조제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조제한다라는 건 조화롭게 국에 간을 맞추는 것처럼 적절히 조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영조 42년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아, 내가 비록 덕이 없으나 40년 동안 고심한 것은 바로 조제하는 것이었다. 영조의 말을 살펴보면 영조가 이 당쟁을 격화되지 않도록 매우 노력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신하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영조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펴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종 때에 역적으로 몰린 노론 대신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또한 그때 자신들을 역적으로 몰았던 사람들을 다시 역적으로 몰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지만이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행하는 사람도 알수 있고 영조도 예상할 수 있는 바였기 때문에 영조는 당론이 격화될 조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영조 5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조 5년 8월에 했던 폐합입니다. 폐합에서 합자는 합문인데 영조가 집무하는 공간의 주 출입문을 합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신료들을 접견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보고하러 오면 물리치고 국정을 살피지 않는 거죠. 영조 5년 8월 10일 부교리 이종백, 부수찬 이만유 등의 차자에 답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해야 하는지 위에서 기준을 세워서 조정의 분위기를 크게 나아지게 했다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이것이 내가 마음으로 자책하면서 신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다라면 신하들이 당쟁을 펼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책한다는 거였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영조 13년에 당론이 격해집니다. 그러자 영조가 선택한 것은 각선, 밥을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영조 13년 8월 8일 신만에게 쓰게 한 비망기를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신하들이 부영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겼다면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 여러 신하는 각각 마음대로 하라. 내가 비록 물러터졌으나 결단코 오늘날 받은 기롱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오늘날 받은 기롱이라고 하는 건몇해 전에 신하들에게 진담으로 다시는 당론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답을 받았는데 다시 당론을 펼쳤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록 같은 날 기사에는 이런 하교가 있습니다. 전국이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것은 실로 과인이 부덕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부터 시작하여 떨어진 기강을 진작하겠다. 사홍원으로 하여금 감선하게 하라. 원래 감선은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은 흉년 때 그렇게 하는데 임금이 지시를 이렇게 내렸지만 영조는 실제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승정원 일기에 무소거지군이라는 말이 여러 번 쓰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약한 60회 정도 나오는데 이 말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다. 자신의 행동에 근거한 바가 없는 임금이라는 뜻인데요. 한번 그 예를 보겠습니다. 영조 13년 8월 12일인데요. 상이 이르기를 차후로 만약 또다시 여러 신하에게 속임을 당한다면 무소거지군이 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신하들이 다시 나를 속이고 당론을 펼친다면 나 예전에 밥 먹고 굶어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한번 했는데 그 말대로 안 하는 임금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을 내가 행동을 하지 못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임금이 되고 마는 거다. 반협박의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영조 15년 때 일입니다. 이름에도 당쟁이 끝나지 않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 카드는 직위를 사임하는 사위였습니다. 영조 15년 1월 11일 비망기를 보시겠습니다. 아, 내가 즉위한 지 이제 15년이 되었지만 어떤 일이 다스려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백성에 대해 말하면 은덕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였고 전국에 대해 말하면 명령이 신하들을 복종시키지 못하였으며 기강에 대해 말하면 한심하다고 할 만하고 세도에 대해서 말하면 위태로움이 날로 심해지니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만하다. 내가 비록 덕이 없지만 결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임금은 되지 않을 것이다. 아, 내가 짐을 벗는다 하더라도 네, 짐을 벗는다라는 것은 임금의 직위에서 물러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더라도 어찌 백성들을 소홀히 하겠으며 군국의 기묘한 직무도 어찌 무시하겠는가? 본래 옛날에 전장이 있을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규례에 근거하여 거행하게 하라. 예, 거행하는 일은 선의 하는 세자에게 선의하는 그런 거를 거행하라는 거죠. 이거는 영조 16년 5월 25일 기사입니다. 상이 남쪽 겨체 뒤 처마 아래 지위를 깔고 북쪽으로 진전을 향해 부복하고서 눈물을 흘렸다. 진전은 임금의 어진을 모신 정각인데요. 이때 숙종의 어진이 이 정각에 있었습니다. 십만이 일부짖으며 나아가 엎드려 아뢰기를 전하께서 어찌 차마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전국을 조제하지 못하여 저승에 가 성고 숙종을 가리키죠. 뵐 적에 드릴 말씀이 없을까 두렵다. 오늘 나의 짐을 벗어 원량에게 맡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였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하들이 만류에도 말을 듣지 않자 임금의 어머니인 자전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전이 대전, 영조를 가리키죠. 영조에게 직접 쓴 글로 하교를 합니다. 새 선왕의 혈통이 누구에게 있어? 그런데도 여섯 살박이 월량을 믿고 어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오. 이런 하교를 받자 용조가 사해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날 신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용조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속으로 이 뒤로 당습을 부리려는 자가 있으면 그의 임금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노여워서 그렇게 다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하였다. 경들은 이 점을 이해할 것이다. 내 마음을 어찌 속이겠는가? 그러나 경들에게 속은 적이 많았다. 경들은 하룻밤이 지나면 곧 잊어버린다. 지금 이후로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데 또다시 예전처럼 한다면 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임금이 되게 될 거다. 상소의 경우에 어떤 일 같은 걸 아뢰일 때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직함을 사직하는 것을 청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일을 시행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직을 걸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영조에 가 사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도대로 신하들을 움직이게 하는 정치 수완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지위를 내걸고 신하들을 설득했던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조가 전국 안정을 얼마나 우선시했는지를 알수 있고, 국가와 나라를 위한 충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 사람의 말을 기록한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인물의 생생한 면모를 조감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책쓰는 트레이너, 운동 전문가 박정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운동을 혼자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선생님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들입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잘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다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기구를 놀이기구처럼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 기구들은 사용하실 때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움직이시면서 불편하지 않은 정도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원 기구 중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오십견과 같은 견관절 질환의 개선을 만들고자 하는 재활 운동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이걸 잡자마자 아파라고 하시면 통증이 1, 2 정도만 증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움직이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면 점점 가동 범위를 늘려가면서 움직임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쪽 어깨만 아프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쪽에 건강한 쪽에 도움을 받아서 환부의 운동 강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개선되는 범위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주 편한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걷기가 있는데요. 이 걷기를 조금 더 어렵게 운동에 가깝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계단을 섞는 것인데요. 나는 걷는 거는 진짜 진짜 많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걸으실 때 중간에 계단을 한번 섞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걷는 코스의 중간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를 섞어서 약간 인터벌 트레이닝의 형태를 만드는 건데요. 계단은 조금 더 어려운 강도고요.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이 증가됩니다. 이는 심박수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계단이 아닌 평지를 걷게 되면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운동 강도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중강도의 운동을 섞어서 진행하시게 되면 심폐체력과 근력 모두 강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단 걷기를 좀더 정확하게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강도를 섞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시고 내려갈 때는 계단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시면서 쉬시고요. 이런 코스가 잘 생각해 보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여기로 다니면 계단을 한번 걸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같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코스를 정하셨다면 그 계단 방향의 움직임의 빈도를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걷기를 한번 하고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면 다음번에는 같은 시간 동안 걷기를 한번 하고 계단을 두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같은 데서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계단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안전하게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계단 못 다녀, 나는 걷기만 할래 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빠른 걷기를 중간중간에 섞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체력을 강화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시려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구립 또는 실입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터넷 사용이나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면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가서 문의를 하시고 대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편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땡땡동 주민센터 또는 땡땡구 체육센터 같은 게 있다고 하시면 직접 방문을 해서 시간표를 한번 보시고요. 시간표 안에서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운동이 있다 하시면 이제 데스크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등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좀 다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이제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만약에 체육센터가 집 근처에 없다고 하시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는 강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참 많은데요. 이런 운동 프로그램들은 내부에서 수기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사용에 조금 익숙하신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분들도 구립이나 실입시설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시다고 하시면 인터넷으로 먼저 찾아보시고 전화로 여쭤본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진행한다거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영상 콘텐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보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보는 충분하고 운동도 전부 다 공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안 하실 뿐이시지요. 안 하는 것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나 무서움 속에서도 좀더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운동을 배우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운동을 배우실 때는 걷기 운동을 할 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선생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강도 안에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게 또는 약간 땀이 나게 할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주 사용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대화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대화 테스트는 옆 사람과 말을 할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한데 얘기를 할수 있는 정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화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되면 고강도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고강도로 훈련하시기보다는 중강도에서, 그러니까 옆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는 정도의 강도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나는 옆 사람이 실제로 없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세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대화 테스트를 진행하시면서 점점 버거워지고 말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운동 강도를 낮춰서 다시 중강도에 머무르실 수 있게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픈 강도가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완을 하는 동작은 이완을 할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가장 정확합니다. 으악!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긴장하게 되잖아요. 이런 강도보다는 좋다 하는 정도가 오히려 가장 적당한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한 근육입니다. 완전히 느슨하거나 너무 말랑말랑하기보다는 힘을 줬을 때 충분히 힘이 잘 들어가는 상태가 건강한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말랑하고 너무 느슨하게 풀기보다는 불편한 곳이 있으시다면 편한 쪽에 비해서 불편하신 부분을 개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쪽을 덜 아픈 쪽 정도로만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과정을 다잘 모르겠고 그냥 1대1로 운동을 배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지도자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트레이너라면 운동 강도는 당연히 개인화를 할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운동을 하시면서 약간은 힘들지만 회복하실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찾아내는 것이 트레이너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생님을 너무 지치게 하기보다는 최선의 회복을 만드는 정도를 찾아서 운동을 시켜주시는 분이 좋은 트레이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분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작은 어떤 이유로 하는지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의미를 알고 가르치느냐, 모르고 가르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걷기를 알려드릴 때에도 무작정 걷기를 시키는 것과 걷기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강도로 이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 정말 다르겠죠. 이처럼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찾는 분을 만나셔야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지속해서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걸으실 때 조금 자세가 잘안 나오셔서 약간 절뚝절뚝 거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한쪽에 기능부전이 있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기능부전이 있는 쪽을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거나 고장났다 또는 고쳐야 된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반대쪽은 지금 건강하신 상태니까 반대쪽에 맞춰서 아프신 쪽도 건강해질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기왕 설명을 한다면 저는 후자의 방법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꾸 아픈 것을 낙인 찍게 되면 안 아프던 분도 아파집니다. 만약에 어떤 큰 교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결정이 됐을 거예요. 이런 결정이 되면 진단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는 어떤 진단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단명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드리고, 그럼에도 더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때론 나 자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8강에 걸쳐서 좀더 자신 있게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조금은 운동을 할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멘탈은 루틴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곤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린 운동, 식이, 휴식, 수면 등을 실험해 보시고 건강한 루틴을 하나씩 더해 간다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10년 뒤에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을 선택하시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0: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Yes. 수요일입니다.
1: 수요일도 직업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요.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직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지금 무슨 느낌인지 모를 거예요.
1: 네.
0: 자, 상우 씨. 그 해외나 이런 데 가면은 네. 길거리에 이렇게 타일 쓰고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좀 있죠.
1: 알죠. 그 할리우드 이런 데 가면은 커스튬 맞습니다. 하신 분들이
0: 맞습니다.
1: 예, 사진을 찍어준다 하고.
0: 근데 문제는 네. 뭔가 공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네. 뭐 팀파크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동네 주위에 밖에서 이렇게 약간 옷이 애매한 카스튬 입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뭔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거에 관련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1: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은요. 오, 네. 그러면서, 어서 얘들아. 피터맨 옆에서.
1: 이제는 뭐 마유맨 이어서 뭐 피터맨까지 나오고 다 나오긴
0: 그러니까요.
1: 하는데.
0: 피터맨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피터맨 옆에 서라고 한거 보니까 뭐 사진을 찍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무료인 줄 알았는데요.
1: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했나 봐요.
0: 역시나, 역시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영어로 가능하겠어요?
1: 무료인 줄 알았는데요. 아, 이게 뭔가 조금 직역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1: 이렇게 한번 와서 잘
0: 직역이
1: 모르겠어요.
0: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아무것도 안 드리겠습니다. 아, 저 무료인 줄 알았는데요.를 그냥 한번 느낌대로 해보세요. 오케이? 정답도 알려드릴 거니까.
1: 오케이, 오케이요.
0: 네네. 일단 꽁상 씨 어떻게 보내볼까요?
1: 해야죠. 시작.
0: 영업합시다.
1: 영업합시다.
0: 도전합시다. 들어와, 들어와.
2: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1: 같이 사진 찍으시냐고. 네. 어서, 어서. 저기, 얘들아. 여기 피터맨 옆에서.
2: Huh?
1: yes.
2: Yes.
1: 예. hey, kids. 이거 저기 뭐야? 스탠드 업. 사이드 피터맨.
2: You can stand next to me. Yeah. Okay.
1: 사이드.
2: That would be $1 per picture. $1 per picture.
1: 1달러 내라는 거야?
2: 어?
1: 왜? 아니, 무료인 줄 알았는데요.
2: 응?
1: Really?
2: Yeah.
1: Isn't it free? For free?
2: Oh, no. It's $1 per picture. Very good price.
1: 피터맨. 피터맨 말고 마유맨한테 가자. 마유맨. 마유맨은
2: Where are
1: 수익
2: you?
1: 없지.
2: Hey.
0: 네, 잘 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두 문장 중에 한반 정도는 제대로 해줬고요. 후반부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전반부에 뭔가 와서 옆에 서라 이런 얘기를 할때 실수가 좀 나왔습니다.
1: 이게
0: 네.
1: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요. 전에 배웠던 거. 옆에는 뭐다.
0: 뭐다.
1: 근데 꼭 우리는 옆에 하면 사이드
0: 그쵸,
1: 이거밖에
0: 그쵸,
1: 생각이 안
0: 그쵸.
1: 나니까.
0: 무조건 뭔가 사이드 미러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옆에를 하면 사이드만 생각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치사도 조금 잘못 활용해서 의미 차이가 좀 많이 나 버렸거든요. 제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4: Oh, yes.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3: Okay, that would be $1 per picture.
4: Excuse me? I thought it was free.
0: 네, 자, 오늘의 문장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할리우드나 뭐 요런 데 왔다고 치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 캐릭터 분장을 한 분이 저랑 사진 찍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무조건 다가올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이거
0: 네.
1: 조심하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무조건 돈 받는다는 거죠. 자, take a picture라는 덩어리 표현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나요, 저랑? 오?
0: 앞에를 많이 비워뒀습니다. 이거는
1: 오.
0: 왜냐면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단어만 비울 수가 없, 이렇게 딱할 수가 없어요.
1: 이게 지금 4개가 비어져 있으면, 우주 라이트가 있어요. 우주 라이트?
0: 오!
1: 저 뭐, can I가 되지만, can I 2개.
0: What?
1: can you?
0: 그죠?
1: 죄송합니다. can you로 갈지, 우주 라이트로 갈지 가야 되는데, 우주 라이트. 딱 맞네요. 어머.
0: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1: 우주 라이트, take a picture.
0: 그렇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왜 이거를 하나만 비울 수 없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Check it out. 상훈 씨가 이걸 전체로 이렇게 쓰는 날이 올 줄이야. 너무너무너무나 좋습니다.
1: 아까 얘기했던
0: 네.
1: can you도 되나요?
0: Can you는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1: 오히려.
0: 혹시 저랑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요? 그건 마치 뭐라 그럴까? 이걸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상훈 씨인 거죠, 오히려.
1: 그러니까
0: 남한테 가가지고 좀 부탁하는
1: 저랑
0: 그런 느낌.
1: 사진 찍으실래요?
0: 맞아요,
1: 라는
0: 맞아.
1: 느낌에서 좀 의미가 달라지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분장한 사람이 어떻게 저랑 찍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전혀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해서 뭐 하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 예의 있게 물어보는 그런 느낌. 기억나시죠?
1: 네.
0: Right? 오케이.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하고 싶니? 라고 할 때 얘 말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너 뭐 하고 싶어?
1: Do you want?
0: Yeah. Do you want to do something?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먹어보는 거를 그냥 try 한다고 하거든요.
1: Try.
0: 그러면 예를 들어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뭐 외국에는 그런 시식하는 코너가 많이는 없지만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싶나요? 이거 try 해보고 싶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Would you like to try this?
0: 그렇죠. Would you like to try this?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 여기 앉고 싶으신가요?
1: 아, Would you like to sit here?
0: 그죠. Would you like to sit here? Very nice. 그러니까 덩어리 표현은 단점은 이거를 암기하거나 익히는 게 좀 오래 걸리죠.
1: 그러면 네, 여기 근데, do you want to도 들어가긴 하네요.
0: 그럼요. 가능하죠. Right? 하지만 덩어리 표현의 장점은 한 번 익히면은 이만큼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you guys. 이거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to try this?
1: Would you like to try this?
0: Oh, would you like to sit here?
1: Oh, would you like to sit here?
0: Mm-hm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사진 찍다 나왔습니다. 덩어리 표현이죠.
1: Take a picture.
0: Take a picture. There you go. Okay? 이런 느낌. 아, 이제 물론 사진을 여러 장 찍는다고 하면은 take
1: pictures.
0: Picture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Alright. 참고로 이 take a picture 사진 찍는 거는요. 무엇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1: 네.
0: 무엇과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뭔가의 사진을 찍는다 하면 take a picture.
1: 바로 명사?
0: 뭐가 나올까요? 전치사 뭔가 나옵니다.
1: Take a picture for?
0: For도 가능은 해요. 사람한테 우리를 위해서 찍어달라. 네. 가능한데 무엇의 사진을 찍을 때는 of를 씁니다. Take a picture of something. 그러면 그거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lright. 그 음식의 사진을 찍어. 이렇게. 그 음식 사진 찍어.
1: Take a picture of this food.
0: 그렇죠. Take a picture of the food.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of가 아닙니다. 함께 누구와 라고 하면 못 써요.
1: With
0: 써서 이거 해보세요. 제가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개와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부터 먼저 해주세요.
1: Can I take a picture?
0: 당신의 강아지와
1: With your dog?
0: 그렇죠. With your dog?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take a picture of만 이렇게 뭐 take a picture with만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flexible하게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ight? 그래서 얘는 뭐뭐를이 되는 거고 얘는 뭐뭐와가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picture of the food.
1: Take a picture of the food.
0: Oh,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r dog?
1: Oh, cute.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r dog?
0: With your dog.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상훈 씨가 예를 들어서 상훈 씨 강아지를
1: 네.
0: 외국에 어떻게 데려갔다 칠게요. 근데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Right? 그랬을 때 sure you can.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With your dog도 아니고 of your dog도 되겠네요.
0: Oh, that's fine. 이렇게.
1: 그냥 이렇게만 찍는 거잖아요.
0: 그거 가능하죠.
1: 네.
0: 특히 막 사진사 같은 경우에 담고 싶다. 이럴 수 있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1: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0: 네. 자, 이랬을 때 기회다 싶은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어서 얘들아. 피터맨 옆에서 아이들한테 막. 그렇죠.
1: Oh, yes, 네. Come on, 어서. Kids, 얘들아. 와, 오늘 뭐 명장이 명장인 거예요. 자, 옆에 서라. 자, 일단은 next가 옆에.
0: 맞아요. 이게 side랑 헷갈렸죠.
1: 그러니까요. Stand가 서.
0: 네.
1: Stand next to Peterman. 이지 않을까요? Stand.
0: 아하. 심지어 아까는 아마 스탠드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Right. 원래 우리는 스탠드보다는 스탠드업이 더
0: 스탠드업. Right.
1: 그냥 아예 덩어리로 외워서.
0: 그죠. 자,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yes,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man. Yes, S-T-A-N-D 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탠드업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서다가 맞습니다. Right. 오케이. 자, 이제는 헷갈리지 않기. 사이드 아니라 뭐뭐 옆에라고 할 때 next to, next to지만 한 번에 읽어줘서 연음 처리가 되면서요. next to me, next to them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거 사실 연관돼서 우리가 옆집도 사이드 저기가 아니고
0: 그쵸.
1: next door잖아요.
0: Next door, right? Next door. Next door. 이런 게 next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옆에라고 하는 거. 네. 다음도 되지만 자 그러면은 next to something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거 뭘까요? 이렇게 이런 상 같은 거 있잖아요. 동상
1: statue.
0: 같은 거. 스태츄 들어봤죠?
1: 알죠.
0: Right?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명령어로 해보세요. 그 스태츄 옆에 서. 사진 찍어줄게. 그 스태츄 옆에서?
1: Stand next to the statue.
0: 완벽합니다. Stand next to the statue. Alright? 자, how about this? 진행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1: 네.
0: Alright? 나는 서 있었어. 과거 진행입니다. 나 서 있었어. 근데 그 문 옆에 서 있었어. 너 왜 나 못 봤어? 그러면서 나 서 있었어. 일단.
1: I was standing.
0: 그 문 옆에.
1: Next to the door.
0: Beautiful. I was standing next to the door. You didn't see me?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Right? 읽을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next to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에?
1: Next to.
0: 한 번에. Yes. 자, 읽어보겠습니다. Stand next

0: to the statue.
1: Stand next to the statue.
0: I was standing next to the door.
1: I was standing next to the door.
2: All right. 자, 그리고 상훈 씨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1: Come on. Come 어서, on. 어서 빨리.
2: 어서. Hurry up. 오케이. 얘는요. 문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방금 이런 거는 hey, come on, come on, come on. 어서.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친구한테 oh, come on.
1: 왜 그래?
2: 딱 그거.
1: 뭐야 진짜?
2: You know me. 나 돈 좀 꺼줘.
1: Come on.
2: Come on. 이렇게도 이제 문맥에 따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뭔가 야 어서 빨리 와 느낌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 살려서 Come on, come on, kids.
1: Come on, come on. What are you doing? Come on, come on.
2: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1: 살려야죠.
3: 너무 좋았어요. 네.
2: 자, 그럼 그 느낌 또 살려서 읽어볼게요. Oh, yes.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1: Oh, yes. Come on, kids. I'll stand next to Peter Man.
2: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4: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Oh, yes.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Oh, yes.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2: All right.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진 한 장당 1달러래요. 이렇습니다. 상훈 씨 제가 왠지 또 외국 가면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1: 슈퍼 히어로 좋아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돈을 내야 되는군요.
2: 그렇습니다.
1: Okay. That will be. 요거,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요거 네. 해석해 주시고. 자, 1달러입니다. 펄.
2: 전에 한 번 나오긴 했는데.
1: 이게 뭔가 이거. 하나당?
2: 오케이.
1: 어떤 거? 사진 하나당. Picture.
2: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Per picture? Okay. Alright. So that will be $1 per picture. 이 정도 되는 느낌인데. Picture 맞는지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Sure. 사진이라는 단어 나왔죠. Alright. 그것보다 사실 주인공이 뭔지 벌써 느낌이 왔을 것 같습니다. 상훈 씨가?
1: Per?
2: 에, 맞아요. P-E-R 이라는 단어. 이거는요. 뒤에 명사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하나당. 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하나 당이기 때문에 per 뒤에 또 어를 붙이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닌 거예요.
1: 네.
2: Alright? 그래서 per 자체가 어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1 뒤에 per 대신에 어 같은 거 붙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per 뒤에 또 어를 붙이진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인당 이러면 어떻게 해요? 1인당.
1: One person.
2: 어? 이렇게?
1: Per person.
2: 그거죠. Per person. 안 들어갔죠? Alright? 자, 이거 어떻게 해요? 1박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룻밤당.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Per night.
2: Per night. 그런 식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가볼게요. 우리 가격 얘기할 때 it's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1: 네.
2: 1인당 $2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Oh, it's $2 per person.
2: 그거예요. It's $2 per person. 예. 자, how about this? 우리는 지불했어. 지불하다가 뭐죠, 우리?
1: paid.
2: paid. 과거로 하면.
1: 네.
2: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지불했어. 하룻밤당 $10를. 예를 들어 주차비가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10를 냈다. 근데 하룻밤당
1: we paid $10 per night.
2: 그렇죠. we paid $10 per nigh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per night, per day 이런 거 너무 많이 쓰잖아요. 특히 숙박업체 같은데 보면은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2 per person.
1: It's $2 per person.
2: Mm-hmm. We paid $10 per night.
1: We paid $10 per night.
2: Mm-hmm. 자, 그리고 여기 좀 이상하게 나왔을 거예요. Would be 이런 거 나왔는데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고급 이상 레벨의 뭐 말투이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that's $1 이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that's $1 이러면 1달러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케이스고 that would be $1 그러면 1달러 되겠습니다. 약간 요 정도의 말투거든요.
1: 뉘앙스 차이네요.

0: 살짝의 뉘앙스 차이예요. That would be 얼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약간 머뭇머뭇하면서 하는 말투일 확률이 좀 더 높아요. 확신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정찰자라고 하나요?
1: 네.
0: 어?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면 쟤는 보통 that would be 얼마 이거는 보통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편인 거.
1: 네. 그러니까
0: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고치거나 이런 거 할 때 아직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자 보니까 표를 보니까 얼마입니다. 이게 아니라 that would be $30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1: 네네.
0: 네네.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케이스인데 오늘 한번 새롭게 써봤습니다.
1: 네.
0: 오케이. So, 아, 그거는 한 장당 아, 한 1달러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도 픽스되어 있는 가격이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시가잖아요, 시가.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아세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렇게 찍어주시는 분들 중에 카스튬이 더 좀 뭐랄까. 별로인 분들이 더 비싸게 받아요.
1: 왜요?
0: 모르겠어요. 조심해주세요.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That would be $1 per picture.
1: Okay, that'll be $1 per picture.
0: 아, 이랬을 때 우리 깜짝 놀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아, 네?
0: 아니, 무료인 줄 알았는데요.
1: 아우, excuse me? 잠시만요. 네? I thought. 아, 나는 뭐 뭔지 알았어요. 과거, think의 과거.
0: 뭐 생각했어요.
1: 네, 그것은 공짜일 거라고. It was free.
0: 자, free라는 형용사를 넣는지 맞는지 볼게요. Excuse me? I thought it was free. Never free. 그렇죠? 자, free라고 하는 거 품사 뭐예요?
1: 형용사죠.
0: 그렇습니다. 무료인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바로 앞에 was라고 하는 비동사가 같이 이제 좀 들어간 거죠. 자, 이거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I think를 쓰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 I think you're cute, I think she's smart 이런 식으로 뭐뭐라고 생각해. 오늘은 think가 아니라 뭐죠?
1: 이제 과거네요.
0: 맞아요.
1: Thought.
0: Yes. I thought 평소문. 그러니까 I think 대신 I thought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뭐이라고 생각해가 아니라 생각했어. 뭐뭐인 줄 알았어. 그게 free인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평소문 시제도 같이 과거로 맞춰주는 게 안전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비쌌어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건 비쌌어.
1: Oh, it was expensive.
0: It was expensive. 그러면 난 그게 비싼 줄 알았어. 나는 그게 비쌌다고 생각했어.
1: Oh, 어떨까요? I thought it was expensive.
0: I thought it was expensive.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너는 내 이름을 불렀어. 그러면 부르는 건 call이에요. 그러면 넌 내 이름을 불렀어. 이러면 어떡할까요?
1: You called my name.
0: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 뭐라고? 어? 아, 아니라고? 난 네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지. 부른 줄 알았지.
1: Excuse me. Oh, I thought you called my name.
0: 그렇죠. I thought you called my name. 아, 이런 것도 되겠다. 커피숍 같은데요.
1: 네.
0: 갔는데 내 커피가 나온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상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싱훈 뭐 딴 사람이 있었나 봐요.
1: 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Oh, I thought you called my name. 요럴 때 딱 좋겠죠.
1: 아, 좋네요.
0: Just like this. Okay, so I think 말고 과거형으로 만들어주기. Alright.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도 과거형으로 붙여주는 거.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I thought it was expensive.
1: Oh, I thought it was expensive.
0: I thought you called my name.
1: Oh, I thought you called my name.
0: 네. 자, 그리고, 오, 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성훈 씨, 이거 뭐예요?
1: Excuse me?
0: What, what is it?
1: 실례합니다.
0: 실례합니다. 네. 이런 느낌. 이 보통 excuse me는 우리가 잘못 들었거나 그렇죠? 뭔가 다시 말해 주실래요 할 때 너무 많이 쓰잖아요.
1: 네.
0: 물론 이제 excuse me가 사용 빈도는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데 얘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상호 씨 maybe 또 오! 약간 아쉬운데 거의 맞았어요. Pardon me? 와, 이거는 상상도 못해. 자, 오루 바꿔볼까요? 오루, 피, 아니요, 거기 말고요. 아. 펄까지 맞고요.
1: Pardon?
0: 아. Yeah, pardon me?
1: 스펠링이 좀 아쉽네요.
0: 아, 아쉽네요. 아무튼, pardon me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너무 뭔가 격식의 느낌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저희는 덩어리로 많이 외웠어요.
0: 아, 진짜요?
1: I beg your pardon?
2: 오!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덩어리로 많이 배웠어요.
0: 오, 좋아요, 좋아요. I beg your pardon, or pardon me, or 그냥 단순하게 pardon 이라고 쓴다든가, 이런 거, excuse me랑 뭐 차이가 없습니다.
1: 조금 더 캐주얼한 것도 하나 있는데. Sorry?
0: 어, sorry? 그것도 써요. Sorry? 그쵸. 오, 요 정도만 돼도, 이 중에서 what만 아니면 좀 되겠습니다. What은 친한 경우 아니면 좀 무례할 수 있죠.
1: What?
0: What?
1: 뭐라고?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0: 이때는 what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Right? 약간 속았다 이러면서. 자, 요거 그러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I thought it was free.
1: Oh, excuse me? I thought it was free.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Okay, that would be $1 per picture. Okay, that would be $1 per picture. 'Excuse me, I thought it was free.'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3: Oh yes,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Oh yes,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4: Okay, that would be $1 per picture. Okay, that would be $1 per picture.
3: Excuse me? I thought it was free. Excuse me? I thought it was free.
0: 자, 그러면 우리 이병작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to something, 뭔가의 옆에 활용해서 갈게요. 어서 얘들아, 피터맨 옆에 서. 한번 해볼게요.
1: Oh,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0: Oh, nice.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Next to. 자, 다음이요. 조각상, 그 조각상 옆에서.
1: Oh, stand next to the statue.
0: 그쵸, stand next to the statue. 이건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여행 가가지고 네. 사진 찍을 때. 나 그 문 옆에 서 있었어. 나 서 있었어, 그 문 옆에.
1: Hey, I was standing next to the door.
0: 아주 좋아요. I was standing next to the door. 자, 다음입니다. I thought 어쩌고저쩌고 뭐뭐라고 생각했어. 과거에 생각했어. 갑니다. 전 그게 무료인 줄 알았는데요.
1: Oh, I thought it was free.
0: I thought it was free. Maybe not. 그러면서. 자, 다음. 난 그게 비싼 줄 알았어.
1: Oh. I thought it was expensive.
0: Oh, I thought it was expensive.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갈게요. 제 이름을 부르신 줄 알았어요. 전요, 당신이 제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1: Oh, I thought you called my name.
0: Oh, I thought you called my name. 이런 식으로. You good?
1: Yeah.
0: Alright. 자, 그러면 이병적 패턴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어서 얘들아, 피터맨 옆에서.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조각상 옆에서 stand next to the statue. 나 그 문 옆에 서 있었어. I was standing next to the door. 전 그게 무료인 줄 알았는데요.
5: Oh, I thought it was free.
1: 난 그게 비싼 줄 알았어.
5: I thought it was expensive.
1: 제 이름을 부르신 줄 알았어요.
5: I thought you called my name.
0: 자, 모든 거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1: Oh, yes. Come on, kids. Stand next to Peter Man.
3: Okay, that would be $1 per picture.
1: Excuse me? I thought it was free.
3: It's nearly free, just $1 per picture.
1: 찍을래? 안 찍어? I'm sorry, 안 찍는데요.
3: Huh?
1: 그래, 그걸로 차라리 아이스크림 사 먹자.
3: Alright.
1: Yes.
0: Nice. 수고하셨습니다. All right.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0: 정답 알려드릴게요. 마침내 토요일이야. 마침내 토요일이라고.
1: 우리가 시기
0: 네.
1: 얘기할 때 it
0: 맞아요.
1: it으로 쓰면
0: 네.
1: 됩니다.
0: So it's finally Saturday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I thought 뒤에 평소문 넣어서 이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공항에 있는 줄 알았어. 난 생각했어. 내가 공항에 있다고. 요런 느낌.
1: 있다.
0: 네.
1: 공항에. 알겠습니다. 머릿속이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
0: 네.
1: 듣는면서 영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0: 그럼요.
1: 여러분들 지금 머리를 막 이렇게 굴려 보셔야 돼요.
0: 네, 여러분 시제 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의 왕초보영 홈페이지에
0: 네,
1: 올려주세요.
0: 틀려도 됩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또 목요일이면 우리가 관계 영어를 배우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늘 어떤 관계인가요?
0: 자, 오늘은요. 어색한 사이에 어떻게 만나.
1: 어색한 관계군요.
0: 뭔가 생일 파티에 가는지 물어보는 시츄에이션인데요.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연락 안 하다가 두 사람이 뭔가?
1: 보통 생일은 뭐 연락 안 하는 사람끼리는 초대 안 하긴 하는데.
0: 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초대하는 사람 괜찮은데, 초대 받는 이들끼리 어색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1: 아, 뭔가 네. 둘이 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0: Maybe. 자,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일단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너 마유 생일 파티에 가? 라고 떠 있습니다. 요거는
1: 예.
0: 시제가 좀 중요해요.
1: 너는 가니? 너는 가? 마유의 생일 파티에?
0: 바로 그겁니다. 느낌 온것 같아요. 느낌 온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너희 베프이곤 했잖아. 너희 베프이곤 했잖아.
1: 베프였잖아가 아니네요. 이곤 했잖아네요.
0: 네.
1: 아,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좀
0: 아.
1: 생각이 나십니까? 요거 어떻게 영작해야 될지.
0: 생각보다 또 많이 답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1: 그래요?
0: 네. 요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선 지금 보내볼까요?
1: 일단은 희생하겠습니다.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 시작.
0: 합시다. 도전합시다.
1: 리더, 너 마유 생일 파티 가?
0: 가?
1: 피터,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2: Nah, we haven't talked in years.
1: In years?
2: We haven't talked
1: 어머!
2: in years, for years and years.
1: 아니, 그래도 너희 저기 베프이곤 했잖아. 너네 베스트 프렌드였잖아. 그래? 아니, you guys, was best friend.
2: Oh, we were best friends.
1: 뭔가?
2: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1: 이게 들린다. 그거 나중에 말해줘. You will tell you later.
2: I'll
1: You
2: tell
1: will tell
2: you.
1: me later.
2: It's a long story.
1: 야, 이게 들리네.
0: Alright, 잘 봤습니다. 아, 근데 피터 실망이네요.
1: 왜요?
0: 마유랑 친한 줄 알았는데. 내용상.
1: 저게 약간 실제 상황이란 얘기도.
0: 무슨 말이에요?
1: 아시죠?
0: 아, 무슨 말입니까?
1: 아,
0: 자,
1: 혹시나.
0: 아무튼 영어 버전 부분 뭐 잘했습니다. 공상시 굉장히 잘해줬고요. 뭐 시제나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후반 부분에 뭐뭐였다?
1: 네.
0: 뭐뭐 베프였다?

0: 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노리고 있는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까 그냥
0: 네.
1: 단순 과거로 아까 공석 씨가
0: 맞아요, 맞아요.
1: 했는데 뭐뭐 이곤 했잖아라고
0: 그렇죠,
1: 해석을 그렇죠.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시제를 잡고 싶었던 것뿐이고 뭐 물론 소통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또 우리 완벽한 게 좋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3: Nah, we haven't talked in years.
2: But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3: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0: Okay, you guys.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너 마유 생일 파티에 가? 라고 물어봅니다. Yes, 이건 말투가 엄청 중요해요.
1: Are you going to be going to? 여기서 지금은 가는 중이니가 아니고 확정된 미래 사실.
0: 네. Be going to가 아니죠.
1: 아, 그것도 다른 거예요.
0: 그렇죠.
1: 아무튼 가? 라고 물어봤어요. 너 네. 지금 가니?
0: 가? 팩트야?
1: 예. 마유의 생일 파티에 오? 쉬운 걸 비워두셨어요.
0: 혹시나 그나마 긴 스펠링 비워뒀습니다.
1: Birthday.
0: Alright. B-I-R-T-H-D-A-Y. Birthday. 맞는지 한번 볼게요.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정답 맞습니다. 생일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렇죠? birthday 요거 i의 강세 하나만 찍어 주세요.
1: birth.
0: 네. 얘는 앞쪽에 강세가 가면서 th가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birthday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오케이? birthday. th 할 때 혀가 나오긴 하는데 거의 보이지 않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birthday. birthday 가 볼게요.
1: birthday.
0: Mm-hmm.
1: birthday.
0: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비동사 ing 시제를 썼습니다. be going to는 절대 아니에요. be going to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1: 동사 원형.
0: Mayu's birthday는 뭐 birthday party는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be going to는 아예 아니고요. 비동사 ing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진행형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니?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거를 이제 상훈 씨 좀 익숙해졌어요?
1: 네.
0: Yes. 그래서 너 가고 있니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
1: 가니?
0: 가? 가니?
1: 가?
0: 이거예요. 오케이. 비동사 ing는 저는 일부러 뭐뭐 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확정된 미래 사실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내일 거기 가. 이미 정해졌다고. 그냥 팩트야 라고 한다든가. 오케이. 우리 다음 달에 졸업해. 그냥 팩트야 이런 느낌으로 간다든가. 근데 오늘은 질문형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너 가?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너도 와? 너도 오니? 뭐 예를 들어 상훈 씨 결혼식이잖아. 뭐 이러면서 너 와? 너도 와?
1: Are you coming to?
0: 그렇죠. Are you coming to? 너도 오고 있니가 아닌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다음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너의 친구는 곧 떠나니? 흔히 말해서 가니? 네 친구 곧 가? 떠나?
1: Is your friend leaving soon?
0: 그렇죠. Is your friend leaving soon? 네 친구 곧 가니? 왜냐하면 뭐 우리 더 음식이 올 게 있거든. 더 먹고 가라 그래 그러면서. Okay. So again, 비동사 ing는 그쵸 진행형만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전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활용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미래 시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동사 ing이기 때문에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읽어볼게요. Are you coming to?
1: Are you coming to?
0: Is your friend leaving soon?
1: Is your friend leaving soon?
0: 본문 읽을게요.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1: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0: 어떻게? 팩트야? 사실이야? 정해진 거야? 가는 거? 이런 느낌 얘기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오! 여기서 실망했어요. 네. 아니, 우리 수년간 뭐 얘기한 적이 없어. 연락 안 해.
1: No. 아니. We have not. We haven't. 우리는
0: 해본
1: 가지지 않았어. 수년 동안
0: 아.
1: 얘기를. 그죠?
0: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1: Talk. 없었어. 없어. Talk in years.
0: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쳐다봤거든요. 상훈 씨를.
1: 힌트를 주세요.

0: 이거 PP, 테이큰이죠? 아니라 터크죠, 터크. PP 형태는
1: 톡드.
0: probably. 아,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Nah, we haven't talked in years. 정답? 그렇죠. 네. 지금 상훈 씨가 take랑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1: 네. 확실히
0: 네.
1: 머리가 좀안 좋다라는 거는 요럴 때좀 느끼고.
0: 아유, 왜 그러세요?
1: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0: 아,
1: 여러분들 같이 계속 도전해
0: 누구나 할
1: 주세요.
0: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여기 지금 we haven't talked 하고 나서 in years 했습니다. 자, 일단은 talk는 얘기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발음할 때 talk이 아니라 talk입니다. 입 모양 조금 더 벌리셔야 돼요. 자, talk, talk.
1: Talk.
0: 음흠.
1: Talk.
0: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years가 나왔잖아요. 몇 년인 거예요, 그러면?
1: 수년이죠.
0: 맞아요. 정확하게 one year, two years 이런 게 아니라 years면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years, 수년을 얘기를 할때 이렇게 숫자 없이 써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 이제 전치사 in을 추가를 해서 in years 이러면 수년간, 수년 동안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Okay? In years. So 우리는 수년간 we haven't talked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죠. 성우 씨, 이거 기억 안 나나요? 그쵸? Have PP
1: 네.
0: 해본 적이
1: 있다,
0: 있다.
1: 원래는.
0: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haven't가 나오면 해본 적이 없다.
1: 없다.
0: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자, in years랑 섞어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난 제리를 본 적이 없어. 수년간. 이거 해볼게요. 난 제리를 본적 없다. 일단 해보세요.
1: I
0: haven't.
1: haven't seen
0: 어허.
1: Jerry
0: 그쵸? 수년간 in.
1: in years.
0: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I haven't seen Jerry in years.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내게 수년간 전화한 적이 없어. 자, 일단은 그녀는 나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 해볼게요.
1: She hasn't called me
0: Call me. PP 형태.
1: called me
0: 아하, 수년간
1: in
0: in
1: years.
0: years. 그렇죠. She hasn't called me in years.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again, in years 가로치고요. 수년간, 수년간. 자, 그런데 in years 같은 경우에는 have PP가 거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년간 뭐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일해 본 적이 없다. 일단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haven't seen Jerry in years.
1: I haven't seen Jerry in years.
0: She hasn't called me in years.
1: She hasn't called me in years.
0: 오케이. 자, 그런데 아마 이걸 하시면서도 왕초보영어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거 좀 이상한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4 years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라고 할때 우리 for 쓰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5 years. 얼마 동안, waiting for you for 얼마. 자, 이 4 years도 수년간이란 뜻이고요. in
1: 네.
0: years도 수년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구분하면 수년간 계속이라는 느낌을 더 주고요, 얘는요.
1: 계속.
0: In years는 수년간 한 번도 아님이라는 느낌을 또 강조를 해줍니다. 네.
1: 아, 요런
0: 맞아요.
1: 느낌.
0: 얘는 수년간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고, 얘는 수년간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음을 좀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보통 부정문이랑 좀 어울리죠, 얘가. 그래서 수년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음. 그런데요, 이게 경계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근데 수년간 오랫동안 그냥 얘기 안한걸 지속한 거잖아요. 해서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원어민도 실제로 이거를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려서 무조건 난 틀릴 것 같으면 사실 얼마, 오랫동안 하려면 for 얼마. 이렇게 쓰는 거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근데, 아니면 부정,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문에서는 for, 뭐그 부정문에서는 in을 쓴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요거 한번 갈게요. Nah, we haven't talked in years.
1: Now we haven't talked in years.
0: Alright, 좋아요. 자, 이렇게 문장 또두개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나, we haven't talked in years. 나, we haven't talked in years.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래도 너희 베프이곤 했잖아. 라는 부분인데, 아, 여기서, 아까 시제, 살짝 아쉬웠죠.
1: 과거로 했어요. was 썼던 것 같은데요, 그죠? 원래 you guys가
0: 네.
1: 단수인가요?
0: 복수죠.
1: 복수면은
0: 사실, was도 안 되죠.
1: was 나 were
0: were
1: 해야
0: 해야죠.
1: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1: 아, but
0: But,
1: 그래도 you 너희들은 used to be 뭐뭐이곤 했잖아인 것 같아요. best friend, 어, friend부터 써버렸네요. best friend.
0: 오케이. Okay. But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 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1: 약간 복수 써야 될것
0: 지금 한칸 정도 아쉽습니까, 지금? 오케이. Okay. 맞는지 한번 볼게요. 시제. Check it out. Best friends. 일단 스펠링 완벽합니다. 오케이. Okay. Best friends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를 뭐 기본형으로 돌려서 흔히 왜 베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베프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얘를 약간 구어체로 쓰게 되면요. best라는 단어도 쓰게 됩니다.
1: 오,
0: 그래서 we are
1: 바스티.
0: besties라고 쓴다든가. 특히 이제 이거는 사실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얘를 줄인 말도 있어요.
1: BFF.
0: 오, 성우씨 이거 기억하시네요.
1: Best friend forever.
0: Best friends forever. 해서 BF라고 하는 건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BF는 boyfriend의 약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는 조금 오그라들어서요. 그냥 차라리 그냥 best friend라고 쓰는 걸 강력 추천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best friends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훈 씨가 아까 전에 you guys, I mean was로 실수는 했지만 you guys were
1: 네.
0: 했잖아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만약에 쓰면은
1: 맞겠죠.
0: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그랬다라는 팩트를 전달할 뿐이에요. You guys were best friends라고 해도 that's fine. 근데 여기서 뭐 썼죠?
1: used to be요?
0: Used to be, used to 들어봤나요?
1: used to.
0: We used to do something together 이런 거. 오케이. 자, 이 시제 앞으로 엄청 많이 쓰실 겁니다. Used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you guys were 대신에 used to를 넣어버리니까 너희 베프이곤 했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투가 디테일해지면서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단순 과거 쓰지 않고 used to를 쓰는 이유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뭐 모델이곤 했어. 그 얘기는 지금도 모델이란 얘기일까요?
1: 아니요. 약간 과거를 회상하는 느낌인가요?
0: 맞아요, 맞아요. 회상하는 듯하면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은연중에 슥 뿌려주는 그런 시제가 바로 used to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뭔가 아니란 뉘앙스가 살짝 묻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다를 쓴 거예요. 이다. Best friends 이곤 했다. Alright, so get used to 동사 원형. Do you understand?
1: 예.
0: Yeah? 오케이.
1: 영작을 빨리 하고 싶네요, 제가.
0: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녀는 인형을 가지고 놀곤 했다. 이걸 해볼 건데요. 뭘 가지고 논다라고 하면 play with를 쓰시면 돼요. play with. 이렇게. Alright, so 그녀는 놀곤 했어. 인형들 가지고.
1: Oh, she used to play with dolls.
0: 그렇죠? She used to play with dolls. 이러면 하곤 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그런다는 느낌. 오케이. 자, 다음은 직장 동료 영어로 뭐죠, 성은 씨?
1: Co-workers.
0: Coworkers, right? 그러면은 우리는 직장 동료이곤 했어.
1: 동료였다.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죠?
0: 네.
1: We used to be
0: 그렇죠.
1: co-workers.
0: We used to be coworkers. 이렇게 하면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Maybe he quit, I quit. 뭐 이런 거. 관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이곤 했다. 근데 이제 보통 한국어에서는 뭐뭐 했었다라고 그냥 써버리죠. 그렇죠?
1: 요거 한번
0: Right.
1: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I used to be famous comedian.
0: 왜 그러세요? 슬프게. You still are
1: 이해하셨어요?
0: a famous comedian. Yeah. 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곤
1: 코미디언이곤
0: 했다.
1: 했다. 였었다. 뭐 이런
0: You
1: 느낌.
0: are. You still are. Yeah? Okay. So, 여기 지금 보면, play 하곤 했다. 이거 일반 동사. 여기 동사 원형 썼고요. 여기서는
1: 뭐뭐
0: 이다라고 하는
1: 이곤
0: 거. 그죠?
1: 했다.
0: 비동사 원형 썼습니다. Okay. 자, 그러면 읽어 보도록 할게요. She used to play with dolls.
1: She used to play with dolls.
0: We used to be co-workers.
1: We used to be
0: 그렇죠?
1: co-workers.
0: 한마디로 we used to work together. 이 정도의 느낌이죠?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But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1: But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0: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그쵸.

0: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어,
1: 아,
0: 얘기가 길어. 나중에 말해줄게.
1: 이거를 꽁상 씨가 약간 들리니까 기분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I will tell you later. 내가
0: 뭐,
1: 나중에 말해줄게.
0: 그렇죠?
1: 자, 근데, 자, it's wrong, 땡땡. 이게, 아, 약간 얘기하자면 길다. 스토리가 길단 것 같아요.
0: 네.
1: 예, 뭐, 토크, 뭐, 이런 거 아니고, wrong
0: 아하.
1: story네요, 그죠?
0: Okay.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그쵸. 이런 걸 어떻게 뭔가 한 번에 하겠어요. 정답. 맞습니다. Story.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얘도 발음할 때 약간 티가 된 소리가 날 거예요. Alright? So, 스토리보다는 story.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이 좀 많이 모아지면서 된 소리 좀 나죠. 제가 두번 들려드릴게요. Story. Story.
1: Story, story.
0: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그 얘기가 길어. 한국에서는 무조건 이말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아, 얘기가 길어. 얘기 길어.
1: 말하자면 길어.
0: 길어, 길어. Right? 근데 영어에서는 긴 이야기야. 이게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 그러니까.
0: 우리가 얘기가 길어구나. 자, 이거를 바꿔볼까? 그래서 The story is long. 잃어버리면 이해를 못하게 될 수도
1: 아,
0: 있습니다.
1: 이거는 이해 오히려 못해요,
0: 그렇죠.
1: 거의.
0: 그래서 나름대로 영어도 영어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진 표현이 있는 거예요.
1: 굳어진 표현이네요.
0: Right. 그래서 it's a long story.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익혀두는 거 강력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I'll tell you later. 여기 지금 I'll, right?
1: That
0: I 뒤에 뭐죠, 그거?
1: will요.
0: Will입니다. So, will 동사원형. 오랜만에 나왔죠, 그렇죠? will 동사원형은 미래 시제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얘는 의지, 순간적 의지. 그래서 할 거야, 할래, 할게. 이 정도의 느낌. 그래서 지금 정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 지금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So, for example, 나 너의 부모님께 말할 거야. 너, 그러면서. 나 말할 거야, 너의 부모님에게.
1: I will tell you more parents.
0: 그렇죠. I'll tell your parents. How about this? 난 댄서가 될 거야.
1: 아, I will be dancer.
0: 암영이니까?
1: 어? I will be a dancer.
0: 그죠? I will be a dancer.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will 의지. Alright? 읽어볼게요. I'll tell your parents.
1: I'll tell your parents.
0: I'll be a dancer.
1: Oh, I will be a dancer.
0: 이거 오, 자 이거 읽어볼게요.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1: Oh,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0: Alright,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But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0: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2: Nah, we haven't talked in years. Nah, we haven't talked in years.
3: But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But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2: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0: 자, 미션 문장 안에 녹아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비동사 ing. 나 뭐뭐 해? 너 뭐뭐 하니? Fact. 확정된 미래. 사실. 물어보기. 대답하기. 너 마유 생일에 가? 생일 파티에 가? 이거 해볼게요. 너 마유 생일 파티에 가니?
1: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0: 너 마유 생일에 가?
1: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0: Just like that. 두 번째. 너도 와? 너도 오니?
1: Oh, are you coming soon?
0: 어, 순이 아니라?
1: Coming to?
0: Coming to.
1: 너도 곧 와로 하거든요.
0: 그 영화 Coming Soon 이거랑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내 친구 곧 가니?
1: 요게
0: 곧 떠나?
1: is your friend leaving soon?
0: 당신 친구 곧 떠나나요?
1: Is your friend leaving soon?
0: 그죠? Is your friend leaving soon? 오케이. 두 번째 패턴입니다.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뭐뭐 이곤 했다 하려면 used to be 어쩌고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자, 너희 베프 이곤 했잖아. 너희 베프 이곤 했잖아.
1: Oh,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0: 아주 좋아요.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두 번째. 걔는 인형을 가지고 놀곤 했어. 그녀는 인형들을 가지고 놀곤 했지.
1: She used to play with dolls.
0: 그렇죠. She used to play with dolls. 세 번째. 우린 직장 동료이곤 했어.
1: Oh, we used to be co-workers.
0: That's right. We used to be co-workers. Just like that. 자, 그럼 이병작 한 거 패턴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마유 생일 파티에 가?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너도 와? Are you coming too? 내 친구, 너의 친구 곧 가니? Is your friend leaving soon? 너희 베프였잖아. 너희 베프이곤 했잖아.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걔는 인형을 가지고 놀곤 했어. 그녀는 인형을 가지고 놀곤 했어. She used to play with dolls. 우린 직장 동료이곤 했어. We used to be co-workers.
0: 자,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4: Peter, are you going to Mayu's birthday party?
2: Nah, we haven't talked in years.
4: Oh, but you guys used to be best friends.
2: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later.
4: Oh my god.
1: Yes.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난 내가 공항에 있는 줄 알았어. 뭐뭐라고 생각했어.
1: I thought로 시작하면 되죠.
0: I thought.
1: 동사문.
0: 그렇죠. 그 다음에 you were at the airpor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used to do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린 주말마다 놀곤 했어. 우리 주말마다 놀곤 했지.
1: 주말마다.
0: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요거니까.
1: 네.
0: 네. 오케이. 자, 뭐 하곤 했다, 놀다 이런 거 다 넣으셔야 되겠죠.
1: 주말마다까지.
0: 오,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되죠?
1: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벌써 이번 주도 저희가 5일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1: Yes.
0: 오늘 마무리는요. 오케이. 아기 데리고 휴가 가기 힘들지라고 해서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면 휴가를 가서도 어디 돌아다니는 게 좀 쉽지 않을 거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전 아이는 없지만 뭔가 활동 반경에 제약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어디서 휴가를 보내라는 게 있는데요.
1: 어디서 보낼까요?
0: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생각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1: 키카? 키카?
0: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 볼게요. 이번 여름에 휴가 가니? 솔직히 이 정도는 영어 해야 됩니다.
1: 그리고 우리가
0: 예.
1: 또 이거 확정된 미래 사실 이런 거 배웠지
0: 아,
1: 않겠습니까?
0: 눈물.
1: 여러분 이제 어제나 공부하셨으면 이거는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0: 못 맞추시면 저 슬플 것 같아요.
1: 못 맞추셔도 돼요, 그냥.
0: 자, 미션 두 번째 볼게요. 아, 맞네. 그럼 그냥 호캉스를 가. 요게 나옵니다.
1: 호캉스는 영어로 그대로 주셨는 거 아니에요?
0: 아, 호캉스
1: 호캉스가 영어로? 호캉스
0: 외래어로.
1: 아니에요?
0: 글쎄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호텔 플러스 바캉스?
0: 약간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제가 호락호락하게 대답을 드리지
1: 아닌 것
0: 않습니다.
1: 같은데요?
0: 애매하게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요거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일단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야죠.
0: 네.
1: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1: 피터, 이번 여름에 휴가 가니?
2: Sorry?
1: Are you going to vacation this summer?
2: Oh, vacation?
1: Yeah.
2: It won't be easy because we have a baby now.
1: Baby,
2: It's not easy.
1: 맞네. 그러면은 그냥 호캉스를 가.
2: Hmm?
1: That's alright.
2: It's right.
1: Just, 그러니까 you will go just hotel 바캉스.
2: Hotel Bacchanks?
1: 바캉스 뭐안 난가?
2: Like,
1: 호텔,
2: just go to a hotel for vacation.
1: hotel in hotel, everything all, swim, pool,
2: Oh,
1: gym.
2: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Okay, let me know.
1: 결과가 좋으면 알려달라고 리조트.
2: No, like a good hotel resort.
1: 아, 리조트?
2: You know, like a hotel resort. Like it's got the hotel, the swimming pool, restaurants, resort. No.
1: Resort 모르겠어. I don't know.
2: Okay.
0: 상우 씨 진짜 처음에 아메리칸인 줄 알았어. 와우. 시세까지 뭐. Oh my goodness. 그런데.
1: 그래도 바로 어제 배웠으니까
0: 아, 그렇죠.
1: 그거는 맞췄고.
0: 하지만 후반부에 안습이 좀
1: 아니,
0: 생겼습니다.
1: 호캉스가 실제로 있어요?
0: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 그럼요. 있죠.

0: 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또 싫어하잖아요.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1: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도 호텔, 이게 마캉스잖아요. 호캉스란 말을 쓸것 같은데요.
0: 아, 호캉스. Well, 그거는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Right? 아무튼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를 막 주장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 우리 한번 완벽하게 다뤄보자고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It won't be easy because we have a baby now. That's true. Just take a staycation then.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0: 오케이. 자, 미션 문장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꽁상시가 이제 시제를 스무드하게 해가지고 감동했어요.
1: 근데 아 이게 오늘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0: 약간의
1: 알죠? 이게
0: 놓침?
1: 말하고도 잘 기억 안 나는데.
0: 에.
1: Are you going on 땡땡? 휴가 호휴가를 가니? 이번 여름에 그래서
0: Yes.
1: 어떤 휴가일까요? 휴가 is vacation. 오, 큰일 날 뻔했네. 빵 터지셨네.
0: 맙소사.
1: Vacation.
0: 오케이. B 아니라 V 쓴 겁니까?
1: 원래 바카티온이라고 옛날에 외웠던 기억이
0: 오,
1: 있어서
0: 맙소사.
1: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해가지고 지금
0: 그대로 다 풀어서 좀 그런 식으로 갔군요.
1: 어렸을 때요.
0: 알겠습니다. Alright, so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Here we go. Yes. 뭐 휴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한국에서 바캉스 이렇게 하지 않나요?
1: 아,
0: 바캉스?
1: 바캉스가 콩글리시예요.
0: 저는 바캉스가 vacancy 뭐 이런 단어는 있는데요.
1: 베이컨시네요. 진짜
0: 에, 그런 것
1: 베이컨시.
0: 같아요. 그거는 뭔가 비어 있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vacation이라는 단어가 맞겠죠. 그래도 이 단어도 이제는 자리를 잡은 편이라 그렇죠? 한국에서도
1: 맞아요.
0: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근데 이 단어만 알아서 어디 쓰겠어요? 그렇죠? 동사를 알아야 문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So 가다라는 거 넣으려고 동사 못 썼을까요?
1: 비, 아, 고, 고.
0: 네, 맞아요. Go. 자, go를 활용해서 근데 go to vacation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vacation이라는 거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타고 간다라는 느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Okay? So, go on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휴가를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회 가다라는 걸 강조를 할때 관사 어를 넣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빼는 경우가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Okay? So, go on vacation. So, vacation 가니 뭐 기타 등등. 우리가 그러면 이걸로 시제만 바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네?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나 휴가 가고 싶어. 아, 우리 다 가고 싶죠. 그렇죠? 나
1: 아,
0: 휴가 가고 싶어.
1: I want to go on vacation.
0: 완벽합니다. I want to go on vacation. Yeah? Okay. How about this?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해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Have not PP.
0: 오, have not PP. Never까지 해볼까요? Have
1: Never
0: never PP.
1: have never PP.
0: 그러면은 have never 가다의 PP가 뭐예요? Go의 PP.
1: Go went gone.
0: Gone, right? 그러면 나는 가본 적 없다 그러면 I have never gon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1: 네.
0: Yes.
1: 머릿속에 못 잡아주면. 네.
0: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나 절대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 나는.
1: I have never gone on vacation. 와, 온또
0: 그렇죠.
1: 배터리 버렸어요.
0: Right, I've never gone on vac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 PD님이 그 휴가를 거의 안 가시기 때문에 요두 번째 거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우리 원 형, has never gone on vacation.
0: very sad. 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go on vacation.
1: I want to go on vacation.
0: I have never gone on vacation.
1: I have never gone on vacation.
0: Alright. 자, 그리고 여름, 저번에 나왔었죠, 우리?
1: 네.
0: Yes. 발음 어떻게 안 되고요?
1: Summer.
0: 그렇습니다. Summer가 아니라 summer.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번 여름에라고 할 때는 앞에 뭐만 붙이면 돼요?
1: This summer.
0: Yes, this만 넣어서 this summer. 이미 이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요. 뭐 in this summer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this summer 이게 부사입니다. 그러면 지난 여름에 이거죠.
1: Last summer.
0: 우리가 뭔가 그 여름에 관련돼 있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ing 넣은 겁니다.
1: 네.
0: 너가 팩트 물어본 거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갑니다.

0: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1: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0: 아, 그랬는데 두 번째 대답 들어볼게요. Right. 피터가 아, 이제 아기가 있어서 쉽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아, 여기 끊을게요.
0: 오, 오케이.
1: 네. It won't be easy 쓰면 될 것 같아요.
0: It won't be요?
1: It won't be. It won't be?
0: Won't be, yeah.
1: It won't be easy.
0: 쉽지 않을 거래요?
1: 쉽지 않을 거다.
0: 왜, 왜요?
1: Because 왜냐하면 we have a baby now. 우리는 지금 아이가 있기 때문에.
0: Alright. 지금 문장이 엄청 길죠?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1: 맞습니다.
0: 겁니다. 좀 이따 let's talk about it later. Okay? So easy 넣어서 it won't be easy. Why? Because we have a baby now. 정답? Easy 일단 맞습니다.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오케이, 요거 나온 김에 여러분 필기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이라고 하면 요 반대 뭐죠?
1: Difficult.
0: Yes. 앞쪽에 강세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같이 필링해서 써주시고요. Difficul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려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That's right. 앞쪽에 강세를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나온 김에 좀 풀어볼까요? It won't be easy. 자, 얘를 풀면은 이게 뭐를 뭉친 거예요?
1: Will not?
0: 그렇죠. Will not입니다. 그래서 it will not be easy. 그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뭉쳐서 it won't be easy로 썼고요. 발음할 때 상훈 씨가 won't 막 이랬던 것 같아요.
1: 죄송합니다.
0: 아, 괜찮습니다. 자, 요거 발음할 때는 입 모양이 절대로 벌려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won't, won't 끝날 때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가보세요.
1: won't, won't.
0: 오, 훨씬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아, 자기도 모르게 원하다 할 때처럼 want 변하게 돼 있는데
1: 시작을 일단 네. 우로 한번 했다가
0: 맞아요.
1: want를 가면 되잖아요.
0: 잡아주는 거죠.
1: Want.
0: won't.
1: won't.
0: yes.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문장의 확장형. 오케이. 바로
1: because.
0: because. 이게 뭐라고요, 아까?
1: 왜냐하면.
0: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이유를 나타내 줄 때, 그죠? It won't be easy. 근데 거기까지만 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써야죠. 아, we have a baby now. 지금 아이가 있기 때문에 라는 느낌. So 이 뒤에 평소문 넣어주면 진짜 문장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피곤해. 왜냐하면 내가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거 문장 길죠? 자, 일단은 나는 피곤해. 어떻게 할까요?
1: I am tired.
0: 왜냐하면 나 잠 안 잤거든.
1: Because I don't sleep.
0: I don't 보다는 안 잤다. 그러니까 I, 과거니까 I don't가 아니라
1: I didn't sleep.
0: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잠을 안 자가지고 나 지금 피곤해.
1: I'm tired because I didn't sleep.
0: 그렇죠. I'm tired because why? Because I didn't sleep. 자, how about this? 우린 떠났어. 왜냐하면 그들이 무례하게 굴고 있었거든. 자, 뒤에는 좀 드릴게요. Being rude.
1: Being rude.
0: 이게 진행형이에요. Rude하게 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린 떠났어, 일단.
1: Oh, we left.
0: 왜냐하면 그들이 rude하게 굴고 있었거든.
1: Because they being rude.
0: They were being.
1: 아우.
0: 비동사가 빠졌죠.
1: 비동사.
0: 오케이. 자, 얘는 좀 어려워요. 두 번째 거는 비동사 ing.
1: 저는 이게 be가 또 비동사인 줄 알았어요.
0: 예, 아니, 충분히 해요. 왜냐하면 거기 두 번째 있는 being rude 할 때 be는요. 어떻게 굴다라는 굴다. 뜻입니다. 오케이? Alright, 사실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because를 좀 많이 연습해봐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문장 두 배 됩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am tired because I didn't sleep.
1: I am tired because I didn't sleep.
0: We left because they were being rude.
1: We left because they were being rude.
0: All right. 자, 본문 좀 긴데 읽어볼게요. It won't be easy because we have a baby now.
1: It won't be easy because we have a baby now.
0: All 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갈게요.
2: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It won't be easy because we have a baby now. It won't be easy because we have a baby now.

0: 오케이, 유 가이즈. 미션 문장 두 번째입니다. 아, 맞네. 그럼 그냥 호캉스를 가. 다 안에 있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1: 자, that's true. 아, 아니, 그러네. 그럼, then, just take a 땡땡. 호캉스를 해버려. 그냥 호캉스. 호캉스, 이제 알것 같아요. 바캉스는 아니잖아요.
0: 그건 아니죠.
1: 호텔과 베이케이션 합치면 됩니다. 호케이션. 호케이션.
0: 와,
1: 들어보진
0: 진짜.
1: 않았죠, 근데.
0: You are so creative.
1: 그러니까
0: Alright, so
1: 우리가
0: hotel과 vacation 합친 거.
1: 예, 호캉스처럼
0: 아이디어 나
1: 케이션.
0: 괜찮은데요? 이거 약간 신조어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1: 실제로 이거 미국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케이션?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That's true. Just take a vacation then. Check it out. 모르고 돼 있죠?
1: Staycation?
0: 네. 아니 근데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케이션은 나왔네요.
1: 네.
0: 우리가 호캉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그 영어에서는 호텔이라는 곳만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냐면 굳이
1: 숙소.
0: 어디 안 가고 숙소, 뭐 그게 뭐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이라는 게
1: 빌라가
0: 될
1: 될
0: 수도
1: 수도
0: 있고 뭐 모텔이 될 수도
1: 있고. 네.
0: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돌아다니는 거 귀찮아. 나는 그냥 시원하게 한 곳에 있겠다라고 해서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So, location은 너무 호텔이죠. 그렇죠? Right. Okay. 아무튼 이제부터 요거 쓰시면 되겠고요.
1: 네.
0: 자, 이왕이면 아까처럼 덩어리 표현으로 가는 게 낫겠죠? So, take a staycation. 이러면 호캉스를 가다, 취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요것도 알아두시고 이왕이면 take의 과거형도 알아둬서 만들면 되겠죠?
1: To a staycation.
0: That's right. Alright.
1: 이거는 이거 안 돼요? Go on a
0: 아,
1: staycation도
0: 그렇게
1: 되죠?
0: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기도 해. 원래는 이런 vacation 자체가요. go on과 쓰기도 하고
1: 네.
0: take랑 쓰기도 해요. 둘 중에 뭐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은 오늘은 take니까 take a staycation. So staycation 한번 가다. 이걸로 이명작 해볼게요. 우리는 호캉스 가기로 staycation 가기로 결정했어. 들었죠?
1: 결정했어요.
0: 네.
1: We decided
0: Oh, to
1: to take a staycation.
0: Yes.
1: 아직 스테이케이션이
0: 아직 입에 안
1: 안
0: 붙죠?
1: 들었네요.
0: 예, yeah, okay. So we decided to take a
1: Take
0: staycation.
1: a staycation.
0: 어, 좋아요.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우리 뭐 하는 거 어때?
1: Why don't you?
0: 어,
1: Why
0: 우리.
1: don't we?
0: Why
1: Why
0: don't
1: don't
0: we?
1: we?
0: Okay. 우리 그냥 호캉스 가는 게 어때?
1: Oh, why don't we just take a staycation?
0: 아, 너무 좋은데요?
1: 맞아요.
0: Why don't we just take a staycation? 완벽합니다. Like this. 그러니까 상훈 씨, 우리가 take a staycation 이런 거 새로운 표현도 좋지만
1: 네.
0: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의 뼈대가 되는 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0: decide to도 뼈대 패턴이고요. 표현이
1: 네.
0: 아니에요. 패턴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니까 why don't we 언젠간 이렇게 섞어 쓸 수가 있겠죠.
1: 네. 거기에 뭐 then, just 같은 양념까지
0: 완벽한
1: 거의 뭐
0: 표현.
1: 원어민이죠? 이러면 뭐
0: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완전 뼈대 패턴, 그 다음에 표현 얹어주고, 양념 치고. 결국에는 진짜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방법이 아니라 진짜 그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you're doing very well. 상훈 씨가 예전에 이걸 넣어놨던 거, 이거 여기다가 바로 넣어버렸네요. 문장 만들어졌네요. 그죠?
1: 재밌네요.
0: 자, 읽어볼게요. We decided to take a staycation.
1: We decided to take a staycation.
0: Alright, why don't we just take a staycation?
1: Why don't we just take a staycation?
0: 네. 자, 본문 갈게요. That's true. Just take a staycation then.
1: Oh, that's true. Just take a staycation then.
0: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호캉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막 돌아다니고 하면은.
1: 원래 움직이는 걸 싫어하잖아.
0: 그렇습니까?
1: 예.
0: 네, 그렇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아니. 호캉스 가라고 뭔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좀 추천도 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 괜찮은 리조트 아는 데 있으면 알려줘. 추천 받을 때딱 쓰는 말이죠.
1: Let me know. 알려줘. If you, 만약에 너가 아는 좋은 리조트가 있다면.
0: 네가 안다면. 만약 네가
1: 만약
0: 안다면.
1: 네가 안다면.
0: 뭐를요?
1: Good resort. 리조트는 저희가 예약도 많이 해봐서.
0: 아, 오케이. Okay. Resort. 맞습니까?
1: Yeah.
0: Resort?
1: 예.
0: Okay.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정답 맞습니다. 자, 제가 방금 발음을 해드렸지만 O 쪽에다가, 그러니까 뒤쪽에다가 강세를 좀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resort 이렇게 하지 마시고 resort, resort 해보실게요.
1: Resort, resort.
0: 좋습니다. Alright. 자, 여기 지금 나 뭐 괜찮은 리조트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예전에 recommend라는
1: 추천해줘.
0: Yeah. 그래서 please recommend m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풀어서, 그러니까 회화체에서는요, 더 간단한 단어로 풀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아는 데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오늘은 recommend, 추천이 아니라 알려달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Let me know. 이거 직역하면 네. 내가 알게끔 해주세요.
1: 맞네요.
0: 이거거든요. Right? Let이 허락하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게 허락해주세요지만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알려줘. Let me know.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우 씨, if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If.
1: 만약에 뭐뭐라면.
0: 그렇죠. So, 뭐뭐뭐뭐라면 나에게 알려줘. 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네가 괜찮은 리조트를 안다면 let me know. 이해됐어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let me know if까지는 거의 부드럽게 갈 수가 있겠네요.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너 누구 좀 알면 좀 나한테 알려줘. 네. 너 누군가를 알면 나 좀 알려줘.
1: Let me know if you know
0: 누군가요?
1: Someone.
0: 그냥 someone 쓰시면 돼요. 이런 게 진짜 실제로 외국에서도요. 너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줘. 이미 그 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나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내가 직원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hey, let me know if you know someone. 이렇게 한다든가.
1: 네.
0: Right? 이미 앞에서 뭐가 필요한지 말 나왔을 때. 자, 두 번째 이거 해볼게요. 알려주세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거 진짜 많이 쓰죠. 직장인, I mean, 뭐라 그러지?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엄청 많이 쓰죠.
1: Let me know.
0: 당신 도움 필요하면.
1: If you need my help.
0: Yeah, that's it, right? My help 해도 되고, 그냥 help 하셔도 됩니다. Okay. 이런 느낌. 이것도 솔직히 얘가 확장형이에요.
1: 그러네요.
0: So, 저번에 우리 아까 because 같은 거 한 것처럼 문장 두 배로 만들어주죠. 자, 읽어볼게요, you guys. Let me know if you know someone.
1: Let me know if you know someone.
0: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1: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0: All right, 좋습니다. 자, 이것도 본문 읽어볼게요. Hey,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1: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0: Recommend 좀 해줘. 이런 느낌.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true. Just take a staycation then. That's true. Just take a staycation then.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0: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2: It won't be easy because we have a baby now. It won't be easy because we have a baby now.
3: That's true. Just take a staycation then. That's true. Just take a staycation then.
2: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0: Alright,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영작 하겠습니다. 휴가를 가다. Go on vacation. Okay? 이 단어는요. Vacation, vacation 둘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너 이번 여름에 휴가 가니? 비동사 ing로 넣어서 너 가, 휴가, 이번 여름에?
1: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0: 그렇죠.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두 번째, 나 휴가 가고 싶어.
1: I want to go on vacation.
0: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 휴가 가고 싶어.
1: I want to go on vacation.
0: 그렇죠. I want to go on vacation. 자, 하나 더.

0: 갑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 절대
1: 절대
0: 가본
1: 가본
0: 적이
1: 네번
0: 없어요. 여기서.
1: 네 번까지.
0: 네.
1: I have never go on vacation.
0: 잠깐만요. Go on? PP 형태로 넣어야 되는데.
1: Oh, I'm sorry. I have never gone on vacation.
0: 그렇죠. I have never gone on vacation. Right? Okay. 자, 두 번째 패턴 볼게요. Take a staycation. 호캉스를 가다. 자, 활용해서 다음 갑니다. 그냥 호캉스를 가. 명령어로.
1: Hey, just take a staycation.
0: 그렇죠. Just take a staycation. How about this? 우리는 결정했어. 호캉스 가기로. 우리 호캉스 가기로 했어.
1: We decided to take a staycation.
0: 그렇죠. We decided to take a staycation. Let's try one more. 우리 그냥 호캉스 가는 게 어때?
1: How about도 좋지만, why don't we
0: Just.
1: just go on staycation?
0: Okay, go on 썼군요. Or take a staycation.
1: 아,
0: 이런 식으로 써주면
1: 맞네.
0: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덩어리 표현하고 이거하고 지금 매칭을 시키려니까 쉽진 않아요. But you made it.
1: Yeah.
0: Yeah. Okay. 자, 그럼 이병자 패턴 한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이번 여름에 휴가 가니? Are you going on vacation this summer? 나 휴가 가고 싶어. I want to go on vacation. 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 I have never gone on vacation. 그냥 호캉스를 가. Just take a staycation. 우리 호캉스 가기로 했어. We decided to take a staycation. 우리 그냥 호캉스 가는 게 어때? Why don't we just take a staycation?
0: 자, 그러면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0: 해결!
1: Peter, are you going on a vacation this summer?
2: It won't be easy because we have a baby now.
1: Oh, that's true. Just take a staycation then.
2: Oh, let me know if you know a good resort. Okay, like cheap, but maybe 5 stars.
1: 쉽 파이브 스타즈는 없어. 오케이, 여러분.
0: 해냈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0: 굿
1: 굿 리조트 북도 하세요.
0: Alright, alright. 놀러 가야죠.
1: 네.
0: 자, 어제 드린 소년왕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린 주말마다 놀곤 했지. 우리는 주말마다 놀곤 했다.
1: 요거
0: 네.
1: used to 쓰면 되잖아요.
0: used to. 그리고 노는 게 많은 분들이 play 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이들이 노는 거고요.
1: 어른들이 노는 건 hang out.
0: Beautiful. So, we used to hang out every weekend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바로 take a staycation. 호캉스를 가다.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호캉스 가고 싶어. 나는 호캉스를 가고 싶다.
1: 나는 호캉스 가길 원해. 이런 느낌.
0: 네. 이제 동사를 아니까 약간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
1: 재밌어요.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영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0: 완전 틀려도 됩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시고요. 자, 주말이니까 푹 쉬셨다가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0: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월요일부터 따뜻하게 영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 영어 배울 건데요. 굳이 요리하지 않아도 돼.
1: 몇 주 만에 따뜻하네요.
0: 그렇죠. 진짜 또 약간 의심의 눈빛이었는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약간 매칭이 되나요? 근데 요리를 안 해도 된다고.
1: 시켜 먹자는 얘기 아닌가요? 오. 딱 그, 예, 나

0: 배달이다 배달 그죠?
1: 뭔가 배려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좀 기네요. 그런데 이번 주말엔 내가 바쁠 거예요.
1: 요리하기 싫단 얘기죠. 초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아들으셔야죠.
0: 이게 또 눈치 없이 이거를 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1: 그래도 초대하겠다는 것
0: 뭔가
1: 같은데요.
0: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미션 2에. 뭐, 확실해요. 마음이 안 좋은데. 이건 어떤 느낌인가요? 분석해 주세요.
1: 확실해요. 아, 바빠도 돼요. 안 와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니까. 아, 그래요? 확실해요? 나 진짜 뭐안 도와줘도 돼요?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0: 오, makes sense.
1: 약간 지금 느낌은 같이 사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상대방, 그 초대하는 사람 말고, 예.
0: 그
1: 그분의 얘기인 것
0: 미션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로 만들어 보는
1: 같아요. 예.
0: 겁니다.
1: 서반전으로 본인이 바쁜데 너가 좀 해줘라. 내 직장 동료들 내가 이번 주말에 바쁠 거라서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0: 모르죠. 그럴 수 있지. 모르죠.
1: 반전에 반전.
0: You never know, right? 일단은 공상시 보내보겠습니다.
1: 가보겠습니다.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 갑시다.
0: 갑시다.
1: 도전합시다.
0: I'm thinking of inviting my coworkers over.
1: 뭐가 뭘 오버했다. 오버했어?
0: No. I'm thinking of inviting
1: 그러니까 초대한다고?
0: my coworkers
1: 직장
0: over.
1: 동료들을 이렇게 초대를.
0: To hear.
1: When?
0: 아,
1: When? 아니 근데 이번 주말엔 안될것 같아.
0: huh?
1: 그런데 이번 주말엔 내가 바쁠 거예요.
0: Sorry.
1: 그러니까 주말엔 안 된다고. 그러니까 I will be busy weekend.
0: Oh, this weekend?
1: Yes.
0: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1: 오더한다고
0: We can just
1: 사람들이.
0: order some food.
1: 아, 그거 저기 포트럭 파리 이런 거 하지 아닌가? 그러니까
0: It's okay.
1: 오더?
0: Yeah, even if you're busy, no problem. We can just order some food.
1: 확실해요? 아,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Are you sure? I feel so bad.
0: Oh, no, it's fine.
1: 괜찮아?
0: These days, everyone orders food. Yeah,
1: Okay?
0: it's okay.
1: Are you
0: It's okay.
1: okay?
0: Yeah, you just make some drinks and stuff, okay?
1: Drink?
0: 오늘은 뭐 거의 한 80, 90% 정도는 스무드하게 잘 마셨어요. 근데 본인도 약간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막, 작은 거, 막, will,
1: 뭔가
0: 뭐,
1: 습관적으로 자꾸 뭘 내는데,
0: 네.
1: 좀 침착할 필요는 있어요. Calm down을 해줘야 되는데, 저 앞에 서보세요. 외국인 앞에 서면은,
0: 그렇죠.
1: 막 그냥, 일단은 말부터 막 나오다 보니까, 자꾸.
0: 인정입니다. 우리가 연습을 아무리 해도 막상 이렇게 외국인 앞에 서게 되면은 진짜 그게 확 줄거든요.
1: 실력이 많이 줄어요.
0: 맞아요. 이게 근데 소통할 때, 왜냐면 인간적인 human factor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연습을 더 많이 해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thinking of inviting my coworkers over.
3: 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2: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3: Are you sure? I feel bad.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문장, 첫 번째 문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들려야 돼요. 문장이 길죠? 이거 가려지는 것 같은데. 직장 동료들을 집에 초대할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제가 직장 동료들을 초대하고 싶어요라든가, 할 거예요라든가 했으면 좀 쉽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 중이에요.
1: 생각 중이다 해서
0: 네.
1: 이거 I'm thinking of라고 썼던 것 같아요. I'm thinking of.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
0: 뭐 하는 거를요?
1: 초대하는 것을 해서 끊어줍니다. Invite를 써주면 됩니다.
0: 오, 누구를 초대해요, 근데?
1: My coworkers를요. 나의
0: 아.
1: 직장 동료들을요. 5번

0: 뭐, 좀 오버했나?
1: 아, 갑자기요?
0: 좀몇 명을 좀 오버해서
1: 어,
0: 초대했나?
1: 많이, 많이? 한 30명?
0: 예,
1: Right.
0: 왜 오버가 왜 들어갔을까요?
1: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또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에 무려 한 두세 군데 이상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So, I'm thinking, 나 생각 중인데, 뭐 할까? Of invite를 썼습니다. 초대하는 거,
0: 네.
1: 그리고 my coworkers over. Check it out.
0: 아, 오? 인바이팅이에요.
1: 네. 자,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은 틀렸지만 앞으로 틀리기가 힘들 겁니다. 오히려. 자, 여기 지금 일단 invite부터 살펴볼게요. invite 하는 게 뭐예요, 우리?
0: 초대하다.
1: 초대하다. 그죠? 기본형은 invite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ing를 썼어요.
0: 알것 같아요.
1: 그냥?
0: 명사를 시켰군요. 명사와
1: 어우.
0: 초대라는 명사.
1: 초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0: 네.
1: 아니면 초대하는 것. Make sense?
0: 맞네요.
1: 아, 그래도 지금 상훈 씨가 이해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요거는 덩어리, 근데 상훈 씨 그렇게 생각한 건 오히려 더 어드밴스 된 거고요.
0: 오.
1: 그냥 더 단순하게 오늘은요, 요걸 가져와 볼게요. 이게 덩어리 표현이 있습니다. Think of doing something. ing를 넣게 되면 그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 있잖아. 유학 갈까 생각 중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나 걔랑 헤어질까 생각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 중이다는 얘가 거의 무조건 굳어져 있어요. Do you understand? 네.
0: 네.
1: So think of ing. 때에 따라서는 of 대신에 about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I'm thinking about을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0: 뭔가에
1: 오케이. Okay, so
0: 대해서.
1: right, right. So I'm thinking. 난 생각 중이에요. 뭐 하는 거? 얘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0: 네.
1: Of inviting. 초대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거 이해했는지 한번 이 명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나 생각 중이야. 내 자동차 팔까 생각 중이야. 네, 한번 해볼게요. 난 생각 중이다. 일단 난 그냥 생각 중이다.
0: I'm thinking of
1: 오케이. 자, 뭐 하는 거? 내,
0: selling
1: yes.
0: my car.
1: 그렇죠. I'm thinking of selling my car. 일단 이제 덩어리를 아니까 되죠. 그렇죠?
0: 네.
1: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우린 생각 중이야. 함께 일할까? 네, 사업을 뭔가 같이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생각 중이다. 어떻게 해요?
0: We are thinking of
1: 일하는 거 함께.
0: working together.
1: 그렇죠. We are thinking of working together. 이런 느낌. 그렇죠.
0: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1: 어, 그럼요. 그럼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think of ing라는 거가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자동화되는 거죠. 상우 씨, 왜 우리 계속 한다라고 할 때, 아, 뭐 keep ing 기억나요?
0: Oh, keep going.
1: 이제는 keep,
0: Keep
1: 누가 keep
0: ing.
1: go 그러면은 어때요?
0: 말도 안 되죠. Keep
1: See?
0: going이잖아요.
1: Right. 처음에는 그것도 어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역시 반복인 겁니다. Alright.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thinking of selling my car.
0: I am thinking of selling my car.
1: 어, 걔가 나랑 사업 같이 하지? We are thinking of working together.
0: We are thinking of working together.
1: Alright.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질문형도 그럼 가능할 것 같은데요?
0: 되죠.
1: 될까요? 오케이.
0: 네.
1: 자, 너 이사 나갈까 생각 중이니? 너 이사 나갈까 생각 중이야?
0: Are you thinking of moving out?
1: 아, 이것 봐요. 잘하잖아요. Right? Are you thinking of moving out? 이사 나가다가 move out인데 ing 걸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I'm thinking of inviting 누구? My coworkers. 그런데 뭐가 하나 남았죠, 지금?
0: 에이, 오버가 남았어요.
1: 네, over가 나왔는데요. 얘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긴 합니다. So 그냥 단순하게 coworkers 같지만 해도 문장 완벽해요. 초대할까 생각 중이야. 근데 이 over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invite someone over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는 초대하다고요. 얘도 초대하답니다. 근데
0: 네.
1: 얘는 왠지 집으로 초대한다는 느낌이 자동으로 붙어요. 네, 그래서 무슨 뭐 home, my place 이런 거 없어도 invite him over 이렇게 하면 왠지 있는 곳으로 초대하라.
0: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해석에서 요걸 빠뜨렸었는데, 그게 이건가 봐요.
1: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배라는 걸 넣은 이유가 이게 자동으로 over를 통해서 묻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꼭 집만은 아니기는 해요. 만약에 메인으로 있는 곳이 사무실이면 사무실로 초대한다는 뜻도 될 수는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약간 집이라기보다 내 바운더리로.
1: 맞아요. 내 바운더리. 내가 있는
0: 이쪽으로.
1: 곳.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헷갈리시면 over 안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I'm thinking of inviting my coworkers over.
0: I'm thinking of inviting my coworkers over.
1: 자, 이랬을 때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꽁상 씨가 굉장히 잘해준 문장인데, 아, 근데

0: The baffin busy. 자, 근데 우리가 현재형으로 쓰는 느낌, 그쵸? 뭐, I am busy. 단순하게 난 바빠. I am busy. But 여기서는 I will be busy. 난 바쁠 거야. 라는 말투를 주기 위해서 will과 함께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형용사는
1: 비동사 같이
0: yes!
1: 가죠.
0: 비동사랑 같이 가요. 그런데 또 뭐예요? will은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계속 익히셔야 돼요. So, 비동사의 원형인 요걸 쓴 겁니다. 그래서 I will be 형용사. 나는 형용사 할 거야. She will be 형용사. 그녀는 형용사 할 거야. They will be 형용사. 그들은 형용사 할 거야. 이런 느낌. 형용사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나는 busy.
1: 바쁜 상태가 될 것이다.
0: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내일 바쁠 거야. 그녀는 내일 바쁠 거야.
1: Oh, she will be busy
0: 그쵸. She
1: tomorrow.
0: will be busy tomorrow, 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행복할 거야.
1: They will be happy.
0: They will be happy. Don't worry about them.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형용사랑 같이 쓸때 will be 이게 익숙해질 겁니다. 또. 오케이? 자, 읽어보죠. She will be busy tomorrow.
1: Oh, she will be busy tomorrow.
0: They will be happy.
1: Oh, they will be happy.
0: 오케이. 자, 그리고 상훈 씨가 이제 드디어 이걸 익혔습니다. 그런데가 나왔는데 but이 아니라
1: though를 썼네요.
0: 아, 심지어 순서까지, 그러니까 위치까지 알게 됐어요. 우리 though 자체만으로 보면 뭐 하지만, 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뭔가 반전을 주는 듯한 말투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뭐랑 같은 거다?
1: But.
0: but과 같아요. 하지만 위치가 다른 것뿐입니다. bu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앞에 써서 말을 하죠. 그죠?
1: 네.
0: But I love her. 하지만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걸, 를 똑같이 표현할 때 but을 제거하고 though를 쓰는데 어디 넣어요?
1: 뒤에
0: 그렇죠.
1: 쓰죠.
0: I love her though. 그래도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걸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전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though를 쓰는 게 조금 더 캐주얼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오케이. 상호 씨도 좀 익숙한가요, 이제? 이런
1: 아니요,
0: 거.
1: 저는 아직 버시 편합니다.
0: 아, 그래요? 아,
1: 예.
0: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미드에서 좀 많이 쓰는 거 좀, 아니요? 아직 못 느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1: I will be busy this weekend,
0: 네.
1: though.
0: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hinking of inviting my coworkers over. I'm thinking of inviting my coworkers over. '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볼까요? 괜찮아요. 그냥 음식을 주문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So that's okay. 아유, 뭐 바빠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면 돼요. 그냥 조금 약간의 음식을 주문을 하면.
0: 그쵸. 이게 왜냐면 실제로 쿠킹하면 부담도 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쵸?
1: 네. 주문은 사실 order거든요. order.
0: 발음 뭐라고요?
1: order.
0: order. 오케이.
1: order인데
0: 네.
1: 이 order를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0: 왜요?
1: 되네요, 그러면.
0: 잠깐만요.
1: 잘 집었어.
0: 잠깐만요. 저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스펠링 확인해 보시고요. 갑니다.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우리가 음식해서 먹으면 되지. 뭐, 주문해서. 그렇죠? O-R-D-E-R.
1: 전 약간 함정으로 뭔가 그 배달, 딜리버리 같은 거, 저는
0: 아.
1: 그런 건줄 알았어요.
0: deliver를 쓸 수는 있는데,
1: 네.
0: 그렇게 하면은, 뭐, we can just have some food delivered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좀 등급이 중급 이상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아무튼, 간단하게, 그냥 we can just order some food. order, 주문하다, 발음하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오다 안 돼요. D를, 플랩을 줘서, 리을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or 할때 이미 입만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또 를, 이렇게 리을을 내려는 게 쉽지 않죠? Try 해보세요. Order. Order.
1: 오럴, 오럴. 와, 진짜 안 돼요. 이
0: 이거,
1: 발음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올, R이랑 이렇게 리을이 같이 들어갈 때,
0: 순간적으로
1: 오럴,
0: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1: 오럴.
0: Order. 그러다 보니까 상훈 씨도 힘을 주면서 막 얼굴이 움직이게 되죠. 처음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Order.
1: Order.
0: Order.
1: Order부터 하면 안 돼요? Order.
0: 근데 그걸 잘못하면은 older.

0: 나이가 더 많은 그 어울들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 모으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우리 음식 간단하게 뭐예요?
1: Food.
0: Food. 얘도 F니까 입술 붙으면 안 되겠죠, you guys? 두 번 들려드릴게요. Food가 아니라 Food. Food.
1: Food.
0: Yep.
1: Food.
0: 좋아요. So we can just order some food. 그리고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요건 단어 하나만으로도 입영작 할 건데요. 바로 그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도 양념이죠?
1: 맞아요.
0: 네. 아,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하면 된다. Just do something. So for example,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그냥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1: Go home.
0: 어, 가자. 하자.
1: Let's go home.
0: 그러면, 야, 그냥 집에 가자. 이건 어떻게 해요?
1: Oh, just let's go home.
0: 아, 그 just 앞에 넣어도 되긴 하는데, let's just go home. 오. 예를 들어 추천하고요. 자, how about this? 나 그냥 잠자리에 들 수 있어.
1: Oh, I can go to sleep in there.
0: Go to bed.
1: I can just go to bed.
0: Okay, 하면 되니까 그냥 요거만 하면 돼. 잠자리만 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1: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0: All right. 마지막 문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션입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아, 나 마음이 안 좋은데 진짜 나 없어도 알아서 주문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
1: 없어도 되죠. I feel bad.
0: 잠깐만요. 없어도 되죠가 되게 리얼하게 들렸네요.
1: 그냥 아예 괜히 서로 눈치 보이니까. 저희 사실 제 와이프도 my wife is 모든 every food를 다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아, my 그렇구나. co-workers나 뭐 my 그런 friends들한테
0: 네.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1: 저는 좋죠.
0: 알겠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인생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없는 게 좋다. Are you sure?
0: Are you sure?
1: 하시래요?
0: I feel bad. 여기까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p. S-U-R-E, sure. 확신하는, 확실한. 요 정도가 되겠죠. 얘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랑 같이 써요?
1: 비동사랑 같이 쓰네요.
0: 그렇습니다. Do you sure가 아니라 Are you sure? I'm sure. 이렇게 쓰게 되는 게 기본이고요. 오케이. 자, 이 표현이 전에 나왔나요? I feel bad.
1: 아, 뭐 배웠던 것 같기도 해요.
0: 오케이. 자, feel bad. 얘는 하나의 그냥 묶여진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badly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feel bad. 얘는 마음이 안 좋답니다. You know? 얘는 그런데요. 좀 주의해서 써야 돼요.
1: 왜요?
0: 정말 진심으로 아,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걔네 안 됐어. 이런 것도 되지만요. 네. 비꼴 때도 쓸 수 있거든요.
1: 아하.
0: 아, I feel bad for you. 너 왜 그렇게 사니?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feel bad 하고 나서 for 누구 그러면 누구에게 마음이 안 좋은 거거든요.
1: 그렇죠.
0: 이왕이면 덩어리 알아두면 좋죠.
1: 네네.
0: 아 나는 그녀에게 좀 마음이 안 좋아. 아, 어떡해.
1: I feel bad for her.
0: 그죠. I feel bad for her. 이렇게 쓴다든가.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연민이 들고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정말 그런 식으로 비꼬는 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마음이 안 좋지 않니? 요거 약간 업그레이드거든요. 너 마음이 안 좋지 않아?
1: 마음이 너는... 안 좋니는? 아, 마음이 좋니는?
0: 어허.
1: 아니다. 마음이 안 좋니가 do you feel bad고, 마음이 안 좋지 않니가 don't you feel bad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 거예요?
1: Don't you feel bad?
0: 알겠습니다. Check it out.
1: 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bad도 안 좋단데. 안 좋지 않니로 가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부정은 아니고요. 그냥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마련인데 그런 걸 상상해 보면 되는 거죠. 뭔가 아, 되게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표정 변화도 없는 거예요.
1: 아.
0: 그랬을 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썰렁해? 그러면서 Don't you feel bad? 이렇게
1: 뭔가 안 좋은 마음이 들지 않니?
0: 네. 이게 왜 이러냐면 상훈 씨가 아직까지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이해하듯이 가주면 이게 뭐 부정이다, 이게 뭐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복입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feel bad for her.
1: Oh, I feel bad for her.
0: Don't you feel bad?
1: Don't you feel bad?
0: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자기가 자리가 없을 거에 대한 거 상상하면서 Are you sure? I feel bad.
1: Oh, are you sure? I feel bad.
0: Okay, 자 여기까지 이렇게 또

0: 두 문장 해봤습니다.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0: 오케이, you guys. 그럼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I'm thinking of inviting my coworkers over. I'm thinking of inviting my coworkers over.
1: 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3: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1: Are you sure? I feel bad. Are you sure? I feel ba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Okay, 우리 미션 문장 안에 싹 들어가 있는 우리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 활용해서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댁에 계신 분들 이번 시간만큼은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요?
2: 크게 하죠.
0: 네, 작게 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자신감 떨어지면서 막 에이 어차피 틀릴 거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소리 키우세요. 틀려도 되니까. 오케이. Will be 형용사. 뭐뭐 형용사 해가 아니라 형용사 할 것이다 정도의 막연한 말투.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 주말엔 내가 바쁠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할게요. 나 바쁠 거야.
2: I will be busy
0: 이번 주말에
2: this weekend.
0: 그래도
2: though.
0: 아, 그렇죠. 합쳐서 한번 해볼까요? 네. 나 그런데 이번 주말엔 바쁠 거야.
2: I w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0: 오, 부드러워요. I w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어떡하지? 요런 느낌.
2: Yeah.
0: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걔는 내일 바쁠 거야. 그녀라고 해볼게요. 네. 그녀는 내일 바쁠 거야. 막연히 말해볼게요.
2: She will be busy tomorrow.
0: 그녀는 내일 바쁠 거예요.
2: She will be busy tomorrow.
0: 그죠. She will be busy tomorrow. 이렇게 봐요?
2: 네.
0: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아, 걔네는 행복할 거야. 그들은 행복할 거라고.
2: Oh, don't worry. They will be happy.
0: 아, 그들은 행복할 거예요.
2: They will be happy.
0: They will be happy. Don't worry. Oh, don't worry.
2: Don't worry. Be happy.
0: be 형용사.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케이. So will be 형용사 처리해 봤고요. 두 번째는 feel bad.
2: Feel bad.
0: 그렇죠? 마음이 안 좋다. 비슷하게는 또 뭐 feel sorry 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해 볼게요. 확실해요? 아, 마음이 안 좋은데. 당신 확신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2: Oh, are you sure?
0: 저 마음이 안 좋아요.
2: Oh, I feel bad.
0: 아, 확실해요? 나 마음 안 좋은데.
2: Are you sure? I feel bad.
0: 그죠? Are you sure? I feel bad. 이런 느낌.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아, 걔한테 마음이 안 좋아. 자, 누구에게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할 때 feel bad
2: for.
0: For. 자, 그리고 주어, 목적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그녀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
2: I feel bad for her.
0: 저는요, 그녀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2: I feel bad for her.
0: 그쵸, I feel bad for her. 이렇게. 아, 그리고 참고로 성훈 씨.
2: 네.
0: 이미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2: 네.
0: 그래서 나 그녀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잖아. 안 좋았어.
2: 안 좋았어.
0: 어떻게 할까요?
2: I felt bad for her.
0: 완벽. 그죠? So feel 과거로 바꿔서 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I felt so bad for her. 이런 느낌.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하나 더 갑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슬픈 얘기를 듣고 표정 하나 안 변하니? 그래서 넌 마음이 안 좋지 않아?
2: Don't you feel bad?
0: 아니, 당신은요, 마음이 안 좋지 않냐고요.
2: Don't you feel bad?
0: Don't you feel bad? Don't you feel bad for me? Her? 이런 식으로.
2: You are Iceman.
0: 저기 아이스맨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You're very cold라고 실제로 써요.
2: 그러니까 그 냉정하다. 쓰고 싶었는데 냉정하다는데 아이스맨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I'm sorry.
0: 뭔가 그 탑건 영화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2: I feel bad.
0: Yeah, I feel bad for
2: sorry,
0: him.
2: Sorry.
0: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적 패턴 한번 상훈 씨 날려볼까요?
2: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엔 내가 바쁠

0: 될 거예요. 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걔는 내일 바쁠 거야. 그녀는 내일 바쁠 거야. She will be busy tomorrow. 걔네는 행복할 거야. They will be happy. 확실해요? 마음이 안 좋은데? Are you sure? I feel bad. 걔한테 마음이 안 좋아. 그녀한테 마음이 안 좋아. I feel bad for her. 마음이 안 좋지 않니? Don't you feel bad?
1: Okay, you guys.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2: 해결!
1: 해결!
2: I'm thinking of inviting my co-workers over.
0: Oh, I will be busy this weekend, though.
2: Oh, that's okay. We can just order some food.
0: Are you sure?
2: Yeah.
0: I feel bad.
2: No. We just order some food, okay? Don't worry. You just rest, relax, okay?
0: Okay. Yes.
1: You did a good job.
0: Oh.
1: 제대로 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나 호캉스 가고 싶어.
0: 아.
1: 이거 기억나세요? 호캉스.
0: 호캉스가 스테이케이션이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I want to take a staycation 이라고 정답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will be 형용사.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형용사 할 것이다. 활용해서 다음 영적 주세요. 그녀는 화가 날 거야. 그녀는 화가 날 거라고. 요거 되겠습니까?
0: 요거는 뭐 바로 입력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화가 나다 뭐 선택지만 조금 몇 개 이렇게 정하시
1: 단어 뭐 옵션 있으니까요.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되죠?
0: EBS 이왕초보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열심히 많이 응용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Thank you.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드디어 그날이 왔답니다. 봄이 오기를 꼬박 1년을 기다렸다는 가족.
1: 언니, 어서 일하고 있다네.
2: 새해 복 어서 오세요.
0: 잔칫날처럼 들뜬 풍경인데요.
2: 둘째, 수호도 어머니로.
0: 3대가 총 출동한 곳은 봄의 보물을 품은 지리산자라.
3: 공룡이 살던 그때 시대에도 이게 고사리가 있었어.
4: 어이구 좋다.
0: 이 계절에만 산이 내어주는 선물 산나무를 캐러 나섰습니다.
1: 나물 부케.
2: 와, 우리 수호가.
0: 봄을 한아름 만끽하는 가족. 3대가 함께 일구는 눈부신 봄날입니다. 연초록 빛이 봄의 문턱을 넘어 내달리는 지리산자락. 매일 아침 산을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2: 꽃을 피우네. 이렇게 꽃이 모아서 나니까 더 아름답네. 나무를 이렇게 키우면서 반했던 나무, 처음 반했던 나무 중에 보도나무예요, 보도나무.
5: 아이고, 이쁘다.
0: 이른을 훌쩍 넘기고도 이 봄이 마냥 설레는 이유.
6: 아침마다 이렇게 나무들과 인사 나누시는.
2: 그럼요. 거의 매일 봐야 돼요. 매일 하루도 안 보면 내 리듬이 깨져서 어디인지 그만 내가 힘이 없어져. 그래서 나무만 보면 아주 힘이 납니다. 지금도. 이 나무가 20년째 들어가는 나무, 초피나무인데 냄새 너무 좋아요. 매일 요거 한 번씩 이게 쓰담쓰담 하고 가는 그런 나무 좋.
7: 아버님 그 유명한 나무꾼이시네.
2: 그렇지. 나무꾼이라서 선녀는 근데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7: 선녀는 어디 계시나요?
2: 선녀는 집에만 있죠.
0: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리산 나무꾼. 20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20년 전 돌아왔답니다.
2: 반갑습니다.
1: 산에 눈저기 갔다 왔어요?
2: 네, 갔다 왔어요.
6: 선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1: 말만 선녀지. 집에서 온갖 그 외 이 농장에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갖고 오면은 다 일거리거든. 그건 또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0: 매일 눈 뜨자마자 산으로 향하는 나무꾼을 기다려주는 아내를 위해 아침은 직접 준비한다죠.
2: 아침밥을 두유하고 호두하고 콩하고 이렇게 넣고.
0: 빠르게 때우는 한 끼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다독이는 여유랍니다.
1: 괜찮겠다.
2: 상태 좋아요.
1: 이 정도 괜찮겠다.
0: 산과 함께 살고 싶어 선산에 호두나무를 심고 평생 직장으로 삼은 지 20년.
1: 아, 여보 고마워. 아, 맛있겠다.
2: 잘 먹어요.
0: 그 나무는 이제 부부의 삶이 되었답니다.
2: 엄청 고소해.
1: 역시 이거 먹으면 그냥 속이 든든해갖고 참 좋아.
2: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술을 안 먹고 고기 술하고 고기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것 계속하다 보니까 그때 건강이 참 안 좋아졌어요. 한 23년 전에 그때 갑상선 그때 수술을 두 쪽 다 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여기 시골 내려온 지가 이제 20년 채 되니까.
0: 삶의 방향을 바꾸고 비로소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답니다.
8: 같이 기촌하신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고향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 따라 저도 함께 내려온 거죠. What if you took
0: the long way down to your face? 봄바람을 타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 언니 와서 일하고 있다네. 와, 아니 벌써 엄나무가 막 피기 시작하네.
5: 사장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제부도 그냥 아유 오늘아 고생 많았지. 아유 그냥 매년 그래도 이렇게 그냥 예. 여기 올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주시네.
9: 이분은 누구실까요?
4: 아 서울에 있는 우리 언니예요. 언니인데 바로 아래 동생. 네. 봄에 산나물철만 되면 언니가 와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가셔요.
9: 아, 같이 채취하러 오신 거예요?
4: 네네네. 채취 도와주고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실컷 먹고 또 따서 가져가서 서울에가 먹기도 하고 그러죠.
0: 이어지는 반가운 발걸음. 고사리 손까지 보태야 할 만큼 일손이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4: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우리 애들 왔어요.
0: 자주 보는 얼굴들이지만 볼 때마다 반가운 손주들. 곁에 있어도 늘 그리운 게 또 가족이니까요.
5: 나물 따들어 가.
4: 바쁘게 왔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줄 거지?
5: 네. 오케이. 따랑해.
4: 자랑스러운 사이. 그다음에 우리 딸. 그다음에 큰 손주. 그다음에 우리 작은 손주.
9: 아니 따님분들은 집이 어딘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10: 저희는 이제 계속 경기도에 살다가 5년 전에 이제 귀농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답답한 것도 있었고 아이들을 좀 더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0: 봄의 잔치를 앞두고 3대가 힘을 합칩니다. 이맘때 가장 귀한 일꾼을 자처해주는 가족이 있어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산나무를 캐러 가봅니다.
9: 이 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 여기는 이제 주로 산나물이 있는 산이에요. 아까 산나물. 이제 다른 산에는 호두나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산나물이 주로 많고 고사리도 많고 하여튼 산나물 위주.
0: 바구니 하나씩 챙겨 들고 도착한 곳. 봄빛 완연한 산자락. 산비탈은 온통 자연이 선물한 산나물로 가득합니다.
3: 공룡이 살던 그때 시대에도 이게 고사리가 있었어요.
0: 모르고 보면 전부 잡초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부가 보물.
9: 그거 뭔지 알아요?
11: 아니야.
9: 그냥 막 따는 거예요?
11: 네.
12: 수아, 아니 그렇게 줄기 따지 말고 바닥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수아야, 이렇게 생긴 거 봐봐.
11: 우와, 엄마 이거 딸까?
0: 때가 되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보며 삶의 이치를 배워가는 아이들. 자연은 그렇게 삶의 스승이 됩니다.
13: 와, 우리 수호가 따서 이봐.
11: 와, 할머니랑
13: 있었네. 할머니하고 같이 갔어.
9: 지금 캐신 건 뭐예요?
14: 능계생마요.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산나물이라고 하고요. 사포닌이 많아서 인삼맛도 나고 두릅맛도 나고 식감이 쫄깃해서 고기 맛도 난다 그래서 산나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0: 그래서 봄산 최고의 진객이랍니다.
9: 부케 같네요.
1: 네? 네 부케 같아. 나물 부케. 그래서 나물 따라오면 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꽃도 많고 나물 향도 맞고 공기도 좋고
13: 이것도 저 힘차게 올라오는 저 땅두루가 저 기상 보세요. 저런 나무를 먹어야 사람이나 모든 게 이거 보세요. 여기 밑에 바싹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제키면 이렇게
15: 이게 향이 너무 좋고 약성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거를 약으로 써요.
11: 할아버지, 이거 이름 뭐예요?
15: 이거는
16: 엄나무라고 하는데 아.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내 혼자만 먹을 수 있도록 개자를 붙여서 개둘.
17: 고도야 네? 고사리 꽃다발.
16: 아 고사리.
17: 고사리 꽃다발 할머니 이렇게 말했어. 자. 고사리 많지? 네. 이거 우리 수호 선물. 꽃다발 선물. 고사리 꽃다발. 와 이래갖고 바구니 담아요. 고사리 같은 건 다 자연산이에요. 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난 거고 그 다음에 두릅도 자기 저기 원래 이 산에 있던 게 많고요.
0: 봄이 지나면 억세져 딱 두 달만 허락된다는 계절의 선물. 부지런하기만 하면 지리산의 봄은 참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이 맛의 봄을 기다리는 거겠죠.

0: 두어 시간 작업 끝에 얻어낸 묵직한 나물 꾸러미.
1: 여기 없나부터 이거 진짜 예쁘다. 이제 좋을 때, 제일 좋을 때 땄다. 요거는, 요거는 좋다. 그래갖고 좀.
2: 수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짧은 걸로.
1: 짧은 걸로? 어느 거?
2: 이거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가지고.
1: 엄마랑 같이. 그래.
3: 어머니 이렇게 세차하시고 바로 이렇게 작업하시네요?
1: 바로 작업해야지 이제 또 신선한 것이, 또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가야 되니까. 그날그날 채취한 거는 뭐 밤 한 11시, 12시까지도 다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또 다음 아침에 농장 나가야 돼. 그래서 4월 한 달은 계속 바빠요.
3: 그럼 택배만 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택배만 나간 게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축제장, 이제 뭐야, 그 산나물 대축제가 있어요. 요 산청 동의보검촌에서. 요것도 이제 축제장에 가져가서 팔면 되겠다. 그지?
2: 취나물은 봐도 모르겠다, 나는.
1: 그래? 아직도 몰라?
2: 난 취나물은 모르겠어.
4: 취나물은 몰라.
2: 봐봐.
4: 벌써 표시가 근데 난다. 우리
1: 처형, 향이 딱 산에 가면은 굉장히 향이 좋은데. 향이 좋아. 그래서 취향인가 봐. 취향.
4: 그래서
2: 취향.
1: 취한다고? 취향.
0: 데치면 쌉싸름하니 입맛을 깨운다는 취나물. 산에서 난 그대로라 향이 그윽하답니다. 하루하루 매진으로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날들. 힘든 일을 함께 할수록 가족의 시간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봄 산을 식탁으로 옮겨올 차례. 꽃향기 대신 쌉싸름한 봄맛을 품은 머위꽃 튀김.
5: 찹쌀튀김 같았고, 색깔이, 그렇죠?
1: 그래도 깨끗하고 더 좋은데, 나는?
6: 어머니한테 혹시 배우신 건가요, 요리는?
2: 저요, 인터넷에서 배웠는데요.
6: 왜 어머니한테 안 배우시고?
2: 엄마도 잘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은 주로 저는 인터넷에서.
0: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들만한 나물 박사가 또 없죠.
1: 야. 맛있죠? 너무 맛있다.
5: 향기가 좋지. 들깨 향기.
1: 향기도 좋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매일 비빔밥만 해먹고, 저기, 뭐, 나물만 먹었더니, 속이 허해서 이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주 마침, 언니가 그냥 소고기 두릅 산적을 하니까,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2: 메뉴가 좋으네.
1: 메뉴가 좋아. 고기하고 이 산나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5: 아프리카는 완전히 안 익어도 아삭아삭.
1: 아삭아삭 맛있어.
0: 산나물의 변신은 끝이 없군요. 산채의 지우왕인 두릅과 오색 빛깔이 어우러져 눈으로 먼저 맛보게 되는 두릅 산적. 밥상 위에

0: 그은한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봄나물로 요리했을 뿐인데 어느새 예정에 없던 잔치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1: 준비한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밥 먹겠습니다.
2: 이거 다 당신 덕분이야. 왜냐면은 이런 봄나물을
1: 그러네.
2: 다 당신이 그래도 농장에 심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봄 되면 맛있는 나물 많이 먹잖아. 건강하고.
3: 농장에서 그냥 온갖 것들 다 나와가지고 전부 작업자 족이니까.
2: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건우하고 소도 맛있게 먹어. 김밥 맛있거든.
0: 1년을 꼬박 기다려온 맛. 나른한 봄날의 보양식으로 이만한 밥상이 또 있을까요? 쥐 손으로 직접 캔 나물이라 그런지 더 잘 먹는 아이들.
2: 응? 많이 먹어?
4: 튀김도 먹어.
0: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냐가 더 소중한 법.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둘러앉아 웃을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이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1: 가족 간의 이런 화목을 이런 걸 다진다는 그런 뜻이 나는 제일 좋아요.
2: 딸하고 사이가 와서 든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 크는 모습을 옆에서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가족의 계절이 깊어져 갑니다.
5: 이렇게 핑크색 안무. 오늘은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6: 좀만 힘내지 않고야.
7: 이베스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

0: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전망대라니. 말해 gracias. Sí.
1: Esto es el golf.

0: 에메랄드빛 바닷물에 풍덩 빠져들 수 있는 곳. 유서 깊은 축제 안에서 전통을 함께 즐기고 순수한 대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바로 그곳.
1: 대단합니다, 진짜.
0: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로 떠납니다. 스페인령이지만 아프리카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 우리에겐 다소 낯선 여행지이지만 유럽인들에겐 꿈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작년 한 해 1,400만 명이 넘는 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세계인의 발길을 끄는 카나리아 제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카나리아 제도는 7개의 주요 섬과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지형과 기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한 란사로테에서는 독특한 화산 지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푸에르타벤투라는 아프리카 가까워 사막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카나리아 해류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은 그란카나리아는 다채로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화산을 품은 테네리페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항구가 들어서 있어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여행자가 모여드는 섬이었습니다. 테네리페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항구가 있는 산타크루즈 데 테네리페는 카나리아 제도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2: 푸에르토스 데 테네리페라고 적혀있는데 테네리페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테네리페 섬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 테네리페 항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탐험가들이 이곳에 들어왔고요. 현재는 수많은 크루즈들, 다양한 관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무역 중심지가 이곳 테네리페 항구가 되겠습니다.
0: 지금도 카나리아 제도에서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섬은 테네리페입니다. 1년 내내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온화한 기후와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섬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죠. 싱그러운 바닷바람이 부는 항구를 벗어나 시내로 들어섰는데요. 알록달록 꾸며진 거리에 여러 개의 탁자가 놓인 걸 보니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2: 올라, buenos días. Buenas tardes. Ahora que está preparando esta mesa.
3: Ahora estamos preparando las mesas de esta noche.
2: Ah, fiesta.
3: Esta noche hay el baile tradicional de la cruz.
2: Ah,
3: fiesta canaria. Sí, fiesta canaria.
2: Fiesta canaria.
3: Entonces a las 8 ya empieza todo el mundo a venir.
2: 오늘 또 이 마을에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축제 이름이 십자가 축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Entonces nos volvemos a la aparte a las 8.
0: 오늘과 내일 산타크루즈 데 테네리페 도시 건설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답니다. 꽃과 과일, 채소부터 모자까지 지역을 상징하는 것들로 거리와 발코니가 꾸며져 있는데요.
2: Todos son colores naturales.
0: 주민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도시 건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4: de conmemorar el aniversario de la conquista de Santa Cruz.
2: Ah.
4: Los conquistadores llegaron y pusieron la cruz, uh-huh. y aquí pues, por eso se llama Santa Cruz.
2: Uh-huh.
4: Entonces, nosotros los ciudadanos, desde el principio, al principio no se hacían estas grandes, sino unas pequeñas que se colocaban en las casas, en la pared. Entonces ya después empezamos a hacer ya los concursos, hace 54 años,
2: uh-huh.
4: empezamos a hacer los concursos de las cruces grandes.
2: Ah. 1494년 5월 3일, 카스티아 군대를 이끌고 테네리페에 상륙한 정복자 알론소 페르난데스 데 루고가 이곳에 십자가를 꽂고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5: 와, 여기 정말 많은 십자가들이 쫙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2: 이후 매년 5월 3일, 주민들은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점점 커져 축제로 발전됐답니다. 올해는 100여 개에 달하는 십자가가 세워질 예정이라는데요. 거리에 십자가를 장식하기 위해선 테네리페시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5: 네, 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2: 올해로 건설된 지 530주년을 맞은 산타크루스 데 테네리페.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들이 기념일을 축하하는 화환처럼 느껴졌습니다. 새질 무렵이 되자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주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녁에 있을 전통 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인가 본데요. 닮은 듯 조금씩 다른 옷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주민들이 한데 모이니 꼭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5: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축제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지금 전통 복장을 다 착용한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다.
2: 바엘레 데 마고스, 마술사의 춤이라는 뜻을 가진 이 행사는 야외에서 음악과 춤, 전통 요리를 즐기는 것으로 테네리페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고는 마술사 이외에 시골 사람, 농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제도 각 섬에 시골 의상을 입는 거라는데요. 여행객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더라고요. 결국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5: 딱 맞네요. 어떤가요? 제일 멋지십니다.
6: 너무 현지인 같으시네요.
7: 그 복장 전혀 안 어울리는데.
2: 다행히 근처 가게에서 옷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5: 축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옷이 입장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급하게 옷을 급조해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감독님도 구매해서 바로 이제 축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라서. 헐라.
8: 올라. 테네리페.
5: ¿Y qué tal? ¿Te parece me cae bien?
9: Bien, bien, bien. ¿Sí? Me falta el gorrito.
10: Este es el de los indianos.
9: Sí.
5: Sí. ¿Perdón?
10: Este es el de los indianos.
5: ¿Indiano?
10: Sí.
5: Ah, hay un concepto.
10: Sí.
5: 셋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복장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각자 섬마다 대표하는 복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제가 입은 복장은 이제 빨마라는 사람의 복장이고 요 두 개는 여기 테네리페 전통 복장이라고 합니다.
11: 네. ¿Color típica de Tenerife?
12: ¿Violeta del Teide?
5: ¿Y podemos mirar qué has comprado?
10: Ah, sí, pero a ver, esto no es nada tradicional, ¿eh? Estos son nachos.
5: Sí, de México.
10: De México. Regañadas y salsa, pero aquí lo típico son las pellas de gofio.
5: Sí.
10: Vino. Están hechas con gofio y con miel.
13: Vino canario, este sí es canario.
10: Y papas con mojo.
5: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다 하나씩 비닐봉투에 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 먹을 것들, 마실 것들 다 하나씩 들고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의상을 제대로 갖춰 입었으니 이제 축제를 즐기러 떠나볼까요? 참여자들의 의복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Gracias. Gracias.
0: 축제를 통해 카나리아 제도의 전통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족과 이웃, 친척들이 한데 모여 민속 음악과 춤, 음식을 함께 나누고 즐기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견고히 다진답니다. 10년 가까이 스페인에 머물며 크고 작은 축제에 많이 참여해봤지만 전통 복장을 입어야 하는 축제는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축제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카나리아 제도의 문화는 오래전부터 섬에서 살아온 원주민 관체족과 섬으로 이주해온 스페인 사람들의 문화가 혼합돼 있습니다. 이 노래처럼 말이죠.
2: 저부터에서 오늘 뭐 카메라 감독님이랑 같이 다 지금 한국인이 좀 희귀한지 사진을 찍자고 하네요.
0: 마치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8: Bienvenidos a las fiestas de mayo de Santa Cruz de Tenerife. Están todos invitados para el próximo 2 de mayo del 2025, vestidos por supuesto con el traje típico, que ustedes están muy bien. Así que cuando quieran y el próximo año, Corea, bienvenida.
2: ¿Y qué tal esa fiesta? ¿Bien?
12: Muy bien, muy bien. Esta fiesta está muy bien porque cumplimos, la ciudad de Santa Cruz de Tenerife cumple 530 años. Entonces celebramos esta fiesta.
0: 입장을 제안했던 분들을 다시 만났네요.
2: Hemos comenzado ya y bueno, hemos gastado casi 200, pero
13: sí, oye.
2: Estoy hoy satisfecho.
13: Ah, pero bueno, mira, ahora sí por lo menos te vas a poder gozar la fiesta, ¿no?
2: Sí.
13: Y comer y
2: sí, sí, sí, sí.
13: Lo que tienes que decirle a la gente es que te ponga vino peleón.
2: Vino peleón.
13: Vino peleón.
2: Ah.
13: Pues vamos a seguir a ver,
2: oye. Gracias.
13: Gracias.
0: 집집마다 가지고 온 전통 요리들로 탁자위가 풍성한데요. 꼭 맛을 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와인이라는데요. 카나리아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지랍니다.
2: 이렇게 돌아다니면 와인도 한 잔씩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0: 굉장히 흥겹고 정말 정겨운 축제입니다.
1: 살로!
2: 살로!
1: 살로!
2: 살로!
0: 살로! 살로! 칭칭!
3: 영국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카나리아 제도의 와인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4: Español, sí. ¿Qué has probado el gofio?
5: Gofio. ¿Podría comer ahora?
4: ¿Quieres comer un poco?
5: Sí, sí.
6: Déjame un poco de gofio para comer.
0: Hola, Gonzalo.
4: Esto es el gofio.
0: 여기에 전통 가루 중 하나인 후피오, 후피오 가루랑 후피랑 아몬드 섞어서 만든 여기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2: 아, 네. 네.
4: This is sweet.
0: 굉장히 달콤해가지고 약간 입맛이 확 돕니다.
4: Almogrote.
2: Almogrote.
0: Almogrote.
2: Es queso, queso, parte de queso.
0: Es parte de queso. Y pimienta, poquito.
2: Y pimienta.
4: Pimienta.
2: Ajo.
4: Ajo.
2: Sí. Y aceite de oliva. Espectacular. Espectacular.
0: Ahora me apetece más vino.
4: Eso es vino. Pero ese vino te lo dio. Tienes que probar el vino.
2: Pero bueno,
0: muy bueno.
7: Bueno, pero si no, dame esto, si no te lo vas, dame para que no lo comas.
2: No,
7: te lo vas a comer tú.
2: ¿Dónde va, no?
0: A ver, ¿cómo mío?
7: Roquete.
2: Y vestido.
7: Que pero no tiene mal.
3: 음식을 계속 가져다 주셔서 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손길에서 따스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흩어져 식사를 즐기던 주민들이 광장으로 점점 모여듭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오래된 노랫말에 추임새와 웃음이 더해져 흥겨운 음악이 됩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선율에 몸을 맡긴 채 축제의 낭만을 한껏 빠져봅니다. 다음날 아침 축제 현장을 방문하기 전 들를 곳이 있어 조금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0: 이곳 테네리페 섬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커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커피가 이 도시 산타크루스에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3: 매일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실 만큼 커피를 즐기고 좋아하는 제가 원조 커피 명소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0: 아무렇지 않게 하기. 어제 저한테 음식 주신 분이 이 아주머니셨습니다. 저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8: 미라, él está haciendo un reportaje para Corea.
0: Sí, sí. Encantado.
8: Reportaje para Corea.
0: Sí, encantado otra vez. Me pone un café baraquito, por favor.
3: Baraquito. Baraquito는 테네리페에서 촬영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커피입니다. 레몬 조각과 에스프레소, 연유를 넣은 잔에 우유 거품을 올리고 약간의 술을 곁들인 후 그 위에 계피 가루를 뿌려 완성하는데요.
0: Gracias.
3: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것이 특징이랍니다.
9: Esto se hizo por un señor que lo llamaban el barraco. Y él empezó a pedirlo en el año 59, 60, el siglo pasado, siglo 20. Sí. Y entonces lo empezó a pedir y se extendió por toda la isla. Y es el nombre de él, que es el barraco, como él es el apodo era barraco, pues le decían un cortado para el barraco, un cortado para el barraco. Lo del barraco, lo del cortado se eliminó y se llamó barraco.
0: Ah. 아저씨가 너무 이제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여기

0: 계신 분들 박수를 또 쳐줬습니다.
1: ¿Te gusta dulce? Hay personas que sí, hay personas que con esto tienen. Entiendo, me gusta dulce.
0: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이미 연유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부터 단맛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 그냥 먹어도 되고 어떤 분들은 섞어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설탕을 다 뿌려서 드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마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시면 안 되고 섞어서 마셔야 된다고. 베르도 베르는

0: 조금씩 조언을 건네주십니다.
1: 맞다.
2: 무이 뭐야 바닐라 맛이 나는 커피인데 살짝 술 맛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한 잔 먹으면 술이 있어도 조금 더스겠지만 든든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이거.
0: 커피의 달콤함이 천천히 입안에 번집니다. 넉살 좋게 말을 건네주는 주민들의 얼굴이 바라키토를 마실 때마다 떠오르겠죠? 동네 사랑바처럼 다정했던 카페에서 달달한 추억 하나를 안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십자가 축제가 열리는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구경 나온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어제보다 한층 더 거리가 북적입니다. 완성된 십자가들은 아름다운 빛깔과 꽃향기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과연 어떤 십자가가 1등을 차지할까요? 천천히 거리를 둘러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성스러운 십자가의 날을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단체에서 자신들의 십자가들을 쭉 꾸며놓았습니다. 눈과 코가 즐거운 산책길입니다. 십자가를 꾸미는 데 사용한 꽃 대부분이 섬에서 나는 봄꽃이라는데요. 테네리페 섬의 풍요를 시감합니다.
2: 축구공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신기하네요.
0: 관광객들은 예술작품 같은 십자가를 담느라 분주합니다.
2: ¿Qué tal es la cruz?
3: La cruz de la fiesta de la cruz es todos los años, se hace, es muy bonita, es una cosa típica de aquí de la isla, está muy bien.
0: 드디어 올해의 십자가를 선정하는 시간이 됐나 봅니다.
2: 여기 특별히 또 테네리페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1등을 가린다고 합니다. Hola. ¿Cuál es mejor?
4: Bueno, todas son.
2: Toda. ¿Qué tal? ¿Todo bien?
4: Todo muy bien, gracias.
0: 여행지에서 지역 축제를 만나는 것보다 큰 행운이 있을까요? 우연히 마주친 축제 안에서 그들의 옷을 입고 음식을 나누며 전통을 함께 즐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이 섬이 한층 친숙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0: 이제 항구도시를 떠나 테네리페 섬 중앙에 위치한 테이데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품고 있는 테이데 국립공원은 테네리페를 찾은 여행객이라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관광 명소인데요. 테이데봉을 오르기 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화산을 감상해 보려 합니다. 해발 약 2,100m에 위치한 숙소에서 말이죠.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호텔이 국립공원에 있는 유일한 숙소이기 때문입니다. 화산지대 한가운데에서 바라보는 테이데봉은 어떤 느낌일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1: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풍경입니다. 저 앞에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테이데봉이 위치해 있습니다. 무려 해발 3,000m.

0: 700m.
1: 에 위치해 있는 봉우리가 저 꼭대기 봉우리입니다.
2: 대단한 영화를 하나 보는 느낌입니다.
3: 그 예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왜 이 자연을 숭배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오늘 머물 호텔은 스페인에서 운영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경 호텔이에요. 파라도르라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시에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만 이렇게 파라도르를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기업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가격도 저렴하고 전망도 좋은 구경 호텔. 스페인 여행하실 때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와, 정말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1: 1960년에 문을 연 호텔은 긴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기가 크진 않지만 내부에 수영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2: 정말 여기는 5성, 6성, 7성급 호텔 뷰입니다. 너무 좋네요.
1: 수영을 하며 화산을 감상하는 호설을 누립니다.
2: 수영장을 빌린 느낌이에요.
1: 창문에 담긴 풍경이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고요 속에서 테이데봉을 바라보니 하늘에 닿을 듯 치솟은 화산의 위용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어느덧 해넘이의 시간, 어둠의 장막을 움켜쥐고 찾아든 운해가 이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어둠의 자리를 내준 하늘에 수천 개의 별이 빛을 발합니다. 시시각각 주인공이 달라지는 대자연의 향연, 잠들기 아쉬운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0: 두눈 가득 담았던 테이드 화산을 오늘은 직접 만나러 갑니다. 테이드 화산을 오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또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0: 체력과 시간이 부족해도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테이드 화산을 즐길 수 있죠. 해발 2356m에서 출발해 단 8분 만에 1000m 이상을 이동하는데요. 생각보다 케이블카 이동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2: 갑자기 막 떠대다가 우유됐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 걸 보니 거의 다 올라온 듯한데요. 해발 3555m 라 람블레타역에 도착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전망대로 향합니다. 한눈에 담기도 벅찬 거대하고 황량한 화산지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래에선 볼 수 없었던 화산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발 아래 테이드 국립공원은 물론 테네리페 섬의 모든 풍경이 펼쳐집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테네리페 동쪽에 위치한 그란 카나리아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엘 이에로와 라 고메라 그리고 라 팔마까지 모든 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테이드 국립공원은 30개가 넘는 트레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 무서운데, 뜨겁습니다. 따뜻합니다.
4: 네, 여기 지금 연기가 나고 있죠. 지금까지 이 테이드의 몸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고.
5: Pues hoy es un día muy especial para mí porque la violeta del Teide florece durante muy poco tiempo al año. La violeta del Teide es emblema del Parque Nacional del Teide junto con el Tajinaste Rojo. Y la tenemos aquí. Tenemos la gran suerte de poder verla hoy.
3: Sí, tenemos suerte.
0: 프람폭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척박한 땅에 돋은 보랏빛 꽃. 위대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이곳은 테이드 화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랍니다. 어두운색 화산 쇄설물은 5,600년 전 폭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데요. 용암이 둥글게 뭉쳐져 굳어진 독특한 모양의 화산탄은 테이드의 달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6: 스페인 본토에서는 이런 풍경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으로 이루어진 이곳 테네리페 섬에서만 이런 멋진 풍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화산이 터졌던 흔적들, 뒤쪽에는 아름다운 대서양이 이 섬을 쫙 감싸고 있습니다.
0: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을 품고 있는 테이드 국립공원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다음 여정을 위해 걸음을 돌려야 할 시간. 아쉬운 마음에 주변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너무 평온하고 바람도 오늘 적고 날씨가 무엇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일곱 개의 카나리아 제도의 모든 섬을 여기 테이데봉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와. 하늘과 바다 사이 구름에 실린 듯 떠있는 섬들을 한 번 더 눈에 담아봅니다. 테이데 화산 끝자락 대서양과 만나는 북

0: 북쪽 해안가에 자리한 마을 가라치코로 갑니다. 1496년에 건설된 가라치코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중요한 무역항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1706년 화산 폭발을 겪으며 마을 대부분이 파괴돼 그 역할을 잃게 되었죠. 당시 흘러내린 용암은 자연 수영장을 만들었고 지금은 그곳이 마을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테네리페 섬의 또 다른 유명한 마을, 이곳 가라치코라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쪽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모두 자연수영장 엘 깔레톤을 찾은 여행객들인데요. 용암이 만든 수영장은 어떻게 생겼을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1706년 뒤쪽에 아레나스 네그라산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마을이 모두 소멸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지금은 이런 모습들을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향하는 길도 아기자기합니다. 저기 뒤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도 즐기고 해수욕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영장처럼 바닷물이 가두어져 있었는데요. 파도가 들이치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 안전하게 바다 수영을 즐길 수 있답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이동하니 풀의 깊이가 다양해집니다. 허벅지 정도 오는 얕은 풀부터 2m 깊이의 풀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서 즐길 수 있습니다. 짙푸른 바닷물을 보니 풍덩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는데요. 아쉽게도 수영복을 챙기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는 이들을 구경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1: Es bonito, es agradable.
2: Mm.
1: Es como a nosotros nos recuerda un poco a Huelva porque es como muy, muy marítimo, muy pesquero, todo
2: ah.
1: así, chulo. Muy
2: sí.
0: 삶의 터전을 앗아갔던 화산은 재앙이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을 빚은 이들에겐 자연이 준 선물이 되었습니다.

0: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쌈밀겐성을 지나 가라치코 마을로 들어섭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건물이 바로 이곳입니다. 푸른 바다와 대비되는 따뜻한 색감의 건물과 골목이 소개돼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1: 네, 앞쪽에 해변 때문에 이 골목을 생각 못했는데 들어오니까 또 너무너무 예쁘게 골목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0: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골목을 따라 나선 길. 건물 바다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목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 Solo es pregunta de terraza, terraza de madera, terraza madera.
2: Típica, balcón canario.
1: Balcón canario. Ah.
2: Pero el típico balcón canario son estos así de madera, típico balcón canario.
1: 여기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나무와 그리고 식물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0: 발코니가 대부분 목재로 만들어진 이유는 내구성이 강한 카나리아제

0: 정도의 소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종 발코니의 재료와 조각의 정도를 달리해 집주인의 주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는데요. 발코니의 주요 기능은 집안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1: 와, 저기 저쪽으로 이제 해가 쫙 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인데 이제 배가 슬슬 고파가지고 여기 또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석양이랑 지금 이 파도랑 어울려져서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 듭니다.
0: 낮에 만난 푸른빛의 바다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눈앞엔 넘실대는 황금빛 물결이 가득합니다.

0: 저녁은 카나리아 제도의 전통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염장한 대구를 물에 불려 소금기를 뺀 후 토마토, 양파, 올리브, 월계수잎 등을 넣고 함께 끓여줍니다. 양념이 생선에 적당히 스며들면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소금물에 삶은 감자를 곁들입니다. 다음은 염소 치즈 요리인데요. 치즈를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구운 뒤 구운 옥수수를 갈아 만든 고피오 가루를 뿌려 완성합니다.
1: 라 última, sí.
2: Sí, el último, el bacalao confitado, encebollado.
0: 모두 테네리페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군침이 도는 비주얼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돌아다녔는지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가장 궁금한 대구 요리와 감자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1: 감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방 소스인 모호 소스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모호 소스에는 올리브오일, 그리고 설탕, 그리고 고수가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약간 잡내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0: 짭조름한 감자와 향긋한 소스가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1: 대구 요리. 대구가 너무 부드러워서 살을 대자마자 다 살이 부서졌어요.
0: 대구 요리는 생선의 짠맛을 토마토의 달콤함이 잡아줘 맛의 조화가 딱 좋았습니다.
1: 치즈는 이제 염소 치즈라고 하거든요. 치즈가 약간 이제 짭짤할 수도 있는데 이 고피오 가루랑 꿀이 그 잡아주면서 약간 균형이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루가 너무 맛있는데?
0: 원재료의 맛을 유지하면서 풍미를 더해주는 소스가 어우러져 입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흥겨운 축제와 다정한 사람들, 장엄한 대자연과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테네리페. 모든 순간이 눈부셨던 그 섬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욱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원자폭탄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위력이 센 수소폭탄 개발의 역사와 사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폭탄의 투하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완벽한 평화의 시기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열전에서 냉전으로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됐고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의 최대 군사강국, 패권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이 표명하고 있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소련이 종주국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권으로 양분이 되었고 뜨거운 이념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념 전쟁 속에서 당연히 가장 중심에 있었던 군사력은 원자폭탄 핵무기였습니다. 미국이 핵을 독점할 수 있으리라는 그리고 독점해야 된다라는 미국 위정자들의 믿음과 확신, 신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무기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1945년 7월 달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을 한 이래로 정확하게 4년도 안 되는 시점에 소련의 핵 실험이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었던 데는 당시에 이 정보를 전달했었던 과학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스파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스 푹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 독일 출신의 영국 물리학자였는데 당연히 맨하탄 프로젝트 안에서 오펜하이머와 함께 상당한 역할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이 푹스는 소련에 이 정보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과학자들이 가진 나름의 신념과 이상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미국만이 독점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원자폭탄이 더 많이 떨어져서 인류가 더 많이 희생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고요. 차라리 다른 강대국들이 이런 원자폭탄을 같이 갖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균형이 생기면서 서로 무기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던 거죠. 과학자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전달이 되면서 핵무기가 확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런 개발 정보를 일부 받았다고 해서 바로 원자폭탄을 짧은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는 좀 이릅니다. 이미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소련 내에 훌륭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스탈린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펜하이머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고르 크루차토프라는 그런 물리학자입니다. 스탈린의 지원 하에 9개의 거대한 비밀 도시들이 짧은 시간 안에 건설이 되었고 여기에 엄청난 산업 기반들을 갖추면서 역시 소련도 49년도에 플루토늄 폭탄의 시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원자폭탄 투하 이래로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원자폭탄을 쓰면 안 되고 더 강한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번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후에 1946년에는 원자력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맥마흔법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맥마흔법은 무조건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목적, 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미국이 원자력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모호한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법안이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의 원자로를 사용을 해서 의학적으로, 산업적으로
이런 평화적인 사용을 할수 있는 길이 이때서부터 사실 열렸습니다. 미국 내에 AEC라는 위원회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전후에 원자폭탄 혹은 원자력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그렇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었다라는 뉴스는 다시 미국을 자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원자폭탄이나 무기를 쓰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소련보다 오히려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가 수소폭탄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수소폭탄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했었던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텔러라는 물리학자입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일대기 역사를 다룬 영화에서 이미 텔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 과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어떻게 원자폭탄을 개발할 것이냐,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반기를 들었었던 과학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텔러입니다. 당시에 텔러는 이런 그룹 안에서 굉장히 강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폭발력이 약한 원자폭탄을 개발할 이 시기에 이 시간을 아껴서 오히려 더 강한 수소폭탄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원자폭탄은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원자 핵이 분열되면서 거기에 갇혀 있었던 엄청난 에너지가 튀어나와서 무기의 폭발력이 되는 거죠. 핵 분열 에너지입니다. 이제 거꾸로 원자 핵과 원자 핵이 뭉치면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뭉칠 때 오히려 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모든 원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핵이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는데, 바로 이런 수소 핵 융합 에너지를 무기로 전환을 하자라는 게 에드워드 텔러의 주장이었었고, 이렇게 개발이 된 결과물이 수소 핵 융합 폭탄, 수소 폭탄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할 수밖에 없었고요. 소련의 원자 핵 실험 소식이 이런 수소폭탄을 만들자라는 분위기 반전에 큰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1950년 2월 25일, 우리의 한반도에서 벌어졌었던 6.25 전쟁 한국전의 발발이었습니다. 한국전은 미국의 세력과 또 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부닥쳤었던 그런 전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소련보다 더 강한 원자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로 완전히 미국의 여론이 돌아서게 됩니다. 1950년도 초에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되죠. 더 이상의 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과학자들의 목소리는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거죠. 수소폭탄이 개발되던 시점에는 당시에 미국의 각군 사이의 갈등과 관계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군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3군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실은 오늘날의 미군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각 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미국의 국방부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국방부와 함께 군사적인 작전을 모두 총괄 지휘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 합참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국방부와 합참의 설립, 그리고 모습을 갖춤과 동시에 육군과 해군, 해병대로만 이루어졌었던 미군이 새로운 군이 추가가 되죠. 바로 공군입니다.
아, 2차 세계대전까지는 육군에도 항공대가 있었고, 해군에도 항공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육군의 항공전력, 항공대가 독립을 해서 새로운 신생군으로 그렇게 문을 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미국의 공군의 시작입니다. 전쟁까지는 육군과 해군, 들이 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혹은 협조를 해가면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냉전 시대에 신군, 공군이 창설되면서 미국의 각군 사이의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갈등이 이제는 육군과 공군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육군 항공대에서 공군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항공 전력을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다툼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폭탄의 관리 문제였습니다. 원자폭탄은 점점 더 늘어났고, 공군은 육군이 이런 핵폭탄을 독점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공군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육군이 아무리 많은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원자폭탄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공중 전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바로 공군의 몫이다라는 거죠. 당시에 육군이 가지고 있었던 원자폭탄의 전략 무기를 공군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공군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희망과 당시에 수소폭탄의 가능성, 수소폭탄의 개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텔러, 물리학자 텔러와의 야망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결합의 결과는 매우 단시간에 수소폭탄의 성공적인 개발로 이어지게 된 거죠. 공군은 적극적으로 텔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로스알라모스의 역할을 캘리포니아의 리버모어 연구소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텔러를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모여서 짧은 기간 안에 수소폭탄의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첫 실험 성공은 52년 11월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죠? 원자폭탄의 개발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훨씬 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의 시험은 수소폭탄을 마샬 군도에서 터뜨려보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로소 54년쯤 되면 이제 폭격기에 수소폭탄을 싣고 브라보 투하 실험을 하게 됩니다. 비키니라는 그런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들의 수영복, 패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수소폭탄을 실험했었던 지역의 이름이 비키니 섬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서 섬 전체가 거의 다, 날아가 버리죠. 어쨌든 54년까지 이런 성공적인 실험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원자폭탄만의 보유국이 아닌 수소폭탄 보유국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참 좋았겠지만 결국은 동일한 역사가 또 반복됩니다. 소련도 역시 수소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그 결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또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을 합니다. 이미 1953년도에 소련은 습식이 아닌 건식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을 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55년에 수폭 투하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자폭탄의 시대에서부터 수소폭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투하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인류에게 다 각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 1950년대에 등장한 수소폭탄의 위력은 그 이상,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흔히 1000배 이상의 폭발력,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는 더욱더 진화와 발전을 해서 그 당시 폭탄의 위력, 상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전 세계 모든 지역보다도 이런 원자폭탄, 핵폭탄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자유롭지 않은 지역입니다. 미래에 이런 원자폭탄 혹은 핵폭탄의 위험으로부터
언제 우리 인류가 벗어나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으로 통하는 대표적인 하늘길 인천공항, 그리고 바닷길은 인천항으로 연결되죠. 개항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곳. 다양한 먹과 맛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늘 북적이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1: 인천에서 산다는 건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물이 들어온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거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곳.
0: 대도시에서 딱 한 발만 멀어지면 살아 숨쉬는 청정 자연도 만날 수 있고 말이죠.
2: 이 가물학은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0: 오래된 이야기를 비밀처럼 간직한 곳.
3: 또 인천에는요,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인천의 섬에서 나와요.
0: 마음 딱 먹고 찾아가면 두 팔 벌려 반겨줄 인천의 아름다운 작은 섬들.
4: 눈 호강,
5: 눈 호강,
4: 입 호강,
5: 입 호강.
0: 오늘 만나볼 것은 인천의 영종도와 신시모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여정은 인천광역시 아주 특별한 섬 영종도에서 시작합니다.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곳이죠. 영종도에 닿기 위해선 이 영종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간척 사업을 통해 기존의 영종도와 작은 섬들 사이 얕은 바다를 메워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인데요. 이곳엔 작은 포구인 예단포가 있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포구 이름의 유래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 그 여단포의 유래가 그 인호님한테 그 예단을 갖다가 바치는 그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강화도가 보여요. 그래서 예단포가 된 겁니다. 여기 명칭이.
0: 몽골군 침략으로 강화에 피신한 왕실에 물자를 보내던 포구. 1960년대까지는 조기 파시도 열리고 200여 가구 이상의 주민이 살던 제법 큰 마을이었답니다. 그 후 꽤 오랜 시간 아는 사람만 찾는 곳이었다가 예단포 둘레길이 아름답다 입소문을 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네요.
7: 영종도 검색해가지고 가볼 만한 곳 해서 왔어요.
0: 각종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예단포 둘레길의 아름다움. 서해에서 제주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포구역 해안을 따라 형성된 둘레길. 이 길은 고향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정성으로 재정비된 곳입니다.
6: 날씨에 따라서 안개 끝나는 또 안개 끝날 대로 다 또 보는 게 또 운치가 있고 또 날씨가 좋은 날은 이 바다 물결 보면은 이게 서해안이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다가 굉장히 또 멋있습니다. 바다 보시면은.
0: 특히 금빛 옷자락을 느리며 해가 넘어갈 때의 풍경이 참 근사한데요. 상전벽해 변화를 겪은 영종도. 그래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짬 날 때마다 이 길을 걸으며 쓰레기도 줍고 길도 정비한다는 영종도 토박이 전국시.
6: 해넘이 볼 때가 여기 보면 해넘이 해가 넘어갈 때가 보면은 전경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
0: 아름다운 고향 마을은 그의 마음속 큰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0: 여전히 청정 자연을 간직한 예담포 앞바다.
1: 무슨 두개가 많이 잡고요?
2: 아, 가지랑 많이 잡히고요. 저희는 또 가무랑 많이 잡아요. 가무랑. 이 가무랑은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1: 할부스도 사시고 하는 거예요?
2: 아, 그럼요.
1: 저희는, 네,
2: 저희는 다 자연산이에요.
0: 바다는 주민들에게 옛나 지금이나 넉넉한 인심을 베풉니다.
2: 뭐 조개 그냥 주웠죠. 그리고 망둥어 낚시도 저 어렸을 때는 여기까지 물에 빠져서 망둥어 낚시 때 바늘을 두 개 달면 망둥어 두 개가 잡히고요. 다섯 개를 바늘을 달잖아요. 그럼 다섯 마리가 잡혀요.
3: 자연 환경 같은 게 또 좋고 항상 바다를 볼 수 있고 중앙도 가깝고 애국 나가는 것도 좋고 여기서 뭐 제주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부산으로 간다든가 다 개선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잖아요.
0: 그저 작은 포구였던 고향에 어느 날 공항이 들어서고 천지가 개벽하듯 많은 게 바뀌었지만 이곳 주민들에게 영종도는 여전히 낙조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가 살아 숨쉬는 인심 좋은 고향 마을입니다. 간척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섬이 된 영종도. 인천에 있는 수많은 섬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다닌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특히 영종도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데 돌 하나도 허투루 봐 넘길 수 없죠 하는 이분.
4: 봐보세요. 이거 반짝반짝 빛난 거 있죠? 이게 평평한 그 환상의 모양을 하는 배군모예요. 배군모.
5: 변성암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줄이 보이죠? 하얀 너무 하얗게 새카만 새카운 걸로.
4: 이게 바로 지질학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대상이 되는 노두입니다. 노두. 그 풍화 침식 때 했던 토사 이런 것들이 다 쓸려 나가버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암석의 일부가 노출됐잖아요. 이걸 노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종도는 비교적 건물을 질 때 조금만 파면 이런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단한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한 그런 지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0: 영종도는 한반도 생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섬입니다. 인천의 매력에 빠진 김기룡 박사. 인천의 속간 섬은 160여 개. 그중 100여 개의 섬을 탐사하고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4: 또 인천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인천의 섬에서 나와요. 어디냐, 대이작도에. 작은 풀한 해안에서 나온 건데요. 25억 1천만 년 생긴 암석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암석이에요.
0: 인천의 섬을 두루 탐사하며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발견을 한 김기룡 박사. 그가 주목한 또 하나는 이 해변에 있습니다.
4: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런 해안가의 길을 뭐라고 하냐. 개티라 그래요. 개티. 그거는 인천의 고유한 말이에요. 우리가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죠. 인천 섬에는 개티길이 있어요.
0: 조수 간만에 차가운 서해안에서 섬 주변에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돌과 모래로 된 해안가 둘레길을 이루는 인천 지역의 방언인 개티. 바닷물이 드나드는 터라는 뜻으로 해양과 육상의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4: 우리 자연스러운 길이니까 이를 걸으면서 어필류도 잡아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변에 좋은 풍경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자연의 길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인천섬에서는 개티길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어디 가세요? 어디?
1: 신도요.
0: 신도는 뭐 하러 가세요?
1: 네? 발레카로. 발레카로.
0: 낚시하러 가시는 거예요?
2: 예.
0: 네. 아우, 진짜요?
2: 요새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낚시 잡힐 게 뭐가 있어요.
0: 아.
3: 평일에도 여객선 가득 차와 사람을 싣고 출발. 삼목항에서 신도 선착장까지는 배로 10분 남짓한 가까운 거리. 하하, 그래도 이런 낭만은 놓칠 수 없죠.
4: Oh my God, it's really cool to see all of this in Korea. It's really, really good providing me with actually good experiences, and I'm very happy here.
5: 한 개씩 던져줘야 돼. 페라이 프롬. 페라이 프롬. 어디에서
4: 왔어? China.
5: 차이나?
4: 차이나.
5: 어디? 베트남. 코리안 비지트. 코리안 비지트. 왜 왔어?
4: I'm booking here. At university.
5: 한국 유니버시티. 신도 놀러 가요.
6: 저기는 뭐 이렇게 뭐가 좀 있대요?
5: 그냥 가보는 거예요. 섬이 뭐 좋다고 그래서 언니랑 시간 오랜만에 내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7: 여행을 처음으로 가는데 컨셉을 이렇게 하고 왔냐.
6: 저기 어머님은 어디 미용실에서 머리 하신 거예요?
8: 저는 원래 이 머리, 제 별명이 사자예요. 사자 머리.
6: 아, 이 머리가 뒤집어 많이 보여주세요. 아, 이 머리를 직접 하신다고요?
5: 네, 아니 직접 언니가. 네. 언니가 한 거예요.
8: 지금 안개 끼워갖고 내 머리가 이제 또 엉망될 것 같은데. 나들이 처음으로 왔는데.
5: 예뻐. 야, 니네 오늘 호강한다.
8: 야, 니네도 우리 오랜만에 보지. 우리도 니네 오랜만에 본다.
5: 야, 처음이다, 처음. 야.
6: 얼마 만에 보는 거야?
5: 여기 나들이요?
6: 네.
5: 아우, 나는 처음이야, 여긴 진짜.
8: 나는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3: 두 사람 다 셋이나 되는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어. 나들이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큰맘 먹고 떠난 만큼 오늘 해볼 건 다 해볼 생각입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신시모도로 합쳐서 부르는 신도와 시도 그리고 모도, 다리로 연결된 삼형제 섬입니다. 아직 아는 사람만 아는 비교적 덜 알려진 작은 섬. 여행의 첫 시작점은 선착장에 있는 신도입니다. 잠깐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데요. 그 덕분에 신시모도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9: 세계 섬이 있으니까 반대보다도 전체가 15km예요. 아기자기하지 않습니까? 볼 때도 많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5: 괜찮아요? 그냥
8: 초보들이 이렇게 타기도 괜찮아요?
9: 네.
5: 작은 거?
9: 네, 작은 거.
8: 나는 제일 큰 거.
9: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8: 나는 큰 거 주세요.
5: 어떡해.
8: 너무 줄이지 마세요.
5: 달려보자. 파이팅. 언니 타고.
8: 내가 쉬고.
5: 예. 저 갑니다. 언니. 잘 잡으세요.
8: 오케이. 우와,
5: 재밌네. 엉덩방아지입니다. 엉덩방아 조심하세요.
3: 하하, 바이크. 처음 타보시는 것 맞나요? 벌써 그 맛에 푹 빠지셨네요. 신도에서 시도 모도로 이어지는 바이크 길은 약 15km 정도. 섬 둘레를 천천히 돌아도 반나절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섬에선 두 사람이 사는 김포도 마주 보입니다.
5: 어머, 세상에. 언니,
8: 어?
5: 야, 김포가 이렇게 가까워요. 저기가 강화도, 어? 저쪽이 저기.
10: 그러니까 동막에서 동막. 보면 어. 이 섬이 보이는 섬인가 봐.
11: 어, 그 섬인가 봐, 이게. 야, 그러면 엄청 가까운 거다. 어? 물 빠지면 걸어오면 되네?
10: 그래, 다리 하나만 있어도 여기 야. 사람 엄청나게 오겠대요.
11: 그래.
3: 사람 팔게 떠만 봄날의 해변엔 예상 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11: 아니, 정말 여기는 보물이다, 보물. 언니, 이거 다 구리잖아, 이거. 이거 다 구리잖아.
10: 이거 다 살아있는 구리.
11: 어, 구리 들었다, 들었어. 와, 와, 와. 우와! 우와! 진짜 소주만 하나 있으면. 와, 내가 진짜 술을 끊었는데.
8: 이거 크다.
11: 생각난다.
8: 이거 크다.
11: 야, 끝내준다, 언니야. 야, 이건 대박, 대박. 우와! 와, 또 이런 재미 어딨냐. 와. 우와.
8: 까봐.
11: 야, 진짜 여기는 정말 와볼 만한 섬이다.
8: 야, 거의 깔렸다,
11: 깔렸다. 깔렸다, 깔렸다. 우와, 세상에.
3: 섬을 따라 드러난 캐티를 걸으며 만나는 색다른 즐거움. 청정 바닷가에서 맛볼 수 있는 매력이겠죠.

0: 한참 웃고 떠들다 보니 안마에 출출해질 시간이 됐네요. 이곳에서 꼭 먹어야 하는 특식이 있다고요.
1: 아까 들어올 때 소라가 많이 잡힌다. 4월 달에 이게 너무 철일 거야.
2: 지금이 딱 좋구나. 3월 4월이.
3: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소라 지금 소라 철이죠 이제.
3: 네, 이제 소라 이제 들어올 때지. 봄에는 이 소라 잡아서 소라 덮밥, 소라 무침, 소라 물에. 네, 이런 요리를 해요.
0: 인근 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소라.
4: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0: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걸 각종 채소에 양념을 더해 비벼서 먹으면 그 맛이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바다맛 담뿍 담은 소라 비빔밥 완성입니다.
2: 어머, 진짜 아니 진짜 먹음직스럽다.
0: 하하하하, 맛나게 참 잘 드시네요. 어떤가요? 맛있나요?
1: 색깔도 있고.
2: 이게 인천의 맛이구나. 인천 바다의 맛, 신도
1: 눈호강.
2: 눈호강.
1: 이보강.
2: 이보강.
1: 어, 오늘 하루 진짜
2: 행복하지, 언니.
0: 하하, 이 맛에 여행을 하는 거겠죠. 동네 구경을 하다 눈에 띄는 카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 오, 이런 카페가 있냐?
2: 그러니까, 기다려라. 카페를 기다려. 세상에. 뜨개로 해가지고 꽃처럼 해놨구나.
1: 손질 좋다 이거.
2: 그러니까.
1: 한번 가보자.
2: 가보자.
1: 뜨개질이네요.
2: 뜨개는. 커피 냄새. 아, 너무 좋다.
0: 구수한 커피 향이 유혹하는 곳. 실내엔 눈을 확 사로잡는 소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뜨개 작품이라고요? 아, 신기한데요.
2: 뜨개가 좀
1: 있어요. 빵이구나. 빵이야, 빵.
2: 저는 이 뽀빠이와 올리브가 너무 이쁘다. 우리 어린 시절 옛날 추억이 그냥.
1: 이거 뜨개질은 직접 하시나요?
5: 아니, 뜨개질은 제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0: 그야말로 금손을 가진 이경희 씨. 뜨개로 못 만드는 것이 없답니다.
6: 요런 거는 요새 유행하는 탕후루. 이런 양귀비는 또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서 짜놓은 꽃입니다.

0: 섬에서 살고 싶어 3년 전 신씨 모도에 터를 잡은 경희씨.
1: 일단 공기하고 또 깨끗한 거, 뭐 저런 데 가면은 많이 쫓기잖아요, 삶이.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뭐 천천히 느림의 미학 같은 거 이런 거고요. 근데 처음엔 저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정 부모님, 아들이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친정 부모님 들어오고 해서 이제 이 3대가 이 섬에서 지금 다 모여 살고 있는 거죠.
0: 도자기를 전공한 아들은 이곳에서 빵도 굽고 작품 활동도 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젠 섬에도 푹 빠졌고요.
2: 시내 제가 살았다고 했었으면은 늘상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섬에 있다 보니까 가끔 나가서 뭐 하나를 먹어도 그 맛이 너무 맛있고, 네, 그리고 도시 뭐 이런 풍경 이런 것도 가끔씩 보면은 그때서 더 크게 느껴져요. 뭐 건축의 뭐 위대함이라든지. 네, 감사합니다.
3: 다시 한번 오세요.
2: 네, 오세요.
0: 배도 든든히 채우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모도.
4: 이 섬에 참 나름 예쁘다.
5: 그래.
4: 어, 멋있네. 작가님 이걸 했나 보다.
0: 모도에는 잘 꾸며진 조각공원이 있어 사진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바닷가에 100여 점의 다양한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 아니, 여기도 찍자.
5: 어?
4: 여기도 찍자. 요, 이 땅!
5: 됐어.
4: 승곤씨! 1등 할 거야?
5: 인생도 1등 할 거야. 그래. 됐어?
0: 낯선 곳에서 보낸 특별한 하루. 이 별것 아닌 나들이로 마음이 몽글몽글, 평생 간직할 추억 하나 만들었습니다.
4: 나 여기 가까운데 김포 살았는데도 세상에 내가 30년 살았는데 이 인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곳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 별거 아닌데, 그치? 그 하루만 조금 짬 내면 정말 또 생활에 활력이 되고 또 재충전이 되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모르고 지나왔네요. 그게 벌써 50이 넘어버렸다, 언니.
5: 그래, 반평생에 살았겠어.
4: 50이 넘었네.
0: 아주 작은 섬에서 만난 커다란 행복. 내 고향, 내 것을 지키며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여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6: 끝 모양이 꽃 봉오리 모양으로 돼서 한국적인 독특한 십자가 문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7: 일제시대 때 송진을 수탈하게 해서 막 낸 상처라던가 이런 게 아직도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네, 오늘 딩동댕쇼는 여기까지.
1: 아우, 왈, 벌써 끝나다니.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재밌었죠?
0: 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안녕.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댕댕 집에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0: 자, 왈, 왈. 물건들 챙기세요. 놓고 가지 마시고요. 이게 뭐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또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누가 주인일까요?
3: 저요. 저. 고맙습니다. 때려빵 때려빵.
0: 모자 모자 모자 잃어버리신 분.
4: 아유, 제 겁니다. 제 거.
0: 아유, 장군님.
4: 깜빡할 뻔했네.
0: 네네네. 네. 아이고. 아, 네, 챙겨가시고요. 자. 이거 개껌 흘리신 분.

0: 제 거예요, 제 거. 아이고, 내 소중한 개껌.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0: 아유, 정말. 이게 무슨 냄새지? 강력한 냄새는. 설마.
2: 내 똥. 똥이에요.
0: 똥이라니. 누가 여기에다가 똥을 놓은 거야? 설마?
3: 난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는 아까 벌써 다녀왔습니다.
0: 아, 그래요? 똥이라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누가 똥을 여기에. 아유, 정말.
4: 아니, 댕구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0: 아유, 그게. 저기.
4: 설마, 저거.
2: 네, 그래요. 똥이에요. 아주 컴컴한 터널에서 콜콜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꿍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톡 하고 나와보니 여기에요. 여기 어디에요? 난 똥. 여긴 어디?
0: 어휴, 초로. 아, 이 똥도 누군가가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아, 그럼 우리가 주인을 찾아주는 건 어때요?
4: 뭐? 아니, 오늘 쇼도 다 끝났고 약속 잡혀 있어서 곤란해.
2: 냄새 난다고 피해, 더럽다고 피해. 심지어 난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0: 너무 슬퍼. 똥아, 걱정하지 마. 쇼를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죠, 땡동쌤?
4: 그래, 다시 시작해. 자, 여러분, 얼른 들어오세요. 딩동댕쇼 다시 시작합니다. 자, 같이 외쳐보아요. 똥주인을 찾아보쇼!

0: 악동을 찾는 소리를 내었는가? 어?
1: 너는 코끼리?
2: 역시 역시 난 커다랗고 멋진 코끼리 똥이었구나.
3: 어디 보자. 흙과 아주 비슷하군. 저 촉촉하니 아주 신선해. 이런 똥은 보통 풀밭에서 볼 수 있지. 다시 보자. 이 똥은, 이 똥은 내 똥이!
2: 내 똥이!
3: 아니야.
2: 에? 아니에요? 왜요, 왜? 왜 코끼리 똥이 아닌데요?
3: 아, 참. 냄새부터 완전 다르네. 내 똥은 말이지.
4: 기분 좋은 풀 냄새가 아주 가득하단다. 내가 풀을 좀 많이 먹거든. 많이 먹는 만큼 똥도 많이 싸. 하루에 약 50에서 100kg. 어른 한 명 정도 무게지. 아, 시원해. 풀이 잔뜩 섞여 있어서 내 똥으로 종이도 만들 수 있단다.
3: 참 놀랍죠?
1: 와우!
2: 내 안에는 풀이 없네. 코끼리 똥이 아니었어.
0: 잠깐! 어? 신호가 왔다.
1: 네?
0: 못 참겠다. 못 참겠어.
1: 어머, 저 화장실. 저쪽으로 가세요.
0: 실례합니다.
5: 저런. 코끼리 똥이 아니었네.
2: 코끼리 똥이 아니면 난 누구 똥일까?

0: 똥 어디 있는 거야?
1: 이번엔 코알라네요.
2: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역시 전 귀여운 코알라 똥이었군요.
0: 나의 귀여운 코알라 똥. 이게 아니잖아.
2: 어? 왜 또 아니야? 그냥 나 코알라 똥 하면 안 돼? 아니, 같이 가요.
0: 안 돼, 안 돼. 코알라 똥이면 안 돼. 우리 아기 먹어야 된단 말이야.
1: 아기한테 똥을 왜 먹여요?
2: 먹을 게 그렇게 없어요.
0: 아우, 그런 게 아니고요.
3: 우리 코알라들은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사는데요. 거긴 독이 있단 말이죠.
1: 나도 풀, 나도 풀.
3: 안 돼요. 우리 아기 먹으면 배탈 나. 먼저 엄마 똥부터 먹자.
1: 뼈요?
3: 엄마 똥에는 독을 없애주는 미생물, 쉬운 말로 아주 작은 생물이 들어있거든. 그니까 엄마 똥을 먹으면 독을 없애주는 애들이 우리 아기 몸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우리 아기도 배탈이 안 나겠지?
0: 봤죠? 코알라 엄마 똥은 약똥!
1: 독을 없애주는 똥이라니 정말 멋진 똥이네요.
2: 나도 좋은 똥인데.
0: 아, 넌 아니라니까.
1: 엄마, 엄마.
0: 우리 아기가 낳았네. 그럼 난 이만. 똥아, 너도 꼭 주인 찾을 수 있을 거야. 기운내, 힘내.
2: 그럼 난 누구 똥이지? 이러다가 영영 못 찾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내가 찾아줄게. 나 탱구, 이 개크로 너의 주인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겠어. 일단 냄새를 저장. 어허, 이 냄새. 알았어. 출동이야.
4: 출동이야.
5: 탱구, 탱구, 탱구, 탱구, 탱구, 탱구, 탱구.
4: 꼭 찾아줘.
1: 똥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누가

0: 네, 지금 막 똥의 주인이 이곳 딩동댕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아니, 그런데 저건 뭐죠? 댕구가 화단을 끌고 나오는데 그냥 화단이 아니네요. 아니, 지렁이. 지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1: 짜잔, 똥아, 내가 찾아왔어. 넌 바로 이 지렁이 똥이야.
2: 지렁이?
3: 그래, 나야, 지렁이.
0: 오, 목소리 진짜 크시네요.
3: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밟지도 말고. 어이, 거기, 내 똥. 오랜만이네.
1: 아닐걸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작고 꿈틀거리는 지렁이 똥일 리가요.
3: 와, 이 똥 봐라. 너 내 똥이 얼마나 좋은 똥인 줄 모르는구나. 우리 지렁이는 흙에 있는 썩은 나뭇잎 같은 걸 먹지.
1: 썩은 걸요? 우와.
3: 걱정 마. 내 뱃속에 들어오면 말이야. 내가 소화를 시켜서 아주 영양가 많은

0: 똥으로 바꿔주니까. 아, 소화 끝. 나갑니다. 지렁이 똥. 아!
1: 와, 물감 짜는 것 같아요. 가만 가만. 근데 이렇게나 많이?
0: 많을수록 좋을걸. 우리 지렁이 똥은 영양 덩어리라고. 흙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무와 풀이 쑥쑥 자라게 해주지. 내 똥이 있는 곳은 어디나 건강한 땅. 난 자연을 살리는 아주 멋진 똥이라고.
2: 우와! 지렁이 똥! 지렁이 똥!
3: 난 자연을 살리는 좋은 똥! 위대한 지렁이 똥이다!
0: 그렇지, 그렇지.
3: 지렁이 똥이라 너무 행복해요.
0: 그리고 난 그런 똥을 넣어서 행복해요.
2: 자, 그럼 모두 지렁이와 지렁이 똥에게 박수!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우와, 지렁이는 좋겠다. 멋진 똥을 놔서. 코알라 똥도 멋지더라. 약이 되잖아. 우리 똥은 어떨까? 난 내 똥 잘 모르는데. 어? 어? 나도! 맨날 화장실은 갔어도 내 똥을 들여다본 적은 없는걸? 똥에 대해 알려줄 사람 어디 없을까? 없을까?
2: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똥에 대해 무엇이든 대답해줄 똥막사 이미깡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6: 네, 저는 20년 넘게 똥꼬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똥 잘 싸는 게 진심인 똥꼬 박사 이미깡 선생님입니다.
2: 선생님께 누가 먼저 여쭤볼까요?
7: 똥은 많이 쓸수록 좋아요.
6: 네, 똥은 하루에 3번부터 3일에 한 번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싸면 좋겠어요.
2: 아,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하루에 한 번을 놓아야 하는 건 아니군요.
6: 그렇죠.
2: 아, 네, 좋은 정보입니다, 선생님. 자, 다음 질문은 조아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8: 똥박사님, 이건 비밀인데요. 제 똥은요, 냄새가 정말 많이 나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6: 네, 조아 어린이, 똥냄새가 독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무슨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게 돼요. 고기나 콩종류, 콩종류는 뭐가 있어요? 두부, 된장, 콩나물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죠. 먹는 음식을 조금 조절하면은 냄새를 적게 나게 할 수도 있어요.
5: 그렇지, 좋아야.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래. 하지만 똥 냄새가 많이 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린 친구잖아.
2: 자, 또 궁금한 거 선생님께 여쭤볼 사람.
3: 저요. 저도 여쭤봐도 될까요?
2: 네네네, 우리 황 단장님 뭐가 궁금하실까요?
3: 아,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친구 집이나 밖에 나가면 똥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꼭 집에 돌아와서 똥을 누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걸까요?
6: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열리게 되는데 또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밖에서는 자기 혼자잖아요. 불안하니까 똥을 못 싸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화장실 문 앞에 있거나 친한 친구가 화장실 문 앞에 있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껴안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똥을 편안하게 놀 수가 있죠.
2: 그렇군요.
5: 그럼 어떤 똥이 잘 나와요?
6: 네, 좋은 똥은 바나나처럼 소세지처럼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똥이 좋은 똥인데요. 우리가 음식

0: 음식을 골고루 먹고 배추나 무, 과일에 있는 그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똥이 부드럽고 길게 잘 나오게 되죠.
1: 아,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똥이 쑥 하고 잘 나오겠군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똥 잘 싸는 자세 배워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0: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3: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따라해봐.
2: 네.
0: 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 네.
0: 이 변기에 이렇게 앉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오른쪽 왼쪽 무릎을 이렇게 45도씩 벌리는 거예요.
3: 벌리고?
0: 예, 발이랑 같이 벌려야죠. 팔꿈치 끝을 무릎 끝에 대는 거예요. 잘하네요. 예. 손가락은 깍지 끼고,
3: 깍지 끼고.
0: 네. 그리고 배꼽을 앞으로 내밀어요.
3: 내밀어요.
0: 그 고개는 들고.
3: 뜯었어요.
0: 뜯어요. 똥 나오려고 하죠?
3: 나올 것 같아요.
1: 아이고, 태구야, 여기서 조금만 참아.
3: 잠깐만,
1: 오늘 나와주신 이민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구 문제 잘했어, 고마워. 자, 오늘 딩동댕 쇼 여기까지.
3: 친구들 모두 안녕.
0: 안녕.
1: 태구, 어서
0: 안녕.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X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허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뻑, 뻑뻑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볼래? 왈츠를 쿵짝짝 쿵짝짝.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4: 얼굴엔
3: 순하게,
4: 진물엔
3: 덤덤한
5: 순하게
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정음아, 어? 오늘은 피자 만들자.
1: 피자?
0: 우리 빵 위에다가 좋아하는 음식 다 올리자.
1: 다 올리자.
0: 빵에 토마토 소스를 먼저 바르고.
1: 바르고.
0: 자, 그리고 피망.
1: 피망.
0: 피망을 올려요.
1: 자.
2: 파인애플을 올려요.
0: 그 다음엔 페퍼로니. 페퍼로니를 올려요. 페퍼로니를 올리고.
2: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도 팍팍 뿌리면
0: 팍팍
2: 팍팍 팍팍
0: 피자 맛있게.

0: 내가 할아버지께 구워달라고 할게.
1: 할아버지.
2: 피자를 구워요. 피자가 부풀어요. 피자 완성.
0: 피자 왔습니다.
1: 우와, 맛있는 피자다.
0: 피자를 먹어요.
1: 피자는 맛있어요.
3: 정엄마, 할아버지 피자 못 드셨는데?
0: 할아버지는 다시 만들어 드리면 되지.
4: 네? 어쩌지? 할아버지 다시 만들어 드릴 재료가 없네.
3: 정엄마, 뭐든지 자판기.
0: 그래, 아이야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5: 한글용사 아이야.
6: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8: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피자가 궁금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한글의 문!
6: 피자에 피를 쓰려면 피읍이 필요해. 피읍의 문을 찾자. 트, 트, 트, 트, 트, 트. 푸, 푸, 푸, 푸, 푸, 푸.
9: 여기야!
6: 푸, 푸, 푸, 푸, 푸, 푸.
8: 피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간다.

0: 피읍을 찾아야 돼. 피읍.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군. 하늘에서 찾아봐야겠어. 차! 오호, 폭포. 찾았어. 폭포의 피읍.
1: 나와라, 한글.
2: 피읍이 이를 만나 피읍.

0: 츄츄츄츄츄
1: 여기야.
0: 츄츄츄츄츄츄
2: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지읒을 찾자. 자라야, 안녕? 지읒 못 봤니? 놀랬구나. 미안해. 자라야, 그대로 조금만 있어줘. 자라의 지읒!

0: 지읒이 알을 만나 자. 자. 히. 자.
1: 기자 합체.
2: 저장 완료. 피. 자. 국민정음의 손으로.
3: 와, 피자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뭐든지 자판기에 피자 한글 카드를 넣으면. 와, 피자다.
4: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피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피자. 푸. 푸. 푸. 푸. 푸. 이. 이. 이. 푸이. 푸이. 피. 피. 피. 즈. 즈. 즈. 즈. 즈. 즈. 아. 아. 아. 아. 아. 즈. 아. 자, 자, 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를 한번 먹어볼까?
5: 꿀꺽, 꿀꺽,
4: 피자는 맛있어.
5: 피자 글자 맛있어요. 냠냠.
4: 윙. 한글 피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푸. 푸. 푸. 푸. 푸. 푸. 푸.

0: 피자.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주차, 피자, 모자.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주차, 피자, 모자.
0: 피자. 훈민정음이 피자를 만들어요. 피자는 정말 맛있어요. 어? 다 먹어버렸네. 폭포에 피읍이 이를 만나 피, 자라에 지읒이 아를 만나 자. 한글 카드를 넣으니 피자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피자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피자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피자를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휴지.
1: 아이야 용사, 출동!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찾아오지!
2: 아니야, 정음아. 찾아오지가 아니라 일으키지. 응? 참을 봐봐. 응?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1: 아~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2: 물 엎질렀네.
3: 어떡해.
2: 아, 휴지!
3: 휴지! 아,
2: 휴지로 닦자!
3: 응. 휴지는 어디 있지? 어?
4: 휴지는 화장실에 있지. 내가 가져올게. 응.
3: 휴지.
1: 휴지 가져왔어. 휴지.
2: 자, 휴지로 싹싹.
3: 휴지로 싹싹.
1: 휴지로 싹 닦았네.
2: 휴지 최고.
1: 최고.

0: 휴지! 휴지!
1: 와!
2: 휴지가 없네? 어떡하지? 훈민아, 정음아! 휴지 좀 부탁해!
0: 네, 할아버지! 휴지! 여기 있어요!
1: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휴지,
0: 휴지, 휴지가 풀렸네?
3: 우와! 휴지가 길다!
0: 호랑이야, 휴지 길로 걸어가!
3: 자동차도 갑니다! 안녕!

0: 맞아! 할아버지 휴지! 어쩌지? 휴지가 더러워졌네.
1: 이 휴지는 나중에 더러운 거 닦을 때 쓰자.
2: 응. 자, 여기 닦아보자.
0: 그런데 할아버지 드릴 휴지는 어디서 가져오지?

0: 도와달라고 하자.
1: 그래?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6: 휴지가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4: 휴지에 휴를 쓰려면 히읗이 필요해. 히읗의 문을 찾자.
7: 푸, 푸, 푸, 푸, 푸.
4: 흐, 흐, 흐, 흐, 흐.
8: 여기야!
3: 히읗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간다!

0: 휴지의 지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1: 지읒.
0: 여기야.
2: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지읒. 여기에 지읒이 있을까? 응? 오. 찾았어. 조개의 지읒.
1: 지읒이 이를 만나 지
0: 지
2: 휴
0: 지
1: 휴지
3: 합체
4: 저장 완료
3: 휴지
4: 훈민정음의 손으로
5: 휴지 한글 카드가 생겼어.
6: 빨리 한글 카드 넣어보자.
5: 응.
6: 뭐든지 자판기에 휴지 한글 카드를 넣으면
5: 우와 휴지다.
7: 훈민아 정우마

0: 아휴,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휴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휴지.
1: 흐흐흐흐유유유유유유유 흐유 흐유
0: 휴휴휴휴즈즈즈즈즈 이이이이즈이즈이지지 휴지 휴지 친구들 할아버지는 코를 풀어요. 흥 휴지가 여기 있어요.
2: 꿀꺽, 꿀꺽, 휴지 글자, 냠냠.
0: 아이, 시원해. 응? 한글 휴지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1: 휴, 휴,
0: 휴.
1: 쥐? 쥐, 쥐.
0: 휴지, 휴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휴지. 끝.
2: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휴지, 가지, 김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휴지, 가지, 김치.
0: 휴지.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께 휴지를 갖다 드리자. 휴지가 길게 풀어졌지요? 어? 휴지가 더러워졌네. 황소에 히읗이 유를 만나 휴. 조개에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깨끗한 휴지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휴지가 필요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얼룩.

0: 미세세탁 가세요. 버신 딥클린.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주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날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사.

이 작은 것들 정말 신기한데? 움직이고 있어. 어?

나도 잡을 수 있을까? 넌 잡았어? 언제 잡을 수 있을까? 어디서 잡을 수 있지? 왜 잡을 수 없을까? 뭘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어디서 잡을 수 있지? 뭘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지? 헉, 저러면 잡을 수 있을까?

오늘은 모두가 기다려온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러시아, 러시아 대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 오늘 날씨는 바람이 불면서 약간은 선선한 날씨로 양팀 선수

대한민국의 기성용 선수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수비수 두 명이 압박 수비를 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문전에서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골키퍼의 선방으로 득점까지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골을 잡은 대한민국 그래도 오늘 강슛! 아! 골 잡은... 아!

0: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20도를 밑돌며 다소 선선한 날씨였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목요일인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 내지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어.
1: 휴대폰이잖아. 놔줘. 숲속으로 가라고? 늑대 나오면?

0: 가운데서 길게 넘어온 패스. 대한민국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드리블 앞에 돌파하던 수비에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양 팀의 전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전으로서. 선수들 경기 전반 종료가 임박해질수록 치열한 목.
1: 다시 한번 눌러볼게.
0: 안드레 야그샤빈이 중앙 수비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1: 흠, 왜 빨리 안 받는 거지?
0: 오른쪽에서 크로스 연결된 볼이.
1: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0: 오른쪽 수비수 뚫고 한 번에 길게 연결된 볼.
1: 이젠 도망가야 해. 지금이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이건 됐고

기로 가네?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고 들이마시고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신가?

0: 이틀이는 도움이 필요하겠는걸. 이제 됐다.
1: 하나, 둘, 셋! 크리스마스 트리야 불을 밝혀라!

야!

배우고 싶어요. 그냥 가버리네. 아, 곰한테 배우면 되겠다. 곰아, 얼음이 너무 미끄러워.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어. 어? 아직까지 자다니. 어서 일어나, 곰아. 항상 잠만 자. 아하! 스케이트가 어디 있을 텐데? 공이잖아. 얍. 으이. 아하, 이거면 되겠어. 다 됐다.

으

0: 어서 스케이트 타자.
1: 꼭 스케이트를 타고 말 거야.

0: 우리 지금 스케이트 탄 거 맞지?
1: 아름이 우리 함께 있지 빛나고 반짝이는

0: 어디서 받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옥스포드 상.
6: 해보고
5: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0: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질동.
12: 얼굴엔
14: 순한 킹킹.
12: 줄무랑
15: 덥덥한
16: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8: 쿵순아, 그렇게 맛있어?
19: 도토리.
20: 쿵순아, 너 진짜 귀엽게 나왔다.
21: 정말? 나도 볼래.
20: 머리띠야. 내가 너희들 것도 만들었어. 하나씩 가져가.
19: 우와, 우디 최고.
22: 너무 귀엽다. 난 잠잘 때도 쓰고 잤네.
21: 뭐? 어?
22: 왜? 금순이네.
23: 우와, 공순아, 같이 놀자.
22: 공순이가 어디로 갔지?
19: 공순아.
21: 내 인기가 이렇게 많아지다니.
19: 어? 공순이 지나가십니다.
22: 공순아, 나 여기에 사인 좀 해줘.
19: 잠깐, 지금은 바쁘셔.
21: 얘들아, 먼저 갈게.
19: 조심조심 가세요.
21: 스타란 정말 피곤하다.
19: 맞아.
20: 슈퍼맨 공순이, 여기 한번 봐주세요.
21: 어머머.
19: 아이씨.

0: 아직 진짜 웃기다 뭉치.
1: 어쩌다 찍힌 거야?
2: 재채기하다가.
0: 뭐라고? 재채기?
3: 자, 각자 하나씩 가져가.
1: 우와.
0: 너무 맞죠? 뭉치야, 나 사인 해줘.
4: 티미, 나야 콩순이.
1: 어서 와. 뭐? 왜 그래, 콩순아? 무슨 일 있어?
4: 며칠 전엔 내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젠 뭉치 인기가 제일 많잖아.
1: 아니야, 다들 여전히 널 좋아해.
4: 예전만큼은 아니잖아. 나 다시 인기스타가 되고 싶어.
1: 다시 인기스타가 되고 싶다고? 뭉치야.
4: 뭐? 애들이 다시 돌려줬다고?
2: 괴로운데.
1: 그래서 지금은 큐리옷이 인기라는 거지.
5: 이야, 이번에는 귀여운 콩콩이 사진이 붙었네.
4: 이건 아빠 목소리인데?
3: 방금 만들었는데 한 장 가져가세요.
5: 고맙다, 코디.
4: 인기는 원래 이렇게 빨리 바뀌나?
1: 콩순아, 왜 인기를 얻고 싶은 거야?
4: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 인기도 좋긴 한데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놀 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했어.
2: 나도 해.
1: 고민이 해결돼서 다행이다.
4: 얘들아, 나랑 같이 춤추러 갈래?
1: 춤? 어디로?
4: 따라와.
5: 자, 다음엔 어떤 게 나오려나?
4: 함께 춤추자. 같이 나도.
1: 부끄러워.
3: 즐거워 보이네.
4: 저기, 사진 그만 찍고 같이 놀래요. 함께 춤추니까 정말 재밌다.
1: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잖아. 왜 그래, 콩순아?
4: 티미, 방금 공을 보지도 않고 피한 거야?
1: 내가 그랬어?
0: 콩순아! 공 찾았어!
1: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 덕분인가 봐.
4: 행운의 네잎클로버?
0: 엄마!
1: 그러게. 행운의 네잎클로버야, 여기서 편히 쉬고 있으렴. 밭에서 샌드위치 만들 재료 좀 따올게.
0: 이 풀이 진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4: 응, 벌써 두 번이나 행운이 있었다고.
0: 그럼 나도 잠깐 들려볼까? 행운이야? 행운아, 나한테 좋아져.

0: 클로버가 돼버렸냐? 이렇게 붙이면 어때? 다시 내 클로버가 됐지?
1: 우리 때문에 키미의 행운이 사라지면 어떡해?
0: 에이 설마. 키미.
2: 호수가 고장난 건지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서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있는데 이상하네.
0: 이제 어떡하지?
1: 어떡하기? 우리가 네이클로버 대신 키미의 행운을 지켜줘야지. 키미, 우리가 좀 도와줄까?
2: 어? 괜찮아.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기만 하면.
1: 네이클로버의 행운 덕분에 샌드위치가 완성됐나봐.
2: 이야, 역시 네이클로버야. 네이클로버 최고!
0: 잘 먹었습니다!
2: 어? 비가 오려나? 얼마 전에 우산 잃어버렸는데. 행운의 네이클로버야, 잃어버린 내 노란 우산을 찾아줄래?
1: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꼭 찾아줄 거야, 키미.
0: 그럼 그럼.
1: 노란 우산이 어디서 찾지?
0: 찾았다.
1: 저기야, 별이.
0: 별이. 이렇게 멋진 우산 본 적 있어?
1: 내 우산이랑 바꿀래, 큐리? 티미, 여기 티미 우산 찾았어.
2: 어?
1: 노란 우산을 찾았네.
2: 우산을 여기에 뒀던 게 갑자기 생각났지 뭐야.
0: 뭐야? 그럼 이 노란 우산은?
1: 우리 건가 봐.
2: 와, 네이클로버야.
1: 티미, 그게 네이클로버를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어. 정말 미안해, 티미.
0: 미안해, 티미.
2: 그럼 이제까지 다 네이클로버가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준 행운이었다는 거야? 정말 고마워.
1: 뭐라고?
2: 네이클로버 없어도 돼.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다는 게 최고의 행운이니까.
1: 붕어빵 맛있겠다.
3: 간식으로 붕어빵이나 먹을까?
1: 네.
4: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3: 열 개 주세요.
4: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2: 우와, 빨리 먹어보자.

0: 아빠한테 물을 먹인 거지? 맞지?
1: 왜요? 큐리! 여기서 뭐해? 왜요?
0: 친구랑 놀고 있었다고?
2: 그럼 그 붕어빵이 내 친구라는 거야?
1: 왜요? 왜요? 왜요?
3: 먹는 걸로 장난치지.
1: 잠깐만 얘들아. 사실대로 말하면 효리가 슬퍼할 거야.
2: 붕어빵을 친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3: 맞아.
1: 그래도 지금은 효리가 행복해 보이잖아.
2: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어.
0: 방법이 있을 거야.
1: 좋은 생각이 있어.
4: 어머, 콩순아.
1: 엄마, 큰일 났어요. 효리 친구가
0: 이렇게 됐어요.
4: 이게 뭐야? 큐리야, 왜 붕어빵을 바로 안 먹고 이렇게 썩혔어?
1: 큐리는 이 붕어빵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한다고요.
0: 맞아요. 친구들 어떻게 먹어요?
4: 뭐? 아니, 이건 붕어빵이잖아. 붕어빵. 음식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큐리야, 이 붕어빵은 음식이야. 빵을 안 먹고 썩히니까 산에서 이렇게 파란 곰팡이가 생긴 거라고. 왜? 큐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치? 여기 아까 사놓은 붕어빵이 있지. 큐리야, 잘 봐. 이 붕어빵 안에 달달한 팥이 들어있어. 맛있다. 자, 큐리야, 너도 먹어봐.

0: 새벽이야.
1: 방금 뭐라고 한 거니?
2: 붕어빵이 맛있대요.
3: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었어?
4: 공순이니?
3: 네.
4: 짜잔.
3: 아빠요? 이게 뭐예요?
4: 아빠가 만든 솜사탕이지.
3: 아니야, 쭈리! 이것도 친구가 아니라 먹는 거라고! 쭈리!
5: 쭈리! 자, 여기 맞지?
3: 쭈리야!
5: 너희들이 큐리 친구들이니? 넌 팀이고?
6: 네, 맞아요.
5: 길을 잃은 큐리를 만났는데 팀이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 다음부터는 모르는 길로 다니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나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이만.
2: 우와, 진짜 멋있다.
3: 나도 경찰하고 싶어.
6: 큐리, 왜 그래?
3: 뭐? 비행기가 사라져버렸다고? 좋았어! 사건 접수! 이 콩순이 경찰이 도와줄게!

0: 그렇지만 경찰은 멋진 경찰 모자랑 빛나는 배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엄청 빠른 경찰차도 있어야 하는데.
1: 내가 모자를 변신해 줄게. 나도 경찰놀이 하고 싶어.
2: 고마워 포미. 모자는 입고. 잠깐만. 공순이 경찰이 번개보다 빨리 찾아줄게. 출동!
1: 출동! 빈뽕 빈뽕 빈뽕.
2: 찾았다! 미용이 자, 여기 잃어버린 비행기 맞지? 미용.
1: 어? 공순이 경찰, 이 비행기가 아니라는데?
2: 이게 아니야?
1: 비행기가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난다고?
2: 그런 비행기도 있었나? 아무튼 걱정하지 마. 이 콩순이 경찰이 꼭 찾아줄 테니까. 다시 출동!
1: 출동!
2: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까?
1: 저기. 에이, 탬버린이잖아.
2: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나네. 소리는 엉뚱하니까 아마도 찾았다. 소리 비행기. 그렇지만 동글동글하고 소리도 나는 걸.
1: 맞다. 탬버린은 날지 못하지.
2: 저게 큐리의 비행기라고? 아무튼 큐리의 비행기를 훔쳐간 범이 공순이 경찰이 가만두지 않겠다.
0: 같이 가.
2: 범이 잡아라!
1: 공순이 경찰, 조금만 더 빨리!
2: 놓칠 수 없지!
1: 비바비바
2: 공순이 경찰이 경고한다! 범인은 당장 멈춰!
1: 멈춰!
2: 괜찮아, 얘들아.
3: 참. 뭐? 범인? 비행기를 가져가? 내가?
2: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린데?
3: 난 범인 아니거든.
4: 난 코디거든.
2: 코디?
0: 진짜네.
2: 아니, 소리가 저 풍선이 자기 비행기라고 해서 나는 코디 네가 풍선을 가져간 범인인 줄 알고.
4: 뭐라고? 저 풍선은 말이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새로 발명한 헬멧을 시험해보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큐리의 풍선을 발견했었어. 풍선에 큐리랑 똑같이 생긴 스티커가 붙어있길래 큐리 것 같아서 가져다 주려는 길이었다고.
2: 아하!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홍순이 경찰이 사과할게, 코디.
0: 큐리, 그런데 풍선이 동글동글하긴 하지만 재밌는 소리가 나진 않잖아. 진짜 재밌는 소리가 나는 비행기 맞네.
2: 공순이 경찰, 잠깐 해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눈물엔
4: 덥덥한 말.
9: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재미도 두 배?
1: 또! 하하! 못 맞췄지?
0: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피겨 스케이팅! 둘이 함께 피겨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팔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팔이 네 개면? 사가 여덟 개! 8개.